0: 주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One of the gills broke off completely.
2: Let me see. It's an easy fix.
1: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2: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3: 네.
0: 자, 굽 하나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이거를 표현을 영어로 할 겁니다.
3: 네. One of the broke off completely. 오프 보니까 왠지 어제 배웠던 I'm off the school 생각이 나는데요.
0: Yes.
3: 그러니까 떨어졌다라는 해석이 나오니까 이
0: 느낌 오죠?
3: 에, right. 들어가 있군요. 근데 broke off? Break off 뭔가 깨져서 떨어지는 느낌? 예, 그런데 근데 굽 하나니까 굽은 우리가 high heel, 높은 굽이잖아요.
0: That's right.
3: High heel 할 때 heel이 언덕인가요? 이건 언덕인데 같은 말로 쓰이는 것 같아요.
0: Okay.
3: High heel 할 때 heel. One of the heel broke off. Completely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0: 완전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양쪽을 신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3: 네.
0: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불안해하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3: 이구나.
0: 자, 일단은 그 뭐 어떤 단어를 썼든 간에 그 중에 하나니까 여러 개 중 하나니까 복수가 돼야 되죠. 이 heels 중에 하나인 겁니다.
3: 그렇죠. 아,
0: right?
3: 그래서.
0: 오케이. 자, 그것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스펠링을 틀렸는데 이거는 제가 아, 필주 씨 이것도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엄청 많이 나오는 실수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3: 헷갈렸어요.
0: Heel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구두에 하일 같은 거에 구두에 굽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발 뒤꿈치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 개면 S를 붙여야 되겠죠?
3: 네.
0: 자,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 게 얘랑 헷갈리면 안 돼요.
3: 그거 봐요.
0: 얘는 뭐라고요?
3: 언덕이요.
0: 왜 헷갈리나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3: 네.
0: 일단 발음이 좀 비슷해요. 똑같진 않아요. 그리고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3: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왠지 하일이면 언덕에 올라간 느낌? 이렇게 높아지는 거 아닌가?
3: 그러니까요.
0: 이렇게 연관성을 짓다 보니까 엄청 실수가 나와요.
3: 아.
0: 네, 근데 의미가 아예 다르죠?
3: 네.
0: 굽이나 아니면 뒤꿈치 얘는 진짜 실제로 언덕입니다.
3: 언덕.
0: 자, 그것도 그렇고 스펠링도 다르지만 심지어 발음도 다르다고 했죠. 얘는 모음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서 입 모양을 좀 벌려야죠, 그렇죠?
3: 네.
0: So 얘는 그냥 heel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heel, heel. So high heels지 high heels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뭔가 높은 언덕 이렇게 뭐 될 수가 있겠죠.
3: 네.
0: So you have to be careful, alright? So H-E-E-L 입 모양 벌려서 두 번 발음 해보겠습니다. Heel, heel.
3: heel.
0: 오.
3: heel.
0: 완전 좋아요.
3: 오.
0: 근데 힘을 빼고 그냥 hell, hell 해 보세요.
3: hill,
0: hill. 오케이? hell, hell. 얘는 언덕입니다.
3: 아, 이게 언덕이군요.
0: 네. 그거를 처음에는 오바해서 heel, hell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입 모양을 굳이 안 바꿔도 충분히 그 사운드가 나올 수 있게 이게 뭔가 근육이 연습이 돼요.
3: 근데 이거랑 비슷한 거 또 있잖아, 선생님.
0: What is it?
3: 우리 치유하다 힐.
0: Heal, heal the world.
3: 예.
0: 걔도 얘예요.
3: 비슷해요?
0: Right.
3: 아.
0: Heal. 걔는 바로 heal the world.
3: Heal the world.
0: 세상을 치유한다. 뭐 이런 거. Right. That's right. 오, 비슷한 소리가 많네요.
3: 비슷한 게 많아요.
0: Alright. So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선 당연히 굽들 중에서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 네.
0: 자, 떨어져 나가다는 단순하게 고장이 나면 break지만 그렇게 해서 off가 되는 거, 떨어져 나가다. 방금 슬기 씨가 얘기해 준 거 너무 좋았어요. I'm off to school. You guys remember this?
3: 네.
0: Right? 거기서 off가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3: 네.
0: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전체 구두에서 그 뒷부분에서 둥 하고 완전히
3: 나간.
0: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break off, right?
3: 네.
0: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요.
3: 네.
0: break off도 알아두면 좋지만 주인공이 있습니다.
3: 뭐요?
0: 바로 얘예요.
3: One of the heels.
0: 지금 보세요. One of the heels는 하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3: 하나죠.
0: Heels가 복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에
3: 하나.
0: 하나. 얘가 주인공인 겁니다.
3: 그렇죠.
0: Okay, one of 여러 개들 중 하나.
3: 하나.
0: 그래서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One of 복수명사. 그래서 이 전체는요 복수명사가 아닌 거예요. 이 전체는요
3: 단수구나.
0: 하나예요.
3: 아.
0: 그거가 중요합니다.
3: 헷갈려요. 근데 힐스로 끝나니까요.
0: That's right. 그래서 이걸 보고 동사를 매칭하려고 하는데 얘는 과거여서 상관이 없지만 네. 현재형이 되면

0: 굉장히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은 cop이야, 경찰이야. 아.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이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1: 한 명이요.
0: 당연히 한 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해요? 내 친구들 중에 한 명.
1: One of my friends.
0: 자, 그 다음에 are a cop이에요. 아니면 is a cop이에요.
1: Is a cop.
0: 그렇죠. 중요한 건 한 명이니까.
1: Yes.
0: That's right. 자, 두 번째 거는 뭐 주어를 안 쓰니까 그렇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긴 합니다.
1: 네.
0: 난 알아. 그 여자애들 중에 한 명을. 자, 난 알아. 어떻게 해요?
1: I know.
0: I know. 한 명 그 여자애들 중에.
1: One of the girls.
0: 그쵸. I know one of the girls. 그 여자애들 중에 내가 한 명 알아.
1: Yes.
0: 얘는 again 주어 아니니까 매칭 신경 쓰진 않아도 되죠. Okay, so 여러분들이 one of 어쩌고저쩌고 뒤에 뭐가 아무리 나와도 그냥 한 명인 겁니다.
1: 네.
0: Alright.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One of my friends is a cop.
1: One of my friends is a cop.
0: Oh, I know one of the girls.
1: I know one of the girls.
0: There you go. 자, 굽 하나 완전히 떨어졌어요. 가볼게요.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1: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0: Alright, 두 번째. 어디 좀 볼게요.
1: Yes.
0: 아, 간단히 고칠 수 있어요.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에요.
1: 예, 예, 예. 장인 느낌이 나네요. Let me see. 내가 보게 해주세요. Let me see.
0: That's right.
1: It's on. 간단히 고칠 수 있다.
0: 자.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해요?
1: 아, 그러니까 고치는 거는 이 장인 아저씨한테는 늘 일상 있는 일이니까 고치다, 뭐 fix 이런 건 안 쓰고 이거 간단한데요?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Okay.
1: It's un simple. 이거 완전 심플한데요?
0: 근데 궁금한 것은 원래 네. 심플 앞에 이렇게 뭔가 언 이런 게 들어가나요?
1: 왜 붙이셨어요?
0: 왜 붙였을까요? 맞아요. 제 실수일까요?
1: 네.
0: 맞는지 한번
1: 지워버려요.
0: 알겠습니다. 과감한 도전. 처음 네. 있는 일입니다. 정답. It's an
1: easy fix.
0: Fix. 라고 하는 덩어리 명사가 있습니다.
1: 명사
0: 정해져 있는 명사예요.
1: 우와.
0: Yeah. Easy fix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간단히 고칠 수 있는 것.
1: 아.
0: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얘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easy가 나왔다 보니까 어가 아니라 on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좀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제가 뭐뭐 할게요인데 내가 나 이거 꼭 할 거야 이런 의지를 너무 강하게 하지는 않고 좀 네. 부드럽게 제가 이거 보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let me를 쓰는 게 더 자연스럽죠. So again, let me 동사원형 그러면 뭐뭐 할게요 라고 의역은 되지만
1: 네.
0: 직역을 하게 되면 제가 뭘 하게 허락해 주세요. 원래 이거예요. Again, 이게 정말 헷갈리는 분들은 I will 이거보다 좀 본인의 의지를 좀 부드럽게 나타낸다?
1: 네.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et me do something. 내가 뭐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있잖아. 내 아내한테 물어볼게. 그러면 I will 이거보다는
1: 네.
0: 어떻게 할까요?
1: Let me ask my wife.
0: 그렇죠. Let me ask my wife. 부드럽게.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가서 그걸 가져오다라고 할 때는 뭐라 그럴까요?
1: Bring.
0: Go and get. Go and bring도 가능해요. 근데 go and get it. 가서 그걸 가져오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제가 가서 그거 가져올게요.
1: Let me go and get it.
0: Let me go and get it. Alright. 중요한 건 let me 뒤에 동사 원형 넣어주는 거.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ask my wife.
1: Let me ask my wife.
0: Oh, let me go and get it.
1: Let me go and get it.
0: 네. So again, I will 써도 되지만 너무 의지 강해지죠.
1: 그렇죠.
0: You know what? I'll go and get it. 나 가서 가져올 거야. 이런 느낌. 자,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see. It's an easy fix.
1: Let me see. It's an easy fix.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Let me see. It's an easy fix. Let me see. It's an easy fix.
0: 네, 자, 이랬을 때 다행이다 하면서 오래 걸릴까요? 요거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What a, will it take a long time? 이거 오래 걸릴 거예요? 약간 will 써가지고, 그죠? 좀 약간 공손 느낌 나는데 재촉하는 느낌도 있어요.
0: 네. 아, 공손 느낌은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1: 모르겠어요. 그냥 좀 약간 공손해 보여요.

0: What a 다행.
1: 다행이다.
0: 와, 정말 다행이야. 어, 이거 옛날에 했었죠?
1: 감탄사, 맞아요. 했었어요.
0: 아, what a, 아, 어, 기억나요.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요?
1: I don't know.
0: Relief? Relief
1: 처음 들어보는 단어긴 한데.
0: 아, 이런 거 하지 않았나요?
1: Very, very close.
0: 어?
1: 스펠링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what a,
0: 왜, 이건가?
1: You're making it worse.
0: 이건가요?
1: 저 죄송한데요. 영어 맞는 거죠? 이거 다 넣었네요.
0: 예.
1: Okay, so 어. 자, what a 정답?
0: 오.
1: 네.
0: 아. 아,
1: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였는데, 자, relieve의 명사형입니다. So relief라고
0: relief.
1: 하면은 안도, 다행.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 다행이다 이런 거는 다른 표현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좀 부드러운 표현이 아, what a relief 그러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조금 격식의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what a relief 하면서 will it take a long time? 자 일단은 what a relief는 직역을 하면 이게 안도라고 했었잖아요.
0: 네.
1: 근데 여러분 많이 아마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what 뒤에 뭐 명사 이런 걸 쓰게 되면 감탄사를 나타낼 때 쓸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what a relief 이건 엄청난 안도야.
0: 오.
1: 이건 내 의역을 해서 아 다행이다. 이렇게 what a relief가 되는 거고요.
0: 네.
1: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마 들어봤을 것은 이런 거죠. Oh, thank goodness.
0: goodness.
1: 들어본 적 있죠?
0: 네.
1: 여러분들. 이것도 의미 같습니다. 뭐 heavens를 쓰기도 해요. Oh thank goodness.
0: Heavens.
1: Oh thank heavens. 이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뭐 감사하라 이거가 의역이 되면서
0: 음흠.
1: 아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걔보다 조금 더 얌전한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0: 네.
1: 같이 알아두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0: 음흠.
1: 자 여기 지금 보세요. Will it take a long time?
0: 네.
1: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라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a long time 있죠.
0: 네.
1: 이게 무슨 뜻이죠? A long time.
0: A long time 긴 시간.
1: 긴 시간.
0: 네.
1: 그렇죠? 긴 시간이 걸릴까요? 라고 했는데 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알아두세요.
0: 오?
1: Forever. 이거 무슨 뜻이에요? Forever.
0: 영원히요.
1: 영원히.
0: 응.
1: 원어민들은요. 특히나 캐주얼하게 얘기할 때 와 진짜 오래 걸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forever를 써요.
0: 아.
1: It took forever.
0: 어허.
1: 이런 식으로 영원히 걸렸어. 근데 한국어에서도
0: 예.
1: 야 진짜 평생 기다렸잖아.
0: 오.
1: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0: 맞아요.
1: Right? 조금 더 이렇게 과장해서.
0: 완전 100년 걸렸어.
1: 100만
0: 이런
1: 년 만이다.
0: 맞아요.
1: 과장하는 거 약간 위트 있게 쓰잖아요.
0: 네.
1: 영어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a long time 대신에 forever도 자주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여기서 벌써 패턴이 뭐가 중요한 게 나올지 느낌이 왔을 것 같아요.
0: 예.
1: 자 will it take a long time? take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0: take 걸리다.
1: 맞아요.
0: 네.
1: 시간이 얼만큼 걸린다라고 할 때는 동사 take를 쓰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여기서는 a long time이라는 것을 그게 take 할까요? 걸릴까요? 소모시킬까요? 라는 뜻으로 쓰게 됐어요. So take 뒤에 어떤 시간, 뭐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기간 같은 거 쓰면은 그만큼이 걸리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0: 음흠.
1: So, for example, it will로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0: 네.
1: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그거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거 오래 걸릴 거예요. 여기서 일단 물어봤잖아요. 그거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럼 대답만 어떻게 해요?
0: It will take a long time.
1: It'll take a long time.
0: 음흠.
1: 그거의 질문형이 will it take a long time?
0: 음흠.
1: 이거죠.
0: 네.
1: 자, 이번에는 걸렸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0: Took.
1: Took. 그러면 그건 30분 걸렸어. 어떻게 해요?
0: It took 30 minutes.
1: 그렇죠.
0: 음흠.
1: It takes가 아니라 it took. 30 minutes. There you go. 아, take는 뭔가 소모시킨다는 거구나. 나로부터 가져가는 거구나.
0: 네.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It will take a long time.
0: It will take a long time.
1: It took 30 minutes.
0: It took 30 minutes.
1: Alright,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연기하는 느낌, 다행이라는 네. 느낌, right? Oh,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0: What a relief. Oh, will it take a long time?
1: Alright, 자, 이랬을 때 자, 전문가입니다.
0: 이번에. Uh-huh.
1: 아주 금방 고칠 수 있어요.
0: 멋지다.
1: 앉으세요.
0: I can fix it in no time. 오, 시간이 없이.
1: 직역이 좀 애매하죠.
0: 에도
1: 그렇죠?
0: 그거를 고칠 수 있어요. Have a, 앉으세요. Have a seat. Have a seat.
1: Have a seat? 오, 덩어리로 들어봤는 것
0: 예,
1: 같아요.
0: Have a seat.
1: 자, 덩어리로. 들어봤고
0: 예
1: 틀렸습니다.

0: 아, 맞춘 것처럼 그렇게 함정을 빠뜨리지 마세요.
1: 아, 순간 들었을 때, 어? 맞췄나? 했는데. 자, 우리가 SIT라고 하는 건 앉다라는 동사잖아요. 그쵸?
0: 아.
1: Right. 그래서 만약에 덩어리 표현으로 바꿀 때는 좌석을 have 하세요.
0: 명사로.
1: 자리를 have 하세요. 네, 그렇게 써야 맞습니다.
0: 네.
1: So have a seat. 여기서 SEAT는 좌석이나 자리라는 명사가 되겠죠. Have a seat.
0: 네.
1: 자, 저는 어디 앉으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 sit down 보다는 have a seat 강력 추천드릴게요.
0: 뭔가 더 멋있는 느낌이 나는데요.
1: Have a seat.
0: Have a seat.
1: Right? 왠지 sit down은 너무 명령하고 동작을 강조하는 느낌이라 제가 슬기 씨한테 물론 이제 표정도 좀 변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sit down 이러면 너무
0: 무슨 취조받아야 될 것 같아요.
1: Sit down.
0: 제가 안 그랬습니다.
1: Let's sit.
0: 아니, 그러니까, 제가 범인 아니에요.
1: 너 피자 내가 먹었지. 아니, 내 피자 너가 먹었지. 막 이러면서 뭔가 좀 강해요.
0: 네, 어.
1: 근데 have a seat은 정말 공손한 느낌? 손님을 받을 때 얘기할 때 너무 좋죠. Have a seat. 앉으세요.
0: 어허.
1: 이런 느낌 추천을 드릴게요.
0: 네.
1: 자, 지금 보세요. I can fix it, right?
0: 응.
1: I can fix it. 근데 얼마 걸린다고 했죠?
0: No time.
1: No time이 걸린대요.
0: 네.
1: 원래 in이 예전에 얼마 있다가였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뭐 예를 들어 in 30 minutes, 그러면 30분 있다가
0: 네.
1: 그게 다 고쳐진다.
0: 응.
1: 근데 노 타임 만에 고쳐진다예요.
0: 오.
1: 그 얘기는 시간이 정말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0: 아하.
1: 네, 이거는 덩어리 표현으로서 in no time은요. 아주 금방, 순식간에라는 뜻이고요. 회화에서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0: In no time.
1: 어, 정말 뭐 1초도 안 걸려요. 노 타임 만에 고칠게요.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0: 네.
1: So for example, right?
0: 음?
1: 그 비행기는 아주 금방 도착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0: 네.
1: 자, 그 비행기가 뭐예요?
0: The airplane.
1: The airplane. Or 그냥 the plane.
0: The
1: right?
0: plane.
1: Will 써주세요. Will.
0: Will.
1: 도착할 거다.
0: Arrive.
1: 아주 금방.
0: In no time.
1: In no time. Mm-hmm. Right?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뿅! 이런 느낌.
0: The
1: so the plane will arrive in no time.
0: Yep.
1: 자, how about this?
0: Mm-hmm.
1: 어, 어떤 회사에서 다리를 지었어요.
0: 네.
1: 와, 근데 정말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꽤나 금방 지은 거예요.
0: 야.
1: 자, 보세요. 그들은 그 다리를 지었다. 근데 순식간에 지었다. 자, 짓다가 뭐죠, 뭔가?
0: Build.
1: Build, right? 자, 그러면은 그거의 과거형이 뭘까요?
0: Built.
1: Built. 그들은 지었다, 그 다리를.
0: They built the bridge.
1: Yes, 순식간에.
0: In no time.
1: In no time.
0: 오호.
1: Perfect.
0: 네.
1: So, 요렇게,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0: 네.
1: The plane will arrive in no time.
0: The plane will arrive in no time.
1: Right. They built the bridge in no time.
0: They built the bridge in no time.
1: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 나 새로운 표현도 없나요? 막 이런 거 재밌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 교재에 필기만 해 주세요.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In the blink of an eye.
0: 윙크인가요? 윙크?
1: 눈 깜짝할 사이.
0: 아, 우와.
1: 네, 진짜. 비슷하죠?
0: 네.
1: 블링크 할 때만, 할 만해.
0: 블링크.
1: 그 다음에, before you know it. 알아채기도 전에.
0: 오.
1: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0: 그러니까 그게 진짜 빠르게 뭔가 진행이 확 됐을 때 쓸 수 있는 말이겠네요.
1: 그렇죠. 뭐, 예를 들어, it will be finished before you even know it.
0: 그렇죠.
1: 어, 정신 차리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을 거예요.
0: 너의 뭐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준비했어.
1: 어, 뭐, something like that. Right. So, 이런 것들도 좀 번갈아가면서 쓸 수 있습니다.
0: 네.
1: 자, 읽어볼게요.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0: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1: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1: Alright, 미션 정리할게요. 굽 하나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0: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1: 그렇죠. 두 번째, 아, 다행이다. 오래 걸릴까요?
0: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2: Let me see. It's an easy fix. Let me see.

0: It's an easy fix.
1: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0: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1: Ne, 이병작 time 돌아왔습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 네.
1: 자, one of 복수 명사. 여기서 중요한 주인공은 one.
2: 단수.
1: 오케이. 자, 틀려도 되니까 도전해 주세요.
2: 네.
1: 목소리를 키워서 나 그 여자애들 중 한 명을 알아. 나 알아 그 여자애들 중 한 명.
2: I know one of the girls.
1: 그렇죠. Oh, I know one of the girls.
2: 오케이.
1: 자, how about this? 내 친구 중 한 명이 경찰관이야. 자, 내 친구들 중 하나 어떻게 해요?
2: One of my friends.
1: 오케이. 경찰관이야.
2: Is a cop.
1: Is a cop, right? Not are가 아닙니다.
2: Yeah.
1: 자, 세 번째. 굽이 heel. 여러 개는 heels, right? 자, 굽 하나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자, 그 굽들 중에 하나.
2: One of the heels.
1: 오케이. 떨어져 나갔다, 완전히.
2: Broke off completely.
1: 그렇죠. Very, very nice. 자, 읽어보겠습니다. I know one of the girls. One of my friends is a cop.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아주 좋습니다.
2: 네.
1: 자, 다음은요. Take,
2: take.
1: 시간, 기간.
2: Mm-hmm.
1: 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2: 진짜 많이 쓰잖아요, 이 말을.
1: Of course.
2: 네.
1: 그거 30분 걸렸어. 과거입니다.
2: 네. It took 30 minutes.
1: There you go. Mm-hmm. 자, 그거 오래 걸릴 거예요. Will 쓰세요.
2: It will take a long time.
1: It will take a long time, right?
2: 네.
1: 자, how about this? 그것은 오래 걸릴까요? 지금 어순만 바꿔서?
2: Will it take a long time?
1: 그렇죠. Will it take a long time? Alright, 읽어볼게요. It took 30 minutes. It'll take a long time. Will it take a long time? Great job, you guys. Woo-hoo. All right. 자, 그렇다면 우리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4: Let me see. It's an easy fix.
3: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4: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1: 미션 해결할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1: 어?
2: 아,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0: Let me see. Oh, it's an easy fix.
2: Oh,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0: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2: Wow,
0: okay,
2: thank
0: no
2: you.
0: Problem. Yeah. Okay, there,
2: there you
0: thank
2: are.
0: You.
2: Yeah,
0: okay,
2: thank you.
0: Yeah.
1: 오, 수고하셨습니다. Good job, good job, you guys.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우리 회사 다녀올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off to work.
1: Right, we are, off,
2: we are
1: to work.
2: Off to work.
1: 왜냐면 떨어져서 work로 가는 거니까.
2: 네.
1: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중요합니다. Take 쓰고 나서 뭐 시간, 기간을 쓰면 얼만큼이 걸린다라는 뜻이었죠.
2: 네.
1: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거 일주일 걸렸어. 그거 일주일 걸렸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만들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예문 많이 만들어주세요.
2: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 목요일에는 관계 영어 배워볼 건데요.
1: 그쵸.
0: 우리 엄마의 사랑의 참견 Part 2. 혹시 기억나세요?
1: 뭐였죠?
0: 자, 예전에 그 사진, 셀피에 찍힌 걸 보고서 엄마가 이 남자 누구야? 너랑 같이 찍혀있는데 뭐 뭔가
1: 너를 보면서 미소 짓고 있네.
0: 이거 뭔가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딸은
1: 맞아요.
0: Don't overthink it. 오버해서 생각하지 마라.
1: 네.
0: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1: 네.
0: 그 드라마의 Part 2 되겠습니다.
1: 이거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0: 그럼요. 오늘 또 이렇게 영어 배우면서 드라마 느낀다는 느낌으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그냥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와서 한번 만나봐라. 네. 이러면 아닌 걸 알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1: 오.
0: 자, 지금 계속 딸은 부정하는 것 같아요.
1: 엄마는 오버싱킹이 오버싱킹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깜짝 놀랐네요.
0: 자, 오늘 문장들이 좀 길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챌린지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너가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1: 좋은데요.
0: 오케이.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2: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Is he single?
3: Single, 네, single.
2: He looks thoughtful. Like caring.
3: Caring. 그냥 그렇게 궁금하신 거면은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2: 응?
3: 응, 만나. Meet.
2: Me?
3: Meet him.
2: Me?
3: Yeah, you. You meet him. You interest him.
2: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3: Huh?
2: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3: 아, 당연히 안 되죠. 뭐 프리?
2: Yeah.
3: 어,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2: No?
3: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2: What?
3: 어? 우리 stranger. He's stranger.
2: Stranger?
3: 네.
2: He's smiling at you.
3: You don't.
2: I can come next week.
3: 아, no.
0: 아이고, 지금 어머니가 지금
1: 엄마,
0: 굉장히 급하신가 봐요.
1: 제 생각에 엄마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빨리 스토리를 마무리 줘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약간 정말 다시 한번

0: 말씀드리지만 영어라고 하는 거는 즐기면서 배워야 되거든요.
1: 맞아요.
0: 이 스토리에 좀 몰입하시면서 영어는 부가적으로 자동으로 온다.
1: 내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으로.
0: That's right.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솔로야? 엄청 배려심 있어 보이는데 아니, 이것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1: 그러게요. So, is he single? 솔로야? He looks, 그는 보여. 배려심 있어 보여.
0: 네.
1: 이게 뭐예요? 배려심 있다라는 거를 그러면은.
0: 그렇죠. 우리가 한국어로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배려심이 없어. 말을 많이 쓰는데 네. 막상 영어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1: 정말 이거 너무 한국말로도 사실 어려운 말이라 영어로 한 번도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못 해본 것 같아요.
0: 근데 오늘 단어를 직접 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겠구나 할 겁니다.
1: 배려심. 상대방을 생각하는
0: 배려를
1: 거잖아요.
0: 배려를 한다. 그렇죠.
1: 헤아린다.
0: 맞아요.
1: 아 그러면은 저는 그게 결국에는 착해 보이는 거거든요. Look so kind. 여기에 다 들어가요. 배려심 네, 죄송한데, 있어, 이제... 멋져, 착해 다 들어가요.
0: 뭐 엄청난 거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He looks so kind. 네. 근데 이게 문법적 구조로 틀리질 않아서 그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1: 착해 자, 보이는 거거든요.
0: 보겠습니다. 바로 정답은 thoughtful.
1: 아~
0: 들어봤나요?
1: 아니 thoughtful은 완전 생각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남을 생각을 많이 해주는 거죠. 이 사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So thought 이 생각이고 full 꽉 차 있는 느낌
1: 네.
0: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o thoughtful. Someone is very thoughtful. 이 얘기는 굉장히 남을 배려를 먼저 하고 이런 것들 바로 형용사로 thoughtful. 그런데 반대로 네. 배려심이 없다라고 하면 not thoughtful도 가능하겠지만
1: 네.
0: 자 thought은 그대로 쓰고 뒤에 full만 바꾸는
1: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생각이 있긴 있는데 생각이 없어요. Thoughtless.
0: 오, 오케이. Alright. 만들어 보겠습니다.
1: Perfect.
0: He's very thoughtless. 이러면 배려심 없는 거예요. 남 생각 안 해주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이것들은 교재에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필기를 꼭 해주세요.
1: 네.
0: 오케이. 자 여기서 보세요. He is thoughtful. 이래버리면
1: 네.
0: 그는 thoughtful 하다잖아요.
1: 그쵸.
0: 너무 팩트로 만들어버렸죠. 근데 그냥 지금 사진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1: 아.
0: 그래서 그래 보인다. 그러려고 look 뒤에 형용사를 넣었죠.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왕초보 영어에서 look 형용사를 가장 많이 하는 패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Am I right?
1: Yeah.
0: Yeah. So look 형용사. 오케이 이렇게 하면 그런 상태로 보인다. 근데 그게 팩트인지는 확실히는 모른다. Right? 자 예를 들어서 혹시 창백한 거 형용사로 아세요?
1: 저 알아요.
0: What is it?
1: Pale.
0: 예전에 아마 슬기 씨가
1: 한번 했었죠.
0: White이라고 했나? 뭐 이렇게 잘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케이. Pale. 창백한입니다. 그러면
1: 네.
0: 야, 너 창백해 보여.
1: 오.
0: 어떻게 할까요?
1: You look pale.
0: 그렇죠.
1: 응.
0: You look pale. 형용사 자리에.
1: 어디 좀 아픈가 봐요.
0: How about this? 걱정하는이라는 형용사 아세요? 걱정하는.
1: Worryable.
0: 그런 단어는 없어요. 자, worry는 걱정하다고요.
1: 에이.
0: Worried. ED가 붙어서.
1: 걱정하는.
0: I'm so worried. 이러면 걱정하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1: 네.
0: 그러면은 Olivia는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할까요?
1: Olivia looks worried.
0: 그렇죠. 그대로 형용사 넣어주시면 돼요.
1: Like
0: this. Alright. 주의하셔야 될 거. Like 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1: 네.
0: Look like 암기 아니에요. 그거는 look like는 뒤에 명사 올 때나 쓰는 겁니다.
1: 닮는 거잖아요, 누구랑.
0: 그렇죠, 그렇죠.
1: 아.
0: So, 읽어볼게요. Hey, you look pale.
1: Oh, you look pale.
0: Olivia looks worried.
1: Olivia looks worried.
0: 자, 여기서 제가 look 형용사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한테 challenge 거는 게 있습니다.
1: 네.
0: 질문형 하는 거.
1: 아.
0: 항상 틀리는 경우가 많았죠.
1: 네.
0: 자, 너... 배고파 보여 이러면 you look hungry잖아요.
1: 네.
0: 그러면 나 배고파 보이니? 어떻게 하죠?
1: Do I look hungry?

0: 저 잠깐만 울고 가도 돼요?
1: 우세요.
0: 맞았습니다. 아마 아니 마유 쌤 왜 울려고 그래요? 이럴 수 있는데 네. 아마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 그렇죠.
0: 이 헝그리 때문에 am I 이렇게 자동적으로 비동사를 붙이려고 하는데 얘는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 look 일반 동사입니다. So do I look 해 보이니?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1: 네.
0: Do I look 어떻게?
1: Hungry.
0: Right. 이거는 am I hungry랑은 다르죠.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1: 그쵸, 그쵸.
0: 나 배고프니? 이상하잖아요. Right? So am I hungry 아니라 do I look hungry? Very, very nice.
1: Yeah.
0: 자, 여기서 보세요. 왜 해석을 솔로야라고 했죠?
1: 근데 싱글이네요?
0: 근데 싱글. 그쵸. 한국에서는 보통 애인이 없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싱글이야. 뭐 요즘에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계속 저 사람 솔로인가? 솔로라는 말을 많이 쓰죠.
1: 네.
0: 근데 그게 의미가 조금 다르죠. 자, single and solo, they're different. Okay?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Single은
0: she's single.
1: 싱글은 왠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돌싱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0: single?
1: 돌아오신.
0: No. 그것도 맞아요. 네. 하지만 꼭 그게 기본은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이거는 그냥 애인이 없는 뭐 결혼한 상태가 아닌이라는 형용사예요.
1: 아.
0: 그러니까 뭔가 relationship이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solo는
1: 네.
0: 그런 뜻이 아니라
1: 뭐예요?
0: 그냥 뭔가 단순히 혼자 하는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1: 아.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solo trip.
1: 예.
0: 이거는 애인이 없는 사람들끼리
1: 여행.
0: 가는 여행이 아니고요.
1: 네.
0: 그냥 혼자 가는 1인 여행 같은 거예요. Make sense?
1: 네.
0: 오케이. 그래서 single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관계 관련해서 애인이 없거나 미혼이거나 but solo는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뭐가 됐든 간에 혼자 하는 거. That's right. You understand, right? 오케이,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예문도 같이 봐주시면
1: 네.
0: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I'm a single man. 이거 뭐예요?
1: 나는 결혼을 안 한 사람, 남자예요.
0: 꼭 결혼을 안 했거나 애인이 없거나.
1: 네.
0: 그럼 그냥 싱글맨이에요. 근데 I'm a solo traveler. 이거는
1: 나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0: 맞아요. 차이가 있죠, 그렇죠?
1: 네네네.
0: 오케이, so 여기서는 싱글, 실제로 뭔가 애인이 있니?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1: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0: Alright, 자, 그랬을 때 이제 딸이 짜증났어요.
1: 그래요?
0: And then 저기 그냥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한 게 아니라
1: 예.
0: 그만 물어보시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1: Why don't you just come and him yourself? 그를
0: 자 나눠볼게요.
1: 그쵸?
0: Why don't you부터
1: Why don't you 뭐 하는 게 어때요? 오는 게 어때요?
0: 오케이. Okay.
1: 와 오고
0: 여기서
1: 끊어요?
0: 컴에서?
1: 컴에서 끊어볼까요?
0: Why don't you just come?
1: 오는 게 어때요?
0: 그냥 오는 게 어때요?
1: 그리고 보는 게 어때요? 그를. 당신 스스로.
0: 네. 맞아요.
1: 봐야 되네요, 그러면.
0: 직접 만나보다.
1: 만나는 거예요? 만나보는 거니까 그러면.
0: 만나는 거죠.
1: Meet,
0: 그렇죠?
1: meet him이겠네요.
0: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1: Mm-hmm.
0: 이거는 진지하게 물어보는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why don't you just come? 이런 식으로.
1: 그렇죠.
0: 비꼬는 느낌이랄까요?
1: 약간 귀 후비면서.
0: 그렇죠.
1: 네.
0: 정답? 맞습니다. 만나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 입영작은 안 하겠지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 이게 엄청 길어 보이지만요. 사실 why don't you 이렇게 문장 출발하면
1: 네.
0: 뭐뭐 하는 게 어때?
1: 아, 맞죠.
0: 하고 제안하는 그런 덩어리 표현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따로 잡을 거예요. Okay, so why don't you come 와서 meet him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거기서 him에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됐어요?
1: Yourself. 네.
0: Okay, 자 여기 지금 oneself라는 게 나왔습니다. 문장 뒤에 oneself 이러면 직접, 스스로라는 뜻을 이 자체만으로도 줄 수가 있어요.
1: 네.
0: Okay, 직접 눈앞에서 만나보는 게 어때요? 그렇게 답답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쓰게 된 거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1: 네.
0: 케이크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만들었다면서 준 거예요. 근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아, 너 이거 네가 직접 만들었다고?
1: 우와.
0: 이거 궁금하잖아요.
1: 그쵸?
0: 자, 그러면 넌 이거 만들었니? 일단 너 이거 만들었어?
1: Did you make this?
0: 어허.
1: Yourself?
0: 직접? Yourself?
1: 오호.
0: Hey, did you make this yourself?
1: Mm-hmm.
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이거 해볼까요? 내가 그거 직접 했어. 그냥 하다. Did로 써볼게요. 나 그거 내가 직접 했어.
1: I did it myself.
0: That's it.
1: Wow.
0: Very, very nice. So, oneself라고 하는 거. 너무 편하죠.

0: 그죠?
1: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Did you make this yourself?
1: Did you make this yourself?
0: Oh, I did it myself.
1: I did it myself.
0: 네, alright. 자, 요거 길어 보이지만 why don't you는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1: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0: (웃음) 그랬는데 엄마가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가 아니라 정말 그래도 되니? 엄마 다음 주에 시간 되는데.
1: 와 진짜 푼숙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예, 저랑 많이 다르지 않으신 분 같은데 Can I really? 나 정말 그럴 수 있어? Uh-huh. I'm free. 나는 free야.
0: free야.
1: 다음 주에 다음 주에 free야 이거 같아요. 이건 약간 의역이 된 것 같아요.
0: Okay.
1: I'm free. 다음 주에 uh-huh. I'm free next week.
0: Oh, okay.
1: 예. 왠지 얘는 그냥 그 뭐 at 이런 거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0: 이제 감 잡은 것 같습니다.
1: Yeah.
0: I like tha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Perfect. Next week. 얘는 다음 주라는 명사도 되지만 이미 다음 주에 라는 부사도 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in, at, on 이런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1: Uh-huh.
0: 그냥 next week. There you go. 자, 보세요. 나 시간 있다라고 한 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1: 시간 있다, free요.
0: free로 표현했습니다.
1: 네.
0: 근데 벌써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느낌 오지 않아요?
1: 그렇죠.
0: 자유롭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그냥 넉넉하다.
1: 다음 주에.
0: 네, 시간이 되는 넉넉한이라는 형용사가 free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내일 시간 돼? 너 좀 시간 좀 넉넉하면 나 만날래? 뭐 어떻게 할까요? 너 내일 시간 있니?
1: Are you free tomorrow?
0: 그렇죠.
1: 와우.
0: 너무 간단해요. 물론 Do you have time tomorrow? 괜찮죠. 오케이. 하지만 free가 뭔가 시간이 좀 넉넉히 있는
1: 그러게요.
0: 느낌을 준단 말이죠. 자, about this. 저 이번 주말에 시간 넉넉히 돼요. 이번 주말에.
1: I am free this weekend.
0: 그죠? I'm free this weekend.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1: 네.
0: So free 그거 상상하세요. 자유롭다. 시간 넉넉하다.
1: 와우.
0: Right? 읽어 볼게요. Are you free tomorrow?
1: Are you free tomorrow?
0: Oh, I'm free this weekend.
1: I'm free this weekend.
0: 자, 여기서 우리 free 말고요.
1: 네.
0: 시간이 된다라고 할 때 형용사 쓰는 게 형용사로 또 하나가 있었거든요.
1: A로 된다?
0: 시작합니다. 시간이 되는.
1: 시간이
0: Are
1: 된...
0: you
1: available?
0: Yes.
1: Available이 시간이 되는이에요?
0: That's right.
1: 몰랐어요.
0: 단어는 알고 뜻은 예. 몰랐군요.
1: Available?
0: Okay, you guys.
1: Yes.
0: 이거 쓰면 됩니다. Available. 이거는 원래는요.
1: 네.
0: 뭐 available은 뜻이 다양할 수 있어요. 뭔가 내가 필요로 할 때 있는 이게 available이에요.
1: 맞아요.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슬기 씨의 새로운 앨범이 이제 동네에 뭐 무슨 뭐 그런 상점에서 available 합니다. 가서 하나 사세요. 뭐 이런 게 나왔어요. Available은 필요할 때 있는 이라는 단순한 뜻이고 사람한테 쓰면 I'm available 이러면 저 시간 돼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 자체는 비슷한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얘가 아까 자유롭다 그랬죠?
1: 네.
0: 넉넉한 느낌이 강해요. Right? I'm available tomorrow 이러면 격식이기도 하고 그냥 시간이 있다 정도라면은 I'm free tomorrow 이러면 나 뭐 할 거 없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많다?
1: 아하.
0: 느낌 차이 알겠나요?
1: Yes.
0: Okay. So available은 어차피 격식이기도 하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요거 추천드리겠습니다.
1: 그렇죠. Free를 알고 있으니까.
0: Okay. Okay. So 여기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사실 Can I really go and meet him myself? 이게
1: 예.
0: 이제 생략이 된 거겠죠. 자, 읽어볼게요.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1: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0: 자, 이랬을 때 방금 그건 그냥 한 말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딸이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그래서
1: 엄마 지금 편한 말로 오바 육바까지 간 거거든요.
0: 그렇군요.
1: 예. Of course not. 당연히 나시죠. We barely 우리는 barely.
0: 근데 barely보다

0: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1: 아니, 너무 길어요. 지금 이거 거의 역대급인 것
0: 역대급입니다.
1: 같은데.
0: 역대급입니다.
1: 예, 우리는 barely가 뭐죠? barely. barely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지금 좀 말문이 막혔거든요.
0: 힌트를 좀 드릴까요?
1: 네.
0: barely는 거의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1: 거의 안 한대요?
0: 그러니까 부정을 넣었다고 보시면
1: 아, 거의 안 해요. 눈을 마주치는 걸 거의 안 하는군요. 그러면은 눈을 맞추다가
0: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1: 아이즈가 들어가야겠죠? 아이즈. 아이즈 미팅이죠. 아이즈 미팅.
0: 아, 그렇군요.
1: barely, 왠지 이런 거에는 꼭 뒤에 ing가 와요. 미팅, meeting of the eyes. meeting of the eyes. 칸은 딱 맞아요.
0: 딱 맞네요.
1: 예, 딱 맞아요. 제가 조금 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0: 영화의 제목을 보는 것 같아요.
1: Meeting of the Eyes.
0: Meeting of the Eyes.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Of course not. We barely meeting of the eyes.
1: 그렇죠.
0: 자, 그거 아니고요.
1: 뭐예요?
0: Make eye contact.
1: 오.
0: 들어봤나요?
1: 아니요. Eye contact은 알아요.
0: Eye contact은 들어보셨죠. 오케이. 네. Okay. Eye contact. 중요한 거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명사만 네. 안단 말이에요. Eye contact.
1: 맞아요.
0: 거기까지 아는 게 너무 아깝지 않나요? 얘를 문장에 넣으려면 동사를 알아야 돼요.
1: 동사화하는 게 make가 되어주는군요.
0: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명사보다 동사를 우선으로 가야 됩니다. So, make eye contact. 얘는요, 토시 하나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쓰는 겁니다.
1: 네.
0: Make eye contact. 눈을 마주치다. 왜? Eye contact를 만들다거든요. Right? Okay. 자, 그러면, 오! 이왕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 원해요.
1: Yes.
0: 얘도 안다면, 눈을 반대로 피하는 건 뭐라고 할까요?
1: 피하다.
0: Eye contact를 make 하는 게 맞추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은, 피하는 거. Eye contact를 피하는 거. 이거는 그대로 직역으로 쓰면 돼요. 피하다.
1: Yes. Avoid.
0: 그렇죠.
1: 아, avoid가 피하다니까. Yes.
0: 오. 얘는 네, 변수가 없어요. 그냥 avoid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피하다죠.
1: 네.
0: So avoid eye contact. 그러면 눈을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1: 눈 맞춤을 피하는 거군요.
0: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make avoid 이렇게 동사 하나만 갖고 가면 문장에 넣을 수 있는데
1: 네.
0: 그냥 eye contact에서 끝나는 거 너무 아쉽잖아요.
1: Eye contact도 몰랐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0: 이거만 하게 되면 나중에 예. 진짜 외국 가서 이렇게 돼요. 아이 컨택트 손으로 쓴다니까요.
1: 그렇죠.
0: 오케이,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중급까지는 아닌데 초중급 이상으로 가야 나오는 것들이긴 한데
1: 네.
0: 이걸 잠깐 제가 소개하고 싶었어요. barely라고 하는 건데요.
1: 어려워요. 네. barely.
0: barely라고 하는 거는 never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아닌 거죠.
1: 네.
0: 걔보다 좀 가볍습니다. 거의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1: 아우.
0: So barely 쓰고 동사를 쓰면 그 행동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거의 안 한다. 그래서 저희 거의 눈도 안 마주쳐요. 우리 그렇게 안 친해요. 이런 느낌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부정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1: 네.
0: 네. 요거 예를 들어서 I work out 이런 뭐예요?
1: 나
0: I work
1: 운동해.
0: Out. 나 운동해. I work out. 근데 나 거의 운동 안 해.
1: 아, I barely work out.
0: 그렇죠. I barely work out. 이미 barely에서 거의 안 함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I never work out 하면 절대 안 한다. 강해지죠.
1: 네.
0: How about this? She eats anything. 와, 걔는 아무거나 먹어. 아무거나 잘 먹어.
1: 식성이
0: she
1: 좋다.
0: eats anything, 예. right? 근데 예.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안 먹어.
1: Oh, she barely eats anything.
0: 그렇죠. She barely eats anything.
1: 아하.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뒤에 동사는 그러면은 주어에 맞춰 주는 건가요?
0: 이거는
1: 네.
0: 이 주어 동사 매칭이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1: 아, 그럼
0: never가 마찬가지예요.
1: 아, 그렇군요.
0: Yes, good question. Right? 네. So 얘가 얘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바꿔야지. 아니네.
1: 아니군요.
0: Okay? So she eats anything에서 거의 안 먹는다.
1: 네.
0: Okay? 지금 해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좀 맛보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1: 네.
0: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I barely work out.
1: I barely work out.
0: She barely eats anything.
1: She barely eats anything.
0: There you go. 그리고 저번처럼 of course not.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려고 not을 또 썼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연기 한번 해볼게요. 아,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1: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That's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0: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1: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2: 네.
1: 그냥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2: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1: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0: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1: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0: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1: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2: Ne, 입으로 하는 이병작 타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2: 네. 자, 첫 번째는요. oneself.
3: 네.
2: 그러니까 myself, 뭐 himself, 뭐 다양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 myself, yourself가 대부분 나올 겁니다.
3: 네.
2: 자, 그거 내가 직접 했어. 그거 내가 직접 했어.
3: I did it myself.
2: I did it myself.
3: 음흠.
2: 어, 이거 내가 직접 만들었어?
3: Did you make this yourself?
2: 그렇죠. Did you make this yourself? 세 번째입니다. 그냥 와서 직접 그를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그냥 오시는 게 어때요?
3: Why don't you come?
2: Why don't you just come?
3: Why don't you just come?
2: 그리고 그를 직접 만나는 거 어때요?
3: And meet him yourself.
2: 그렇죠. 아, 읽어보겠습니다. I did it myself. Did you make this yourself?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다음 패턴은요? Barely.
3: Yeah.
2: 자, 이거 틀려도 됩니다. 도전해 주세요.
3: 네.
2: 자, 첫 번째. 나 거의 운동 안 해.
3: I barely work out.
2: 그렇죠. I barely work out.
3: Yeah.
2: 두 번째. 걔는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안 먹어.
3: She barely eats anything.
2: 그죠? eats입니다.
3: 네.
2: 하나 더.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우리 eye contact도 거의 만들지 않아요.
3: We barely make eye contact.
2: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I barely work out. She barely eats anything. We barely make eye contact. 네, 좋습니다. 배운 거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3: 주세요.
4: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2: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1: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3: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1: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3: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1: Really?
3: Mm.
1: Let me meet him.
3: No.
1: Come on.
3: I know.
2: Yes. Good job, you guys.
3: 정말 잘하세요.
2: 완벽합니다.
3: 네.
2: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그거 일주일 걸렸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t took a week.
2: It took a week. 과거형이니까요, 그렇죠?
3: 네.
2: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arely 동사.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내 남편은 거의 안 웃어. 내 남편은 거의 안 웃어.
3: 네.
2: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3: 오늘도 영어 문장 만들어서 예문 계속 만들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3: 네.
2: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한 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1: 아, 또 열심히 달려왔죠.
0: That's right. 네. 자, 여행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공항과 유모차라고 해서 지난번에 파트 1을 한 적이 있습니다.
1: 아, 제가 베이비카라 그래가지고. 아,
0: 그렇죠. 예. 그 스트롤러 가지고 이제 가는데 뭔가 게이트까지 갈 수 있는 뭐 서비스 얘기가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1: 네. 네.
0: 자, 그것에 이제 파트 2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유모차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1: 네.
0: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1: 네.
0: 뭐 유모차, 유아차 영어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접이식 유모차인데 이렇게 접혀요. 이렇게 보여주네요. 이것도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이 유모차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2: I'm here to assist you.
1: Help me.
2: I can help you. Yes, sure.
1: This 그 baby car. Baby seat car. You know.
2: That's a stroller.
1: Yeah, 그거. Stroller.
2: Mm-hmm.
1: 그 bring in the airplane. Bring take this.
2: Oh, you're asking, can you?
1: Yeah. Yes. Understand?
2: I do.
1: Okay. 이거 접이식 유모차인데, 아, 이렇게 딱 접히거든요. 이렇게 접혀요.
2: What? It's broken?
1: No. Broken, no. This is, 그, folding.
2: 폴딩. Folding.
1: Okay,
2: foldable.
1: Stroller. Yes.
2: Okay.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1: Over?
2: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1: Overhead?
2: Yeah, overhead bin.
1: Overhead bin.
2: Yeah, you don't have to check it.
1: You don't have to check?
2: You don't have to check it.
1: Check it?
2: You don't have to.
1: Ah!
2: You can just take it on the plane.
1: Oh, only my body and...
2: Stroller on the plane. You don't have to check it in.
1: Okay, I see. Okay, thank you.
0: 아이고, 결국에는 말 안 통해서 그 현장에서 중고로 파셨다고 딴 분한테.
1: 예. 네, 아, 급하게 올렸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좀 예,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0: 올리셨군요.
1: 예, 올렸어요.
0: 안 됩니다. 우리 소통을 해서 아 이거 비행기 가지고 탈 수 있냐?
1: 네.
0: 뭐 접이식이다. 이거 단어 몇 개만 해결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1: 그쵸.
0: 오늘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흠.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 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 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4: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0: You don't have to check it.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dialogue. 이 유모차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오. 라고 디테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 Can I take this stroller? 여기서 끊어도 사실 완벽한 문장 같아요. 근데
1: 어디예요?
2: On the 비행기. 그래서 비행기니까 네. On the plane 할게요.
1: 오케이.
2: 예.
1: 오케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정답. Perfect.
2: 와우.
1: 비행기란 단어가 나오게 됐죠.
2: 네.
1: 사실은 이거는 예전에도 그런 거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이 water bottle 가지고 타도 되냐라든가 네. 다른 것으로 했는데 stroller만 바꾼 거죠. 그렇죠? 요거로만 바꾸게 됐는데요. 자, 아무튼 plane 비행기고요. 이거 이제는 여러분들 please. Alright. 얘는 암기를 할 만하죠. 그렇죠?
2: 저 이제 기억해요.
1: 네.
2: 네.
1: 특히나 뭐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거 그렇고 뭐 이거는 뭐 나이 상관없이 다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Stroller, 유모차, 유아차가 되겠고요. 읽을 때 여기 TR, mom 이렇게 되면 얘가 T하고 R을 충돌을 하면서 치읓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스트롤러가 아니라 입모양을 좀 모으면서 stroller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 갑니다. Stroller, stroller,
2: stroller. Stroller.
1: There you go. So stroller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탈 수 있냐. So 여기서 나오는 패턴 우리 또 복습 겸 가야 됩니다.
2: 네.
1: Right. So take something 가져가는 거예요. 어디로다가 on the plane 이렇게 얹어 놓는다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ake something on the plane 가지고 타다.
2: 네.
1: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모를 수도 있잖아요. 라이터 같은 거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타야 되는지
2: 예.
1: 혹은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러죠? 그런 수트케이스에 넣어야 되는지
2: 네.
1: 실제로 그런 규정 같은 거를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2: 요즘엔 또 보조 배터리를 절대로
1: 그러니까요.
2: 그 짐칸에 올리면 안 된다고
1: 맞습니다.
2: 하잖아요.
1: 그래서 예. 내가 게스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물어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2: 규정을 잘 모를 때는
1: 그렇죠.
2: 네, 무조건 확답을 받아야지 안심이에요.
1: 이게 불이 날 것 같은, 화재를 발생시킬 것 같은 거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2: 그쵸.
1: So,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라이터를 가지고 탈 수 있나요? 그 비행기에? 어떨까요?
2: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1: 그렇죠.
2: Oh.
1: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무슨 뭐 battery on the plane?
2: Oh.
1: 이렇게 또 이런 좀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은 물어봐줘야 돼요.
2: 그쵸.
1: 자, how about this? 당신은 그거를 가지고 탈 수 있어요. 비행기에.
2: You can take that.
1: Take it.
2: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1: That's it.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이러면은
2: yes.
1: OK를 받은 거예요. Right? Okay. So, 명사가 뭐가 됐든 간에 뭐 이게 됐든 간에 아니면 이런 대명사가 됐든 간에 take 한다는 건 가지고 타는 겁니다.
2: Yes.
1: 이 경우에서는.
2: Mm-hmm.
1: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2: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1: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2: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1: All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이번엔 stroller입니다.
2: 네.
1: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2: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1: 자, 이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2: Yes.
1: 아, 근데 이게요. 접이식 유모차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접혀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 네.
1: 왜냐면은 그게 아무래도 그 위에 보면은 짐칸에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2: It's a foldable stroller. 지난번에 살짝 언급 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1: yes,
2: 쓰는
1: did.
2: 거군요. It like this. 아, 이거는 접힌다. 그러면 접힌다라는 동사.
1: 네.
2: 그죠?
1: 근데 다행히도 앞에서 나름 힌트가 나왔어요.
2: 그쵸? 이 foldable을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1: That's right.
2: It 우리 fold잖아요.
1: 오호. 오.
2: Fold. 와.
1: 이시니까요?
2: Yeah.
1: Okay. Alright. 자, 최근에 에러가 되게 많았거든요.
2: 그쵸, 그쵸.
1: 승기 씨가. 근데.
2: 한 번은 못 맞춘 적 많아요.
1: 계속 요즘에 틀리는데. 아. 괜찮습니다. 그래야 네. 되는 거니까.
2: 그쵸, 그쵸.
1: So,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Perfect. Very nice.
2: 네.
1: 우리 왜 예전에 이불 개고 뭐 옷 개고 그러니까 이불은 아니고 옷 같은 거 갠다라고 할 때 fold를 썼잖아요.
2: 맞아요.
1: Right? Folding 뭐 the clothes 이런 식으로. So fold는요. 접는 것도 되고요. 그 자체가 접히는 것도 됩니다.
2: 네.
1: 그래서 뭐 수동태로 쓰고 이럴 필요가 없이요. fold를 그냥 써주시면 돼요. So 그거는 이렇게 접어요가 아니라 여기서는 접혀요. 이렇게 되는 거죠. Fold. There you go. 자, 그리고 foldable. 저번에 한번 제가 언급했었죠, 진짜. 네.

0: 그래서 이 단어, 그냥 stroller가 아니라 foldable stroller이다. 한 거는 얘는 보세요. fold 뒤에
1: able.
0: able 나왔죠.
1: 접을 수 있는
0: 네.
1: 유모차.
0: able이라는 게 붙어버리면요. 그거는 할수 있는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접힐 수 있는.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많은 단어들이 그런 좀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1: 네.
0: So 이게 의역이 되면서 접이식인 이렇게 되겠죠. foldable stroller.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단어 말고도요. collapsible이라는 단어를
1: 오,
0: 쓰기도 합니다.
1: collapsible.
0: 조금 단어가 어렵기는 한데 뭔가가 collapse 하는 게 뭔지 아세요?
1: collapse, collapse, what is it?
0: 이거는
1: 네.
0: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다,
1: 아,
0: 붕괴되다, 혹은 이렇게 주저앉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collapse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1: 오.
0: 그래서 이렇게 stroller가 있으면 이렇게 주저앉듯이 접히는 거 있죠.
1: 아, 이것도 지난번에 살짝 얘기해
0: Did I?
1: 주셨어요.
0: I did. Oh, okay.
1: 네.
0: So 이두개 다,
1: collapsible. 같은
0: 돌아가면서 쓰시면
1: 의미.
0: 되겠습니다.
1: 네.
0: Foldable,
1: collapsible.
0: collapsible. 어떤 거를 써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It's a foldable stroller and it falls 하고 나서 마지막에
1: Like this.
0: like this. 자, 이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1: 네.
0: 저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직접 보여줘야죠.
0: 네. 그래서 제가 예문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자, 이거 동사 오면 이거예요. 이해되나요? 아, 쉽지
1: 약간
0: 않아요.
1: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0: 네.
1: 예.
0: 그래서 뭔가 예시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 접힌다고는 했는데, 뭐, 물론 웬만한 사람들은 알수 있겠지만,
1: 그쵸.
0: 정확하게 어떻게 접히는지 보여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1: 그래서 글로 읽는 것보다 영상을 한번 보면은 이해가 빨라요.
0: Of
1: 예.
0: course. 그래서, 이 like this의 힘은 저는 세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자녀가 있는데,
1: 네.
0: 아이한테 예를 들어 뭔가를 보여줄 때는, 예를 들어 영어를 가르쳐 준다면, 그 행동을 직접 이렇게 보여주면서 해주면 그 영어가 가치 흡수가 되거든요.
1: 아,
0: Right? 뭐 예를 들어서
1: 맞아요.
0: 뭐, move your hand like this. 이렇게. 그러면 like
1: 네.
0: this, move your hand가 이런 식의 움직임이구나. 그래서 언어도 같이
1: 네.
0: 들어와요.
1: 완전
0: Right.
1: 흡수되죠.
0: 그래서
1: 네.
0: like this, 이렇게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너의 팔들을 이렇게 움직여. 예를 들어서 뭐 필라테스 강사님이
1: 네.
0: 당신의 팔들을 움직이세요. 이렇게.
1: Move your arms like this.
0: 그렇죠. Move your arms like this.
1: Yeah.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넘어지다라고 할때 무슨 down이죠?
1: Fall down.
0: 그러면 과거형은
1: Fell down.
0: 한번 해볼게요. 야, 그녀가 이렇게 넘어졌어.
1: She fell down like
0: Like this.
1: this.
0: 그렇죠. 그러면
1: 예.
0: 상대방이 비주얼이 확 오겠죠.
1: 그쵸.
0: 너무나 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덩어리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Move your arms like this.
1: Move your arms like this.
0: Oh, she fell down like this.
1: She fell down like this.
0: All right. 본문도요. It's a foldable stroller. It falls like this.
1: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0: There
1: this.
0: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0: Alright. 자, 다음 볼게요.
1: 네.
0: 아마 머리 위 선반에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접힌 걸 보여주면 거기서
1: 네.
0: 일하시는 분이 사이즈를 보고, 아, 이거는 사실 위에는 안 들어가겠네요. 뭐 들어가겠네요. 결정을 할수
1: 그죠,
0: 있겠죠.
1: 그죠. It should fit in the.
0: 자, it should
1: 자,
0: fit.
1: 그거는 fit 할 거예요.
0: Okay.
1: fit 해요. 머리 위 선반에. In the 선반 on the head. 겠네요.
0: 이거 어디
1: 선반.
0: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 타면
1: 짐칸이에요.
0: right 툭 하면 슝 내려오는
1: 네.
0: 거.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근데 선반이니까
0: 아마 한번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요.
1: 그래요?
0: 정말 지금 선반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
1: 아이
0: 상관이죠?
1: 설마 shelf, shelf, shelf인가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shelf, shelf on the head. 예 네. 머리 위 선반.
0: Good idea.
1: Yeah.
0: 자, 만약에 shelf가 이제 선반이라는 뜻 맞기는 한데, 이렇게
1: 네.
0: 쓰잖아요. 그러면은 머리 위에 이렇게 선반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러고 다른 느낌. 이러고 다니는 느낌이 있어.
1: 아,

0: 진짜요?
1: 네네. 그거는 아니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0: 오,
1: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0: 어머머머머,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1: Right. 이거는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면 그 in-flight announcement, 그렇죠? 기내방송문에서 영어로 100% 듣습니다.
0: 아, 그래요?
1: Right. Overhead가 머리 위에 라는 뜻이고요. bin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뭐 통, 깡통, 뭐 아니면 이런 수납 공간을 얘기를 해요.
0: 하긴 오는 바로 위죠.
1: 그렇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0: Overhead
1: 맞겠네요. 무거울 거예요. 네. 네네. So overhead bin이라고 하는 게 머리 위 선반, 짐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0: 네.
1: 자, 우리가 뭔가가 어딘가에 맞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서 딱 된다.
0: Mm-hmm.
1: Okay, so fit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예요.
0: 네.
1: 근데 그 뒤에다 in을 추가하세요.
0: Fit in.
1: Something fits in somewhere. 그럼 뭔가 그 안에 딱 fit한다.
0: 아하.
1: 네, 맞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0: Yes.
1: 자, 예를 들어서 그 상자, 그 카트의 안에 맞을 거야. 맞아. 아, 이렇게 할게요.
0: 맞아.
1: 아, 맞았다. 자, hold on, hold on. fit의 과거형이 뭔지 아세요?
0: fit.
1: Yes. fit은 과거도 fit이에요. 그래서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fitted, 뭐 fat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0: 네.
1: fit.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그 상자는 그 카트에 맞았다.
0: The box fit in the cart.
1: 그렇죠. The box fit in the cart. 자, 이번에는 얘도 활용해볼게요.
0: 네.
1: 아, 그거 아마 맞을 거예요. 어디에? 그 트렁크에.
0: It should fit in the trunk.
1: 그렇죠. It should fit. In the trunk. 트렁크 맞아서 들어갈 거다. 거기
0: 네.
1: 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0: 이것도 중고거래 할 때 많이 얘기합니다. 그 차에 실리나요? 트렁크에 들어가나요?
1: 오우.
0: Yeah, it should fit in the trunk.
1: Yes, yes. 우리가 뭐 해외 가가지고 택시를 탈 때도 많으니까.
0: 네.
1: 자, 읽어볼게요. The box fit in the cart.
0: The box fit in the cart.
1: It should fit in the trunk.
0: It should fit in the trunk.
1: Very, very nice. 아, 참고로 여기 나온 조동사 should는요.
0: 네.
1: 아마 뭐뭐 할 거예요.
0: 어허.
1: 이런 식으로 경험상, right? Yes. 경험상 내가 좀 잘 알고 말할 때, 아마 뭐뭐 할 거예요. Hey, it should. 이런 식으로, right?
0: 그죠, 그죠.
1: 뭐 예를 들어서, yeah, it should work. 아마 그거 될 거야.
0: Yeah,
1: he should be here soon. 아, 걔 아마 곧 여기 올 거야.
0: 올 거야.
1: 좀 내가 알고 얘기를 할 때, 그쵸, 경험상.
0: 그래서
1: 여기서도 이분이 공항에서 워낙 오래 일했으니까,
0: 그쵸?
1: yeah,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연기가 가야 돼요. 그래, 아, 내가 좀 안다라는 느낌의 should구나. 오케이, okay, 읽어보겠습니다.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0: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1: Okay, yeah, only one more sentence left. 수화물로 붙이실 필요 없어요.
0: 그쵸.
1: 얘기를 합니다.
0: 수화물로 붙이게 되면은 아이를 이제 그 공항 내에서는 계속 걸어다니게 해야 되니까 또 보챌 때 짐도 많은데 애도 들어야 돼서 힘들더라고요.
1: 근데 또 수화물로 붙이면 이게 또 부서질 수도 있고
0: 약간 파손 위험이 조금 있죠.
1: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뭐 어디 케이스나 아니면은 뭐 박스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0: 그럴 수가 없죠.
1: 그쵸, 그쵸. 예.
0: You don't have to.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요. 수화물로 붙일 필요. 그렇죠. 그러면 to
1: 이거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닙니다.
0: 그래요?
1: 네.
0: 아, 수화물로
1: 지금 보세요. 수화물로 붙이다.
0: 그죠?
1: 이게 영어로 뭐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0: 예예 예.
1: 뭐 직접 풀이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Try.
0: 짐으로 해보세요. 짐으로 가는 거. 그러면은 이 수화물로 붙이는 게 태그를 달게 되잖아요. 그러면 태그를 써볼까요? 칸이 너무 좁으니까. 태그.
1: Tag it. 오케이. Okay. 간단하게 해봤는데, 자 이거는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할 수도 있습니다. You don't have to.
0: 뭐야?
1: 왜 비행기 타러 가면은 거기서. 체크하는 거 있죠?
0: 그쵸.
1: 네. 그거를 수화물 붙이다잖아요.

0: 이제 붙인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check을 쓰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check-in이라고 쓰시는데
1: 네.
0: 그거는 이제
1: 호텔에서.
0: 그렇죠.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 자체가 체크인해서 티켓을 받거나
1: 네.
0: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수화물을 붙인다라고 할 때는 check을 동사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다, 뭐 기본적으로는 확인하다,
1: 네.
0: 그리고 수화물을 붙이다. 그러면 두 번째 의미가 맞겠죠. check.
1: Check.
0: Alright.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가방들 있잖아. 그거 어떻게 붙였니? 이렇게 얘기를
1: 아.
0: 하면 붙이다가 이제 뭔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 Check니까.
0: 그렇죠. 넌 너의 가방들을 붙였니?
1: 과거예요, 근데. Did you check your luggages? Baggages?
0: bags.
1: Bags.
0: 왜냐? 러기지도 짐 되는데
1: 예.
0: 걔는 그렇게 하려면 그냥 luggage하고 끝내야지 러기지스란 말은 없습니다.
1: 아.
0: luggage, baggage는 셀수 없는 단어예요.
1: 아, 그래요?
0: So 만약 셀수 있게 쓰고 싶다? 그러면
1: Bags.
0: bags, right? Hey, did you check your bags? 이렇게 하면 돼요.
1: 오.
0: 그러면은 너 그거 했니? 이렇게 한다든가. 자, how about this? 나 벌써 내 여행 가방 붙였어. 자, 여행 가방 우리 보통 뭐예요? 막옷 넣는 가방.
1: Suitcase.
0: Yeah. 그러면 나 벌써 내 수트케이스 붙였어.
1: I already checked my suitcase.
0: That's it. I already checked my suitcase. 이건 확인한다가 아니라 이게 붙이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단어 check 별거 아닌데
1: 와.
0: 얘를 모르잖아요. 그럼 잠깐만 send?
1: 어?
0: 뭐라 그래야 되지?
1: 그러니까
0: 아예 아니면 tag?
1: 태그
0: 잘
1: 붙여야 되니까 뭘 붙여 스탬프까지
0: 뭐
1: 갈수
0: stamp
1: 있어요.
0: 맞아요.
1: 예.
0: 뭐 attach 뭐 난리
1: 여러 가지
0: 납니다.
1: 갑니다.
0: That's right. 그래서 이게 적당한 동사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Did you check your bags?
1: Did you check your bags?
0: I already checked my suitcase.
1: I already checked my suitcase.
0: 근데 여기서
1: 네.
0: 수화물을 꼭 붙여야 된대요?
1: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대요.
0: 안 그래도 된대요.
1: 네.
0: 그거 어떤 덩어리에서 알수 있어요?
1: Do not have to.
0: You don't have to do it, right?
1: 네.
0: So, don't have to 라고 하는 문법 패턴이죠.
1: 네.
0: 얘는 모르면 아예 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1: 해석도 안
0: 무조건
1: 되고
0: 알아야 돼요.
1: 들리지도 않죠.
0: That's right.
1: 네네.
0: So, you don't have to do something. 아니면 뭐 주어가 뭐 3인칭 단수면 don't가 아니라 doesn't.
1: Doesn't.
0: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뒤에
1: 네.
0: 행동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지불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불로 해도 된다. 이런 느낌?
1: Yes, you don't have to pay now.
0: 오,
1: 나
0: 굉장히.
1: 진짜 네이티브 같죠?
0: 지금.
1: You don't have to pay now.
0: 그거 되게 좋아하시는 문장이죠.
1: 맞아요.
0: 나중에 내고 싶은 거.
1: 신난다.
0: 그렇죠. You don't have to pay now. How about this?
1: 네.
0: 자, 주어를 3인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단수로.
1: 네.
0: 그녀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녀가 어떤 뭐 VIP 패스 같은 걸산 거예요. 그래서
1: 네.
0: 그녀는 기다릴 필요 없어요.
1: Yeah, she doesn't have to wait.
0: Wait, 그죠? She doesn't have to wait. Yes. 주어
1: 오호.
0: 바꿔보면서 연습도 하고요.
1: 네.
0: 약간 여유가 된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 Didn't have to.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자, 같이 한번 낭독해보겠습니다. 상상하면서.
1: 네.
0: Oh. You don't have to pay now.
1: You don't have to pay now.
0: Oh, she doesn't have to wait.
1: Oh, she doesn't have to wait.
0: 자, 그리고 체크할 필요 없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Oh, you don't have to check it.
1: Oh, you don't have to check it.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첫 번째, 이 유모차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수 있나요?
1: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0: On the plane. 접이식 유모차인데 이렇게 접혀요.
1: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0: Like this. Like this 중요합니다.
1: 네.
0: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It's a foldable stroller. It falls like this.
2: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0: overhead bin.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You don't have to check it. You don't have to check it.
1: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이병작 타임 돌아왔습니다.
2: 네,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보시죠.
1: Okay. 자, 첫 번째는요. 네. Take something on the plane. 이거는 stroller뿐만이 아니라 공항에서 너무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꼭 아셔야 됩니다. 보고 하셔도 돼요.
2: 네.
1: 자, 그거 비행기에 가지고 타실 수 있어요. 당신은 그거를 take 해도 돼요. 그 비행기에.
2: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1: On the plane.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Like this.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유모차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제가 이 유모차 가져가도 돼요? 그 비행기에?
2: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1: On the plane. There you go. 세 번째입니다. 이 라이터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2: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1: There you go.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오, 좋아요.
2: Yep.
1: 자, 다음은요. Like this.
2: Mm-hmm.
1: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중요하죠.
2: Like this. 이게 조금 약간.
1: 아, 죄송해요. 제가, 손을 이렇게 씻는 거란다. Like this.
2: Like this. 이거세요? 예.
1: I like that.
2: 좀 더 like 역동적으로.
1: 오케이. Okay, 예.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이렇게 접혀요. 그거 이렇게 접혀요.
2: It folds like this.
1: Like this.
2: Mm-hmm.
1: 자, 두 번째. 걔는, 그녀는 네. 이렇게 넘어졌어.
2: Oh, she fell down like this.
1: 그렇죠. She fell down like this. Fall down이 넘어지는 겁니다.
2: 네.
1: 완전히 주저앉은 느낌이랄까? 오케이. 자, 세 번째.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필라테스를 가르친다는 느낌으로 두 팔을 이렇게 움직이세요.
2: 자, move your arms like this.
1: Like this.
2: 예.
1: 이렇게. 좋습니다.
2: 그쵸?
1: 자, 읽어볼게요. It falls like this. She fell down like this. Move your arms like this. 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2: 네.
1: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4: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You don't have to check it.
1: 자, 다 같이 미션 해결해 볼까요?
2: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해결.
2: Oh,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5: Yeah.
2: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5: Oh,
2: yeah.
5: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You don't have to check it.
2: Wow, okay, thank you.
5: Yeah, no problem.
2: 가자, 우리 애기.
1: 한 주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 또 이제 금요일이라고 엄청 네. 열심히들 해주시네요.
1: I know.
2: 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내 남편은 거의 안 웃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husband barely smiles.
1: Yes. S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2: 네.
1: Barely는 거의 아닌 건데 주어 동사 매칭하는 거에 영향 안 줍니다.
2: 네.
1: Alright.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Take 명사. On the plane. 이렇게 하게 돼서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2: 네.
1: 그건 비행기에 가지고 타실 수 없습니다.
2: 어허.
1: 이거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2: 좋습니다. 여러분 예문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오케이.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조금씩 리뷰도 해주는 센스 아시죠?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2: See you every

0: 친구가 착시현상 책을 갖고 왔어요. 다들 신기해하는데 나는 뭐를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 보여? 잘 봐. 잘 봐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Look well.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Christine, what are all these packages?
2: I did some online shopping a few days ago. Your gift is here too. Do you want to unwrap it together?
1: A present? Awesome! What is all this? There's nothing special here.
2: Look closely! Look closely! Look closely! Do you see a special tag on all the products?
1: Oh, I see it now. They are all eco-friendly goods.
2: That's right! I recently watched a documentary on our environment, and it's really serious. So, starting from today, I'm changing all my stuff to eco-friendly products.
3: Wow, what a great idea.
1: By the way, where is my gift?
2: Here you go. Use this bag when you do your grocery shopping.
3: Oh, it's very nice. Thanks.
2: Since I gave you a gift, you can help me with my grocery shopping.
3: What? Now? Oh, this is not what I wanted.
2: Come on, let's go.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요즘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죠? 많은 분들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요. 저도 최근에 샴푸바 그리고 설거지바를 사용해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크리스틴도 그렇습니다. 친환경 제품에 푹 빠져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쇼핑을 했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해볼게요.
4: 와, 이 상자 다 뭔가요? 크리스틴이 쇼핑을 잔뜩 했네요. 우리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면서 케빈 선물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쇼핑한 거 한번 풀어봐야죠. Do you want to unwrap it together? 같이 풀어볼래? Unwrap 잘 봐주세요. Wrap은요, 우리 포장하다 싸다란 뜻이잖아요. 앞에 un 붙여서 반대말 만들 수 있습니다. 포장을 풀다. Wrap. Unwrap. Do는 어떤가요? Do는 무언가를 하다, 실행하는 거잖아요. Undo라고 하면 완상태로 되돌리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cover, 덮다, 가리다. Uncover이라고 하면 열다, 벗기다, 적발하다 라는 뜻이 될 수 있네요. Un 잘 기억해 두세요. 자, 풀어봤더니 뭔가 특별한 거 없어 보이죠? 그냥 뭐 세제, 샴푸 이런 거 아닌가? 아이, 아니야. 잘 봐. 잘 봐.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Look closely. Look closely. 이 표현은요. Look, 봐봐. Closely는 close, 가까이에서 보는 거죠. 즉, 자세히 잘 보라는 뜻이 됩니다. Look closely. 함께 말해볼게요. Look closely. 오늘은 두 단어 모두 강조입니다. Look closely. 잘 봐봐. 봤더니 뭔가 이렇게 특별한 마크 같은 거 있지 않니? 아하, they're all eco-friendly goods네요. 모두 친환경 제품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모든 제품에 이렇게 친환경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friendly라는 표현이요. 우리 친한, 친근한 이런 뜻이잖아요. 앞에 다른 단어에 붙어서 뭐뭐뭐에 적합한, 뭐뭐뭐 친화적인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보시면 더 쉬울 거예요. Child friendly 라고 하면 아동 친화적인, 그리고 animal friendly 동물 친화적인, 그리고 user friendly, 사용자 친화적인 우리 앱이나 기술 같은 게 쓰는 사람이 편하게 구현됐을 때 user friendly 이런 말 사용하죠. friendly의 쓰임 잘 알아두세요. 자, 친환경 제품 맞습니다. 최근에 크리스틴이 다큐를 봤나 봐요. 심각성을 깨닫고는 자기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모두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기로 결심을 했네요. 좋은 생각이죠. By the way, 그런데 where is my gift? 내 선물은? 자, 케빈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짠! Use this bag when you do your grocery shopping. 에코백을 줬네요. 장 볼 때 이 장바구니 사용하도록 해 라고 했습니다. Grocery shopping이라는 말 나왔는데요. 이 grocery는 식료품, 잡화들을 뜻합니다. 복수형도 우리 많이 볼 수 있어서 제가 같이 써놨어요. Grocery groceries 라고 하고요. 우리 먹는 보통 먹는 음식이라든지 또는 생필품 사용하는 물건들 통틀어서 grocery. 그래서 우리 옷 같은 거 사는 쇼핑 말고 이런 생필품이나 식품 쇼핑할 때는 grocery shopping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바구니도 받은 김에 우리 크리스틴이요 같이 쇼핑, grocery shopping 가는 거 같이 가자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네요. 케빈은 가기 싫은데 선물을 받아서 안 간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고 봤더니 이 장바구니 선물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인 거였네요. 우리 케빈 어쩔 수 없이 크리스틴의 식료품 쇼핑 가는 거 따라 나서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잘 봐봐. Look closely. Look closely.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자세히 봐봐. 뭔가를 보라고 할 때 look 말고도 take a look 쓸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더 가까이, 더 자세히 closer 이라는 말을 넣어서 take a closer look. take a closer look 이라고 하면 자세히 보라 라는 표현 됩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다이어트 간식을 샀는데 영양성분표를 보니 열량이 꽤 높은데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자세히 봐봐. 어떻게 말한다고요? Take a closer look. Take a closer look. Great. 그런가 하면 잘 지켜봐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지켜보는 건 조금 오랜 시간 동안 보는 거죠. 이럴 때는 keep an eye on it. 그것에 내 눈을 계속 두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Keep an eye on it. Keep an eye on it.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생명과학 수업에서 받아온 소라게. 뚜껑을 잘 닫지 않으면 어느새 탈출해버려요. 동물을 무서워하는 엄마가 부탁하시네요. 잘 지켜봐. 어떻게 말한다고요? Keep an eye on it. Keep an eye on it. Awesome. 이번 시간 카툰에서는 환경을 더욱 생각하게 된 크리스틴의 모습 살펴봤습니다. 쇼핑한 물건들을 보니까 사실 똑같아 보였지만 자세히 봤더니 친환경 마크가 붙어 있었죠. 이렇게 자세히 보다가 오늘의 한 문장이었죠? 어떻게요? 맞아요. Look closely 또는 take a closer look.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주시해서 볼 때는 keep

One eye on it 이런 표현들 함께 배워봤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꼭 사용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그리고 생생한 표현으로 만나요. 안녕.

0: 여행 가려면 일주일도 더 남았는데 벌써부터 짐을 싸는 엄마. 미리미리 준비하면 걱정할 일이 없다나요? 그럼 유비무한이지. 유비무한이지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Prepare for the future?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휴! Jogging in the morning always feels great.
2: Yeah, it's nice to be outside and jogging. It's much better than using the running machine at the gym.
1: Running machine? Are you talking about a treadmill?
2: Right. Oh, I'm out of breath. Should we stop after one more lap?
1: Sure. Hold on. Oh, your shoelace is loose.
2: Oh, you're right. If you didn't tell me, I could have tripped while jogging.
1: Oh, that's true. Better safe than sorry. Better safe than sorry. Better safe than sorry. Safety always comes first.
2: Are you ready to run again?
1: Mm-hmm, of course.
2: The slowest person has to do the dishes tonight.
1: Hey, that's not fair. You can't start running first. Kevin, you didn't know about the power of my legs.
2: What? What? How could you? Are you a cheetah or something?
1: You will be doing the dishes today.
2: No!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은 실내 운동 versus 실외 운동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실내 운동은 날씨에 상관없이 항상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또 다양한 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날씨 화창하고 바람 시원하고 그런 좋은 날에는 밖에서 운동하는 게 또 그런 좋은 날씨를 만끽하기에 최고기도 하죠. 우리 크리스틴과 케빈은 오늘 밖으로 운동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와서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함께해요. 자, 오늘은 강 주변 공원으로 조깅을 하러 나온 두 사람입니다. 역시 아침에는 밖에서 조깅하는 게 최고죠. Jogging in the morning always feels great. 아, 상쾌해. 맞아요. 우리 체육관 안에서 러닝머신 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밖에 직접 나와서 달리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러닝머신? 바른 영어 표현 아니네요. 크리스틴의 말에 따르면 트레드밀입니다. 우리 기계 위에서 달리기를 하기 때문에 러닝 머신, a running machine이라고 할 것 같지만 바른 영어 표현은 트레드밀, 트레드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케빈 벌써 지쳤네요. I'm out of breath. 아이고 숨 차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breath가요, 숨, 호흡, 그리고 입김 등의 뜻이 있습니다.

동사 바로 breath죠. 지금 케빈이 하는 말처럼 I'm out of breath라고 하면 숨이 차다라는 뜻이 될 수 있고요. 또 breath를 사용한 표현 중에 let me catch my breath. 내 숨 좀 잡고 가자. 즉, 나 숨 좀 돌릴게. Let me catch my breath.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You have bad breath. Bad breath는 했을 때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죠. 너 입냄새나. You have bad breath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Breath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자, sure, hold on. 우리 한 바퀴만 좀 더 하고 쉬려고 하는데요. 뛰려고 하는데 지금 케빈을 봤더니 Your shoelace is loose. 너 신발끈이 풀렸어. 그렇죠, 그림 보니까. 아, 이 loose라는 표현이요. 헐거운, 느슨한이라는 뜻도 있고 더 나가서 풀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I have a loose tooth라고 하면 나 이가 하나 흔들린다. 덜컹덜컹, 그죠? Loose tooth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The buttons on this jacket are loose라고 하면 이 재킷에 있는 버튼들이 헐렁헐렁, 즉 떨어지려고 해요. 헐거워요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oose는 꽉 매이지 않은 느낌이면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크리스틴 아니었으면 케빈 잘못해서 이 신발끈 밟아서 넘어질 수도 있었겠어요. 그죠? 신발끈 고쳐 메고 가야죠. 유비무환이니까요. 유비무환이지 오늘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네, better safe than sorry. Better safe than sorry 입니다. 이 표현은요, better, 더 나은, 그리고 safe는 안전한이라는 뜻이죠. than은 뭐뭐보다, sorry는 후회하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일이 일어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안전하게 하는 편이 더 낫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죠. Better safe than sorry. 함께 말해볼게요. Better, safe, then sorry. 자, 강조할 부분 강조하시면서 한 번 더요. Better safe than sorry. Great. 유비무환 신발끈을 고쳐맵니다. 안전이 항상 제일이니까요. Safety always comes first. 자, 그런데 신발끈을 고쳐맨 케빈 갑자기 내기를 제안하네요. 다시 뛰어볼까? 우리 달리기 내기해서 진 사람이 오늘 밤에 설거지 하기다. 그런데 케빈 말해놓고 혼자 출발을 해버렸어요. 너무 치사하다, 그쵸? That's not fair. 하지만 우리 크리스틴의 실력을 과소평가했네요. 초인적인 힘으로 케빈을 따라잡은 크리스틴. 아니, 치타인가요? 사람 맞나요? 오늘 밤 설거지는 꼼짝없이 케빈의 몫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유비무환이지 better safe than sorry. Better safe than sorry입니다. 비슷한 형식을 사용해서 이런 뜻도 나타낼 수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 Better late than never. Never,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late, 늦더라도 해보는 게 낫겠다라는 뜻이 되죠.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 Better late than never. 자, 그럼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으악! 오늘 쪽지 시험이 있는 걸 깜빡했어요. 어쩌지? 포기해버릴까? 아니죠. 지금이라도 공부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어떻게 말한다고요? Better late than never. Better late than never. 그런가 하면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유비무환과 조금 다 있는 표현이죠. Look before you leap. Jump, leap 하기 전에 한번 살펴봐라. Look before you leap도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너무 쉬운 수학 숙제. 그런데 엄마는 다시 체크해 보래요. 이거 다 아는 건데. 에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지. 어떡해요? Look before you leap. Look before you leap. Awesome!
이번 시간에는요, 유비무환이다. 미리 준비하면은 좋다. Better safe than sorry 배워봤고요. 비슷한 유형으로 better late than never.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배워봤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평소에 실천해야 될 말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과 생생한 영어 표현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바쁘다고 며칠간 청소도 정리도 손을 놔버렸더니 집이 엉망이 됐네요. 으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오늘 대청소. 오늘 대청소하자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Let's be clean today.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Your room is so messy. Let's do some serious cleaning today. Let's do some serious cleaning today. Let's do some serious cleaning today.
2: That's a great idea. Will you help me?
1: Sure. Let's do it together.
2: Look at this, Christine.
1: What's this?
2: All this stuff is from my childhood. Photos, journals, 크레파스.
1: Oh, it's not 크레파스, but crayons in English.
2: Got it. It's cool to see all this old stuff.
1: You have an award. 개근상? What's that?
2: It's an award for students with perfect attendance.
1: Wow! You got the award from 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school, and high school! Wow. That's amazing!
2: Yeah, I was a very good student.
1: You only have 3 awards? Are there others?
2: I believe so.
1: Oh, that's okay. You did your best just by going to school. Good for you.
2: You're right. I think I was amazing in school.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청소 정리 좋아하시는 분? 매일 시간 조금씩 내서 청소하고 정리하면 집이 깨끗하게 유지가 될 텐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 케빈도요, 너무 더러워진 방을 보다 못해서 크리스틴과 함께 대청소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도중에 보물을 발견하는데요, 무엇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꽉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함께해요. 아유, 케빈, 방이 이게 뭐예요? Your room is so messy. 엉망진창이네요. 안 되겠다. 오늘 대청소하자. 오늘의 한 문장 바로 나왔네요. 오늘 대청소하자.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습니다. Let's do some serious cleaning today. 이 문장은요. Let's 뭐뭐 하자. 그리고 do, 하다. 그리고 some은 좀. 그리고 serious, 진지한 cleaning, 청소, today, 오늘. 우리 오늘 진지하게 청소 좀 하자. 즉, 대청소하자라는 재미난 표현입니다. 모두 모아서 말해볼게요. Let's do some serious cleaning today. 좋아요. 다소 긴 문장이지만 리듬 살려 말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Let's do some serious cleaning today.

news, journals, 크레파스, 아, 크레파스 아니죠. crayons입니다. crayons는 제품명이에요. 그런데 영어 표현이 아니라서 사용하지 않고요. 영어로는 크레용, crayons, crayons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네요. 어, 상장이 있습니다. You have an award. 개근상이라고 써 있네요. 개근상은 perfect attendance. 출석을 완벽하게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죠. 야, 멋진데요. 그런데 케빈은 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school and high school, 초중고 모두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이쯤에서 학교 이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죠. Elementary school은 초등학교입니다. Elementary가 기초적인이거든요. Junior high는 중학교, 그리고 junior 빼고 high school은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는 대학교는 college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초중고 12년 동안이나 개근상을 받았더니 엄청 성실한 학생이었네요. 그런데 크리스틴, You only have 3 awards. 학창시절 12년 동안 개근상 3개 말고는 그럼 받은 상이 없다는 거? 어, 갑자기 멋쩍어진 케빈. I believe so. 그럴걸? 자, 이렇게요.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표현들이 I think so 또는 I get so. I believe so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럴걸? 상장 3개? 뭐 어떤가요? That's okay. 그냥 학교 열심히 가는 것만 해도 아주 성실하고 착한 학생 아닌가요? 그 말을 들은 케빈 또 기분이 좋아지면서 맞아, I think I was amazing in school. 나 학교 생활 참 잘한 것 같아. 하하하. 자화자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바쁘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오늘 대청소하자. Let's do some serious cleaning today. Let's do some serious cleaning today 입니다. 대청소하면 우리 봄맞이 대청소죠. 재미있게 봄맞이 대청소라는 표현이 영어에도 있습니다. 바로 spring cleaning. spring cleaning 입니다. 봄맞이 대청소할 때가 왔어는 It's time for spring cleaning. It's time for spring cleaning 이네요. 자,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겨울에 움츠려 있던 몸을 쫙 펴고 봄맞이 대청소를 시작해 볼까요? 창문 열고 이불 빨고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 하고 봄맞이 대청소할 때가 왔어. 어떻게 말한다고요? It's time for spring cleaning. It's time for spring cleaning. Spring cleaning 기억하세요. 그런 거 하면 우리 매일매일 청소할 때 또 중요한 게 환기시키는 겁니다. 환기시키자, 환기시켜는 let some fresh air in 입니다. let은요, 뭐뭐 하게 하다 라는 뜻이고요. some fresh air은 그쵸, 신선한 공기 좀 in,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라는 뜻이죠. 환기시켜는 let some fresh air in. let some fresh air in.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청소만큼이나 중요한 환기. 아무리 추워도 창문 활짝 열고 환기해야죠. 자, 환기시켜. 어떡해요? Let some fresh air in. Let some fresh air in. Great! 이번 시간에는 청소, 환기 등의 표현 배워봤습니다. 대청소라고 해서 big clean 아니죠. Let's do some serious cleaning today. 이런 재미난 표현과 함께 봄맞이 대청소, spring cleaning도 배워봤고요. 또 환기, 우리 요즘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잖아요. 환기는 let some fresh air in. 이렇게 다양한 표현 배워봤네요.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배운 표현은 꼭 밖으로 내봐야 한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또 생생하고 유용한 표현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남자친구랑 싸웠다는 친구. 기분 풀어주려고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연락이 오나 안 오나 10초에 한 번씩 폰을 들여다보네요. 핸드폰 좀 그만 만지작거려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Stop touching your phone. 카툰으로 더 생생한 표현 알아볼게요.
1: This cafe is nice and cozy. Don't you think so?
2: Yes, yes. The interior is very nice here.
1: Who am I talking to right now? Kevin? Kevin!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2: Oh, why are you screaming at me?
1: It's because you're not listening when I'm talking.
2: I have to pass this round to get an item.
1: Where are your manners? Oh, I can't believe you're playing games when I'm sitting in front of you. So disappointing, Kevin.
2: Actually, I wasn't playing a game. I was ordering a gift for your birthday. Your birthday is in 2 days.
1: What? Are you serious? Why did you lie to me?
2: Your gift is super popular, so I had to order it at a certain time. That's why I was looking at my phone.
1: Oh, I had no idea. I'm sorry I got upset.
2: You don't know how I feel about you. I guess I'll have to cancel my order.
1: Huh? What? Hey, no foul play here.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요즘요, 맛집 투어만큼이나 예쁜 카페 투어, 또 맛있는 빵집 투어 이런 것들 유행하죠. 케빈과 크리스틴도 예쁜 카페에 왔습니다. 그런데 케빈, 크리스틴 말에는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폰을 만지작거리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오늘도요, 우리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들 꽉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함께 볼게요. 자, 카페에 마주 앉은 두 사람. This cafe is nice and cozy. 정말 아늑하고 좋네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크리스틴의 말에는 듣는 둥 마는 둥 케빈은 자꾸만 폰만 보고 만지적거리죠. 나 누구랑 얘기하니? 케빈? 케빈! 아! 핸드폰 좀 그만 만지작거려! 참다 못한 크리스틴이 화를 벌컥 냅니다. 핸드폰 좀 그만 만지작거려! 오늘의 표현이죠. 어떻게 말한다고요?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입니다. Stop. 그만해. Fiddling. Fiddle이 만지작거리다예요. 만지작거리는 것이니까 fiddling이고요. With 뭐뭐를 가지고 your 너의 전화기 phone 모두 붙여서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완성됐네요. 함께 말해볼게요.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좋습니다. 노란 부분 강조해서 한 번 더요.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아, 좀 그만 만지작거려. 그런데 케빈은 크리스틴이 소리를 질러서 놀랐나 봐요. 적반하장이네요. 아,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아니,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 진짜 뭐 하는 거예요? I have to pass this round to get an item. 아이템이요? 이번 라운드를 깨야지만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럼 게임을 하는 거군요. 와, 너무 화나겠어요. 그쵸? Where are your manners? 너

없구나. 자, 우리 매너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영어에서 온 말은 맞는데요. manner 그리고 manners는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manner이라고 하면 방식, 태도라는 뜻이 있고요. manners까지 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매너, 예의, 예절 뜻이 됩니다. 문장에서 확인해 볼게요. He told me in a friendly manner 이라고 하면 그는 나에게 말을 했는데 friendly, 친절한 manner, 방식으로, 태도로, 즉 친절하게 말했어. In a friendly manner. 이렇게 사용하고요. 복수형은 It's bad manners to talk with your mouth full. 입에다 음식 넣고 하면서 말하는 건 예절에 어긋난다. 이때는 manners를 사용해야 되겠죠. 너 진짜 매너가 없구나. I can't believe you're playing games when I'm sitting in front of you. 내가 앞에 있는데 사람을 앞에 두고 게임을 하다니. 자, I can't believe 잘 봐주세요. 믿을 수 없다이지만 뒤에 that 써서요. 뭐뭐를 하다니, 뭐뭐라니 믿을 수가 없군 생략됐습니다. I can't believe 이렇게 쓸 수 있죠. I can't believe you lied to me. 너 나한테 거짓말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군 생략이죠. I can't believe I turned 30. 내가 서른 살이라니 믿을 수가 없군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케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죠? 아 사실은 나 게임하는 거 아니고 네 생일 선물 주문하고 있었어. 그럼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 이 사주라는 선물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딱 정해진 때에만 주문을 할 수 있대요. 놓칠까봐. That's why I was looking at my phone. 그래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네요. 믿거나 말거나. That's why는 그게 내가 뭐뭐 한 이유야 라고 밝히는 문장입니다. That's why I stayed up all night. 내가 그래서 밤을 샌 거야. That's why we didn't tell you.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 말을 안 했던 거야. 이렇게 문장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뭐 그거 몰랐으니까 크리스틴이 화내는 거 당연하죠. 근데 이번에 짓궂은 케빈이요. 아, 크리스틴 내 맘도 몰라주고 선물 취소할까 보다. 그건 아니죠, 케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툰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짚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핸드폰 좀 그만 만지작거려.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입니다. 이렇게 뭔가 큰일은 아닌데 자꾸만 신경 쓰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들을 pet peeves라고 하는데요. 다리 떠는 것도 그중 하나죠. 다리 좀 그만 떨어는 Stop shaking your legs. Stop shaking your legs. 입니다. 자, 요거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수행평가 시간. 내 차례를 기다리는데 옆자리 친구가 긴장되는지 다리를 달달달달 떠네요. 다리 좀 떨지 마. 나까지 떨리잖아. 다리 좀 그만 떨어. 어떡해요? Stop shaking your legs. Stop shaking your legs. Great. 이런 습관도 싫죠? 손톱 좀 그만 물어뜯어. Stop biting your nails. Stop biting your nails.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평소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 있는 동생. 오늘따라 뭔가 불편한지 계속 똑똑 손톱을 물어뜯네요. 아유, 못 견디겠어. 손톱 좀 그만 물어뜯어. 어떡해요? Stop biting your nails. Stop biting your nails. Great. 이번 시간에는 매너. Manners에 관한 표현들 에피소드 살펴봤습니다. 앞에 사람을 두고 폰을 만지작거리는 거 안 되겠죠.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 표현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반값 세일에서 싸게 구입한 토스터. 그런데 몇 번 쓰지도 않았는데 고장이 났네요. 역시 싼 게 비지떡이야. 싼 게 비지떡이야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Cheap ones are useless?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This is driving me crazy, crazy!
2: Why are you hitting the laptop? It's not guilty.
1: Not guilty? I'm trying to work and it keeps shutting down.
2: Isn't this a new laptop? It broke down already?
1: Well, I bought it recently, but it's not new. I wanted to save some money, so I bought a used one.
2: You get what you pay for. You get what you pay for. You get what you pay for. 싼 게 비지떡이야.
1: 비지떡이야. Duck. Oh, isn't that rice cake? Give me some. Oh, all this frustration is making me hungry.
2: It's a Korean idiom. It means that cheap things don't have much value.
1: I wanted to save some money. Now look at what happened. I'm so upset.
2: I have to meet a friend. Hope you can do some work.
1: Okay. See you later.
3: You've received a deposit of 500,000 won.
4: Don't be so upset. Use this money to buy a new laptop.
1: Oh, Kevin! Aww. Oh, the laptop is working again. I'm sorry, Kevin, but I'll keep this money for a rainy day.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코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컴퓨터나 프린터 같은 기계는 뭔가 작동을 안 할 때가 종종 있죠. 설명서를 읽어봐도 뭐 이렇게 해봐도 고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럴 때 쓰는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기계를 껐다 켜는 겁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그냥 기계를 껐다가 다시 켜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기억해 놓으셨다가 쉽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크리스티는요, 랩탑이 고장이 났습니다. 새 것 같은데 왜 벌써 고장이 난 걸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꽉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해요. 랩탑 앞에서 분노하는 크리스틴. 아, 이거 왜 이래 정말. 아, 나 못 살겠네. 왜 이렇게 랩탑을 때리고 있는 걸까요? 아, 일을 해야 되는데요. It keeps shutting down. It keeps shutting down.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자꾸 꺼지잖아. 이렇게요, 뭔가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는 keep 그리고 동작 ing 쓸 수 있습니다. 뜻은 계속 또는 자꾸만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쓸 수 있네요. It keeps ringing. ring이라는 건 뚜루루루루 이런 벨 소리 같은 걸 ring 한다고 하거든요. It keeps ringing 하면 아, 알람 같은 게 자꾸만 울려요. 이렇게 쓰는 거고요. He keeps whining. whine은 이게 whine입니다. 막 징징대는, 그죠? 잉잉 소리 내는 걸 whine 한다 그러는데요. He keeps whining 이라고 하면 아, 얘가 자꾸만 징징대요. 이런 뜻이 되겠죠. keep 동작 ing 이렇게 사용합니다. 어, 근데 이상하다. 이거 새 거 아니었어? 어떻게 벌써 고장이 나지? 라고 했더니 아, 그게 돈을 좀 아껴보려고 I bought a used one. I bought a used one. 아, 내가 중고로 샀거든. 그럼 그렇지. 이유가 있었죠. 자, 이렇게 크리스틴이 사용한 말 중에 중고라는 표현 잘 봐주세요. 중고는 그 물건 앞에 used 또는 second hand라는 표현을 붙이면 됩니다.

used는 말 그대로 누가 먼저 사용한 것이고요. second hand도 내 손에 첫 번째로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로 내 손에 들어온 느낌이죠. used, 무엇무엇 또는 second hand, 무엇무엇이라고 하면 중고 물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차라고 하면 used car 또는 second hand ca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 중고 폰, 그죠?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used phone or second hand phon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렇지. 제값을 주고 사야지 싼 게 비지떡이야. 오늘의 한마디네요. 싼 게 비지떡이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맞습니다. You get what you pay for. You get what you pay for. 이 말은요. You, 너는 get. 갖다, 내 손에 들어오는 게 get이잖아요. what은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you, 네가 pay for, 지불하다예요. you get what you pay for 이라는 말은 너는 네가 지불한 것, 지불한 만큼을 갖게 되는 거야. 돈을 제값을 내면 제대로 된 물건을 받고 싸게 샀으면 싼 물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 받을 수도 있죠. 우리말로 싼 게 비지떡이다 라는 뜻과 딱 일맥상통합니다. 그럼 함께 말해볼게요. You get what you pay for. 다 붙여서요. You get what you pay for. 좋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야. 아니, 나는 그냥 좀 돈을 아끼고 싶었을 뿐인데 너무너무 속상하다. 그죠? 그런데 크리스틴이 속이 상하듯 말든 케빈은 뭐, 난 친구 만나야 되니까 좀 나가볼게. Hope you can do some work. Hope you can do some work. 일 열심히 해 하고 가버립니다. 좀 서운하죠? 자, 이때 쓴 말이요. hope로 시작을 했죠. 사실 이 말은 앞에 I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hope는 바라다, 희망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hope 다음에 문장을 넣어서 이러이러한 걸 바란다, 뭐뭐 하길 바라 라는 뜻이네요. hope you feel better. 얼른 나. hope things work out. 잘 해결되길 바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틴, 케빈이 나가고 나서 봤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케빈이 노트북 사는데 보태라고 돈을 보내줬네요. 감동이죠? 그런데 컴퓨터는 다시 켜지고요. 그러면 케빈이 보태준 돈 어떻게 하죠? I'll keep this money for a rainy day. 이 돈은 내 비상금이 돼야겠다. keep 또는 save를 사용하고요. for a rainy day라고 하면 나중을 위해서 모아두는 것, 이렇게 아껴두는 걸 얘기합니다. We need to save some money for a rainy day 하면 나중을 대비해서 저축을 해야 한다. 또 keep this for a rainy day. 만일을 위해서 이거 잘 챙겨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카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You get what you pay for. 이런 표현도 또 있습니다. 같은 뜻인데요. Buy cheap, buy twice. 싼 거 사면 두 번 사게 된다. 중복 소비 이야기죠. Buy cheap, buy twice.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잠깐 신을 거라고 저렴한 신발을 샀더니 아유, 밑창이 너덜너덜하네요. 역시 싼 게 비지떡이야. 어떡해요? Buy cheap, buy twice. Buy cheap, buy twice. 그런가 하면 그거 비싸도 너무 비싸더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It cost an arm and a leg. It cost an arm and a leg. 첫 월급으로 부모님 TV 사드리려고 백화점에 갔더니 너무너무 비싸요. 어떡해요? It cost an arm and a leg. Good job. 이번 시간에는 싼 게 비지떡, 너무 비싸다 이런 표현 카툰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표현 많은 카툰으로 또 다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오케이. Alright. 자, 이 재밌게 놀다가 이 얼음이 이제 구름이 이렇게 막 쪼개지잖아요. 막 하늘에서 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마이라가 This is getting serious. 아니 이게 심각한데? 네, 그냥 이렇게 조금만 내리는 게 아니라 막 덩어리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시노이가 호출을 하는데 투착을 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얼음 거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메리트가 열심히 노력을 해요. 막 이거 깨려고 하는데 되나요? 안 되죠. 퍽 이렇게도 하는데 안 돼요. 근데 엠버는 여기에서 딱 열로 얼음을 녹이는 거예요. Alright, let's move on and continue our story.
1: Glad we have our thermals on.
2: Lucky for some.
1: Not everyone has their own central heating like Ember. What's going down, amigo? Apart from the temperature and those weird snow icicles.
2: Hey, Merritt, that's just it. It's supposed to be summer.
3: Milo, I'll keep you snugly warm.
2: Oh, typical. I was going to do the weeding today.
1: If you can read me, Bug, can you do a thermal scan on my location, please?
3: Wow, you've got some serious problems down there. I'm sending through some data.
0: 자, 메리트가 오케이, 자, 호출을 왜 했지? 무슨 문제야? 네,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여기에서 이 thermals라고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4: Glad we have our thermals on.
0: 이 thermals는 내복이에요. 우리가 내복을 입고 있어서 다행이다. 네, 메리트가 이렇게 하는데, 자, 메리트가 What's going down, amigo? 자, What's going down? 친구들, 왜 내려가냐?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친구들, 이게 What's going down? 이란 말은 또 What's going on? 이런 뜻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네,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 apart from the temperature and those weird snow icicles. 자, 여기에서 우리 두 번째 단어가 나와요. temperature, 기온. 자, 기온이 좀 이상하고 and those weird snow icicles. 자, 좀 이상한 그 icicle, 고드름이죠. 네, 이거 빼고는 무슨 문제야? 네, 이렇게 물어보는데 바로 시노이가 아니 그게 바로 문제야. 우리 지금 여름이거든. That's the problem. 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메리트가 버그한테 이제 도움 요청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Can you do a thermal scan on my location, please? 자, 우리 세 번째 단어 vocabulary thermal 열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있는 곳에 열 스캔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버그가 serious problems. You have some serious problems. 큰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참 궁금하네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Alright, 친구들. 여기까지 읽고요. We will finish reading here. So, there is a problem. 네, 문제가 있어요. 여름인데 눈이 오고 있어요. Why? I don't know. 이제 알게 될 거예요. So, please join me next time to continue reading our story. All right, take care everyone, and I'll see you soon. Bye.
5: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6: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5: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7: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 우리 계속 we're going to continue reading our book, right? Mission, Merciless Ice Mines. So, remember last time, 저번에 읽었을 때 왜 친구들이 날씨가 좀 이상했죠? 여름인데 눈이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Let's find out today, alright? But before we begin, we have our three vocabulary words. So, let's take a look. So, the first word is pressure. Pressure. 기압이에요. Okay? And the second word is underground. So this is the ground and it's here. 네, 지하에. And the third word is to freeze. Freeze. 얼다. Woo! To freeze. Okay, so let's see how these three words are used in our story today. Okay, so 자, 왜 눈이 오는지, 왜 얼었는지 아, 궁금해요. Let's begin reading.
1: Wow, there's a lot of weird stuff going on below our feet.
2: Your planet's heating system is on the blink.
3: Cool, one of your drones.
2: Bug has sent it, and it's not just a drone.
1: It's a drone-driven P-wave balance generator.
3: P-wave?
2: Pressure wave.
1: There's been some major tectonic plate movement. It's changed the pressure under Earth's crust.
2: And pressure affects temperature. Simple physics.
4: The drone vibrates and rebalances the underground pressure.
1: By shifting the tectonic plates.
3: So that will bring summer back, like turning up the thermostat.
2: Dad always moans when I do that.
1: First, we need to get this down to where the tectonic plates are.
0: 오, 친구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엠버리 그러는데 Your planet's heating system is on the blink. 친구들, on the blink라는 뜻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우리 그 지구의 난방 시스템이 고장이 났대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기온이 문제가 있는지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Alright? 자, 그래서 이 드론이 나타나는데 그냥 일반 드론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2: It's a drone-driven P-wave balance generator.
0: 네, 그래서 신호가 P-wave 하니까 Embry, pressure wave. 그러니까 P가 pressure인 거예요. 그래서 이 pressure는 우리 첫 번째 단어인데 이 기압이죠. 네, 기압 wave. 이렇게 말해도 사실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메리트가 There's been some major tectonic plate movement.
2: 친구들 좀 여기 과학적인데 우리 지구의 밑에 이 tectonic plate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각판이에요.
0: 친구들, 이 지진이 나면은 왜 지진이 나냐면요. 이 그 지각판이 움직일 때 그럴 때 지진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이라가 이 기압이 기온에 또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각판, 자, 기압, 그다음에 기온. 아, 좀 과학적인 설명이 좀 많네요. 그래서 이 드론은 지각판을 이동시켜 지하 압력을 균형을 다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수한 드론입니다. 자, 알겠죠?
2: Okay, let's continue reading.
1: According to the ground scan, there's a long, deep tunnel not too far from here.
2: That should get us near enough.
3: The old coal mine. But it closed years ago.
2: Then we'll have to reopen it.
3: Let's go!

0: I'm probably wasting my time, but be careful and watch out for falling clouds.
1: Take these before you both completely freeze.
0: They will shape to your body. It suits you. No taking any photos of me or you'll regret it. Somewhere just outside Flat Hill. There it is. I don't like the look of this.
2: 네, 다들 오래된 탄광으로 갔어요. 네, 왜 갔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땅 밑에 지하에 문제가 있죠. 자, 기압이 좀 문제가 있는데 여기 그 deep tunnel 여기 아주 깊은 아주 길고 깊은 터널이 있는데 그로 가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래서 이 old coal mine 자 오래된 탄광이죠. 네 여기가 있는데 문이 닫혀 있고 이제 예전부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문이 닫혀 있는데 이제 가서 이제 open을 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Alright, so 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0: Take these before you both completely freeze. 메르트가 뭐를 이제 시노이하고 마이라한테 주는데
2: 자, 얼기 완전히 얼기 전에 이거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엠버리
0: they will shape to your body.
2: 자, 몸에 맞게 될 거야. 네, 이제 이거를 무슨 말인지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천이 있는데 자, 방한복으로 변신을 한 거예요. 딱 맞게. 근데 어울려. 시노이가 그러는데 마이어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이쁘니까 너 사진 찍지 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도착을 했는데 네, 근데 여기 문을 보면은 자물쇠랑 체인으로 문이 잠겨 있죠? 어떻게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잠깐 여기에서 stop and think를 볼까요?
0: What do you think Shinoy, Myra, Merritt, and Ember will do next?
2: 네, Shinoy, Myra, Ember, Merritt가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네, 친구들, 무엇을 할까요? 네, 들어가겠죠?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네. Alright. 네, 여기 이제 막 이렇게 쇠가 있고, 막 이제 lock가 있는데, 자,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궁금하죠? Alright, 다음에 알아봐요. Okay. 자, 오늘, 이제, 시노이, 우리 슈퍼히어로즈들이 왜 문제가, 이런 기온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알고 보니 기압 문제네요. 그 지하에. 네,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끝날지, 네, 궁금합니다.
0: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please join me next time. Okay, see you soon. 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DBS 포텐 영란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21강인데요. 오늘부터는 우리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특성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절하고 다정해요. 또 어떤 사람은 늘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 반면 매사에 용감하게 도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네, 오늘은 다양한 성격을 표현하는 영단어를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자, 어떤 성격들이 있는지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말해 볼까요? 자, 먼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친절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지 않게 늘 조심하고 주의하는 성격도 있어요. 그리고 이 소방관처럼 용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성격들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우리 오늘 강의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그럼 첫 번째 성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friendly. friendly. 자,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 friend, friend가 숨어 있죠. 친구예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친절하고 다정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바로 friendly입니다. 우리 이 단어를 오른쪽에 정확하게 한번 써볼 건데요. 나중에 외워야지, 스펠링은 나중에 봐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스펠링을 기억해서 오른쪽에 써보는 거예요. 쌤이랑 같이 한번 써봐요. friendly, friendly 하면 friendly, 친절한, 다정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반대말도 알아둘게요. 불친절한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friendly의 앞에 반대말을 나타내는 un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unfriendly 하면 불친절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Sam is friendly to everyone 이라고 했어요. Sam은 모든 사람에게 friendly하다. friendly가 뭐죠? 친절한 거예요. Sam is friendly to everyone. Sam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다. 하나 더 볼게요. She has a warm and friendly smile. 그녀는 미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미소를 가지고 있어요? Warm and friendly니까 따뜻하고 친절한 미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She has a warm and friendly smile. 그녀는 따뜻하고 친절한 미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다음 성격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단어는 careful. careful. 자, 여러분, careful은 이렇게 앞에 강세가 들어갑니다. 앞에 들어가서 careful 이렇게 발음을 해요. 우리 care이라고 하는 것은 케어하다 라고 하잖아요. 뭔가 돌보고 조심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럼 full은 뭘까요? 이 full이라는 건 뭐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성이 많은, 조심하는, 주의 깊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 careful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오른쪽에 한번 써볼게요. careful, C-A-R-E-F-U-L

L 읽을 때는 careful. 자, 그러면 반대말도 알아둘게요. 우리 이 단어를 반대말이랑 같이 알아두면 한 번에 두개 단어를 외울 수가 있잖아요. careless. careless 하면 부주의한이에요. 우리 careful은 조심성이 많은 거죠. careless 하면 조심성이 없는 이라는 뜻이 돼서 부주의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careful의 예문 살펴볼게요. Be careful. The soup is very hot. Be careful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표현 알아둘게요. Be careful. 언제 쓰는 표현일까요? 조심해라고 주의를 줄때 쓰는 표현입니다. Be careful 무슨 뜻이라고요? 조심해라는 뜻입니다. 수프가 너무 뜨거우니까 조심해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You need to be careful with your things. You need to be careful with your things. 먼저, you need to be careful 볼게요. 무슨 뜻이에요? 너는 조심 좀 해야 돼. 무엇을 가지고? With your things. 너의 물건들을 가지고. 즉, 너의 물건을 조심히 다룰 필요가 있어. 너의 물건 그렇게 막 던지고 그러면 안 돼. 좀 조심히 다룰 필요가 있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와 같이 careful이라는 건 뭔가 조심하고 주의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셨죠?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brave. brave. 용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바로 한번 써볼까요? Brave. B, R, A, V, E. Brave. 쌤은 brave라고 하면 용감한 소방관이 생각이 납니다. 소방관은 불길과 싸우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잖아요. 자, 우리 예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The firefighter is very brave라고 했어요. 그 소방관은 매우 브레이브하다. 매우 어떤 거예요? 용감한 거예요. 그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You are strong and brave. Strong과 brave는 좀 비슷한데요. Strong이라는 건 강한 겁니다. 너는 강하고 brave하다라는 건 강하고 용감한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반대의 느낌을 갖는 단어들도 좀 살펴볼게요. 용감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이라는 단어들도 교과서에 나옵니다. 같이 알아두세요. 두려워하는 afraid, afraid. 예를 들어서 I am afraid of spiders 하면 나 거미를 너무 무서워해. 거미가 두려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scared. Scared도 무서워하는 겁먹은 이라는 afraid와 비슷한 단어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내용 그림과 함께 복습해 볼까요? 먼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친절한 사람, 친절한을 영단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Friendly, friendly라고 말하고요. 또 위험하지 않게 늘 조심하고 주의하는 성격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careful, careful이라고 합니다. 또 소방관처럼 용감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brave, brave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의 단어들과 또 반대되는 단어들까지 여러분이 같이 챙겨서 기억해 두시면 영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2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외우러 바로 같이 가볼게요. 우리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친절한 사람도 있고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도 있어요. 소파에 누워 뒹굴뒹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오늘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의 성격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성격들이 있는지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말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있는 친절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쵸? 또 오른쪽에는 소파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게으른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말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never lie,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한 성격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성격들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kind, kind. kind는 누군가를 잘 도와주는 친절한 성격을 의미해요. 친절한이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명사로 종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은 종류라는 뜻까지 같이 기억해 둘게요.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 오른쪽에 한번 써볼 건데요. 이 스펠링을 바로 외워서 같이 써봅시다. kind, K-I-N-D, kind, you are so kind 하면 너 정말 친절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 나온 예문 볼게요. She is a kind person. 그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친절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kind는 종류라는 뜻도 되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이때는 친절한 음식 아니겠죠? 어떤 종류의 음식을 너는 좋아하니? 라는 의미입니다. What kind of food 하면 어떤 종류의 음식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kind는 친절한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 반대말이 있는데요. 우리 반대말을 나타낼 때는 kind 앞에 on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unkind 하면 불친절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kind의 두 가지 의미를 다 기억하셨나요?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azy, lazy, 게으른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lazy, L-A-Z-Y로 쓰시면 돼요. L-A-Z-Y 읽을 때는 lazy가 됩니다. lazy는 게으른이라는 뜻으로 쌤은 lazy 하면 뭔가 소파나 침대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 반대되는 의미를 갖는 단어들도 좀 살펴볼까요? 먼저 diligent 하면 부지런한 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diligent 그리고 active, active 하면 활발하고 활동적인 겁니다. 움직이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active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lazy, 게으른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He is lazy. He doesn't like to move 라고 했습니다. 자, 그는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Doesn't like니까 안 좋아해요. 움직이는 걸안 좋아하는 lazy한 사람이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이겠죠. He is lazy 하면 그는 게으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lazy까지 살펴보았고요.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H가 소리 나지 않는 글자라서 마치 H가 없는 것처럼 honest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honest 오른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honest는 H, O, N, E, S, T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honest, honest 이렇게 읽어요. honest는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성격을 말해요. 그래서 be honest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솔직해져 봐. 이런 말입니다. be honest. 솔직하게, 정직하게 좀 행동해 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정직한의 반대말은 정직하지 않은 거겠죠? 이때는 앞에 this를 붙여줍니다. this를 붙이면 반대말이 되거든요. dishonest 하면 정직하지 않은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정직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쵸? 거짓말이나 거짓말하다라는 단어로 이 lie 또 같이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정직한이라는 단어는 honest, 정직하지 않은 dishonest,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단어는요, lie니까 다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그럼 예문 보겠습니다. I like honest people. I like honest people. 나는 어떤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정직한 사람들을 좋아하겠죠? honest people이니까 나는 정직한 사람들을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볼게요. He doesn't tell a lie. He is honest라고 했네요. 자, 그는 tell a lie 하지 않는데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He is honest. 그는 정직한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성격을 나타내주는 영단어들을 공부했는데요. 한번 복습해 볼게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친절한 사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친절한 kind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뒹굴뒹굴 하는 걸 좋아하고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게으른 성격은 뭐라고 할까요? lazy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는 정직한 성격은 우리 honest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배운 중요한 영단어들 여러분도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꼬림파파 성경입니다. 자, 저와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원서를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참 재밌죠?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기다리고 있으니 저와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만나볼 책은 바로 올리디 아울의 바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바로 The Second. The Second이라고 하면은 뭐 초, 두 번째이라는 뜻일 것 같지만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라는 거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 흐름 속에서 이 문장, 이 표현이 어떻게 쓰였는지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글을 보기 전에 그림을 만나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그림 먼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아, 두 마리의 부엉이가 쥐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과연 저 쥐가 잡힐까요? 지금 쥐 잡기 놀이는 아니겠죠? 아, 근데 두 부엉이 모두 표정이 심각해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보니까 한 마리는 못 피고요. 한 마리는 낮게 있어요. 아, 지금 작전을 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마지막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아, 이 두 마리의 부엉이가 협업을 하는 게 아니었네요. 싸우고 있습니다. 아, 이건 네 거야, 내 거야 하고 있네요. 아하, 이렇게 싸우면 안 될 텐데요. 맞죠? 자, 그럼 이렇게 그림을 만나보니까 오늘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예상이 되시죠?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공유해볼 영어 팁은 바로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를 한번 활용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어를 접할 때 단어를 그냥 막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동의어나 유의어 그리고 반의어를 활용해보면 상당히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어휘 군대로 외우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thesaurus, thesaurus 이거 공용 이름 아니고요. thesaurus라고 하면 유의어 사전입니다. 요게 온라인에 가서 thesaurus를 쳐보면은 여러 가지 사전이 나오고요. 혹은 그냥 포털에 가서 본인이 우리 친구들이 찾고자 하는 단어를 치면 그 사전에 따라서 안에 유의어를 추천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세트로 예문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무리로 외워두시면 훨씬 더 어휘의 폭을 많이 확장할 수 있고 그냥 단편적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의미하게 아, 내가 알고 있는 단어는 이건데 거기에 연결해서 아, 요건 요런 차이가 있구나. 이런 단어, 비슷한 단어가 있는 이거의 반대말은 무엇이네? 이렇게 넓혀갈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글을 읽어보기 전에 우리 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Oscar flew off without replying. How rude, said Ollie. But there was hunting to be done, so Ollie took to the air again. Suddenly, Ollie heard the scurrying of a vole below. He was just about to swoop down on it when he saw that Oscar had got there first again. Ollie was furious, but Oscar flew off just like before.
2: Squeak!
1: Then, Ollie spotted a juicy worm poking its head out of the snowy soil. He prepared to swoop down on it faster than ever before.
2: This time I'll be ready for you.
1: But, whoosh! Oscar was there again, just pulling the worm out of the soil. Ollie had no time to lose. He flew down to claim the worm. Ollie grabbed the other end of the worm. He pulled one end and Oscar pulled the other. Ollie puffed up his feathers.
2: You cannot hunt in my forest, he said to Oscar.
1: This time, Oscar did reply.
2: It's not your forest. Eek!
1: But the second both Ollie and Oscar opened their beaks to speak, the lucky worm fell out.
0: 자, 오늘 Ollie the Owl, 그 바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Ollie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Oscar flew off without replying. Oscar는 아, 날아가 버렸어. Without replying. 대꾸도 하지 않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 오스카가 지렁이를 가져간 거, 지난 강의 때 나온 거 기억하시나요? 지금 사냥 중이었잖아요. 그 올리가 좀 황당한 거죠. How rude, said Ollie. 올리가 말했어요. 와, 엄청

0: 무례하다라고 하는 거죠. Rude 하면 무례하다. But there was a hunting to be done. 그런데 사냥이 있었어요. 어떤 사냥이 있었냐 하면은 to be done. 행해져야 될 사냥이 있었어요. 이거를 말을 좀 바꾸면은 아, 이제 사냥을 해야 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So, 그래서 only took to the air again. 그래서 다시 올리는 공중으로 날아올랐어요. 와, 어떻게 될까요? 올리는 과연 어떤 지렁이 같은 걸 잡을 수 있을까요? Suddenly, 갑자기, Ollie heard the scurrying of a ball below. 근데 갑자기 Ollie는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the scurrying. Scurrying 하면은 황급히 달리다. 이렇게 총총총총총총 걸어 달리다. 막 후다다닥. 맞죠? 황급히 달리는 거죠. Of a vole below. Vole이라고 하면 들쥐입니다. 들쥐가 아래편에서 지금 얼리는 봉이잖아요. 그래서 봉이가 막 날아다니는데, 밑에 보니까 후다다닥 뭔가 보스락거리는 거죠. 아, 그런 걸 들었어요. He was just about to swoop down on it. 자, 근데 그는, 얼리는 이제, 다시 휘, 급강하해야 되겠죠. 휘, 잡으러 가야 돼요, 그 들쥐를. 들쥐를 잡으려고 swoop down. 급강하하려고 was about to 하려고 하는데 when he saw that Oscar had got there first again. 근데 그때 he saw 그는 봤어요. 올리는 봤죠. 뭘 봤냐면 오스카가 아, 이 친구 이거 큰일이네요. Oscar had got there first again. 거기에 먼저 또 도착한 거예요. 아, 어떡하죠? 또 뺏긴 걸까요? Ollie was furious. 올리는 Furious. 화가 났어요. 그냥 화가 난게 아니고, 정말 많이 화가 난게 Furious입니다. 분노하다까지입니다. 이게 참다 참다 안 되니까 분노한 거죠. 자, 여기서,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감정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좋고 나쁘고 행복하고 슬프고 이런 감정이 있는데 화 쪽으로 많이 쓰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upset이라고 하면 속상한 거예요. 막 화가 난다기보다는 좀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고 좀 언짢고 요 정도가 upset입니다. 그 다음 angry. angry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난입니다. 화난. 그 다음에 있는 mad는 angry랑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 더 많이 화난 거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mad는 똑같이 angry와 비슷하게 화난 수준인데 mad라고 하면은 미친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쳤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이런 의미가 살짝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furious라고 하면은 angry랑 mad보다는 훨씬 더 화가 많이 난 거예요. 분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utraged라고 하면은 정말 많이 화난 거예요. furious보다 더이 furious보다 훨씬 더 많이 화난 거. 네, 요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upset부터 이 outraged까지 오는데 점점 더그 화의 강도가 세진다. 감정의 강도가 깊어진다.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요렇게 통째로 외워두면 좋겠죠. Then Ollie spotted a juicy worm. 그리고 나서 Ollie는 발견했어요. 무엇을 발견했냐면 a juicy worm. juicy 하면은 통통한 혹은 육즙이 가득한 좀 그렇죠. 상상해보니까 육즙이 가득한 지렁이를 발견했어요. 통통한 지렁이를 발견했는데 poking 그 지렁이는 뭐하고 있었냐면 무슨 일이지 이렇게 하고 poking its head out of the snowy soil 이눈 덮인 흙 밖으로 밖에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poking 하면 불쑥 내밀다. He prepared to swoop down on it. 또 올리가 이제 네 준비하고 있었죠. 아 저거 내가 잡아야 되겠다. To prepare to swoop down on it. 그것을 이제 쭉 급강해서 잡아야 되겠다. faster than ever before. 왜 이때까지 했던 것보다, 이때까지보다 faster than, 왜더 빨리 가야 되냐 하면은, 오스카가 또 가져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가보고자 하는 것이죠. This time, 이번에는 I'll be ready for you. 이번에는 내가 딱 준비해야지. 아, 내가 저걸 먹을 거야. 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글을 일단 이때까지 읽은 것을 한번 들어보고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Oscar flew off without replying. How rude, said Ollie. But there was hunting to be done, so Ollie took to the air again. Suddenly, Ollie heard the scurrying of a vole below. He was just about to swoop down on it when he saw that Oscar had got there first again. Ollie was furious, but Oscar flew off just like before.
2: Squeak!
1: Then Ollie spotted a juicy worm poking its head out of the snowy soil

0: He prepared to swoop down on it faster than ever before.
1: This time I'll be ready for you.
2: 자,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과연 올리는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But whoosh! 그런데, 아, but 나왔습니다. But, 아, 뺏겼나 봅니다. Whoosh! 슝! 하고 지나간 거죠. Oscar was there again. 오스카가 거기에 또 있었어요. Just pulling the worm out of the soil. 막 뭐하고 있었냐면, 흙 밖으로 그 지렁이를 딱 끄집어내고 있었어요. Ollie had no time to lose. Ollie는 lose 하면 여기서는 허비하다. 아, 망설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허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낭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He flew down. 그는 내려갔어요. 날아서 내려갔어. To claim the worm. 그 지렁이의 소유권을 주장했어요. 그 지렁이 내 거야 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내려갔어요. Ollie grabbed the other end of the worm. Ollie는 이제 오스카가 이렇게 지렁이를 물고 있겠죠. 그런데 올리도 같이 물고 있는 건데 반대편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는 grab 잡았습니다. 무엇을 잡았냐면 the other end. 반대 end는 편입니다. 한쪽 끝.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제가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연필에 보면은 이 끝이 있잖아요. 이쪽 끝과 이쪽 끝이 있잖아요. 그래, 요거를 end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이야기가 끝날 때 the end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물에서 한쪽 편에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거의 한쪽 끝을 one end and the other en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끝이 있는 거는 the end, 맞죠? One end, the other end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자, 그래서 지렁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렁이도 상상해보면은 좀 이렇게 물컹거리고 길긴 하지만 한쪽 끝이 있잖아요. 끝이 있기 때문에 아, the other end, 지렁이의 반대편 끝을 잡고 있었어요. Of the worm. He pulled one end, 한쪽 끝. 맞죠? 여기 나오죠? 한쪽 끝을 당겼고 and Oscar pulled the other. 그리고 오스카가 그 나머지 반대편을 잡아당겼어요. Ollie puffed up his feathers. Puff up 이라고 하면은 부풀리다. 이제 크게 보이는 거죠. 올리는 그의 깃털들을 이렇게 부풀렸어요. You cannot hunt in my forest. You can't hunt in my forest. 너는 내 숲에서 사냥을 할 수가 없어. 내 거라는 거죠. 이 구역은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He said to Oscar. 올리가 오스카에게 말했어요. This time, Oscar did reply. 근데 이번에는 오스카가 답변을 했어요. 아까 전에는 무시했잖아요. 오스카가 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did는 강조해도 우리 예전 강의에서 배웠었죠. 그냥 replied라고 해도 되는데요. 여기 did를 집어넣어서 아, 이번에는 답변했다. 라는 거, 답변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It's not your forest. 그것은 네, 당신의, only 너의 숲이 아니잖아. 우리 같이 쓰는 거잖아. 나도 여기서 사냥을 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이죠. 넘어가 볼게요. But the second. Second 하면 이게 무슨 뜻이지? Second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의라는 뜻도 있고요. 순간 혹은 찰나 혹은 초 이런 뜻도 있죠. 조금 더 볼게요. But the second, both Ollie and Oscar opened their beaks to speak. 그런데 언제냐면은 이 둘 다 올리와 오스카가 opened their beaks, 부리를 열었어요. To speak, 말하려고 부리를 열었는 그 the second, the lucky worm fell out. 그 운 좋은 지렁이가 빠져나갔어요. 자, 여기서 the second, 요거 뭐냐면요. Fun reading grammar에서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The second, the moment, the instant, as soon as. 그 다음에 문장이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어떤 뜻이냐면 the second 하면 순간이라는 뜻이고요. The moment, 순간이고요. The instant도 순간이고요.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자마자니까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이 네 가지가 나오면은 뭐뭐 하자마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 보면 he saw a bear은 모두 공통적입니다. 자, 그러면 as soon as he saw a bear, 그가 곰을 보자마자, the moment he saw a bear, 그가 곰을 보자마자, the second he saw a bear, 그가 곰을 보자마자, 전부 다 몸을 보자마자, he ran away, 그는 도망갔다. 그래서 as soon as나 the moment나 the second이나 the instant가 나오면은 뭐뭐를 보자마자, 하자마자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As soon as 혹은 the second 혹은 the moment, the instant 다음에는 문장이 나오고 뭐뭐 하자마자라는 의미이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올리와 오스카가 입을 벌리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그 운 좋은, 왜 운 좋냐면은 잡아먹혀야 되는데 빠져나갔잖아요. 운 좋은 지렁이는 떨어졌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글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0: But whoosh! Oscar was there again. Just pulling the worm out of the soil. Ollie had no time to lose. He flew down to claim the worm. Ollie grabbed the

0: the other end of the worm. He pulled one end and Oscar pulled the other. Ollie puffed up his feathers.
1: "You cannot hunt in my forest," he said to Oscar.
0: This time, Oscar did reply.
1: "It's not your forest."
2: Eek!
0: But the second both Ollie and Oscar opened their beaks to speak, the lucky worm fell out.
3: 자, 오늘도 Only the Owl이라는 재밌는 이야기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보았던 조금 생소한 단어들 정리하는 시간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 Scurry, scurry. Ollie heard the scurrying of a vole below. Furious, furious. Ollie was furious. Lose, lose. Ollie had no time to lose. End, end. He pulled one end and Oscar pulled the other.
3: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지도 팁은 바로 어휘력 넓히기입니다. 어휘력을 넓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유의어와 반의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영어 단어를 외우라고 하면은 그냥 막 외우는 학생들이 많아요. 물론 그냥 외우는 것도 좋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어떤 단어들은 이렇게 좀 덩어리를 지어서 비슷한 단어들끼리 그리고 반대말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아주 유의미하거든요. 제가 오늘 강의에서 angry와 유사한 그런 단어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았죠. 그러면 그것들을 화난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이런 종류의 단어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제가 예전 강의에서 모든 것들은 호기심에서 출발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단어를 외울 수도 있다. 이런 유의어 찾고 반의어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유의미하다. 유의어 사전 우리 온라인상에 많고요. 그리고 우리 검색 포털에 이렇게 뭐 angry 같은 거 쳐보면 그 사전 안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안내하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주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끝났죠? 아쉽습니다. 혹시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혈액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요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이렇게 같이 읽다 보면 영어에 빠지고 재밌어지고 영어를 잘하게 되거든요.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만나볼 책은 Only the Owl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사이좋게 사냥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이제는 확신이 없고 의문이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많이들 헷갈려하는 one, another, other 혹은 others, the other, the others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그림부터 보고 글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마리의 부엉이가 싸우고 있습니다. 막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어떤 동물이 나왔어요. 아, 어떤 동물이 와서 뭔가 궁금해하네요. 누구 왜 싸우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림으로 가니까 다 드디어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잡나?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림으로 가니까 이상합니다. 밑에 지금 숲이어야 하는데 자동차가 다니고 있네요. 뭔가 사냥터를 잘못 찾은 것일까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곧 글을 만나볼까요?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공유해볼 것은 학습한 것은 말 혹은 글로 표현해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를 배우고 나서 문제지를 통해서 확인을 많이 하곤 하는데 이렇게도 좋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로 하거나 혹은 글로 적어보면은 조금 더 오늘 내가 어떤 것을 배웠지 어떤 것들이 부족하지가 바로 딱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천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one, another, the other 이런 것들 배우거든요. 배우고 나서 오늘 이게 어떻게 설명하셨지? 어떤 개념이었지라는 것을 쭉 한번 백지에다가 적어보는 연습 바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글에 들어가기 전에 글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1: The worm knew better than to hang around and quickly slipped away. It could still hear Ollie and Oscar arguing. Just then, a badger came to see what all the noise was about.
2: Shush! I may be awake, but other animals are sleeping.
1: The owls could not agree, so Oscar flew off one way in a bad mood, and Ollie flew the other way in a huff. The next evening, Ollie said goodbye to Bonnie, as usual, and set off to hunt. But this time, he flew to his secret hunting ground, a spot that no other owls knew about. Oscar had also set off to hunt again, and both he and Ollie were flying towards each other to the same spot in the forest. As Ollie flew east, Oscar flew west. Closer and closer they flew, until...
2: Whoa!
1: Shouted Ollie, as both owls flapped to a halt in midair. They looked at each other in surprise, then looked below and got an even bigger shock. Instead of forest, there was a road and traffic.
2: What has happened to our forest?
0: Only the Owl, 그 세 번째 시간 우리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싸움 혹은 어떤 다툼이 일어날까요? 이제 좀 화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볼까요? The worm knew better than to hang around. 자, 이거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The worm, 그 지렁이는 knew better than to, 더 잘 알고 있었다. 뒤에 거 하는 것보다는 잘 알고 있었다. 즉, hang around 하면 서성이다, 어슬렁거리다 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그 지난 강의에서 나왔듯이 오스카와 월리가 지렁이를 서로 잡아먹으려 하다가 싸우다가 지렁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럼 지렁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렁이는 어슬렁거리는 것보다는 잘 알고 있었다. 즉, 어슬렁거릴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거 재밌는 표현이죠. And quickly slipped away. 그리고 이제 지렁이가 센스가 있습니다. 빨리 slipped away. 사라졌습니다. 도망갔어요. It could still hear Ollie and Oscar arguing. 그래서 그 지렁이는 여전히 들을 수 있었어요. 올리와 오스카가

여전히 우샹우샹우샹우샹 이렇게 지금 언쟁을 펼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지렁이는 도망간 것이죠. Just then, 그때 a badger, badger이라고 하면은 오소리입니다. 오소리가 came to see 와서 보려고 왔습니다. What all the noise was about? 아, 이게 무슨 소리고? 이거 왜 이리 시끄럽지?라고 하면서 온 거야. Shush, 조용, 그만. I may be awake. 나는 지금 깨어 있는데. But other animals are sleeping. 근데 다른 동물들이 지금 자고 있잖아. 그러니까 쉿, 조용해 줘. 라고 하는 것이죠. 아, 오소리가 지금 싸움을 말리러 왔습니다. 시끄러우니까요. 방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The owls could not agree. 근데 그 부엉이들은 동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 좀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직 덜 끝났어. 라고 하는 거죠. So, Oscar flew off one way. 그리고 나서 오스카는 한쪽으로 날아가고요. In a bad mood. 근데 기분이 안 좋겠죠. 아, 안 좋은 기분. 좋지 않은 기분을 가지고 한쪽으로 날아갔고, Ollie flew the other way in a huff. huff라고 하면은 불끈 화를 내면서, 아, 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도 불끈 화를 내면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자, 오늘은 one, the other, another, the others 이런 표현들 한번 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거든요. Fun reading grammar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 있는 이 표현을 총정리할 텐데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언, 그리고 더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언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 이런 펜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여기 펜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펜이라고 하면은 아무 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give me a pen이라고 하면은 아무 펜이나 괜찮으니까 펜 하나만 줘.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펜이 있어요. 저는 어떤 특정한 펜을 원해요. 그러면은 give me the pen이라고 해야 돼요. 바로 그 펜. 여기서 누구에게 말해도 알수 있는 그 펜. 너도 나도 알고 있는 바로 그 펜을 나한테 줘할 때는 the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어라고 하는 것은 숫자는 하나일지라도 아무거나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the가 붙으면은 누구나 다 아는 그 명확한 그 펜이 되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사물이 하나 있을 때는 one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하죠. 넘어가 볼게요. 사물이 두개 있을 때는 하나를 one이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하나 누가 봐도 나머지 하나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The other이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세 개가 있다면 one, 처음에 하나는 one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another입니다. 근데 요게 보면은 다른 하나인데 다른 하나가 지금 셋 중에 두 개가 남았잖아요. 둘 중에 그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another인데 원래는 other, 다른인데요. 다른이 하나 있으면 another이 되겠죠. 그래서 합쳐져서 another이 된 거예요. 원래부터 another이 아니라 another. 다른 하나, 아무거나 하나인데, 그게 another, another 자꾸 쓰다 보니까 그냥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another이 됐고요. 그리고 셋 중에 이제 두 개를 선택했고, 나머지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남은 건그 하나밖에 없어. 명확한 하나. 그래서 the other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여섯 개가 있습니다. 총 여섯 개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그 one. 그 다음 하나는 남은 다섯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니까 another.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 나머지 전부. 이제 남은 거는 네 개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그네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the others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아홉 개가 있어요. 아홉 개에서 처음에 있는 세 개를 가리킬 때는 some이라고 하면 되겠죠. 뭐두 개든 네 개든 세 개든 여러 개라면 some. 그런데 나머지 전부가 아니라 남은 여섯 개 중에 일부분, 뭐세 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남은 여섯 개 중에 아무 세 개이기 때문에 the others를 붙이지 못하고 그냥 others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others라고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세 개는 이제 누가 봐도 세 개, 그세 개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the others라고 할수 있겠죠. 마지막 거 동일합니다. 여섯 개가 있는데 처음에 두 개는 두 개이니까 some이라고 하겠죠. 그다음 나머지 네 개는 나머지 네 개를 선택하고 싶다면 누가 봐도 그 나머지 네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the others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요. The owls 계속하도록 할게요. The owls could not agree. 그런데 그 부엉이들은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날아가는데 방향이 두 방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날아가고 나머지 또 다른 방향. 그래서 the other way라고 한 것입니다. The next evening, 그 다음 날 저녁에 Ollie said goodbye to Bonnie as usual. 그리고 Ollie는 안녕이라고 했어요. 보니에게 나 갔다 올게. As usual, 일상처럼. 그렇죠. Usual이라고 하면 일상입니다. 늘 하는 일, 평소의. 그래서 아, 일상처럼 늘 하던 것처럼 보니에게 안녕이라고 말하고 set off.

0: 출발했습니다. 두 헌, 사냥하러. 이제 사냥 때문에 지금 완전히 민감해 있는 상태예요. 예민해져 있죠. But this time, 이번에는 he flew to his secret hunting ground. 이번에는 아 자꾸 오스카랑 마주치니까 이제는 그의 비밀스러운 사냥터로 떠났습니다. 근데 이 비밀 사냥터는 어디였냐면 a spot, 장소였어요. That no other owls knew about. 아는 다른 아무 부엉이들이 모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아, 여기 가면 평화롭게 사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우리 글을 다시 한 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1: The worm knew better than to hang around and quickly slipped away. It could still hear Ollie and Oscar arguing. Just then, a badger came to see what all the noise was about.
2: Shush! I may be awake, but other animals are sleeping.
1: The owls could not agree, so Oscar flew off one way in a bad mood, and Ollie flew the other way in a huff. The next evening, Ollie said goodbye to Bonnie, as usual, and set off to hunt. But this time, he flew to his secret hunting ground, a spot that no other owls knew about.
0: 자, 평화롭게 올리가 사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 오스카도 나오네요. Oscar had also set off to hunt again. 근데 오스카도 출발했어요. To hunt again, 또다시 사냥하려고 출발했습니다. 왜냐면 오스카도 지금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배가 고파요.
3: And both he and Ollie were flying towards each other to the same spot in the forest.
0: 그런데 이 둘 다, he and Ollie, Ollie와 Oscar 이 둘 다 were flying towards each other. 서로서로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었어요. To the same spot. 아, Ollie는 자기만 안다고 생각했는데 Oscar도 알고 있었네요. 이 같은 장소로 서로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 숲속에, 하, 어떡하죠? 또 싸우겠는데요.
3: As Ollie flew east, Ollie는 동쪽으로 날아갔고요. Oscar flew west.
0: 오스카는 서쪽으로 날아갔어요.
3: Closer and closer they flew.
0: 점점 더 가까이 그들이 날아갔어요. Until 뭐 할 때까지 와! Shouted Ollie. 아유 깜짝이야. 못 거 이거.
3: As both owls flapped to a halt in mid-air.
0: Mid-air이라고 하면 공중이고요. Halt라고 하면은 멈춤 중단. 그래서 이 두 마리의 부엉이가 서로서로 공중에서 날개를 퍼덕거리며 멈췄었어요. 이제 멈춰섰다라는 것이죠.
3: They looked at each other in surprise.
0: 서로서로 놀랐어요. 그리고 서로서로를 바라보면서 in surprise 놀랐습니다. 놀람과 함께 마주친 거죠. 이제 바라보니까 막 놀라는 거예요.
3: Then looked below.
0: 그리고 아래를 바라봤어요.
3: And got an even bigger shock.
0: 그런데 서로서로 만나서 네 여기 왜 왔어? 너는 여기 왜 왔어?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밑을 내려다보니까
3: got an even bigger shock.
0: 훨씬 더 큰 놀라움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 even이라고 하면 훨씬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배운 적이 있죠. 바로 비교급 강조를 할 때 far less라고 외우면 쉽다고 했죠. 우리 앞 글자만 따서 far, a lot, much, even, still. 의미는 훨씬이다. 비교급 앞에 서서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훨씬이다라는 거 복습 차원에서 한번 더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넘어갈까요?
3: Instead of forest, 숲 대신에 there was a road and traffic.
0: 숲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냥터에 왔잖아요. 숲이 있어야 되는데, 숲 대신에 길이 있고요. And traffic. Traffic 뭐가 있었냐면, traffic은 왕래하는 차량이나 교통량을 의미합니다. 아, 이거 차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 여기 사냥감이 있어야 되는데,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 뭐지?
3: What has happened to our forest?
0: 우리 숲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우리 글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Oscar had also set off to hunt again, and both he and Ollie were flying towards each other to the same spot in the forest. As Ollie flew east, Oscar flew west. Closer and closer they flew until... Whoa! Shouted Ollie as both owls flapped to a halt in mid-air. They looked at each other in surprise, then looked below and got an even bigger shock. Instead of forest, there was a road and traffic.
2: What has happened to our forest?

0: 우리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에서 여러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단어들과 표현들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1: Badger. Badger. Just then, a badger came to see what all the noise was about. Huff. Huff. Ollie flew the other way in a huff. Usual. Usual. Ollie said goodbye to Bonnie as usual. Halt. Halt. Both owls flapped to a halt in midair. Traffic. Traffic. Instead of forest, there was a road and traffic.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학습한 것은 말 혹은 글로 표현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영어 공부를 할때 항상 읽고 나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많이 거치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많이 학습이 될 때가 언제냐면요. 자기 말로 뱉어내 볼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자면 one, another, the other 이런 것들을 학습을 했다면 그거를 어떤 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백지를 꺼내서 혹은 말로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거였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지. 아, 어랑 더의 차이는 이런 것들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로 해보거나 글로 그냥 적어보면은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막혔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그게 온전히 나의 것 혹은 학생의 것, 친구의 것 혹은 내 아이의 것이 안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수정 혹은 보완을 해야 되겠죠. 어떤 부분이 빠져있나.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온전한 나만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한 것을 항상 어떤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 그것도 괜찮지만 최종적으로는 말 혹은 글로 표현해 보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인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안녕하세요. 365 영어 다이어리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나보다 더 생각해주고 그리고 잘 이해하고 있는 분, 바로 우리 부모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의 취미는 뭘까? 우리 부모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런 것들 궁금해지는데요. 자, 우리 오늘은요. 헬렌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설레는 마음으로요. 헬렌의 다이어리 첫 장을 같이 넘겨볼게요.
1: "우리 엄마는 책을 정말 사랑하신다. 어디를 가시던 책을 가지고 다니신다. 그래서 선물을 드려야 할 때면 나는 언제나 책을 사드린다. 이제 엄마의 생신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엄마를 위한 책을 알아보러 서점에 가야겠다."
0: 네, 재미있게 보셨나요? 책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헬렌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문장부터 함께 영어로 도전해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책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책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애서가라고도 하죠. 영어로는요, book lover. book lover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말로 사랑하신다 라고 하려면 앞에 rear 이란 말만 첨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y mom is a rear book lover. my mom is a rear book lover 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책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책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2: My mom is a real book lover. My mom is a real book lover.
0: 책을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항상 책을 가지고 다니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 무언가를 가지고 가다 라고 했을 때 carry 라는 단어를 쓰죠. carry 라는 단어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라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디서 무엇무엇을 하든지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요, wherever, wherever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영어로 옮겨보자면, 엄마는요, 책을 가지고 다니세요. She carries her books. She carries her books. 어디를 가시든지 가네요. Wherever she goes. Wherever she goes.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마는요,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책을 가지고 다니세요.
2: She carries her books wherever she goes. She carries her books wherever she goes.
0: 이렇게나 책을 좋아하시니까 우리 헬렌은 엄마에게 선물을 드려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책을 사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무엇무엇을 얻다, 마련하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동사 ge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et. get. 그래서 get her a gift라고 하면 어머니께 선물을 마련해 드린다, 어머니에게 선물을 사드린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고요. 선물로 무엇을 사주었다고요? 네, 책을 사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사주다라고 영어로 표현하실 때에는 buy라는 동사 뒤에 사람, 사물의 순서로 함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buy somebody something. buy somebody something.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영어로 옮겨보자면, 그래서요, 저는 선물을 드려야 한다면, 선물을 드려야만 할 때는요, so if I need to get her a present, so if I need to get her a present, 저는 책을 사드려요. I buy her a book. I always buy her a book.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선물을 드려야 할 때면요, 저는 항상 책을 사드립니다.

0: 오늘 활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Now there are 2 days left. Now there are 2 days left 해주시면 되겠고요. 엄마의 생신 전에요 라고 해서 before 라는 말만 넣어주시면 되니까 before her birthday, before her birthday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마의 생신 전에 이제는 이틀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1: Now there are only 2 days left before her birthday. Now there are only 2 days left before her birthday.
0: 자, 그래서 우리 헬렌은 너무나 당연히도 엄마에게 드릴 이 책을 사기 위해서 책방에 좀 들러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책방, 서점, 영어로는요, bookstore이고요. 그래서 우리 서점에 가다 라고 표현하시려면 그대로 go to a bookstore. Go to a bookstore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서점엔 왜 가나요? 엄마에게 드릴 좋은 책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살펴보려고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언가 좋은 물건이 있는지 알아보다, 살펴보다, check out, check out 이란 표현까지 함께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영어로 같이 만들어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서점에 가야 되겠어요. I think I should go to a bookstore. I think I should go to a bookstore. 서점엔 왜 간다고요? 엄마를 위한 책을 알아보려고요. To check out a book for her. To check out a book for her.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엄마에게 드릴 책을 살펴보러 서점에 가야겠습니다.
1: I think I should go to a bookstore to check out a book for her. I think I should go to a bookstore to check out a book for her.
0: 네, 책을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 서점에 가겠다라는 헬렌의 일기까지 우리 함께 영어로 옮겨봤습니다. 유용한 표현들 많이 등장했었죠? 잘 생각하시면서요. 이번에 영어로 된 헬렌의 다이어리 함께 만나볼게요.
1: My mom is a real book lover. She carries her books wherever she goes. So if I need to get her a present, I always buy her a book. Now there are only 2 days left before her birthday. I think I should go to a bookstore to check out a book for her.
0: 네, 공부한 내용들이라 귀에 쏙쏙 잘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잭의 다이어리 함께할 차례인데요. 잭은 아버지에 대한 다이어리 썼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요? 잭의 다이어리도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2: "우리 아빠는 음악을 정말 사랑하신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음악을 들으신다. 그래서 선물을 드려야 할 때면 나는 언제나 CD를 사드린다. 이제 아빠의 생신이 며칠 남지 않았다. 아빠를 위한 CD를 알아보러 레코드점에 들러야겠다."
0: 네, 재미있게 보셨어요? 음악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잭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아빠는 음악을 정말 사랑하신다 라고 했는데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무언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을 fan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fan of music, fan of music.

0: 이라고 하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음악 애호가 정도의 의미가 되겠고요. 정말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라고 할 때는 원래 큰, 거대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huge란 말까지 써서요. huge fan of music이라고 하면 대단한 음악의 팬이다,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빠는 음악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He, my dad, is a huge fan of music. My dad is a huge fan of music.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 아빠는 음악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1: My dad is a huge fan of music. My dad is a huge fan of music.
0: 얼마나 음악을 좋아하시는지요. 시간이 날 때마다 음악을 듣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이렇게 음악을 듣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음악을 듣다라고 해서 뭐뭐 할 때마다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요. whenever입니다. 우리 앞선 헬렌의 다이어리에서 뭐뭐 타는 곳은 어디든지라고 해서 wherever라는 표현을 공부했었죠? 살짝 응용해서 뭐뭐 할 때마다 whenever이구나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들으신대요. 자, 시간이 나다. 뭐 내가 여유롭게 쓸수 있는 시간을 찾다라는 의미로 find time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음악을 들으세요. He listens to music. He listens to music. 시간이 나실 때마다요. Whenever he finds time. Whenever he finds time.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 아빠는 시간이 나실 때마다 음악을 들으세요.
1: He listens to music whenever he finds time. He listens to music whenever he finds time.
0: 그래서 선물을 드려야만 하면 이렇게나 음악을 좋아하신 아빠에게는 당연히 CD 선물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물을 드리다라는 표현 공부할 텐데요. 선물에 해당하는 단어 앞서서 present도 살펴봤지만 gift라는 단어도 역시 선물이니까 give 누구누구 a gift. give 누구누구 a gift라고 하시면 누구누구에게 선물을 주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조금 긴 문장이지만 우리 함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저는요, 선물을 아빠에게 드려야만 할 때는요. So, if I need to give him a gift. So, if I need to give him a gift. 저는 항상 CD를 사드립니다. I always buy him a CD. I always buy him a CD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물을 드려야 할 때면요, 항상 CD를 사드립니다.
1: So, if I need to give him a gift, I always buy him a CD. So, if I need to give him a gift, I always buy him a CD.
0: 자, 그런데 이제 잭 아빠의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얼마 얼마가 남다라고 했을 때 there are 얼마 얼마 left란 표현 배웠고요. 이번에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표현했는데 며칠에 해당하는 표현이요. a few days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같이 천천히 만들어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요, 며칠 남지 않았어요. Now there are only a few days left. Now there are only a few days left. 아빠의 생신 전에 말입니다. Before his birthday. Before his birthday.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아빠 생신 전에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 Now there are only a few days left before his birthday. Now there are only a few days left before his birthday.
0: 자, 그래서 우리 잭은 너무나 당연하게, 아, 그러면 내가 레코드점에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어떤 가게에 가다, 잠시 들르다, 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stop by 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제 생각에는요, 제가 레코드점에 들려야겠어요. I think I should stop by a record shop. I think I should stop by a record shop. 왜 간다고요? 네.

0: 아빠를 위한 CD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To check out a CD for him. To check out a CD for him.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check out, 뭔가를 살펴보다, 알아보다라는 의미였던 거 잊지 않으셨죠? 저는 아빠를 위한 CD를 알아보기 위해서 레코드점에 들러야겠습니다.
1: I think I should stop by a record shop to check out a CD for him. I think I should stop by a record shop to check out a CD for him.
0: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악을 좋아하는 아빠를 생각하는 우리 제게 착한 마음까지 함께 영어로 옮겨봤습니다. 공부한 내용 잘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제게 다이어리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1: My dad is a huge fan of music. He listens to music whenever he finds time. So, if I need to give him a gift, I always buy him a CD. Now, there are only a few days left before his birthday. I think I should stop by a record shop to check out a CD for him.
0: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My Parents,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만나봤는데요. 특히나 Fan of Music, 음악 애호가라든지 Book Lover, 책을 좋아하는 사람, 또 Check Out, 무언가를 살펴보다, 알아보다 같은 유용한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등장했거든요. 자, 그럼 이런 표현들 충분히 잘 활용하셔서 이번에는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시겠어요? My Own Diary, 바로 만나볼게요.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오늘 공부한 내용들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영어 다이어리로 꼭 남겨주시고요. 다이어리 작성하면서 부모님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 EBS E365 영어 다이어리 게시판에서 여러분의 재미난 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이번 주는 싫어하는 것, 안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0: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15. What I don't like. I can say that I don't like doing household chores.
0: 자, 그러면 어떤 걸 싫어하는지 말하기 이전에 우리 웜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Look at the room! 방을 봐봐요. It's so messy! 정말 어질러져 있네요, 그쵸? 엄마가 아무래도 저기 있는 저 남자아이에게 청소 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He's reading a book! 책을 읽고 있네요. 정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아무래도 안 좋아하는 것 같죠? 자, 이런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 일단 오늘의 대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I don't like cleaning.
2: I don't like cleaning too.
1: But I have to do it.
2: That's a good boy.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나 청소 안 좋아해요. 이런 표현들 한번 알아볼까요? I don't like cleaning 이라고 했어요. cleaning이 바로 청소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I don't like 뭐뭐라고 했잖아요. I don't like 뭐뭐는 그거를 싫어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cleaning 대신에 다른 걸 넣을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숙제 좋아해요? 물론 숙제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I don't like homework라고 하면 돼요. homework가 바로 숙제라는 뜻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매일 숙제가 좋을 순 없으니까 오늘은 숙제가 싫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I don't like homework. I don't like homework. 근데 여기서 뭔가가 보이죠,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뭐가 보이냐면, I like homework는 나는 숙제를 좋아하잖아요. don't만 추가를 했네요, 그쵸? 그래서 don't만 추가를 해서 나는 뭐뭐가 싫어, 별로 안 좋아해 라는 말이 됩니다. 또 어떤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해볼까요? 음식에도 우리가 쓸수 있겠죠? 물론 우리 친구들 다 김치 좋아하겠지만, 안 좋아한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나 김치 별로 안 좋아해요. I don't like kimchi. I don't like kimchi.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숙제, 청소, 김치 이런 음식도 되고 뭐 다양한 게올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통합해서 I don't like it. 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거 싫어라고 할 때는 I don't like it. it만 넣어주면 돼요. it이 요 김치라든지 homework이라든지 cleaning을 대신해서 쓸수 있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나 그거 싫어해. 그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어는 it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I don't like it. 해볼까요? I don't like it. 여러분, 숙제 좋아요? I don't like it. 맞아요. 이미 숙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I don't like it. 이렇게 또 대답을 해주는 것도 좋겠네요. 자, I don't like 뭐뭐. I don't like cleaning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I don't like cleaning too. 나도 싫어해. 이 말은 뭐예요? 그래도 내가 싫어하지만 나는 한다. 이런 뜻이겠죠. too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또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 또한 청소하는 거 싫어 이 말이죠. 이것도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까요? I don't like cleaning too. 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도 싫어해라고 하니까 처음에 청소를 싫어한다고 했던 친구가 But I have to do it. 이렇게 얘기를 했죠. But은 그러나고 have to는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it은 아까의 cleaning이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t은 어떤 것을 대체해서 그냥 말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영어는

0: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말도 그렇죠. 나 청소하는 거 싫어. 아, 나도 그거 싫어해. 이렇게 얘기하지. 계속 나도 청소 싫어. 나도 청소 싫어 하면은 너무 반복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십니다. But I have to do it. 하지만 난 그걸 해야만 해. 그것은 여기서 cleaning, 청소를 말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하지만 나는 청소해야 해. But I have to do it. 그쵸? 이시 클리닝이니까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청소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That's a good boy 라고 얘기를 했어요. That's a good boy. Good boy는 물론 good가 좋은이라는 뜻이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좋아요 라고 할 때 good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은 뭐예요?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죠. 그래서 good boy는 착한 남자 아이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That's a good boy. 아유, 착한 아들이네.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거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That's a good boy. That's a good boy. 우리 친구들은 이걸 언제 쓸 수 있느냐? 혹시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다. 아니면 다른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면 그 성별이 남자예요. 그럴 때 나의 말을 잘 들었어. Oh, that's a good boy.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That's a good boy.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I don't like cleaning.
2: I don't like cleaning too.
1: But I have to do it.
2: That's a good boy.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자, 그림을 다시 보면 와, 진짜 너무너무 어질러져 있네요. 그쵸? 그래서 엄마가 들어와서 방이 너무 지저분해. The room is so messy.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messy,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던 것 같은데요. 어질러져 있는, 막 더러운 게 아니라 어질러져 있는 물건이 많은데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는 상태를 messy라고 한다고 했죠. The room is so messy 라고 얘기를 하면서 clean your room. 우리 이전에 배웠던 거예요. clean your room. 너의 방을 좀 치워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우리 친구 누워서 책 보면서 뭐라고 해요? I don't like cleaning. 저 청소하는 거 싫어요. 이렇게 말했죠? 아까 대화에서는 But I have to do it. 하지만 제가 cleaning, 이슬 해야 돼요 라고 말했잖아요. 요번엔 조금 다르네요. 자, 요번에는 But you have to do it 이라고 했죠. 요거는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너는 그걸 해야 돼. 여기서 it은 뭐라고요? cleaning. 그쵸? cleaning을 대신해서 it이라고 해줬어요. 요거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But you have to do it. 하지만 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 보통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해요? 알았어요. 이따가 할게요. 이렇게 대답하나요? 바로 영어로는 Okay, I'll do it later 라고 말할 수 있겠죠. I'll do it. 여기서 it도 cleaning이겠죠? 나 할게요, 그거. Later,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I'll do it now, 지금 할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죠? 네, 어찌됐건 이렇게 대화 내용이 있었어요. 자, 다른 것도 싫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집안일 중에 fold는 접다라는 뜻이고요. clothes가 옷들, 그러니까 옷 한 벌이 아니라 여러 개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I don't like folding clothes. 빨래를 다 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새롭게 깨끗해진 옷들을 접는 거 싫어한다. I don't like folding clothes 라고 하시면 돼요. 요거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I don't like folding clothes. I don't like folding clothes. 또 청소하는 것 중에 뭐가 싫을까요? 우리 진공청소기를 돌리다라는 표현을 vacuum이라고 해요. vacuum. 좀 스펠링이 독특하죠? U가 두개 있어요.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저 진공청소기 돌리는 거 싫어요. I don't like vacuuming 이라고 하시면 돼요. I don't like vacuuming. vacuuming은 진공청소기를 돌리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vacuum에 ing를 붙여서 그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I don't like vacuuming.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 don't like vacuuming. One more time. I don't like vacuuming. 잘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는 뭐뭐 하는 걸 싫어해요 라는 표현인 I don't like 뭐뭐를 배워봤어요. 그리고 But I have to do it. But you have to do it. 하지만 전 그걸 해야 해요. 하지만 그걸 너가 해야 해.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 같이 배웠었죠.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많이 많이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let's start the chant. The room is messy. The room is messy. I don't like cleaning. I don't like cleaning. I don't like homework. I don't like homework. I don't like vacuuming. I don't like vacuuming.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But I have to do it. But I have to do it. That's a good boy. That's a good boy.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 don't like doing household chores. 집안일, 심부름 같은 거 하는 거 싫어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쵸,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저는 뭐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I don't like 뭐뭐라는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많이 많이 사용해주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러쌤이에요. 자, 이번 주에는요, 내가 뭘 안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활동, 달리기, 걷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싫어한다 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15. What I don't like. I can say that I don't like doing some activities.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공부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Look! I think it's the school Olympics. 학교 운동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청팀, 홍팀 나눠서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They are all running. 우리 친구들, do you like running? 친구들은 달리는 거 좋아하나요? 자, 여기 있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는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궁금하네요. 그쵸? 자, 어떤 표현들로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알아봐요. 오늘의 대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I don't like running.
2: Me neither. I hate running.
1: Tell me about it.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처음에 우리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I don't like running. 우리 배웠던 표현이에요. 그쵸? I don't like 뭐뭐. 뭐뭐 하는 걸 싫어해 라는 표현이었죠. 반대로 don't를 빼면 I like 뭐뭐라고 해서 나는 뭐뭐를 좋아해 라는 표현이 된다고도 했었어요. 이건 우리 이전에 배웠었던 거고 이번에는 don't를 넣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뭘 싫어하는지 일단 달리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I don't like running.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 don't like running. I don't like running. 잘했어요. 또 다른 활동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점프하는 거, 높이 뛰는 거 잘하나요? 좋아하나요?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I don't like jumping. I don't like jumping.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요. I don't like jumping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산책 가는 거, 걷는 거 좋아하나요? 싫어한다면 I don't like walking. I don't like walking. 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I don't like jumping. I don't like walking.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Me neither. 라고 대답을 했어요. Me neither. 우리 me too는 기억나시나요? 나도 잖아요. 근데 neither는 뭐뭐도 아니다 라는 뜻으로 나도 아니야. 이렇게 내가 뭘 싫어해, 안 좋아해 라는 대답으로 나도 안 좋아해 라고 할 때는 me too보다는 me neither 라고 표현을 합니다. neither는 두 가지 발음이 있어요. neither 라고 해도 되고요. neither 라고 해도 돼요. 요거는 여러분이 더 마음에 드는 발음으로 하시면 돼요. me neither, me neither. 네, 다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neither가 조금 더 미국권에서는 더 흔한 것 같기는 해요. Me neither.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나도 아니야. Me neither. Me neither.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I hate running이라고 했어요. 자, I don't like running 이었는데 hate는 뭘까요? hate는 조금 더 싫어하는 거예요. don't like는 안 좋아해잖아요. hate는 싫어 라는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I hate 뭐뭐도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일단 달리는 거 너무 싫어. I hate running. 나 점핑하는 거 너무 싫어. I hate jumping.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아까 배웠던 I don't like보다 조금 더 싫어할 때 그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걷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I hate walking. 네, I hate walking.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I don't like, I hate.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Tell me about it. 이라고 상대방이 얘기를 했죠. Tell me about it. 이거를 직역을 하잖아요. It, 그것에 about, 대해서 Tell me, 나에게 말해줘. 인데 요거는 아예 외워두셔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동의할 때 그러게 말이야 요런 표현 있죠. 요런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Tell me about it. 그러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봐. 나도 계속 동의할 거야.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3학년 영어 재미있어요? Tell me about it. 재밌죠? 네,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 주로 이렇게 좋은 것보다는 조금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동의할 때 많이 씁니다. Tell me.

0: about it. 뭐 그렇다고 해서 좋은 거에 대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주로 그렇다는 거죠. 자, 요 표현까지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1: I don't like running.
2: Me neither. I hate running.
1: Tell me about it.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Oh, it's the School Olympics. 네, 학교 운동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학교 운동회는 School Olympics, 올림픽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요 앞에 있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남자아이가 먼저 물어봤어요. 저기 앞에 친구들 달리고 있는데, Do you like running? 너는 달리는 거 좋아해? 라는 질문이죠. 요거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Do you like running? Do you like running? 자, 달리는 거 여학생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No, 아니, I don't like running. 나 달리는 거안 좋아해 라고 대답을 했네요. 요것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No, I don't like running. 다시 한번. No, I don't like running. 혹시 달리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I like running 이라고 해도 되는데 연습하는 거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서 I see. 그래. Do you like dancing? 다시 한번 되물었어요. 너는 그러면 춤추는 거 좋아하니? Do you like dancing? Dancing이 춤추는 것이라는 뜻이죠. Do you like dancing? Yes. 오, 춤은 좋아하네요. Yes, I like dancing.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Yes, I like dancing. 보통 보면 운동회 할때 중간에 댄스 타임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활발하게 댄스 타임 하죠? Yes, I like dancing. 근데 상대방이 춤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또 궁금해요. 이미 나는 춤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그럼 너는 어떤데? 요 질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바로, What about you? 너는 어떤데? 요거였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물어볼까요?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자, 그러면 나는 춤은 싫어해. 요 표현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don't like dancing. 네, 대답은 I don't like dancing 이었네요. I don't like dancing. 요거를 더 싫어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I hate dancing. 맞아요. 그 표현도 잘 기억나시죠? I hate dancing.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활동에 대해서 나는 이 활동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너는 좋아하니? 이런 표현들을 배워봤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I don't like. 그런데 조금 더 싫어한다는 걸 표현할 때는 I hate를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달리는 거는 running, 걷는 건 walking, 그리고 뛰는 거는 jumping. 이렇게 표현한다고도 했죠. What about you? 너는 어때? 이 표현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Okay, let's do the chant. Do you like running? Do you like running? I don't like running. I don't like running. I hate running. I hate running. Me neither. Me neither. Do you like dancing? Do you like dancing? I don't like dancing. I don't like dancing.

0: I hate dancing. I hate dancing. Tell me about it. Tell me about it.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 don't like doing some activities. 특정 활동들을 내가 별로 하는 걸 안 좋아한다는 거를 말할 수 있다 였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래서 check 할게요. 자, some activities. 특정 활동들 뭐 있었어요? 달리기 있었죠? running, 위아래로 뛰는 거, jumping, 그리고 걷는 거 뭐였죠? walking. 이런 걸 나 싫어한다라고 할 때는 I don't like 뒤에 붙이면 된다고 했죠? 나 달리는 거 싫어해. 다시 한번 뭐라고요? I don't like running. 뛰는 거 나 싫어. I don't like jumping. 걷는 거 싫어. I don't like walking. 하지만 조금 더 싫을 때, 진짜 싫을 때는 don't like 대신에 hate를 써도 된다고 했어요. I hate running. I hate jumping. I hate walking. 이렇게도 쓸 수 있었고요. 나도 싫어. 이렇게 동의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도 우리 두 개 배웠어요. 나도 아니야 라고 할 때는 me neither. 물론 neither 라고 해도 된다고 했고요.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 tell me about it 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많이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저와 함께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과 함께 배웠던 내용들 많이 연습해보면서 대화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바이바이.
1: .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도 어떤 걸 하기 싫어한다 라는 말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5. What I don't like. I can say that I don't like doing some things.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Look, here are three friends. 세 친구가 있는데요. They're all doing something different. 다 서로 다른 걸 하고 있네요. 저 끝에 있는 친구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있는 친구는 책을 읽는 것 같고 여기 있는 친구는 숙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들 표정이 They don't look happy.

0: 보이질 않아요. 행복해 보이지 않네요. 그쵸? 이러고 있거나 아니면, 졸려. 이러고 있네요. 그쵸? 자, 각자 활동하는 게 별로 재밌지가 않나 봐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영어로 지금의 상태를 표현할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대화부터 들어볼까요?
1: I don't like homework.
2: Yeah, homework is boring.
1: You're right.
2: I don't want to do it.
0: 나 이거 하기 싫어. 이 표현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처음에 벌써 나왔어요. I don't like homework 라고 얘기를 했네요. homework가 숙제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I don't like homework 라고 하면 나는 숙제가 싫어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친구들, 물론 숙제가 좋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숙제가 싫어요.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I don't like homework. 다시 한번. I don't like homework. 잘했어요. homework가 숙제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I don't like homework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I don't like 뒤에 싫어하는 거를 넣어서 나 이거 하기 싫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에도 쓸수 있는데, 브로콜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자, 브로콜리 스펠링은 이렇게 돼요, 영어로. 발음은 브로콜리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 브로콜리 싫어. I don't like broccoli. 다시 한번. I don't like broccoli.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브로콜리 대신에도 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음식을 넣을 수 있어요. 혹시 곤충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러면 벌레는요? 곤충하고 벌레는 다른 느낌이네요. 그죠? 자, bugs는 곤충이란 뜻이 될 수도 있지만 벌레라는 뜻도 될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bugs는 여러 개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게 싫어라고 할때 broccoli 같은 경우는 그셀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insect, 나 bug 같은 이렇게 곤충을 뜻하는 단어는 한 마리, 두 마리 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s를 여기에는 꼭 붙여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내가 곤충을 싫어하는 거니까 딱 하나만이 아니라 나 곤충 벌레가 싫어라고 할 때는 I don't like bugs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don't like bugs. I don't like bugs. 잘했어요. 크게 음악 듣는 거뭐 가끔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크면 소음이잖아요. Music은 음악인데 loud music이라고 하면 큰 소리의 음악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큰 소리의 음악이 싫어. 음악 크게 트는 거 싫어.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I don't like loud music. I don't like loud music.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참고로 뮤직이 아니고 뮤직. 이렇게 S는 Z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맛집이나 병원 같은데, 줄이 너무 길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다릴 때도 있더라고요. Waiting이라는 표현이 기다리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나 기다리는 거 싫어. I don't like waiting.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I don't like waiting. I don't like waiting. 잘했어요. 자, 이어서 대화에서 I don't like homework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Yeah, homework is boring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boring은 지루한이라는 표현이에요. Homework is boring. 숙제는 지루해. 재미가 없어. 라는 표현이죠. 이것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Homework is boring. Homework is boring. 자, boring은 근데 bored라는 단어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했을 때는 둘다 지루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0: bored 이렇게 ed로 끝나는 단어는 내 감정의 상태. 지루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잖아요. 그럴 때는 bored라고 해요. 그런데 이 boring 방금 나왔죠? Homework is boring. Homework가 어떻다? Homework 자체의 특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감정 상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boring한 거를 할때 bored 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나 지루해, 나 재미없어라고 할 때는 I'm bored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I'm boring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재미없는 사람이야. 나의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요거는 잘 기억해 주세요. 자, homework is boring이라고 했더니 you're right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right는 올바른이라는 표현으로 네 말이 옳아. 그래. 동의하는 거네요. I don't want to do it. 나 그거 하기 싫어. want는 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I don't want to do it이니까 나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아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it은 homework를 뜻하는 거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는데요. 어려울 거 없었죠, 여러분? 다시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1: I don't like homework.
2: Yeah, homework is boring.
1: You're right.
2: I don't want to do it.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자, 우리 저 끝에 있는 친구부터 한번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볼까요? 친구가 I don't like writing letters 라고 얘기를 했네요. Writing letters, 편지를 쓰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I don't like 뭐뭐 이 표현을 쓴 거네요. 그쵸? 자, 우리도 저 친구와 함께 말해볼까요? 나 편지 쓰는 거 싫어. I don't like writing letters. I don't like writing letters. 잘했어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뭘 하는지 물어보네요. What are you doing? 자, what are you doing? 이 표현이 너 뭐 하고 있어? 라는 뜻이에요. 요것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자, 그 친구는 뭘 하고 있죠? 아, 책을 읽고 있었잖아요. I'm reading. 이렇게 말을 해주네요. Reading이 독서, 뭐, 책 읽는 것, 이런 표현이에요. I'm reading. 그런데 책 읽는 건 어때요? But reading is boring. 아까는 homework is boring 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reading is boring 이라고 했네요. 앞에 붙은 but은 그런데 이런 표현이에요. But reading is boring. 같이 연습해 볼까요? But reading is boring. 그렇죠? Reading is bored 라고 하면 안 돼요. 독서는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감정의 상태가 없잖아요. 그렇죠? Reading is boring.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I don't like reading.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I don't like 뭐뭐 했었잖아요. I don't like reading. 그렇죠. Boring 하니까 싫어하겠네요. 그러면 요 옆에 친구도 지금 숙제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도 물어보고 싶은데 이미 앞에서 나는 편지 쓰는 거 싫어, 나는 책 읽는 거 싫어 얘기했잖아요. 나 또한 뭐뭐도 싫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이라고 할 때는 either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근데 이 단어는 either라고 해도 되고 either라고 발음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뭐라고 할까요? I don't like doing homework either. 그쵸. I don't like doing homework either. 뒤에 이렇게 either를 붙여줘서 나 또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표현들 I don't like 뭐뭐를 표현해 봤는데요. 이 모든 걸다 하기 싫다라고 할 때는 I don't want to do it.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I don't want to do it. 잘했어요. I don't like 뭐뭐 이 표현 우리 많이 연습했잖아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것도 한번 I don't like

0: 뒤에 넣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I don't like reading. I don't like homework. I don't like writing letters.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 생각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Let's start the chant. I don't like homework. I don't like homework. Homework is boring. Homework is boring. I don't like writing letters. I don't like writing letters. Writing letters is boring. Writing letters is boring. I don't like reading. I don't like reading. Reading is boring. Reading is boring. I don't want to do it. I don't want to do it.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 don't like doing some things. 내가 어떤 것들을 하는 거를 싫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였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러면 check! 맞아요. 어떤 걸 하기 싫어한다고 할 때는 I don't like 뭐뭐라는 표현을 쓰면 됐었죠. 그래서 숙제가 싫다는 뭐였죠, 여러분? I don't like homework. 나 책 읽는 거 싫어. I don't like reading. 편지 쓰는 거 싫어요. I don't like writing letters.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싫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뭐뭐 is boring 이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했죠. Homework is boring, reading is boring 이렇게 쓸 수 있고 boring 이라고 해야지 bored는 나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나 지금 지루해, 재미없어 요거라고 말씀드렸었죠. 다 잘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지만 여러분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
1: Elevator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3: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계속해서 뭐뭐가 싫어요, 나 뭐뭐 안 좋아해요 이런 표현도 우리가 배우고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음식이 싫다 이렇게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5. What I don't like. I can say that I really don't like something.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look! Mom and son are grocery shopping. 엄마랑 아들이랑 장을 보러 왔네요, 그쵸? There are some vegetables here. 여기에 채소들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여기 있는 채소들 좋아하나요? 브로콜리, 당근, 그리고 여기는 가지가 있네요.

요 이름들 이따가 어떻게 말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아들 표정을 보니까 I don't think he likes some things here.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안 좋아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0: don't like it.
1: It's good for you.
0: No, thank you.
2: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Do you want some broccoli? Do you want some broccoli? 어? Broccoli?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브로콜리를 broccoli 이렇게 발음해요. 브로콜리 발음부터 우리 연습해 볼까요? Broccoli. Broccoli. 그쵸? 영어는 높낮이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Do you want some broccoli? 이렇게 물어봤는데 Do you want some 다음에 어떤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음식 좀 먹을래? 이 음식을 뭐 줄까? 갖고 싶어? 뭐 이런 표현이에요. Do you want some 뭐뭐? 자, 예를 들어서 우유 좀 마실래? Do you want some milk?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Milk,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Mill 하면서 을 발음할 때는 혀가 윗니 뒤쪽에 와서 쫙 붙지만 뒤쪽, 혀의 뒤쪽은 목구멍을 약간 닿는 느낌을 주죠. 그러면서 크 살짝 해주는 거예요. Milk, milk, milk. 네, 이렇게 연습해주면 돼요. Do you want some milk? 같이 연습해볼까요? Do you want some milk? Do you want some milk? Water. 물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물 좀 드릴까요? 영어로 하면. Do you want some water? 자, 여기 water 이렇게 발음하고 싶잖아요. T가 있으니까. 그런데 영국에서는 발음을 하기는 해요. Water 뭐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북미권에서는 이 T가 모음 소리 사이에 껴있을 때는 리을처럼 발음이 돼요. So 왜 R 발음할 때는 혀가 어디에도 닿으면 안 된다고 했죠? 얘는 입천장에 살짝 닿았다가 떨어지는 소리예요. Water, 이렇게 혀를 굴리는 것처럼 그거를 살짝 한번 해주면 돼요. Do you want some water? Do you want some water? 네, 빨리 떨어지죠. 그렇게 연습해 주세요. 치즈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치즈 맛있죠? 치즈 좀 줄까? Do you want some cheese? 네, 치즈가 아니고 cheese. 이렇게 좀 길게 이를 끌어줘야 됩니다. 치즈 발음 연습해 볼까요? Cheese. Cheese. 잘했어요. Do you want some cheese? 다시 한번. Do you want some cheese? 또 뭘 물어볼까요? 아, 이거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시리얼. 아침에 주로 먹죠? Cereal이라고 하는데 Cereal. 이름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어볼까요? 시리얼 좀 먹을래? Do you want some cereal? Do you want some cereal?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Do you want some 다음에 어떤 음식을 넣으면 요거 좀 줄까? 요거 좀 먹을래? 요거 살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자, Do you want some broccoli? 라고 얘기를 했더니 I don't like it 이라고 얘기를 했죠. I don't like it. 여기서 it은 broccoli를 뜻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써준 거예요. I don't like broccoli 하고 똑같은 말인데 앞에서 이미 Do you want some broccoli? 라고 얘기를 해서 반복하는 걸 영어에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말로 해도 너 브로콜리 먹을래? 나 브로콜리 안 좋아해. 나 브로콜리 좋아하는데 브로콜리 계속 나오면 별로잖아요. 그죠? 영어도 똑같아요. So I don't like it.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it은 사실 여기서는 브로콜리지만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겠죠. 나 그거 싫어. 영어라면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It's good for you. 하지만 브로콜리를 먹으라는 이유가 있었네요. It's good for you. 우리가 good라고 하면 보통 좋은, 뭐 착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Good for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에 좋다라는 뜻이에요. Good for you니까 너에게 좋아. 그건 너에게 좋아. 몸에 좋다라는 말인 거죠. 그쵸? 그건 너한테 좋은 거야. 다시 한번 영어로 It's good for you. It's good for you.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good for you. 당신에게

0: 좋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요렇게 얘기했더니, No, thank you. 요렇게 말을 했네요. 그쵸? 땡큐는 고맙다니까 먹는다는 건가? 근데 앞에 no가 붙었어요. No, thank you는 정중하게 거절을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니, 괜찮아요. 라는 말이죠. 근데 괜찮다. No, it's okay. 보다는 No, thank you.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상대방에게 예의 바르게 거절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o, thank you. 연습해 볼까요? No, thank you. 다시 한번. No, thank you.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거든요. 배웠던 것도 다 기억나죠? 그럼 다시 한번 더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1: Do you want some broccoli?
2: I don't like it.
1: It's good for you.
2: No, thank you.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인데요. Look, Mom and Son are grocery shopping. 엄마랑 아들이 장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와우, 브로콜리가 참 맛있어 보인다. The broccoli looks delicious. 라고 얘기를 했죠. Delicious가 맛있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맛있는. The broccoli. 저기 있는 그 브로콜리가 looks delicious. 맛있어 보여요. 라고 말한 거죠. 이거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The broccoli looks delicious. The broccoli looks delicious. Do you want some broccoli? 그래서 브로콜리 먹을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Do you want some broccoli? 이거 우리 아까 배웠던 표현이죠? 한번더큰 소리를 해볼까요? Do you want some broccoli? 근데 대답은 No, I don't like broccoli. 라고 얘기를 하네요. No, I don't like broccoli. 네, 브로콜리는 싫은가 봐요. 우리 친구들은요? I don't like broccoli. 잘했어요. 그런데 broccoli가 아니라 I like carrots. I don't like broccoli에서 don't를 빼고 broccoli 대신에 carrots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당근은 좋아라는 말이겠네요. 그쵸? I like carrots. I like carrot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do you want some carrots?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do you want some carrots? 당근 사줄까? 당근 먹을래? 뭐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럼 우리 다른 사람이 당근을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말을 한번 해볼까요? Dad doesn't like carrots. 뭔가 바뀌었죠? 일단 I가 dad가 됐어요. 근데 영어는 어떤 행동을 나타낼 때 누가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조금씩 변화하죠. 일단 I don't였는데 doesn't로 변화한 거 요게 보이면 돼요. Dad, 다른 사람, 특히 뭐 제3자를 말할 때 doesn't로 변한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빠는 당근을 안 좋아해요. Dad doesn't like carrot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Like는 변하지 않습니다. Dad doesn't like carrots. 그렇죠. 그러면 가지는요? Do you want some eggplants? 네, 가지를 eggplant라고 해요. Egg라고 하면 우리 달걀로 알고 있고, plant는 식물이잖아요. 달걀처럼 생긴 것도 아닌데, 왜 가지를 eggplant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가지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외워주세요. Do you want some eggplants? 이것도 연습해 볼까요? Do you want some eggplants? 한번 더. Do you want some eggplants? 그럼 가지는 좋아할까요? I don't like eggplants. 나는 가지 별로예요. I don't like eggplants.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약에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 그럴 때는 I don't like 뒤에 그 음식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뭐뭐 좀 원해? Do you want some 뭐뭐? 이 표현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Okay. 따라 해봐요. Do you want some broccoli? Do you want some broccoli?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It's good for you. It's good for you. No, thank you. No, thank you. Do you want some carrots? Do you want some carrots? I like carrots. I like carrots. Do you want some eggplants? Do you want some eggplants? I don't like eggplants. I don't like eggplants.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뭐였나요? I can say that I really don't like something. 내가 정말로 뭐를 안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check! 자, 우리가 오늘 배웠던 표현들 중에 I don't like 다음에 음식 넣는 게 있었어요. 가지가 영어로 뭐였죠? Eggplant. 당근은? Carrots. 브로콜리는? Broccoli였습니다.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마쳤지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는 내가 안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쭉 배워봤는데요. 다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가 차근차근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5. What I don't like. I can say that I don't like some things.
0: 자, 복습하기 전에 우리 워밍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뭐뭐를 싫어한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쵸? Look at this friend here. 여기 중간에 친구 얼굴이 보이는데 he doesn't look happy. 별로 그렇게 기뻐 보이지 않네요, 그쵸? 여기 보니까 There are many different things.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여기 나온 것들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0: potato. Maybe dancing? Maybe eggplants? 뭐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하는지 다 기억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복습해 볼 텐데요. 그 이전에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Today's topic. I can say that I don't like some things.
0: 자, 그럼 복습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 방금 들었죠? I can say that I don't like some things. 어떤 것들을 싫어한다고 말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들 오늘 큰 소리로 같이 해봐야 되겠죠? 자, 입 열 준비 되셨나요? 그럼 복습 시작해 볼게요. I don't like cleaning. 이 표현 기억나죠? 자, cleaning이 청소였어요. 청소. 우리 친구들 청소 좋아요? 싫어한다면 I don't like cleaning.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 don't like cleaning. 청소는 싫지만 엄마는 도와드려야 돼요. 자, I don't like cleaning.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I don't like 다음에 이제 뭔가가 와서 그게 나는 싫어요 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나 숙제 싫어요. I don't like homework 라고 할 수 있었고요. 나 김치 싫어요. I don't like kimchi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냥 나 그거 싫어. 뭐가 됐든 is를 대신 써서 나 그거 싫어요. I don't like it.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자, 그럼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I don't like homework. I don't like kimchi. I don't like it. 잘했어요. 그래서 I don't like 뭐뭐 이렇게 간단하게 연습을 먼저 해봤었어요. 자, 그런데 I don't like cleaning too. 나도 청소하는 거 싫어. 이렇게 상대방이 말을 했었죠. to가 또한이란 뜻이어서 나 또한 청소하는 거 싫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것도 큰 목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I don't like cleaning too. 잘했어요. 자, 그런데 청소 싫어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But I have to do it. 하지만 나는 청소해야 해 라는 말이었어. have to 뭐뭐가 뭐뭐를 해야 한다. 여기서는 이시 cleaning을 뜻하는 거고요. 그렇죠? But I have to do it. 하지만 나는 청소해야 해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is은 이렇게 앞에 말했던 거를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 않게 대신해서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cleaning이라는 뜻이라는 거. 딴 때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자, but I have to do it. 하지만 난 그걸 해야만 해요.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랬더니 that's a good boy. 이렇게 칭찬을 들었었어요. good boy. 여기서 good은 착한이라는 의미로 착한 남자아이한테는 good boy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활동을 싫어한다라는 말도 해봤었어요. I don't like running. 자, running. running은 달리기죠.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I don't like 뒤에 한번 넣어볼게요. 나 위아래로 뛰는 거, 점핑하는 거 싫어. I don't like jumping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 don't like jumping. I don't like jumping. 걷는 거요? 다리 아파요. 나 걷는 거 싫어요. I don't like walking 이라고 하면 되죠. 이것도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I don't like walking. 다시 한번. I don't like walking. Very good. 자, 그런데 나도 역시 싫어해. 나도 안 좋아해 라고 할 때는 me neither 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neither는 뭐뭐도 아니다 라는 의미예요. 나도 아니야. 나도 싫어 라고 할 때는 neither 요 단어를 쓰죠. 그런데 발음은 neither도 되고 neither도 된다고 했어요. I hate running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I don't like 보다 한수 위네요. 그쵸? 자, I hate는 진짜 싫어한다.

라는 말이에요. I hate 뭐뭐도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했던 거, I don't like 요 정도로 안 돼요. 그럴 때는 I hate jumping. 큰 목소리로 I hate jumping. 그쵸? 걷는 거 너무 싫어요. I hate walking. 잘했어요. 자, tell me about it. 이렇게 누군가가 대답을 했는데, tell me about it은 직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말해봐.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거는 그냥 요 자체로 그러게 말이야 라는 상대방의 말에 동의를 할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것도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Tell me about it. Tell me about it. 잘했어요. 자, 이어서 우리가 어떤 거 하는 거, 뭐 숙제, 뭐 글쓰기, 또뭐 읽기 이런 거 싫어한다. 어떤 활동도 싫어한다는 말도 해봤었죠. I don't like homework. 이거 아까도 연습 잠깐 했었지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I don't like homework. Homework가 숙제죠. 참고로 home은 집이고 work는 일이잖아요. 집에서 하는 일, 뭐 물론 숙제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I don't like 다음에 싫어하는 거또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나 브로콜리 싫어요. I don't like broccoli. 나, 벌레 싫어요. I don't like bugs 라고 한다고 했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복수 형태로 여러 개를 나타내는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I don't like bugs. 시끄러워. I don't like loud music. 큰 소리의 음악 싫어. 이런 말이었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 싫어요. I don't like waiting.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또 동일했네요. Yeah, homework is boring. 왜 싫어하는지 이유가 나왔죠? Boring, 지루한이라는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homework is boring. 숙제는 지루해. 이런 말이었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bored도 있고 boring도 있는데 둘다 지루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Bored는 감정의 상태니까 보통 사람한테 많이 쓰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지루해. 나 지금 너무 재미없어. 라고 할때 쓰는 거고, boring은 특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나한테 I'm boring 이라고 하면 나는 재미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 된다고 했죠. 나의 감정 상태하고는 상관없는. 그래서 요두 개는 구별해 줘야 된다고 했어요. You're right. 방금 우리가 연습했던 tell me about it 이랑 비슷한 표현이네요. You're right. Right는 올바르다는 뜻이라서 네가 맞아, 네가 옳아. 그래, 동의하는 거죠. I don't want to do it. 난 그거 하기 싫어. 여기서 it은 homework를 나타내죠. 그리고 want는 원하다라는 뜻이었어요. I don't want니까 난 원하지 않아. 라는 말이겠죠. 나 그거 하는 거 원하지 않아. 요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I don't want to do it. 잘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싫어한다라는 말을 배워봤는데, Do you want some broccoli? 이 말은 너 브로콜리 원하니? 라는 말이었죠. 자, broccoli 스펠링 잘 기억해 주세요. 발음은 broccoli라고 했어요. Do you want some 뭐뭐? 음식이 오면 그 음식 줄까? 그 음식 원해? 라는 말이었죠. 우유 줄까요? Do you want some milk? 물 줄까요? Do you want some water? 치즈 줄까요? Do you want some cheese? 그리고 시리얼 줄까? Do you want some cereal? 이렇게 Do you want some? Do you want some? 이 표현이 입에 익히도록 많이 해주시면 돼요. 뒤에 음식만 바꾸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표현도 우리가 배워봤고요. I don't like it. 나 별로 그거 안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it은 broccoli였고요. It's good for you. 하지만 너에게 굉장히 좋은 거야. Good for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에 좋다. 뭐 누구누구에게 좋다. 이런 말이죠. Good for you는 당신에게 좋다니까
It's good for you. 너한테 얼마나 좋은데 라는 말이었어요.

0: No, thank you. No, thank you는 거절을 할때 쓰는 아주 공손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같이 해볼까요? No, thank you.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습을 다 해봤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죠? 네, 반복되는 문장들이 많았어요. 자, 우리 이 친구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너뭘안 좋아하니? 자, 저 위에서부터. 우리 친구도 저기 책이 많네요. 독서는 reading이니까, 나 독서 싫어해. I don't like reading. 그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여기 가지. 너 가지 좋아하니? Do you want some broccoli? I don't like broccoli.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기 춤추고 있는데 너무 재밌겠다. 근데 우리 친구는 I hate dancing. I don't like dancing.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방이 어질러져 있어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 나 청소 싫어. 영어로? I don't like cleaning. 맞아요.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쭉 복습을 해봤네요. 자, 이제 원어민이 말을 할때 여러분 더더욱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Do you like reading? Do you want some eggplants? Do you like dancing? Do you like cleaning?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 don't like some things 였습니다. 나는 어떤 것들을 안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체크할게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는 I don't like 뒤에 싫어하는 게 오면 된다고 했어요. So I don't like reading 뭐 요거처럼요. 하지만 정말 싫어할 때는 I hate reading. 난 독서를 정말 싫어해. 이렇게 말도 할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조금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 거 아시겠죠? I don't like, I hate.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야 되겠죠? 그때까지 바이바이.

0: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ty.
1: 얘들아, 주말 잘 보냈어? 샘 생각 안 났어?
0: 자, 얘들아, 오늘 월요일이라 피곤하겠지만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지?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t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게요.
2: Week 15. Describing people. Monday. Does he wear glasses? I can say if someone wears glasses.
0: 우리의 책코너 Look and Talk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보러 갈까요? Here we go. 짜잔. 오, 오늘 그림 너무 예쁘다, 그치? This is today's picture. This is under the beautiful sea. It's under the beautiful sea. 바다 속 아름다운 풍경이죠, 그쵸? 일단 흰 동가리, 저기 주황색 striped fish 있죠? 흰 동가리 종류인데요. I see a clownfish. 흰 동가리를 바로 clownfish라고 합니다. I see a clownfish.

0: yellow striped fish. 노란색 줄무늬 물고기도 보이네요. 오늘 쌤 복장이랑 의상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쵸? 근데 둘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저기 핑크색, 분홍색 물고기를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They're looking at the pink fish. 뭘 얘기를 하고 있을까? 오, 쟤 너무 예쁘다라고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열대어들을 tropical fish라고 하는데, Oh, there are many, many tropical fish right there. 열대어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자, 오늘의 그림, 굉장히 예쁜데 어떤 대화인지는 선생님이 사실 감이 안 옵니다. 그거는 이따 카툰 톡에서 선생님이랑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엔 다이얼로그 들어보고 오세요.
1: Who's Mike?
2: He is over there.
1: Who? Does he wear glasses?
2: Yes, he is the one with glasses.
0: 잘 들어봤나요? 이번에는 read and speak 타임입니다. 방금 들어본 dialogue 무슨 뜻인지 쌤이랑 한번 살펴볼게요. 짜자잔! First expression. 오늘의 첫 표현은요. Does he 또는 does she 입니다. 자, 왜 우리 do you like 많이 했잖아. 이번에는 does he does she 입니다. 자, does he 또는 does she 하게 되면은 그는 뭐뭐 하니 그녀는 뭐뭐 하니라는 뜻입니다. 특정하게 가리키는 우리가 가리키는 사람이 무언 행동을 할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쓸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헷갈리지? 예문을 보면서 할 텐데요. 자, 준비됐죠? 짜잔! Does he wear glasses? One more time. Does he wear glasses? 자, 이거 무슨 뜻일까? Glasses 하게 되면은 뭐지? 안경입니다. 그래서 Does he wear glasses? 하게 되면은 그는 안경을 쓰니라는 뜻이에요. 오, 그 남자애 안경 써?라고 할 때, 어? Does he wear glasses? Does he wear glasses?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해볼까요? Does he wear glasses? 좋습니다. 오케이, 또 해보자. 이번에는 she예요. 그녀는 뭐뭐 하니? Does she have short hair? One more time. Does she have short hair? 자, 이번엔 뭐래? 그녀는 short hair. short가 뭘까? 짧은이란 뜻이고요. hair는 머리카락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짧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Does she have short hair?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Does she have short hair? 오케이. 자, 그 여자애 짧은 머리 하고 있어? 짧은 머리인가? 이렇게 할때쓸수 있겠죠? Does she have short hair? 자, 또 해보면, Oh, does Andy smile a lot? 이거 무슨 뜻일까? Smile 하면 미소죠. A lot는 많이란 뜻이니까, Andy 잘 웃어라고 하는 거겠죠? One more time. Does Andy smile a lot? 그러니까 앤디가 좀 밝은 친구니라고 할 때, Oh, does Andy smile a lot? 라고 할수 있겠죠? Does Andy smile a lot? 오케이. 자, does he 또는 does she 하게 되면은 그녀는 또는 그는 뭐뭐를 하나요? 뭐뭘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특징을 물어볼 때도 쓸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does가 된 이유는 자, 뒤에 주어가 he, she, it처럼 3인칭 단수일 때는 누가 아니라 does가 되는 거 기억할 수 있겠죠? he, she, it 주어일 때는 두가 아니라 does.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표현은요. The one with. One more time. The one with.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 사실 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나는 많은 뭐 사물이 있을 때, 특정한 무언가를 가리킬 때,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가리킬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The one with. 뭐뭐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란 뜻인데, 감이 잘안 오지. 우리 한번 예문에서 볼게요. 짜잔! 오! He is the one with glasses. Oh, he's the one with glasses. 이거 무슨 뜻일까? 오, 걔가 안경 쓰고 있는 남자야. 라는 뜻인데요. Oh, he's the one with glasses. 안경 쓰고 있는 애가 걔야. 라는 뜻입니다. He is the one with

glasses.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누구야? 라고 할 때, 저기 안경 쓰고 있는 애가 마이크야? 라고 할 때, Mike is the one with glasses. 라고 하면 되겠죠? 좋아요. 또 보자. 자, she is the one with the red jacket. 이거 무슨 뜻일까? Red jacket. 빨간색 자켓이죠. 오, 강렬하다. 그쵸? 그녀가 저기 빨간색 자켓을 입고 있는 애야. 라는 뜻이에요. She is the one with the red jacket. 예를 들어서 저기에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누굴 가리키는지 모를 때, 친구가 저기 빨간색 자켓 입은 애가 걔야라고 말하는 거겠죠? 오케이. 자, 또 보자. He is the one with curly hair. Curly hair. Curly 곱슬곱슬한이란 뜻인데 curly hair 하면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이란 뜻이 되겠죠?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He is the one with curly hair 하게 되면 그가 저기 곱슬머리 하고 있는 남자애가 걔야라고 하는 거겠죠? He is the one with curly hair. The one with. 많이 쓸수 있겠지. 뭐뭐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라는 뜻입니다. The one with. Alright, 좋아요. 자, 그럼 다이얼로그 한번 보자. Who's Mike? 누가 마이크야? Who's Mike? 그랬더니, he is over there. 그 남자애 저기 있잖아. He is over there. 그는 저기에 있어. Over there니까 멀리 있다는 뜻이겠죠? 오케이. 자, 그는 저기 멀리 있어. 저기 있어. Who? 누구? Does he wear glasses? 누군지 너무 사람이 많아서 못 찾으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누구? Does he wear glasses? 그는 혹시 안경을 쓰니? Does he wear glasses? 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yes, he is the one with glasses. 걔가 맞나 봐. 그래서 뜻은, 맞아. 그가 안경 쓰고 있는 애야. 라고 합니다. Yes. He is the one with glasses 라고 하네요. 어때? 쌤이랑 배운 표현들 나오니까는 머리에 쏙쏙 들어왔나요? Alrighty,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짜잔! 카툰 톡 시간입니다. 쌤이 제일 기다리던 시간이야. 아까 무슨 그림이었는지 얘들아 기억나? 바닷속이었잖아. Beautiful, beautiful sea. Under the beautiful sea. 아름다운 바닷속 아래서 이제 물고기들이 대화를 하는 거였는데,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하는지 몰랐단 말이야, 쌤을.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물어볼게요.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일단 저기 흰 동가리, a clownfish랑 yellow striped fish. 이야기하고 있었죠? 자, 한번 뭔지 보자. 짜잔! 오, 흰 동가리가 클라운피쉬가 대화를 시작해요. 와, 그녀가 저기에 있다라고 하네요. 뭔가 반한 것 같아, 그치? Wow, she's over there라고 하네요. Over there라고 하니까는 멀리 있는 거지, 그치? 거리가 조금 있어 보여요. Wow, she's over there. 그녀가 저기에 있다라고 하네요. 반했나 봐, 그쵸? 자, 그랬더니 yellow striped fish 우리 노란색 줄무늬가 물고기가 너무 많아. 어느 물고기? Which fish? Which fish? 라고 합니다. 왜냐면 물고기가 너무 많잖아. There are so many fish right there, right? 그래서 어느 물고기? Which fish? 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짜잔. Clownfish 흰 동가리가 아이 저기 분홍색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라고 하네요. 아, 저 친구였구나. The one with pink fins라고 하네요. 아, 쌤이랑 the one with 배웠잖아. 뭔가 많이 있을 때 가리키는 대상들이 좀 많이 있을 때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할 때 the one with 쓸수 있다 그랬죠? 자, 지금 보니까는 저 분홍색 지느러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the one with pink fins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도 해볼까요? The one with pink fins. 친구들 차례. The one with pink fins. 좋아요. Fins가 지느러미거든. 핑크는 분홍색이니까. 저기 분홍색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라 그러네요. 자, 그랬더니 노란색 줄무늬 물고기가 그녀는 혹시 산호 근처에 살아? 라고 하네요. 얘가 어디 사는지 궁금했나 봐. 그래서 Does she live near coral? 라고 합니다. One more time.
Does she live near coral? coral가 산호거든요. 그리고 does she 우리가 배운 표현 나왔네요. Does she 하면은 그녀는 뭐뭐

0: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산호 근처에서 사니 Does she live near coral?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Oh, 흰 동가리 clownfish가 아유 그런 것 같아 라고 합니다. I think so 라고 하면서 대화가 마무리되네요. 왠지 저 흰 동가리 clownfish랑 yellow striped fish 노란색 물고기가 왠지 저 핑크색 물고기한테 반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cartoon talk이었어요.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볼게요. I can say if someone wears glasses. 나는 누군가가 안경을 쓰고 있으면 말할 수 있다. 자, 안경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말할 수 있다. 할수 있죠? Check! 하겠습니다. The one with glasses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얘들아, 오늘 어땠어요? 너무너무 즐거웠다고요? 오케이, 너무 잘했어요. 월요일이라서 좀 피곤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최고예요. 그럼 우리 내일 또이 시간에 보자. 바이바이, butterfly.

0: Hello,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잘 보내고 있었어? 오늘 기분은 어때? 그렇다고. 자, 쌤이랑 오늘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5. Describing people. Tuesday. He is stronger than me. I can say if someone is stronger than me.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그림은 뭘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 쌤이랑 보러 가볼까요? Here we go.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이 그림 보니까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곰 세 마리, 여긴 곰 네 마리니까 곰 네 마리가 한 집에 있어요. 그쵸? I see a bear family and they're having a meal.

0: meal. 곰 가족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식사, meal, M-E-A-L, meal. They're having a meal, maybe breakfast or lunch, 아침 아니면 점심 같아, 그쵸? 그리고 일단 아빠 곰, daddy bear, 그 다음에 엄마 곰, mommy bear, 그 다음에 two baby bears가 보입니다. 아이고, 귀여워, 그쵸? 그리고 뭘 먹냐 하면, oh, they're having some fish, 물고기, 생선을 먹고 있어요. And some honey too, 꿀도 먹고 있네요, 그쵸? 곰은 왜냐면은 생선을 좋아하니까. 근데 얘들아 봐봐, two baby bears, they seem upset. 굉장히 뭔가 울는 것 같기도 하고 우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싸우는 것 같은데요. They seem upset.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And they're pointing at each other's food. 그렇게 서로의 음식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빼빼빼빼빼 이러는 것 같은데 왠지 너 게 더 커요, 내 게 더 작아 막 이러는 거 아닐까? 더 자세한 내용은 쌤이랑 Cartoon Talk에서 보고요. 우리 친구들 다이얼로그 들어보고 오세요.
1: Your brother is really big.
2: Yes, he is stronger than me.
1: But you are faster than him.
2: That's true.
0: 잘 들어봤나요? 이번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dialogue를 선생님이랑 함께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짜자잔! 오늘은 조금 딥한 걸 나눠볼게요. 자, 오늘은 비교급이라는 걸 쌤이 가르쳐줄게요. 뭐라고? 비교급. 말 그대로 무언가를 비교할 때 두 가지 대상 또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비교할 때 비교급이라는 걸 씁니다. 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 너 나보다 키가 더 크다. 뭐 이렇게 너 나보다 뭐가 더 많다. 라고 할 때 비교급 많이 쓰거든요.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를 그 형식을 바로 비교급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쓰냐면 형용사 또는 부사라는 단어들 뒤에 er를 붙여주고요. than, than을 붙여줘요.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렵지, 그치?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여줄게. 자, er의 뜻은 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어 뒤에 er가 붙여지면 더 뭐뭐하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야. 쌤이 근데 이따 알려줄게. 헷갈려도 괜찮아. 자, than은 뭐뭐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뭐보다 더라고 말할 때는 er than 용법이라고 해요. 자, 형용사, 부사, 말 단어도 너무 어려워, 그치? 자, 쉽게 설명할게. 형용사는 단어의 액세서리 같은 존재입니다. 단어, 사람이나 사물을 예쁘게 꾸며주는 게 바로 형용사예요. 예를 들어서 꽃은 꽃인데 예쁜 꽃 있죠? 그 예쁜을 바로 형용사라 그래요. 예쁜, 니은 받침이 있어요. 그 부사는 어떻게, 자, 뭐뭐 하다라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뛰는데 빨리 뛴다, 빠르게 뛴다 할 때 그 빠르게가 부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선생님이 팁을 주자면 형용사는 주로 니은 받침이 있어요. 예쁜, 멋진, 오케이? 부사는 뭐뭐 하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게, 느리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예문에서 보면 어렵지 않아. 쌤이랑 오늘 많이 연습해 볼게요. 짜자잔! 자, 일단 우리 단어, 형용사 단어 뒤에 er를 붙이는 법을 쌤이랑 연습해보자. big가 무슨 뜻일까? big는 큰이란 뜻이죠. 근데 더 큰 이란 뜻을 만들어볼게. 뭘 붙이면 된다? er. 그래서 bigger, big, bigger. big은 큰, bigger는 더 큰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small은 뭐지? 작은이란 뜻입니다. 근데 더 작은이라고 한번 만들어볼래, 얘들아? 그렇죠. smaller가 되겠죠? small, smaller, small, smaller. 좋아요. long은 무슨 뜻이야? 긴이란 뜻입니다. 긴, 오케이. 자, 긴인데 더 긴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long 뒤에 뭘 붙여줘요? er를 붙여줍니다. longer. 그래서 long, longer. long, longer. 그 다음에 tall은 뭐예요? tall, tall. 털, 몸의 털이 아닙니다. tall, tall. tall은 키가 큰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tall, 더 키가 큰이라고 한다면 taller 됩니다. taller, taller. 다시 한번 해줄게. big, bigger. small, smaller. long, longer. tall, taller. 이런 식으로

식으로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 단어들 뒤에 er를 붙이면 더 뭐뭐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쌤이랑 이제부터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예문을 볼게요. 짜자잔. 자, 더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몸에 나는 털이 아닌 키가 큰이란 뜻이었죠? 자, tall과 taller 어떻게 쓰나 보자. 자, 일단 왼쪽에 있는 남자아이를 보세요. 기린 적에 이렇게 키잴때 쓰는 거죠. 자, 일단 더 키가 커요라고 해볼게요. 이 남자아이 키가 작지 않아요. 키가 커요. 근데 여기 여자아이는 키가 더 크죠. 그래서 이럴 땐 뭐라고 하지? taller. 좋아요. taller. tall, taller 라고 할수 있겠죠? 키가 더 큰, taller.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자아이는 말을 해요. 어떻게 말하냐? 나는 키가 커요. I am tall 라고 합니다. 나키 커. I am tall.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라고 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커. 라고 한다면, I am taller than you. I am taller than you. 자, than 선생님이 앞에 살짝 알려줬지. than은 뭐뭐보다란 뜻입니다. 선생님이 말했듯이 비교급은 뭐랑 뭐랑 비교할 때 쓴다는 거였죠. 그래서 나는 너보다 키가 더 크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I am taller than you. 오케이. Okay. tall가 형용사예요. 키가 큰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Okay. I am taller than you. 좋아요. 오케이. Okay. 또 보자. fast. faster가 나왔네요. fast는 뭐지? 빠른이에요. faster 하면 무슨 뜻이 돼? 더 빠른이란 뜻이 됩니다. 우리 그럼 또 보자. 짜잔. 이 여자아이는 지금 뭐 남자아이랑 같이 마라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잘 뜁니다. 빨리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fast. 썼어요. 근데 남자아이가 더 앞지르고 있어. 그래서 faster, 더 빠른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여자아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 나는 빨라. I am fast라고 했어요. I'm fast. I'm fast라고 했는데 이 남자아이는 뭐라고 하냐? 내가 너보다 더 빨라라고 한다면 I am faster than you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I am faster than you. 자, fast, 빠른이라는 단어 뒤에 er가 붙여지고 than은 뭐뭐보다란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너보다 더 빠르다라는 뜻이 완성됩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short, 그 다음에 shorter가 나왔습니다. short는 짧은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shorter 하게 되면 더 짧은이란 뜻이 되겠죠. 자, 지금 보니까는 빨간색, a red pencil and a blue pencil 보이네요. 이거 한번 비교급 해봅시다. 짜잔, short. 얘는 짧은 둘다 몽땅 연필입니다. 둘다 짧은 연필이에요. short인데 파란색은 더 짧아요. 그래서 shorter라고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문장 만들 수 있겠죠? The blue pencil is shorter than the red pencil. 무슨 뜻이 되냐? 자, 파란색 연필은 shorter than the red pencil. 빨간색 연필보다 더 짧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er than, shorter than. 오케이, 우리 친구들 조금 이해 갔나요? 어려워도 괜찮아. 쌤이랑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다이얼로그 다시 한번 볼게요. Your brother is really big. 와, 너의 형아는, 아니, 오빠는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큰 것보다 이게 덩치가 크다고 하는 거네요. Your brother is really big. 그랬더니 여자애가 Yes, he is stronger than me. 라고 하네요. Er than 나왔어. 그는 나보다 더 힘이 세라고 해요. Er than. 나보다 더 힘이 세, 나라고 하죠. 그랬더니 남자애가 But you're faster than him 라고 합니다. 뭔가 칭찬을 해주는 것 같아. 하지만 너는 그보다 더 fast, 빨라 라고 하죠. 그랬더니 여자애가 Oh, that's true. 그건 맞아 라고 하며 다이얼로그가 끝나자 오늘은 er than 비교급을 알아봤습니다.
딴따라란넌넌넌넌 카툰 톡 시간이 왔습니다. 아까 되게 귀여운 곰 네 마리 가족이 있었죠? 그 안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쌤이랑 보러 갈게요.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Cute bear family, right? 너무 귀여운 곰돌이 가족입니다. 근데 둘이서 저 baby bears가 싸우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짜잔! 오, 아기 곰 한 마리가 엄마, 저 생선이 내 거보다 더 커요! 라고 하네요.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Mom, that fish is bigger than mine! 이라고 하네요. Or than 나왔어. 자, 내 거, mine은 내 거거든. 내 거보다 bigger, 더 커! 라고 하죠. Mom, that fish is bigger than mine! 그랬더니 엄마 곰이 아유, 다 똑같아. They're all the same. They're all the same. 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기 곰이 다 옆에 있는 아기 곰이 아유, 내 꿀통이 제 거보다 더 작아요. 라고 이번엔 합니다. My honey jar is smaller than his. 여기도 er than 나왔죠? Smaller than his. 그의 겉보다 더 작다. 배운 거죠? 자, 그랬더니 아빠 곰께서 이제 지쳤어요. 다 똑같아. 이제 먹어. They're the same. Now eat up. 라고 하십니다.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사실 보면 다 똑같은데, 그쵸? 그렇지만 이해는 돼요.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어요. Singing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if someone is stronger than me. 자, 나는 누군가가 나보다 힘이 더 센지 말할 수 있다 없다 or then 용법을 써서 할수 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 잘했어. 비교급이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습니다. 선생님이랑 점차 더 알아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butterfly.
1: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2: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자, 오늘도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5. Describing people. Wednesday. What's your shoe size? I can say my shoe size.
0: 얘들아, 우리의 첫 코너 Look and Talk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죠? 우리 함께 보러 가볼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늘의 그림은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일단, 이게 무슨

곤충일 것 같아요. 사람은 아니니까. 그쵸? 개미지요. 개미는 영어로 ants. That's right. I see three ants. 개미가 세 마리가 보이네. 근데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아? 지금 뒤에 보니까 size 1, size 2, size 3.

0: 근데 얘들아, 너네 개미 다리 몇개 있는 줄 알아요? 한번 세볼까요? Let's go ahead and count them. 1, 2, 3, 4, 5, 6. That's right. They have six legs. 개미는 여섯 개의 다리가 있어. 그래서 신발을 살때 우리는 한 켤레 사지만 쟤네는 세 켤레를 사야 합니다. 엄청 비싸겠죠, 그쵸? 그래서 that's why they work really hard. 그래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나 봐요, 개미가. 일단, 자, 개미가 빨간색 신발을 신어보려고 합니다. The ant is trying on the red shoes. 저기 빨간색 신발 있지요? 그걸 신어보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 몇 사이즈인가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건 이따 카툰 톡에서 쌤이랑 확인해 볼게요. 일단 우리 친구들은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보고 오세요.
1: What's your shoe size?
2: I wear a size 230 millimeters.
1: Oh, same as mine.
0: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어본 다이얼로그 우리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짜자잔! 자, key expressions. 오늘의 첫 expression은요. 통문장 나왔어. What's your shoe size? One more time. What's your shoe size? 얘들아, shoe가 뭐냐면 신발입니다. teacher, shoes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발이 두 개니까 원래 shoes라고 많이 하지만, 이거 shoe라고 하면은 신발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what's your shoe size? 하게 되면 무슨 뜻이 될까? 사이즈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사이즈니까. What's your shoe size? 하게 되면은 너 신발 사이즈가 뭐니? 라고 물어보는 문장 되겠습니다. 자, one more time. What's your shoe size? 자, 우리 한 단어씩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입잘 봐봐. What's your shoe size? Put together. What's your shoe size? What's your shoe size? 좋아요. 우리 친구들 이 문장을 꼭다 기억해 보기 위해서 쌤이랑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하나씩 시작. 자, 이거 발음 어떻게 한다고요, 얘들아? 그쵸. What's? Very nice. 자, 한 단어 더 추가해서 What's your? 해볼까요? 시작. What's your? Okay. 자, 한 단어 또 추가합니다. 짜자잔. What's your shoe? What's your shoe? 자, 이제 마지막 한 단어 나옵니다. 그러면은 문장 완성되는 거야. 짜잔! What's your shoe size? 친구들 차례. What's your shoe size? Very nice. 자, 그러면 다시 한번. What's your shoe size? What's your shoe size. 이 문장 완전 기억하겠지? 쌤이랑 벌써 몇 번을 했어요. 그쵸? 자, What's your shoe size? 너의 신발 사이즈는 뭐니? 라고 하는 동문장 꼭 기억해 주세요. Alrighty, 다음 표현 가볼게요. 자, I wear a size. 자, 너의 신발 사이즈는 뭐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나 신발 사이즈 뭐야? 라고 말하는 표현도 알아야 되겠죠? 자, I wear a size, 라는 표현 한번 알려줄게요. 자, wear 하게 되면은 입다라는 뜻도 있는데, 신다 또는 착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wear 하면 옷을 입다, 신발 신다, 또는 뭐, 액세서리를 착용하다라고 할때다 wear 단어 쓸수 있습니다. 자, I wear a size가 됐어요. 자, 그러면 나는 몇 사이즈를 입어 또는 신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I wear a size. 우리 친구들 차례. I wear a size. Alright. 자, 그럼 한번 예문에서 볼게요. 짜잔. I wear a size 230 millimeters. 숫자가 나와서 조금 복잡했어요. 다시 one more time. I wear a size 230 millimeters. 자, 이거 뭐예요, 얘들아? 230이란 뜻이죠. 나는 230 신어요 라고 할때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millimeters라고 붙여줘도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말할 때 저는 신발 사이즈 230mm 신어요 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도 간단하게 230 신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I

a size 220. 이렇게 숫자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Okay? 근데 쓸 때는 얘들아, millimeters까지 써주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말할 때는 그냥 숫자만 얘기하면 돼요. 자, 우리 마지막 문장 다시 해볼게요. I wear a size 220. One more time. I wear a size 220. 자, 숫자도 220가 너무 길죠? 그냥 220라고 해도 돼요. 220 또는 230 이런 식으로. Okay, 좋습니다. I wear a size 하게 되면 무슨 뜻이라고? 나는 무슨 사이즈를 신어요 또는 무슨 사이즈를 입어요라고 할때쓸수 있는 패턴 표현인 거 기억하세요. I wear a size. I wear a size. Okay? 자, 마지막. 자, same as mine 나왔습니다. One more time. Same as mine. Same as mine. Okay. 자, 이건 발음해보자. 자, same as mine. 시작. Same as mine. 이건 무슨 뜻일까? Same은 같은 동일한이란 뜻이지. 근데 same as 하게 되면 뭐뭐와 동일한, 뭐뭐와 같은이란 뜻이거든. Mine은 무슨 뜻이야? Mine은 나의 것, 내 거입니다. 그래서 same as mine 하면은 내 거랑 동일하다, 내 거랑 같다라는 뜻입니다. Same as mine. 내 거랑 똑같아! 라는 말 우리 친구들 많이 하잖아요. 그쵸? 자, 예문 볼게요. 짜잔! Your shoe size is the same as mine. 하게 되면, 너 신발 사이즈 내 거랑 똑같아!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Your shoe size is the same as mine. Your shoe size is the same as mine. 이렇게 했는데 좀 빨랐지? 다음은 좀 천천히. 자, this t-shirt looks the same as mine. 이건 무슨 뜻이야? 이 티셔츠 내 거랑 똑같아 보여라는 뜻입니다. 이 티셔츠 내 거랑 똑같아 보이는데 내거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This T-shirt looks the same as mine.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자, same as mine 무슨 뜻이라고? 내 거와 같은. 자, 내 거와 동일한이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많이 쓰잖아, 우리 친구들. 그쵸? 내 거랑 똑같아. Same as mine.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Alrighty. 자, 그럼 dialogue 한번 다시 볼게요. What's your shoe size? 우리 배웠지? 너 신발 사이즈 뭐야? What's your shoe size? What's your shoe size? 이거 기억해야 돼, 우리 친구들. 자, 그랬더니, I wear a size 230mm라고 하죠. I wear a size 230라고 합니다. 나는 사이즈 230 신어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내 거랑 똑같아! 나랑 똑같아! 라고 하죠. Oh, same as mine. Oh, same as mine. Alright,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는데 잘 기억할 수 있겠죠? Alrighty. 쌤이 좋아하는 카툰 톡 시간입니다. 얘들아, 아까 그림 기억나요? 개미들이 shoe store, 신발 가게에서 나누는 대화였던 것 같은데 쌤이랑 무슨 내용이었는지 같이 보러 가겠습니다.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개미가 다리가 몇 개라고? How many legs? That's right, six legs. 여섯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개미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쌤이랑 볼게요. 짜자잔! 오, 개미 한 마리가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우와, 신발 쇼핑이다! 라고 합니다. 신발 쇼핑은 언제나 늘 즐겁죠, 그쵸? 예이, 슈 쇼핑! 예이, 슈 쇼핑! 신발 쇼핑, 슈 쇼핑! 이랍니다. 자, 그랬더니, 개미 친구가 또 말을 하죠. 너 신발 사이즈가 뭐야? 우리 통문장으로 배웠는데, What's your shoe size? What's your shoe size? What's your shoe size? 기억할 수 있겠죠? What's your shoe size? 그랬더니, 짜자잔! 신발을 신어보려는 저 개미 있죠? 자, 그 개미가, 나 사이즈 2이나, 나 사이즈 2야, 라 그러네요. 자, 어떻게 하면 됐지? I wear a size 2, 라 그럽니다. I wear a size 2. I wear a size 2. 자, 개미 세상에서는 사이즈가 좀 단위가 다른가 보죠, 그쵸? I wear a size 2. 자, 그랬더니 개미 친구가, 나랑 똑같네, 라고 합니다. 나랑, 내 거랑 동일하네. 쌤이랑 배웠죠? Oh, same as mine. Oh, same as mine. 자, 쌤이랑 배운

0: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지요? 자, 그랬더니, 좋아, 저희 이거 여섯 개 신어볼게요. 라고 합니다. Great! We'll try six of these, please. We'll try six of these, please. 그랬더니 저 신발 가게 주인이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여섯 개나 이러면서. 자,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어요. 이런 내용이었군요. 우리 친구들도 재밌게 들었죠?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I can say my shoe size. 나는 나의 신발 사이즈를 말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I wear a size. 배웠죠? 짜자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나분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쌤이랑 내일 또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때? 오, 그렇다고요. 쌤이랑 오늘 즐겁게 영어 공부하면서 기분을 더 업업 시켜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5. Describing people. Thursday. How tall are you? I can say how tall I am.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시간입니다. 얘들아,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도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이에요. We have animals in our picture today, right? 근데 어떤 동물인가요? 길이는 영어로 G로 시작하죠. Giraffe, giraffe. 그리고 토끼는 영어로 뭘까? R로 시작하는데 알지 우리 친구들? Rabbit이죠? So we have a giraffe and a rabbit in our picture today. 그리고 지금 얘네들 어디에 있어요? 숲속 같네요. 그렇죠? 숲속. 숲속은 영어로 forest. Forest. They are at the forest. 지금 근데 기린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얘들아? 잎사귀를 막 따먹고 있습니다. 냠냠냠. The giraffe is eating leaves from the tree. The giraffe is eating leaves from the tree. 그리고 토끼는 지금 뭐 해를 보나 아니면 기린이랑 키를 재나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뭔진 잘 모르겠어요. 자, 왠지 쌤의 생각에는 토끼가 giraffe, 기린한테 Oh, you're much taller than me. 너 나보다 키 엄청 더 크다. 너 키가 몇이야? 라고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자세한 내용은 Cartoon Talk에서 확인해 볼게요.

0: 텐데요. 오늘 너 키가 몇이야? 너키 몇이야? 라고 하는 영어 표현 쌤이랑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이얼로그 들어보고 오세요.
1: How tall are you?
2: I'm 140 centimeters tall.
1: Oh, you're taller than me. I'm 135 centimeters.
0: 우리의 Read and Speak Time! 방금 들어본 다이얼로그 쌤이랑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짜자잔! Key Expressions! 자, 오늘의 첫 표현은요, 동문장입니다. 자, 잘 들어봐봐. How tall are you? One more time. How tall are you? 이거 할 때 How tall are you? 이러면 안 돼. How tall are you? 이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음을 살려서 How tall are you? 따라라라 시작! How tall are you? tall 부분에서 음을 슉 높여주세요. One more time. How tall are you? How tall are you? 좋습니다. 자, tall, how tall are you? 하게 되면은 너 얼마나 키가 크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키 몇이야?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자, 우리 이 문장 꽤 많이 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 키 몇이야? 너 키 크다? 너 키 몇이야?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아주 꼭 기억에 담아보기 위해서 쌤이랑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첫 단어부터 짜잔! How? 우리 친구들 시작! How? How 아닙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How? How? 좋아요. 한 단어 추가. How tall? 우리 친구들 차례. How tall? 털 할 때 털 하면 안 돼, 얘들아. 그럼 몸에 나는 털이잖아요. tall 할 때 L이 두 개 있으니까 혓바닥은 앞쪽으로. How tall? How tall? 좋아요. 한 단어 추가해서 How tall are? 우리 친구들 차례. How tall are? 좋아요. 한 단어 또 추가하면 How tall are you? 우리 친구들 차례. How tall are you? 너 키가 몇이야?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How tall are you? 좋아요. 자, 너 어떻게 지낼 때 How are you? 라고 하잖아. How are you? 많이 하지. 거기에 tall 단어만 딱 넣어주세요. How tall are you? 너 키가 얼마나 커? 라는 뜻이에요. 기억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I'm tall 입니다. 너 키 몇이야? 라고 물어봤으면 나 키 몇이야? 라고 대답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I'm tall 하게 되면은 나 키 몇이야? 라고 할 수 있게 해줘요. 오,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죠? 예문에서 보겠습니다. 짜잔! 오! I'm 140 centimeters tall. One more time. I'm 140 centimeters tall. 숫자가 나와서 매우 좀 복잡해 보이죠? 자, 140cm 보면은 140 centimeters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냥 쉽게 140 centimeters 라고 해도 됩니다. 140 centimeters 또는 centimeters를 뽑아도 없애도 좋아요. centimeters 없이 그냥 I'm 140 라고 해도 좋습니다. I'm 140 tall 또는 I'm 140 까지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치만 이게 정석인 표현이니까 쌤이랑 연습 더 해볼게요. 짜잔! 자, 또 해보자. I'm 142 centimeters tall. 그쵸, 이 2cm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자, one more time. I'm 142 centimeters tall. 자, 나는 142cm야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쌤이 말했듯이 이거 다 생략하고 짜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tall 뒤에 있는 거 빼고 대답해도 됩니다. I'm 135 또는 그냥 I'm 135 centimeters 까지 대답해줘도 돼요. 근데 간단하게 말한다면 I'm 135 I'm 135 라고 해도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키가 몇일까요? 이거 한번 써서 대답해 보세요. 좋습니다. 자, 또 볼게요. You're older than me. One more time. You're than me. 쌤이랑 배운 거 나왔네. Than 비교급 배웠잖아요. 너는 나보다 뭐뭐 더 해라고 할 때 비교급 쓴다 그랬지. Than 용법이 나왔습니다. 자.

0: 단어 뒤에 er가 붙여지면은 더 뭐뭐하다란 뜻이 됐고, 자, then 하게 되면 보다란 뜻이 됐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너는 나보다 더 뭐뭐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re er than me. 자, er than 용법 기억해야겠죠,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예문에서 볼게요. 짜잔. You're taller than me. One more time. You're taller than me. 자, 이거 무슨 뜻이야? 자, tall가 무슨 뜻? 키가 큰이잖아요. 근데 er가 붙여졌어. er가 붙여졌기 때문에 키가 더 큰이란 뜻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than이 붙여졌죠. 그쵸? 비교급에서 than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than은 바로 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보다 더 키가 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re taller than me. 해볼까요? 시작. You're taller than me. 좋아요. 자, 너는 나보다 키가 더 크다. 그러면은 반대말도 한번 해볼까? 짜잔. You're shorter than me. One more time. You're shorter than me. Short는 더 짧다 또는 작다란 뜻이에요. 짧다라는 뜻이 더 많은데, 키가 짧다 하면은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지만, 영어로는 키가 더 작다 할때 short 쓸수 있어요. 그래서 you're shorter than me 하면은 너는 나보다 키가 더 작다가 되겠습니다. You're shorter than me. 자, 해볼까요? You're shorter than me. 좋아요. Shorter 할때 발음이 조금 어려워서 one more time. Shorter. Shorter. 그쵸. 쇼롤 같죠? Shorter. Alright.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우리 dialogue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처음 문장으로 우리가 배운 통문장 나왔습니다. 너 키가 몇이야? 쌤이랑 뭐라고 하기로 했죠? How tall are you? One more time. How tall are you? 좋아요. How tall are you?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따라라라. How tall are you? 좋습니다. 그랬더니, Oh, I'm 140 centimeters tall. 나키 140이야. 라고 하네요. I'm tall. 이것도 배웠죠? I'm tall. 나키 뭐뭐야? 라고 할때 쓰는 거. 자, 그랬더니, Oh, you're taller than me. I'm 135 centimeters 라고 합니다. 자, taller than me. 너 나보다 더 키가 크다 라고 하네요. 나는 135cm거든 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쌤이랑 how tall are you랑 다른 표현들 또 배워보니까는 다이얼로그가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기다리던 카툰 톡 시간입니다. 아까 어떤 그림이었지? 일단 동물들이었어. Giraffe and a rabbit이었는데 기린이랑 토끼랑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쌤이랑 보러 가볼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숲속에서 굉장히 평화롭게 기린과 토끼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쌤이랑 보겠습니다. 짜잔. 토끼가 대화를 시작하네요. Rabbit. 자, rabbit이 와, 너키 몇이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예요. Wow, how tall are you? One more time. Wow. How tall are you? 와, 너 키가 몇이야? 라고 합니다. 쌤이랑 배운 통문장 나왔죠? Alright. 자, 그랬더니 기린이, 나 6m야. 이러네요. 와, 잎사귀를 막 먹으면서 씹으면서 나 6m야. 이러네요. 와우, 키가 굉장히 크죠? I'm 6 meters tall. One more time. I'm 6 meters tall. 와, 6m. 기린이 6m가 된답니다. 엄청 크네요. 그쵸? 자, 그랬더니 토끼가 정말로 나는 60cm밖에 안 돼. Really? I'm only 60 centimeters tall. Really? I'm only 60 centimeters tall 라고 합니다. 난 60cm밖에 안 돼라고 하는데, 그림에서 보면은 토끼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쵸? 자, 그랬더니 토끼가 너 나보다 훨씬 크구나라고 하면서 대화가 끝납니다. You're much taller than me. You're much taller than me. 자, much가 들어가서 훨씬 더라는 뜻이 완성이 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여기까지가 카툰 토크였는데, 기린이랑 토끼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군요. 우리 친구들도 이해 잘 되길 바래요.
1: Singing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얘들아, 우리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보겠습니다. I can say how tall I am. 나는 내가 키가 몇인지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체크 해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쌤이랑 오늘도 영어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고 내일 또이 시간에 보자. 바이바이, 버터플라이.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얼마나 신나니, 그쵸?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행복한 금요일 아닙니까, 그쵸? 자, 쌤이랑 행복하게 영어 공부 즐겁게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5. Describing people. Friday. Write about my friend's looks. I can write what my friend looks like.
0: 얘들아, 오늘은 금요일이잖아, 그쵸? 금요일에는 쌤이랑 뭐 하는 날이지? 그렇지. 자,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쌤이랑 배웠던 표현들을 가지고 글쓰기 하는 날이죠? 자, 오늘의 topic은요, 바로 write about my friend's looks. One more time. Write about my friend's looks. 오늘도 글쓰기 주제에 친구가 들어갑니다. 근데 친구의 뭐에 대해서 쓸 거냐면 looks에 대해서 써볼 거예요. looks는 바로 외모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내 친구의 외모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뭐 나쁜 말 쓰면 안 되고 우린 좋은 말만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글쓰기 아이디어를 look and talk 시간에서 한번 받아볼게요. 아이디어를.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오늘은 크리시가 그림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가, 남자아이가 이제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글쓰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the boy is holding a photo of him and maybe his friend. 자, 이 아이가 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을 이제 들고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저 친구의 이름은 뭘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나요? 자, 친구의 이름은 바로 짜잔! Jaden이라고 합니다. His friend's name is Jaden. 자, 그래서 발표를 할 때 이 사람은 Jaden이에요. 이 친구는 제 친구의 Jaden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글을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하면

0: 왜냐면 짜잔! This is my friend.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이름은 제이든이었으니까 이름 제이든을 넣어주면 되겠죠? 짜잔! This is my friend, Jaden. This is my friend, Jaden. 자, 이렇게 그림, 사진을 들으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내 친구 제이든입니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죠? 좋아요. 자, 그리고 다음을 또 뭘 쓰면 좋을까? 짜잔! 오, 그렇지. 자, 제이든을 자세히 보면 he is wearing purple shoes. 보라색 신발을 이렇게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purple shoes를 신었다고 하고 싶은데 쌤이랑 저번 시간에 그는 보라색 shoes, 신발을 신은 애예요 라고 하는 방법을 쓰게 해주는 표현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였을까요? 자, 쌤이랑 확인해 볼까요? 짜잔! He is the one with 자, 쌤이랑 the one with 표현 배웠던 거 기억나? 자, 그가 뭐뭐를 가고 있다 라는 것을 말할 때 쓸 수 있는 건데 자,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때 the one with를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보라색 신발을 신고 있는 애가 걔예요. 보라색 신발을 신고 있는 아이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he's the one with purple shoes 라고 하면 되겠죠? 자, the one with, the one with 언제 쓴다고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싶을 때 the one with 쓰면 되겠습니다. Alright, 또 뭘 쓰면 좋을까? 오, 아, 그렇지. 자, 저기 사진 위에 키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독특하다, 그쵸? 자, 이 제이든은요, 위에 148cm래요. 그래서, 내 친구 제이든은요, 148cm예요. 라고 한번 써볼게요. 짜잔! He is, 저. 자, 뭐 나는 몇 cm야? 나의 키를 말하고 싶을 때, I'm tall 썼었죠? 자, 여기선 내 친구를 소개하는 거니까 He is tall 라고 해볼게요. 자, 제이든은 148이라고 하니까 짜잔! 숫자를 넣어주면 되겠죠? He is 148cm tall. 자, 근데 간단하게 말해서 He is 148 tall 아니면은 그냥 He is 148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나보다 키가 커요 라고도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은 나는 지금 보니까는 140cm래. 근데 제이든은 8cm나 더 크니까 나보다 키가 커요 라고도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딱 나왔네. er than. 자, 비교급 이렇게 나오겠죠? er than 용법 쌤이랑 배웠어요. 짜잔! He is taller than me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He is taller than me. One more time. He is taller than me. 자, than me 하게 되면은 너는 나보다 뭐뭐 더하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쌤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My friend's looks. 내 친구의 외모. This is my friend, Jaden. 이 친구는 나의 친구 Jaden이에요. This is my friend, Jaden. He is the one with purple shoes. 자, 보라색 신발을 신은 아이입니다. He is the one with purple shoes. The one with. 쌤이랑 배웠지? 자, 그랬더니 그의 키를 또 알려주네요. He is 148cm tall. 그는 148cm예요. He is 148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He is taller than me. 그는 나보다 키가 더 커요 라고 하면서 문장이 그리 마무리되네요. 자, er than까지 나온 거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는 Chrissy가 되어서 한번 쩌르르륵 읽어보세요.
1: This is my friend Jaden. He is the one with purple shoes.

0: He is 148 centimeters tall. He is taller than me.
1: Hello, world.
2: Hi, everyone. Today, we will look at how to say names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이름을 말하는 법을 알아볼 거예요. Did you know there are different ways to say names? 여러분, 나라별로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이름은 first name 혹은 given name이라고 하고 성은 last name 혹은 family name이라고 해요. 이제 나라별로 성과 이름을 어떤 순서로 말하는지 함께 볼까요? Let's start with Korea. 먼저 한국에서는 어떤 순서로 말하나요? Look at this girl.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에요. Her first name is 수진. 그녀의 성은 김씨예요. Her last name is Kim. How do we say her name? 이름을 어떻게 부르나요? What comes first? First name or last name? 수진 김 or 김수진?
3: Last name comes first. 성이 먼저 와요. 김수진.
2: That's right. Last name comes first. 성이 먼저 와요. 그러면 명함에 이름을 써볼까요? What's her name?
3: Her name is Kim Soo-jin.
2: Good job. What about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 어떤 순서로 말하나요? Look at the next girl. 그녀의 이름은 루시예요. Her first name is Lucy. 그녀의 성은 스미스예요. Her last name is Smith. How do we say her name? 이름을 어떻게 부르나요? What comes first? First name or last name?
3: I know. First name comes first. 이름이 먼저 와요.
2: Yes. That's why we call the given name first name. 이제 명함에 이름을 써볼까요? What's her name?
3: Her name is Lucy Smith.
2: Good job. What about in Canada? 캐나다에서는 어떨까요? Look at the boy. 그의 이름은 노아예요. His first name is Noah. 그의 성은 브라운이에요. His last name is Brown. How do we say his name? 이름을 어떻게 부르나요? What comes first? First name or last name?
3: First name comes first. 이름이 먼저 와요.
2: Ah, that's right. In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Canada, England and Australia, first name comes first.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호주 같은 영어권 나라에서는 이름을 먼저 불러요. 이제 명함에 이름을 써볼까요? What's his name?
3: His name is Noah Brown.
2: Good job.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의 이름도 여러분이 잘 말할 수 있겠죠? 한국에는 성과 이름만 있죠. However, there is a middle name between the first name and the last name in many countries.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름과 성 사이에 가운데 이름이 있어요. Did you know that?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음악 신동. 유명한 작곡가 모차르트의 풀네임이 무엇인지 아나요? His first name is Wolfgang. His middle name is Amadeus. His last name is Mozart.
3: Then what's his full name?
2: His full name is Wolfgang Amadeus Mozart.
3: Wow, it's a long name. 이름이 정말 긴데요.
2: 오늘은 나라별로 이름을 먼저 말하는지 혹은 성을 먼저 말하는지 함께 살펴봤어요. 이제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어떤 순서로 성과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 잘 알겠죠? 제 풀네임은 Terrace, Edward, Brown, Junior이에요. Thank you, and that's all for today. See you next time.
4: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잘 읽어봤나요? 우리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보자.
5: I can write what my friend looks like.
4: 나는 내 친구의 외모에 대해서, 내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 쌤이랑 배운 표현들 사용해서. 그래서 check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행복한 주말 보내고 쌤이랑 월요일날 꼭 봐요. Bye bye, butterfly.
6: Spiley, spiley,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7: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8: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7: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의 뉴런 하은쌤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할 수 있다 하은쌤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유닛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잠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품사들을 떠올려 보면요. 자, 일단 우리는 가장 먼저 동사를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들을 배웠느냐?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품사들을 배웠습니다.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가 영어의 주요 사품사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와 같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우리 투부정사라는 것은 원래는 동사인 것에다가 앞에 투를 붙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동사인 것에다가 ing를 붙여서 명사 역할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에 더해서 또 새로운 품사들을 나가보게 될 텐데요. 유닛 11의 전치사와 접속사 중에서 오늘은 이 전치사라는 품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뉴런 포인트 살펴봅시다. 오늘 전치사를 공부할 것인데 이 전치사 대표적인 것으로 at, on, i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전치사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문장 속에서 자주 접했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전치사는요, 그 종류를 그게 시간 전치사 그리고 장소 전치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전치사는요,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 의미를 기본적으로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어떤 전치사들이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36페이지 전치사의 개념과 역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전치사는 명사의 앞에 나와서 시간, 장소, 수단 등을 나타내며 명사와 결합하여 전치사구를 이룹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전치사라는 것은요, 바로 전의 위치에 있다. 즉, 앞에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의 앞에 오느냐? 바로 명사의 앞에 오는 말이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그 의미도 알아두셔야 되지만 이 형태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치사라는 것은 이렇게 어떠한 명사의 앞에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이 전치사 뒤에는 늘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유닛에서 동명사 배울 때 뭐라 배웠냐면 이 전치사 뒤 자리에 동사를 넣어주고 싶을 때는 그걸 명사 형태로 바꿔서 즉 동명사 형태로 바꿔서 넣어야 한다라고도 배웠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전치사는요. 이 뒤에 오는 명사랑 결합해서 전치사 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과 결합해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하나의 의미 단위로 쓰인다라는 것이고 그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 바로 시간, 장소, 수단 등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치사 구는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부사 또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우리 부사의 역할이라는 건 문장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꾸며서 다양한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형용사라는 건 이제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거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의 예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wakes up at 7 a.m.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그녀는 일어난다. 그 다음에 at이라는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뒤에 명사랑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서 해석해 주시면 돼요. 7시에 그래서 그녀는 일어난다. 7시에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at 7am 이라는 전치사 구가 무엇을 꾸며주고 있나요? 앞에 오는 wakes up 이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나요? 7시에 일어납니다. 이렇게요. 아, 우리 동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의 역할이죠. 자, 다음 두 번째 예문 보면요. The book on the table is mine.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전치사구가 어떻게 되냐면 on the table 이렇게 됩니다. on은 이제 뭐뭐 위에라는 뜻의 전치사가 되겠는데 그래서 책이에요. 어떤 책이냐면 테이블 위에 책이 나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테이블 위에라는 이 전치사구가 무엇을 꾸며주느냐 앞에 오는 the book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의 역할이죠. 자, 다음으로 마지막 거 보면 I wrote my name 나는 내 이름을 썼다 with a blue pen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with은 무엇을 가지고 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자, 이게 뒤에 a blue pen이랑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 거네요. 그래서 나는 파란색 펜을 가지고 나의 이름을 썼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with a blue pen이라는 전치사 구가 내가 이름을 썼다. 무엇을 가지고 썼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동사를 꾸며줌으로 부사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치사라는 것은 무엇이다? 뒤에 오는 명사랑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서 문장 내에서 시간, 장소, 수단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치사의 세부 종류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at, on, in과 같은 전치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at, on, in은요.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장소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나타내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at, on, in은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같이 쓰이며 함께 사용되는 명사들을 구분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각각이 같이 쓰이는 명사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 첫 번째 at 같은 경우는요, 시각 또는 특정 시점과 함께 쓰입니다. 이 at이라는 것은요, 비교적 짧은 어떤 시간, 또 특정한 짧고 구체적인 시점을 나타낼 때 쓰인다라는 거예요. 마치 시계를 보고 시간을 읽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at 3 p.m. 오후 3시에 라고 할 때 우리 at을 쓰고 at noon 하면 noon 하면 이제 정오라는 뜻입니다. 정오라는 건 낮 12시죠. 낮 12시에 정오에 라고 할 때 특정 시점이니까 at을 쓰는 것이고 at that time 그때 당시에 이때도 at을 쓰고요. 그리고 at lunch 하면 이건 점심 식사 때를 의미합니다. 이 점심 식사 때도요. 하루라는 어떤 시간 중에서는 비교적 짧고 특정한 시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 at을 쓴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른 식사 시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뭐 아침 식사 때라고 할 때 at을 써서 at breakfast 이렇게 얘기하고 저녁 식사 때 할 때는 at dinner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 한 가지 더 해서요. 밤에 라고 할 때도 at night 이렇게 at을 써.

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좀 궁금할 수 있는 게, 밤이라는 시간은 좀긴 기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밤에는 보통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그 밤이라는 시간이 좀 짧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밤에라고 말할 때는 at이라는 전치사 사용하게 되었다. 비교적 짧고 구체적인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at을 사용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on이라는 전치사인데, 자,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쓰일 때는요, 요일, 날짜 또는 특별한 날과 함께 쓰입니다. 우리 at이요, 시계를 보고 시간을 읽는 것과 같다면, on이라는 것은 달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볼수 있는 어떤 하루 또는 날을 나타낼 때는 on을 써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에 라고 할 때, 요일이죠. on Monday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on March 14 하면 요거는 3월 14일이 되겠네요. 이렇게 날짜를 나타낼 때도 on을 써줍니다. 그리고 on Valentine's Day 하면 발렌타인 데이에 이렇게 어떤 특별한 날, 하루 앞에는 on을 써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in이 있습니다. 이 in 같은 경우는요, 비교적 긴 시간의 범위를 나타낼 때 씁니다. 우리 at과 비교해 봤을 때좀더 기간이 긴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연도, 계절, 월, 이런 것들은 비교적 긴 기간인 거죠. 우리 예시를 살펴보면, in 2002, 2002년에 라고 할 때, 그리고 in summer, 여름에, 그리고 in May, 5월에 이런 식으로 좀긴 기간을 얘기할 때는 in을 써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또 추가해서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나타낼 때도 in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 줍시다. 예를 들면 아침에 in the morning 이렇게 쓰는 것이고, 뭐 오후에라고 할 때도 in을 써서 in the afterno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녁에, 저녁 시간에라고 할 때도 in the evening 이렇게 in이라는 전치사를 써준다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 예를 들어 아침이라는 것은 특정 시점이라기보다는 어떤 기간이잖아요. 뭐 사람마다 정의는 다를 수 있겠지만 아침이라고 하면 뭐약 7시 정도부터 한 10시까지의 그 기간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때는 in을 써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선생님, 우리 아침 식사, 뭐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이때는 at을 사용하고,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는 in을 사용하네요. 그런데 또밤 같은 경우엔 at을 사용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at이랑 in을 구분하는 것은 어떤 이제 특정하게 정해진 그런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굳어진 언어적인 습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구체적인 예시를 여러 번 보면서 그 형태를 익혀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우리는 어떻게 기억을 해보기로 했냐면, 우리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이라는 건 어쨌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좀 기간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in을 쓴다. 그런데 우리 뭐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이건 이제 그 식사라는 활동을 하는 비교적 짧고 구체적인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식사 때라고 할 때는 at을 쓰자. 그리고 우리 밤 같은 경우엔 자고 일어나면 좀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니까 at을 쓰자. 이렇게 우리 비교해서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at, on, in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가장 대표적인 거 살펴보았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시간 전치사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before랑 after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반대 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같은 거할때 before 사진 그리고 after 사진 비교해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before 하면 뭐뭐 전에라는 뜻의 시간 전치사입니다. Let's study before lunch 하면 공부하자. Before lunch 하면 이제 점심 식사 전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after는 뭐뭐 후에라는 뜻이 되겠죠. I'm going to meet him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be going to는 어떤 미래에 예정된 일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나는 그를 만날 예정이다. After school 하면 방과 후에가 되겠죠. 이렇게 before 뭐뭐 전에, after 뭐뭐 후에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또 이런 시간 전치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for랑 during은
여러분이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이둘다 뭐뭐 동안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같지만 그 뒤에 무엇이 오느냐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for는요, 그 뒤에 어떤 숫자를 포함한 기간이 옵니다. 그런데 during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숫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특정 기간의 이름이 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we stayed in Tokyo. 우리는 도쿄에 머물렀다 하고 for 5 days 이렇게 5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숫자를 포함하는 그런 기간 앞에는 for를 써준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예문 보면 we stayed in Tokyo. 우리는 도쿄에 머물렀다. During the holiday. 우리 holiday라는 건뭐 휴일, 휴가 기간을 의미하죠. 이렇게 휴가 기간 동안에 도쿄에 머물렀다라고 할 때는 숫자를 포함한 기간이 아니네요. 그런 경우에는 during을 쓴다라고 비교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From A to B 하면 A부터 B까지라는 뜻의 시간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끝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을 때요. The meeting will be, 회의는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일 것이다. From 9 a.m. to 11 a.m. 해서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일 것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시간 전치사 살펴보았고요.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전치사 at, on이요. 장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여러분 함께 사용되는 그 명사들을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at 같은 경우에는요. 비교적 좁은 장소. 그리고 한 지점, 어떤 행사와 함께 쓰인다라고 하네요. 비교적으로 좀 좁은 특정한 장소와 함께 at을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t the bus stop 하면 이거는 버스 정류장에서가 되겠죠. 비교적 좁은 장소이고요. 그리고 at home 하면 집에서라는 건데 이것도 어떤 특정한 비교적 좁은 장소입니다. At the party 하면 이렇게 행사와 함께 at을 쓴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on이라는 전치사는 장소 전치사로 어떤 경우에 쓰냐면요. 이 on은요, 뭐뭐 위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로 어떤 표면이라든지 길, 그리고 층을 나타낼 때 우리 같이 on을 써주는 거예요. 어떤 표면에 위에 있다. 딱 붙어 있다라는 의미로 on을 써줍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보면 on the wall, 벽 위에가 되겠고요. on the street 하면 거리 위에. 그리고 on the third floor 하면 이건 third floor, 3층을 의미합니다. 3층 위에라고 할 때도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층마다 있는데 사람들이나 또는 물건 같은 거떠 있지 않죠? 그 위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표면, 길, 층을 나타낼 때는 on을 써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in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경우에 쓰냐면, 자, in은요, 뭐뭐 안에라는 뜻이 있죠. 장소의 전치사로 쓰일 때 뭐뭐 안에라는 뜻이 있어서 우리 at과 비교해 봤을 때는 비교적으로 넓은 장소와 함께 씁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의 내부에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in을 써주는 것입니다. 예시를 보면 in Berlin, 베를린에라고 할 때, 자, 이렇게 도시 이름과는요, in을 씁니다. 도시는 비교적 넓은 장소죠. 자, 그리고 in Japan, 이렇게 어떤 일본에라고 할 때, 나라 이름 앞에도 in을 써줍니다. 넓으니까. 자, 그리고 in the sky, 이게 가장 넓네요. 우리 하늘에라고 할 때, 넓은 장소이기 때문에 in을 써주고,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in the library, 도서관 안에라고 했을 때, 자, 이 in이라는 것은 뭐 절대적인 크기를 비교해서 넓은 곳에다가 in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의미가 어디 어디 안에라는 의미일 때 in을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도서관 안에서 만나자라고 할 때요. Let's meet in the library. 이렇게 in이라는 전치사를 써줘야 친구가 여러분을 잘 찾아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비교적 넓은 장소 또는 공간의 내부와는 in이라는 전치사를 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기본 전치사 at, on, in 등이 있고요. 또 다른 그 밖에 장소 전치사들도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over라는 것은요. 자, 이것도 뭐뭐 위에 또는 위로라는 뜻인데 이것은 일정한 공간을 두고 위에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온도 살펴봤잖아요. 온 같은 경우는 어떤 물체가 표면 위에 딱 붙어서 위에라고 한다면, over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땅에서 이제 물

자체가 좀 떨어져 있는 거죠. 어떤 일정한 공간을 두고 위에 있을 때는 over를 써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이 예시를요. On the river, 그리고 over the river,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배가 강 위에 떠 있다라고 할 때는요, 배는요, 강 위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the boat is on the river, 이렇게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 위에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under라는 장소 전치사도 있습니다. 이건 뭐뭐 아래에 뭐뭐 아래로가 되겠습니다. 이 under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물체가 바로 아래에 있는 경우에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공간을 두고 떨어져서 아래에 있을 때도 und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under the box 하면 박스 아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below라는 표현도 있는데, below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것에서 좀 일정한 공간을 두고 아래에 있을 때만 사용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in front of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셋이서 한 세트로, 한 덩어리로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 front of 자체가 이제 뭐뭐 앞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In front of the building 하면 그 빌딩 앞에라는 뜻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장소 전치사들도 보면 behind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뭐뭐 뒤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Behind the tree, 나무 뒤에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next 하면 이것도 한 덩어리로 쓰이는 건데, 뭐뭐 옆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Next to the bank 하면 은행 옆에가 되겠죠. 자, 우리 뭐뭐 옆에라는 이 next는요, 또한 단어로 바꿨으면 by로 쓸 수도 있습니다. by라는 전치사도 뭐뭐 옆에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서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학교가 있다라고 할 때, 자, 이 학교가 은행 옆에 있다라고 해볼까요? The school is next to the bank.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고, The school is by the bank.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between이라는 전치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 되겠는데, 자, 예를 들면 between the two chairs 하면 두 개의 의자 사이에라는 뜻이 되겠고, 이 between은 또 이런 형태로도 자주 쓰입니다. between A and B 하게 되면 A와 B 사이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between you and me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전치사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배운 내용 바탕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1번입니다. 괄호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번에 There are many beautiful palaces 이렇게 나왔어요. There are 하면 무엇이 있다라는 표현이고, 많은 아름다운 궁궐, 궁들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at on in Seoul, 서울에 많은 궁들이 있습니다. 뭐 경복궁, 덕수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자, 도시 이름 앞에는 무엇을 쓰나요? in을 써줍니다. 비교적 넓은 범위, 넓은 지역이므로 in을 써주고요. 자, 다음 2번 보면 the yoga class starts, 요가 수업이 시작한다. At on in 2pm 2시에 every Tuesday 하면 매주 화요일마다가 되겠습니다. 2시에 이렇게 특정 시점을 딱 짚어서 얘기할 때는 전치사 at을 써줍니다. 자, 다음으로 3번에요. My mom's office 우리 엄마의 사무실은요 is at on in the 10th floor in this build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In this building 이 빌딩에 10th floor 하면 이건 10층을 의미합니다. 10층 위에 우리 엄마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라는 뜻을 가진 on을 써야 되겠고요. 다음 4번 보면 press the button. 자, 여기서 press는 누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거죠. for 또는 during 나왔고, 3 seconds 하면 3초입니다. 3초 동안 버튼을 누르세요. To turn the device on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device는 장치, 기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turn on 하면 무엇을 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장치를요, 켜기 위해서 3초 동안 버튼을 누르세요 할 때, 자, 여기 숫자가 포함된 기간이 나왔네요. 그러면 그때는 for를 써준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입니다. 빈칸에 at on in 중 알맞은 것을 한번 써볼까요? 1번에 the bakery, 그 빵집은요, does not open, 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뭐 Mondays 이렇게 나왔는데, 아, 우리 Mondays라는 거 요일이잖아요? 우리 요일 앞에는 전치사 on을 써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on Mondays 이렇게 S 붙은 게 그냥 이렇게 Monday 나온 거랑 차이점은 뭐냐면 on Monday 하면 이건 월요일에입니다. 그런데 on Monday 하면 월요일들에라는 거잖아요. 즉 월요일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온 다음에 어떤 요일 나오고

붙으면 그 요일마다라는 뜻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보면 The telephone is 전화기는요. A great invention. Invention 하면 발명품이란 뜻입니다. 전화기는 위대한 발명품이다. 그다음에 뭐뭐 the 1800s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1800에다가 이렇게 S 붙어 있는 거 무슨 뜻이냐면 1800년대라는 뜻입니다. 1800년대에라고 할때 이거 두 개씩 끊어서 읽고요. 1800s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어떤 연도이잖아요. 연도와는 우리 무엇을 같이 쓴다? 전치사 in을 써서요. The telephone is a great invention in the 1800s. 전화기는 1800년대에 위대한 발명품이다.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면요. We can wear blue jeans and shorts. 자, 우리는 청바지와 뭐 반바지를 입을 수 있다. 뭐뭐 work 할 때, 자, 우리 일터에서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표현 쓰냐면 at을 써서 at work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비교적 좁은 범위의 장소 나타낼 때요. 우리 학교에서 at school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일터에서 할때 at work 이렇게 써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3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일치하도록 보기에 어구를 이용해서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 이 그림 속 물건들의 위치를 묘사해 보겠습니다. 1번에 the box is. 자, 박스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아, 데스크. 이 책상 밑에 있습니다.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밑에 under 사용해서 the box is under the desk.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2번 보면 the rug. 아, rug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아 침대에 어디에? 침대에 앞에 있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우리 in front of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rug is in front of the bed가 되겠고요. 다음 3번 보면 the closet 옷장입니다. 옷장은요 침대에 어디에 있다? 침대 옆에 있다 해야 되겠네요. Next to 써서요. The closet is next to the bed가 되겠고. 자, 다음으로 우리 4번 보면 The lamp is. 램프는요, 시계에 어디에 있는지 보니까 아, 시계 뒤에 있네요. Behind 써서 The lamp is behind the clock.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알맞은 전치사와 괄호 안에 어구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1번에 그들은 그들의 결혼 후에 새 도시로 이사했다. They moved to 어디로 이사했다라는 거예요. To a new city, 새로운 도시로. 그다음에 그들의 결혼 후에라고 할땐 어떤 전치사 사용하면 되나요? After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after 쓰고 그 다음에 명사 이어주시면 됩니다. After their marriage. Marriage는요, 여기서 결혼, 뭐 결혼 생활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그래서 they moved to a city after their marriage. 이렇게 완성하면 되고요. 다음 우리 2번 보면 나는 강 위에 아름다운 불꽃놀이를 보았다라고 할 때는요. I saw beautiful fireworks. Fireworks 하면 불꽃놀이죠. 불꽃놀이를 본 건데 강 위에라고 할때 어떻게 쓰면 되나요? 자, 이 불꽃놀이 할때 불꽃은 강 위에 딱 붙어 있지 않습니다. 공간을 두고 떨어져서 위에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전치사 over 씁니다. 그래서 강 위에 over the rive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3번 보면 그 새로 생긴 서점은 병원과 은행 사이에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The new bookstore 새로 생긴 서점은 어디에 있다? 자, 우리 뭐뭐 사이에라는 뜻의 전치사는요 between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new bookstore is between. 자, 병원과 먼저 해야 되니까 the hospital 먼저 써주시고, 그리고 또 은행 사이에라고 할 때는요, and를 써주시면 됩니다. And the bank. 우리 between A and B 하면 A와 B 사이에라는 표현이니까요. 완성된 문장은 The new bookstore is between the hospital and the bank.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 모두 풀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뉴런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오늘 배운 전치사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1번 보면 나는 저녁에 EBS 강의를 듣는다라고 해볼까요? 이런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자, 이때 I take EBS classes. 우리 수업을 듣다라고 할 때는 take라는 동사 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저녁에 듣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전치사 써야 되는지 단어 채워주시고요.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요. 저녁 식사 때 만나자라는 문장입니다. Let's meet 뭐뭐 dinner라고 할 때.

네, 아, 우리 저녁 식사 때를 얘기할 때는 또 어떤 전치사를 쓴다고 했다. 이두 개, 각각 다른 전치사 써서요. 문장 두 개를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재밌는 전치사들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내용 꼭 복습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새로운 품사인 접속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생생영어 송현우입니다. 우리 중앙뉴런 영어 1단계 특강 1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생생 그래머, 재미있는 문법을 첫 번째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현재 시제와 비동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한다?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쓰임과 의미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목표를 이뤄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생생영어, 우리말로 이렇게 대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 흔히 대화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너는 중학교 학생이니? 응, 나는 중학교 학생이야. 우리말로 너무나 쉽게 구성되어 있는 문장을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그 중에서 특히나 밑줄 쳐져 있는 이니 혹은 학생이야 라고 하는 걸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를 공부하는 게 우리의 오늘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0쪽을 펴주시면 되고요. 현재 시제와 비동사 유닛 1의 첫 번째 개념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비동사의 현재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교재에는 그림과 함께 아래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에서는 가운데 들어갈 말을 다 빼버렸어요. 자, 그럼 뺐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been. 자, 그림 속에 있는 이 남자아이가 자기를 가리키면서 I been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 been. 끝이에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상대방을 가리키면서 You Lucy라고 합니다. 너 Lucy. 자, 그 다음에 저기 멀리 있는 여자애를 가리키면서 She, my sister. 제, 내 동생. 자, 이랬을 때 어떤가요? 자, 우리말로 만약에 영어를 우리말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는데 뭔가 문장이 좀 부자연스러운데 부족한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 벤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벤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도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비동사 am입니다. So I'm Ben. 나는 벤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가리키면서 너는 루시야 할 때 너는 누구야? 영어로 you are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you are Lucy. 너는 루시야. 그 다음에 저기 상대방 멀리 가리키면서 쟤는 내 여동생입니다 라고 할 때는 She is my sister 라고 하는 거죠. 이때 사라졌던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am, are, is. 이게 바로 비동사이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말로 나는 벤입니다 부터 맨 뒤에 걔는 내 여동생입니다 라고 할 때 필요한 친구들인 거예요. 비동사의 현재형. 이때 현재라고

비동사라고 하는 건 시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 현재형의 역할과 형태라고 나와 있는데 비동사는 일반적으로 자 밑줄 쳐볼까요? 뭐뭐이다, 하다, 혹은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 의미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와 비동사 나오고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 이다, 혹은 하다,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 비동사는 주어의 정체나 상태, 위치 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것처럼 이 정체, 상태, 위치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예문을 보기에 앞서서 생생 포인트가 등장했어요. 자, 여러분들 별표 주셔야 합니다. 생생 포인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이고요. 시험에도 출제가 되는 중요 사항이다.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 형태가 달라집니다. 주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문장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주인공은 동사와 항상 짝꿍이 된다. 그런데 이 짝꿍이 되는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 형태가 달라진다. 그래서 I부터 we, you, they, 그리고 he, she, it이 있는데요. I는 나란 뜻이에요. 1인칭입니다. 여기는 1인칭. 그래서 I일 때는 항상 뭘 쓴다? 현재형일 때 비동사 am을 쓴다.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할 때 문장의 시작은 항상 I am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we, you, they가 있습니다. we는 우리란 뜻이고요. 그 다음 you는 너 혹은 너희란 뜻 그리고 they는 그들이란 뜻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are라고 하는 비동사를 써준다. 그래서 we are, you are, they are. 자, 앞에 예문에서 뭐가 있었죠? you are Lucy. 이때 you are. 둘이 짝꿍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he, she, it. 이 친구들은 is를 써요. he는 그란 뜻이고요. 그 다음 she는 그녀, 성별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it은 그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he나 she나 it은 3인칭입니다. 그래서 3인칭이라고 하는 건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의 대상을 우리는 3인칭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3인칭인데 그나 그녀, 그것은 한 명 혹은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수일 때는 is를 써준다.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짝꿍이 되는 비동사가 다르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생 포인트이고요.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 I am 나는요 a middle school student 중학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뒤에서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I a middle school student 사이에 뭐가 있었다? am이라고 하는 비동사가 들어갔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볼까요? You are very beautiful.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상대한테 당신은 뭐합니까? 매우 아름답습니다. 라고 할 때 역시나 you are very beautiful 사이에 are라고 하는 비동사를 넣어주었다. 나 하나 더 볼까요? She is in the library. 그녀는요. 어디에 있냐면요. 도서관에 있습니다. 자 지금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말들이 약간 달라요. 특징이. 자, 첫 번째 있는 건 정체를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의 beautiful이라고 하는 건 주어의 특징, 성질을 얘기해 줍니다.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문장에서는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뒤에 오는 말에 따라서 나는 중학생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맨 아래처럼 그녀는 도서관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머 플러스라고 플러스 있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해석이 살짝 달라진다. 물론 본질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어의 정체나 상태, 어떤 장소에 있다라는 걸 나타내주는데 먼저 첫 번째로 비동사 뒤에 명사나 혹은 명사구가 이어지며 뭐뭐다, 뭐뭐이다, 그래서 정체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예문을 보겠습니다. 그녀는요, is a police officer, 경찰관입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명사 형태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뒤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다. 때 구라고 하는 건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품사를 한다,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동사 뒤에 이번에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온 경우입니다. 이 형용사라고 하는 친구는요, 명사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명사의 성질이나 특징을 나타내준다. 그래서 예시와 같이 she is brave. brave는 용감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누가 용감하다? 그녀가 용감하다. 그래서 그녀는 용감하다라고 해석을 하되 비동사 뒤에 형용사구가 오면 하다 혹은 뭐뭐다 라고 해서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준다. 그다음 마지막 비동사 뒤에 전치사와 그 다음에 명사, 명사구가 이어질 때는 어디어디에 있다라고 해서 위치나 장소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전치사라고 하는 건
앞에 위치한 품사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앞에?

명사 앞에 위치해서 명사와 그 앞에 말의 의미를 밝혀준다. 그녀는요, is in the living room, 거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이렇게 장소에 해당하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그녀라고 하는 주인공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약형입니다. 축약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줄여서 쓰는 말들이 있죠. 왜 줄여서 쓸까? 말을 조금 더 빨리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렇게 줄여 쓰는 걸 우리는 축약형이라고 하는데 MR is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비동사의 현재형을 apostrophe라고 하는 요 기호를 활용해서 줄여 쓸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주어, 특히나 대명사인 경우에 함께 줄여 쓸 수 있는데 자, 어떻게 이렇게 줄여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am은요, I'm이라고 줄여 쓸 수 있고요. 이제 apostrophe가 있다. 그래서 모음이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볼까요? We부터 they까지는 we are, you are, they are. 그래서 발음할 때도 떨어져 있을 때는 we are라고 발음하지만 붙여 있을 때는 we are라고 한 번에 붙여서 발음을 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apostrophe가 있고 a가 빠졌습니다. 마지막 he부터 it까지는요 붙여서 his, she's, it's라고 줄여 쓸 수 있어요. 이때도 필요한 거 apostrophe가 있고 모음은 사라지고 자음인 s만 남는다. 자, 이 표 역시나 생생 포인트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예문을 보면 I'm hungry now. 난 지금 배가 고픕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배고픈 친구들 있겠죠? 이럴 때 영어로 나 배고파요. I am 이라고 해도 되지만 축약해서 I'm hungry now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they are 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도 his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어민들이 많이 발음을 할 때 말을 빨리 할 때는 he is 라고 하기보다는 his 라고 굉장히 빨리 줄여서 발음을 한다. 역시나 의미는 동일하다. 다만 조금 더 편하게 말하려고 축약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1쪽으로 넘어갈게요. 11쪽에 Grammar Practice 문제를 쭉 풀어볼 겁니다. 자,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따라오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혹은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은 잠깐 멈추고 미리 풀어도 좋습니다. 자, 1번은 빈칸에 알맞은 비동사의 현재형을 쓰래요. 우리 비동사는 짝꿍이 되는 주어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 그러면 괄호 1번부터 보겠습니다. You, 너는 really smart, 정말로 똑똑해. 어? 그러면 너는 뭐뭐 하다라고 할 때 비동사가 필요하겠죠. You는 어떤 비동사를 쓴다? Am과 are, 이즈 중에서 are를 쓴다. 잘했습니다.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So you are really smart. 그 다음 2번, 나는요, in the bathroom now. 지금 bathroom, 어디죠? 화장실이죠. 화장실에 있습니다. 지금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주어가 I니까 I am 잘했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들은요, members of the chess club. 체스 동아리의 구성원, 멤버들입니다. They는 you와 마찬가지로 are를 써준다. 그래서 they are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the man. 그 남자는요, the president of the US. 미국의 president,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입니다. 대통령이란 뜻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어? 우리 표에서는 the man이라고 하는 게 없었는데, the man, 그 남자. 그러면 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the man을 뭐로 보면 된다? he로 보면 된다. 그러면 he와 짝꿍인 건 is이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어렵지 않죠? 밑줄 친 부분을 줄여서 빈칸에 쓰시오. 자, 줄여 쓰라는 건 축약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동사와 주어를 하나로 묶되 apostrophe를 쓰면 된다. I am a police officer. 그러면 I am을 I'm으로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I 하고 apostrophe 찍고 am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I'm a police officer. 저는 경찰입니다. 그 다음 2번. She is very friendly. Friendly는 친근한이란 뜻이요. 그러면 she is를 she's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she 써주고요. apostrophe 찍고 s. 그 다음 3번. It is a special event. 그건요. 특별한 event는 행사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건 특별한 행사입니다. It is. It's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it 써주고요. apostrophe 찍고 s 이렇게 써주면 된다. 다음 4번, we are in the auditorium. Auditorium은 강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강당에 있습니다. 그러면 we are도 줄여서 we are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문장을 완성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그러면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괄호에 있는 걸 보면 비동사 뒤에다 나와 있습니다. 비동사 뒤에는 명사나 형용사나 혹은 전치사, 명사, 구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1번부터 보면 그는요, 슬픕니다. 제임스입니다. 괜찮아요. 근데 run은 달리다라는 뜻입니다. 어? 달리다. 그는 달립니다. 우리말로 하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비동사가 이미 나왔으니까 뒤에 이렇게 일반 동사가 또 나올 수는 없다. 그래서 run을 골라주면 돼요. 그 다음 2번. 나는요. 축약형 쓰였네요. Very a chef. So happy. 나는 very는 부사로서 매우 정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매우 이렇게 문제가 끝나버리면 어떤가요?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바로 뒤에 부사만 나올 수는 없다. 이렇게 명사 형태, 나는 요리사입니다. 라든지,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든지, 이렇게 형용사가 뒤따라야 한다. 다음 3번, 그들은요, are my cousins. 내 사촌들입니다. 잘 왔죠? 그 다음, study hard. 1번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동사구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바로 동사가 또 이어질 수는 없다. on the bus. 버스에 있습니다. 장소 잘 왔고요. 마지막 4번. 그 아이들은요. are 피곤합니다. happily, 행복하게라는 뜻의 부사예요. 비동사 뒤에 바로 부사만 나올 수는 없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도 그 아이들은 행복하게 라고 말이 끝나버리면 이게 무슨 말이지? 쉽겠죠. 그래서 happily 골라주면 된다. from Manchester 이렇게 전치사 구가도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우리 그림을 묘사한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래요. 우리 어법상 틀린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핵심 문법 포인트를 떠올리면 어렵지 않다.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죠? 비동사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동사의 현재형. 그러면 분명히 틀린 부분은 비동사의 기꾸다. 자, 첫 번째, the boy's name. 그 남자아이의 이름은요, 이 로이라고 하는 친구의 이름이겠죠. are Roy, 로이입니다. 뭐 의미는 괜찮은데 짝꿍이 되는 주어가 the boy's name, 하나로 얘기하면 이시겠죠. 그러면 3인칭인데 그리고 하나 단수인데 자, it과 are는 짝꿍이 될 수가 없다. are를 뭐로 바꿔줘야 한다? is로 바꿔줘야 한다. 그래서 주어가 정확히 뭔지 감이 안 올 때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앞에 봤던 그 표에서 어떤 거와 대응시킬 수 있는지 생각하고 풀면 더 좋아요.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이블 위에 책이 여러 권 있네요. The books, 그 책들은요, is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the books, day라고 할 수 있겠죠. 복수입니다. 자, 이럴 땐 뭘 써준다? is를 쓰지 않는다. 자, is를 뭐로 바꿔준다? are로 바꿔준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이번엔 선생님이 A, B, C 영어를 가르치시는 것 같죠? The woman, 그 여성은요, are an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입니다. 아하, 자, 이번에는 the woman,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she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she라고 생각을 해보면 are가 될 수 없다. 자, 뭐가 되어야 한다? she니까 is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문제 풀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비동사 현재형의 부정문과 의문문입니다. 12쪽으로 넘어왔고요. 부정을 한다. 자, 우리 앞에서 봤던 나는 중학생이다는 영어로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라고 해요. 그런데 나는 중학생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서도 초등학생이거나 아직 중학교에 올라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다.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할까? 그게 바로 부정문인 겁니다. 바로 가볼게요.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부정문은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비동사 뒤에 뭘 쓴다? not을 쓴다. 자, 별표. 밑줄 치고 각자 형광펜이든 밑줄이든 표시를 해주세요. 비동사 뒤에 not을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not이라고 하는 게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not을 써서 주어와 비동사 그리고 not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나타낸다. 그래서 의미는 우리 비동사의 원래 의미는 이다, 뭐뭐 하다 혹은 어디에 있다의 의미였죠. 부정의 의미만 넣어주면 돼요. 그게 아니고요, 하지 않고요,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던 요 표인데 생생 포인트 또 되어 있죠? 별표 치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를 배웠는데 그 비동사 뒤에 뭐만 붙여주면 된다? not이라고 하는 친구만 붙여주면 된다. So I'm not. 그리고 we, you, they are not.
마지막 he, she, it은 is이죠. 그 뒤에 not을 붙여준다. 자, 그리고 이 친구들도 축약할 수 있습니다. 줄여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m not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I am. 그래서 I'm이라고 하고 그 뒤에 not을 써주는 겁니다. I am을 I'm으로 줄인 거죠. 이때 괄호 안에 am not은 줄여 쓰지 않는다. 그래서 I'm not이라고 줄여 쓸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We are not, 그리고 you are not, they are no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것처럼 주어와 비동사를 apostrophe를 사용해서 줄여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we are, you are, they are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동사와 not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we aren't, 혹은 you aren't, 그리고 they aren't. 그래서 이렇게 붙여질 때는 not을 이렇게 줄여 써준다. apostrophe가 오고 모음인 o가 사라진다. 그래서 are not을 aren't로 줄여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he is not, she is not, 그리고 is not 하되 이렇게 주어와 비동사를 줄여 쓰거나 혹은 위에 있는 것처럼 비동사와 not을 붙여서 줄여 쓰기도 한다. 그래서 isn't, isn't로도 정말 많이 쓰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I'm not tired. not은 부정혐의라고 했죠? 그럼 나는 피곤한 거예요? 안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나는 피곤하지 않다. 하지 않습니다를 영어로는 not을 활용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다. 그 다음, he is not 혹은 he isn't my cousin. 그는 내 사촌이다 아니다. 사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일단 비동사와 not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아닌 건지 뒤에 말을 덧붙여준다. They are not 이라고 해야 되고 they aren't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they are not 혹은 they aren't in the gym. 그들은 체육관에 있지 않다. 그리고 유진이와 나는요. Eugene and I are not 혹은 aren't rivals. 경쟁자가 아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부정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동사 뒤에 not을 써주었다. 의문문입니다. 자, 우리 의문문은요. 물어보는 말이에요. 의문이라고 하는 건 질문을 하는 건데 자, 우리말에서도 너는 중학생이니?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영어로는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가? 한번 설명 보겠습니다.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의문문은요. 비동사를 문장의 제일 앞에 쓴다. 자, 여기도 밑줄 치고 별표입니다. 영어에서는 단어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문장의 제일 앞에 써서 비동사 주어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의 형태로 질문을 한다. 그래서 의미는 질문하는 거니까 무엇이니 하니 혹은 어디에 있니 라고 자연스럽게 그 맥락에 맞춰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 나와 있는 표가 있는데 역시나 생생 포인트 중요합니다. 이 표를 외워야 하냐?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앞에 봤던 개념을 그대로 적용만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의문형 있죠? 그래서 am I, are you, 혹은 is he, is she, is it 혹은 복수일 때는 마찬가지로 비동사 are를 써주고 그 뒤에 해당하는 주어를 써준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대답을 할 때 긍정이면 yes, 그리고 부정이면 no라고 하는데 그 뒤에 응, 맞아의 의미로 주어와 비동사를 써준다. 그래서 너는 그러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나는 그러니죠. 나는 그러니? 라고 물어봤으니 응, 너는 그래의 의미로 you are. 너는 그러니? 라고 할 때 응, 나는 그래의 의미로 맞춰서 I am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부정일 때는 뭘 붙여준다? not을 붙여준다. 그래서 you are not 혹은 no you aren't. 우리가 배웠던 축약형을 이렇게 앞에서 축약하거나 뒤에서 축약을 할 수 있고요. 역시나 포인트는 no라고 하고 그 뒤에 부정의 대답이니까 not이 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머지 표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 나와 앞에 배웠던 그 내용을 적용만 시키면 된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요. Are you okay? 너 괜찮니? 라고 할 때 응, 나 괜찮아.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비동사로 대답을 한다. Yes, I am. 아니, 괜찮지 않아. 이럴 때는 No, I'm not.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또 질문한다고 해봅시다. Is she in her room? 그녀는 그녀의 방에 있니? 라고 물어보면 응, 맞아. 라고 할 때 Yes, she is. 이번에는 주어와 동사를 또 맞춰주었죠. 아닐 때는 No, she's not. 혹은 she isn't.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grammar point, 의문문에 대한 대답에는요. 주어에 맞는 인칭 대명사, 우리가 앞에 봤던 I, 그 다음에 we, they 이런 친구들이 있죠.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맞춰주시면 돼요. Brian, 남자라고 생각을 하면 3인칭, 그래서 he로 맞춰주는 거예요. Is Brian sick?

하면 yes, he is 혹은 no, he's not, he isn't 브라이언을 he로 바꿔서 대답을 해주었다. 자, 그럼 이제 그래머텍 프랙티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3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5번,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래요.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나는 배가 고프지 않다. 고프지 않대요.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 비동사 뒤에 not을 써준다. I니까 I'm not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I'm not hungry. 2번, 그들은 너의 부모님이시니? 이번에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동사가 먼저 나와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은 일단 they겠죠. 근데 are가 먼저 나와서 are they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Are they your parents? 다음 3번 그녀는 지금 부엌에 있니? 이번엔 그녀입니다. She is라고 해야 하는데 의문문이니까 둘의 순서를 바꿔서 is 붙여 먼저 나온다. 그래서 is 한 다음에 she. Is she in the kitchen now? 그 다음 4번 오늘 날씨가 좋지 않다. 이번에는 부정문이네요. 그러면 비동사 뒤에 not을 써준다. The weather 짝꿍이 되는 비동사는 is입니다. 잘했어요. So the weather is not good today. 부정문이 완성되었다. 다음 6번입니다.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꿔 쓰래요.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다. 비동사 뒤에 뭘 써준다? not을 써주기만 하면 된다. 1번 그녀는 나의 영웅입니다. 그러면 어디 뒤에 not을 쓴다? is라고 하는 비동사 뒤에 not을 써준다. So he is not my hero.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 2번 나는요 I'm interested in music. 비동사 나오고 interested in이라고 하면 어딘가에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음악에 흥미가 있어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어떻게 한다? I am 써주고 그 뒤에 not을 붙여주면 되겠죠. So I'm not 혹은 I'm을 물론 축약해도 괜찮아요. So I'm not interested. 나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자, 뭐에 관심이 없다? 음악에 관심이 없다. 자, 다음 3번 Mr. Adams. Miss Adams 씨는요 is a photographer. 이건 사진 작가란 뜻이요. 그러면 이번에는 부정을 해야 하니까 똑같이 Mr. Adams 가요. 여기까지 써주고 is 뒤에 not을 써주면 되겠죠. 자, 저는 축약을 하진 않겠습니다. Is not a photographer 뒤에는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도 같이 쓰셔야 하고요. 사진작가가 아니다. 4번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은 are in the garden 정원에 계신다. 자, 이번에는 are 뒤에 not을 써주면 되겠죠. So your 이렇게 parents R까지는 똑같이 쓰고 뒤에 not을 써준다. So not in the garden.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에 7번. 이번엔 의문문입니다. 자, 의문문은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를 바꿔주시면 된다. 뒤에는 동일하게 써주되 물음표. 그 다음 2번. 마찬가지로 is를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주어 써주고 뒤에는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물음표 붙여야 하고요. 다음 세 번째도 are they로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의문문이니까 are they 한 다음에 tennis players 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테니스 선수들이니? 라고 하는 질문. 자, 마지막 4번은 you and Jenny입니다. 그러면 are 먼저 써주고요. 주어를 뒤로 미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re you 너랑 제니가 제니 7학년이야? 라고 하는 질문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8번입니다. 그림과 일치하도록 알맞은 응답을 써볼 건데요. Betty, are you cold? Betty, 너 추워? 근데 추워 보이죠? 뒤에 코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답해야겠죠? Yes, 나 그래. 비동사 am까지 써준다. Yes, I am. 자, 그 다음에 2번, cold. Are your puppies inside their house? 너의 강아지들이 집 안에 있어? 집 안에 없죠. 그러면 no라고 하고 Your puppies, they라고 합니다. 그리고 they, 자, 한 칸밖에 없으니 줄여 쓸 수 있겠죠. They aren't, 이렇게. 다음 3번, Alice, 너의 아들이 야구선수야? 축구공 들고 있죠? 그럼 축구선수겠네요. No라고 하고 이번엔 he로 봤습니다. He isn't, 아니에요. 그는 축구선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 정리하고 마무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동사, 명사구, 형용사구, 전치사구 이런 형태는요. 주어의 정체와 상태, 위치 등을 나타낸다. 그래서 비동사의 현재형은 am, are, 그 다음에 is가 있었다. 자, 축약을 할 때는 I am, 그리고 이거 대명사니, 대문자니까 이렇게 쓸게요. You are, 그리고 뭐 she's,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not을 써주고, 그리고 의문문은 비동사를 문장의 제일 앞에 써준다. 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이 생생 영어,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Are you a middle school student? 너는 중학교 학생이니? 중학생이니? 맞아요.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이때 이 비동사를 활용해 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다. 그래서 오늘의 리뷰 퀴즈입니다. 이 질문 있어요. Are you interested in English? 영어에 관심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비동사를 활용하여 여러분들의 답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시간으로 현재 시제와 비동사 같이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현재 시제와 일반 동사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읽는 영어 생생독해 성현우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느새 벌써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강과 관련된 지문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미리 읽어본 친구들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가 엄청 어렵지는 않은데 중학교 1학년 치고는 단어의 난이도가 꽤나 높습니다. 그래서 단어 때문에 읽다가 포기하거나 혹은 좀 많이 헤매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 거고요. 먼저 오늘의 생생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Fighting Germs입니다. Germs. Germ이라고 하는 건 세균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fighting, fight라고 하는 건 싸우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는 싸우는 세균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세균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할 수도 뭐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더 맞을지 일단 뒤에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될것 같아요. 건강과 위생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세균이라고 하는 말도 등장을 했겠죠. 주요 어법은 조동사 can입니다. 이 can이라고 하는 것 이전 지문에도 여러 등장했어요. 조동사라고 하는 문법의 개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지문을 통해서 조동사 can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해 볼게요. 동사는 동사인데 조동사라고 합니다. 이때 조라고 하는 건 도와주다라는 의미예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요리를 했거나 뭐 주문을 했거나 사 먹는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음식이 나왔습니다. 먹으려고 하는데 나 먹었어요. 약간 싱겁습니다. 맛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추가할까요? 뭐 어떤 친구들은 단맛이 부족하다고 설탕을 추가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짠맛이 부족해 뭐 소금을 추가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다양한 이것을 음식에 추가할 겁니다. 이것은 세 글자로 하면 한번 맞춰보세요. 갑자기 깜짝 퀴즈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설탕이나 소금이나 후추 등과 같은 걸 우리는 음식의 맛을 살려주는 조미료라고 부릅니다. 딱한 번에 맞힌 친구는 아주 대단한 친구예요. 조미료. 말 그대로 음식의 맛을 다채롭게, 풍부하게 해주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조동사도 문장에서의 조미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동사를 도와서 동사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말이 바로 조동사이다. 그래서 조동사도 여러 가지 조동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핵심적으로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같이 한번 다뤄볼 거예요. 교재의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의 그림을 먼저 보면 이 제목 아래에 막 열심히 운동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진료를 받는 모습도 보이고요. 뭔가 아직까지는 이 그림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해맑게 밝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막

피부에 문제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목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딱 봐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 친구, 혹은 이 그림, 세균인 것 같죠? 세균들이 막 침투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질문 볼게요. What does the girl in the picture, 그림 속 그림의 여자아이가 do to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다라는 뜻이 바로 stay healthy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여자아이가 무엇을 하나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운동을 하고 있고, 건강한 음식인 것 같죠, 나름.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건강 검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진료를 받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 she exercises. exercise. 동사로 운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운동을 합니다. 아하. 이제 또 등장하는 바로 3인칭 주어에 맞춘 3인칭 동사. 3인칭 단수 주어니까 맞춰서 동사 뒤에 s를 써 주었다. 그녀는 운동을 합니다. 운동하는 모습 보이죠? 바로 첫 번째 걸 골라주면 돼요. 두 번째 거 볼게요. 그녀는 gets enough sleep. 역시나 주어에 맞춰서 s를 써주었다. get enough sleep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enough는 충분한이란 뜻이에요. sleep은 여기서 잠이라는 의미, 혹은 뭐 수면. 충분한 잠을 얻다, 수면을 얻다. 그래서 충분히 잠을 자다가 영어로는 get enough sleep이에요. 아, 충분히 잠을 자다, 혹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다를 영어로는 get enough sleep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통째로 기억해두면 나중에 말을 할 때나 글을 쓸때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무튼 여기서는 수면을 취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으니 고를 수 없다. 세 번째, 그녀는 often, often은 자주란 뜻입니다. 자주 washes her hands. 그녀의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는 것, 위생상 중요한 건 맞지만 여기 그림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으니 고를 수 없다. 정답은 첫 번째, she exercises. 확실히 건강과 위생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 25쪽으로 가서 지문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역시나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중요한 단어들, 그리고 이 파란색 조동사 캔에 전부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Germs are everywhere 까지만 끊고 읽어 보면 germs 뭐라고 했죠? 세균 또는 미생물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세균이나 미생물은 영어로 germs라고 한다. 여기서는 세균이라고 해석을 해서 세균은 everywhere, every,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where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everywhere는 모든 장소에 있는, 어디에나 있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결국 세균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어떤가요? 몰랐던 친구들도 있고 이미 들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새삼 또이 말을 들으면 앗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물건에도 세균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런 펜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 But 그렇지만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말로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말을 연결해 주는 걸 접속사라고 한두 번 얘기를 했습니다. 네, 논리적인 관계를 밝혀주기도 해요.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 이 but을 기준으로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게요. They are too tiny. 그것들은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 앞에 나와 있는 germs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세균들은, 그것들은 너무 작습니다. 이 tiny는 아주 작은, 무언가 작은 대상을 얘기할 때 tiny라고 해요. 예를 들어, it is tiny. 그거 작다, 되게 작네? 라고 할때 tiny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네, 그냥 작은 게 아니라 너무 작대요. 그래서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요, to see with our eyes. 우리의 눈으로는 볼수 없어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또는 그것들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도 됩니다. 사실 투 구문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문법인데요.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교과서에 종종 등장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너무 작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어떻게 흐름이 달라졌을까?

세균은 분명히 모든 곳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눈에 당연히 다 보여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아요라고 흐름을 살짝 비틀어 주었죠. Living germs. 살아있는 세균들은요, can,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동사 can은 다른 조동사와 마찬가지로 동사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마치 조미료와 같은 친구이다. 할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로 능력이나 가능성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할수 있다라고 여기서 해석하면 무엇을 할수 있을까? Make는 만들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무엇 하게 만들다라고 해서 대상이 먼저 나옵니다. People. 사람들을 뭐 하게 만들까? Sick. 아프게 만들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A, B라고 하면 A를 B하게 만들다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이때 B는 형용사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살아있는 세균들은 할수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프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아픈 데는 이유가 다양하겠죠. 근데 어떤 증상들이 있냐면 with a fever, with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라고 했죠. 무엇과 함께, 무엇과 같이. with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이 곁에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어떤 증상? fever는 우리말로 열병입니다. 그래서 저 열나요라고 할때 영어로는 I have a fever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는 rash. rash는 아마도 이 교재 이후에 교과서에서는 크게 볼 일이 없을 것 같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다른 교재를 공부하면 보게 되겠지만 rash는 피부의 색깔이나 혹은 모양 등이 변하는 발진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발진이라는 말에 우리말 의미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뭐라고요? 피부의 색깔이나 모양 등이 변하는 그런 증상을 우리가 발진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rash입니다. 열이나 발진이나 또는 sore throat. sore 하면 아픈, 무언가 주로 따가워서 아플 때, 따가운 느낌으로 아플 때 sore라고 해요. 그리고 throat은 목구멍. 이라는 의미다. 그러면 sore throat, 아픈 목구멍인데 주로 sore throat을 인후염이라는 이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sore throat 하나의 표현으로 인후염. 그러면 정리하면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데 어떤 증상들을 유발하는 걸까? 열을 나게 할 수도 있고요. 발진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혹은 인후염으로 인해서 아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 이 세균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몸에 침투해서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존재들이구나. But, 그렇지만, 이번에도 벗이라는 접속사 연결어가 등장했습니다. They don't always. 그것들은, 여기서 그것들은 역시 앞에 나와 있는 대상, living germs, 살아있는 세균들이겠죠. 이 살아있는 세균들이 don't always, don't,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에요. Always 뒤에는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걸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항상 사람들을 이렇게 아프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나 but 뒤에 흐름을 살짝 바꿔주었습니다. 그 다음, our blood. 게임을 조금이라도 해본 친구라면 아마도 알 법한 혹은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 법한 바로 우리 몸에 흐르는 피, 혈액을 영어로 blood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피가요, has,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germ fighting white cells in it. 무엇을 가지고 있다? germ fighting, 세균과 뭐 하는 걸까요? fighting,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세균과 싸우는 무엇? 흰색 cells. 아마도 또 역시나 많은 친구들이 모를 법한 단어, 바로 세포라는 뜻이에요. 세균과 싸우는 흰색 세포를 in it. 여기서 it은 blood입니다. 피 안에 가지고 있대요. 아하. 그리고요, those cells. 그 세포들은요, help keep us healthy. 아마도 이 부분 해석에 꽤나 어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이런 문장 구조도 사실 중학교 3학년쯤 돼야 볼 법한데 여러분들은 할수 있습니다. 동사가 나왔어요. 자, 주어. 동사. 그 세포들은 도와줍니다. 뭘 도와주는 걸까? Keep us healthy. Keep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 그리고 형용사가 나오면
목적어를 형용사하도록 유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 건강하도록 유지하는 걸 돕는다. 자, 이제 직역을 했으니 간단하게 의역을 해보면 쉽게 말해 그 세포들이 우리가 뭐 하는 걸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걸 혹은 유지하도록 돕는다라고 매끄럽게 의역을 하면 됩니다.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에요. These white blood cells, white blood cells. 앞에 사실 그림에도 등장했는데 바로 백혈구입니다. White blood cells, 백혈구들은요, kill, 죽입니다. The germs, 그 세포들을, 세포가 아니죠. 세균들을 죽이는데요. Before, 이전에 등장했는데 무엇하기 전에라는 의미죠. 무엇하기 전에 세균들을 죽이냐면 they can make us sick. 또 they라는 말 등장했어요. 여기서 가만 보면 they라든지 it이라든지 앞에 말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it이라든지 앞에 말을 가리키는 혹은 대신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명사라고 하고요. 명사를 대신하는 말로 앞에 말을 앞에 명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영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반복해서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명사를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짧게 압축해서 쓰기 위해 활용되는 게 바로 대명사이다. 그래서 대명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글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they는 어떤 말을 가리키는 걸까? 우리를 아프게 만들 수 있기 전에 그러면 우리를 아프게 만들 법한 그 대상은 the germs. 세균들이 되겠죠? 세균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할수 있다. 우리를 아프게 만들 수 있기 전에 세균들을 죽이는 역할을 한대요. 우리는요, 할수 있습니다. Also, 또한 뭐할수 있냐면, keep our body strong. Keep 다음에 목적어 형용사가 또 나왔어요. 우리의 몸을, 신체를 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by는 무엇 함으로써라는 의미의 전치사입니다. 물론 by가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엇 함으로써라는 의미이고 이 뒤에는 동사의 ing 형태가 나온다. 이것도 동명사라고 하는 문법 개념인데요. 나중에 정리를 할 겁니다. 간단하게 무엇 하는 것, 무엇 하기라고 해석하면 된다 정도만 알면 돼요.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먹음으로써 그리고 운동을 함으로써 그리고 마지막으로 getting regular checkups. 받는 건데요. Regular는 정기적인이란 뜻 혹은 규칙적인이란 뜻입니다. 앞에 나왔던 이 strong 의미 방금 얘기했죠. 강한 힘이 센. 더 정기적인 혹은 규칙적인 무엇을 받음으로써 checkups 건강검진이란 뜻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몸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글의 내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키워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단어가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등장했는데, 이후의 교과서에서는 잘볼수 없는 단어들일지라도, 학년이 올라가고, 그리고 나아가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하는 표현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blood는 우리말로 피, 혈액이라고 했죠. 다음, fever. I have a fever. 저 열나요. 열병이라는 의미. 그 다음, sick. sick은 우리말로 아픈이라는 의미죠. 이전에 지문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문제에서 정확히 등장을 했죠. tiny. 아주 작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작은이라고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1번. 코끼리인 것 같죠? 그리고 코끼리 위에 정확히 무엇인지는 좀 애매하지만 어떤 아주 작은 대상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코끼리를 이렇게 그렸을까? 상대적으로 엄청 큰 대상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럼 아주 작은이라고 하면 되니까 tiny라고 써주면 됩니다. 다음 한번 2번으로 가볼까요? 어때 보이나요? 뭔가 아파 보입니다. 네, 열나는 상황은 3번에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는 그냥 아픈이라는 의미의 sick이라고 적어둔다.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체온을 잰것 같죠? 체온계로. 그리고 열이 뭔가 많이 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3번에는 fever라고 적어볼게요.

타이니, sick, fever 썼으니까 마지막은 blood겠죠? 잘 보면 손끝에 이렇게 뭔가 피가 막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라고 적어야 돼요? blood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핵심 keywords 정리해 보았고, 이제 뭐 풀어야 될까요? after you read 풀어야겠죠? 교재 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번. 그림에 알맞은 단어의 기호를 보기에서 골라서 보겠습니다. 역시나 핵심 표현을 정리하라는 거네요. A, rash는 피부의 색깔이나 모양 등이 변하는 발진이라는 의미이다. B, germ은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였나요? 세균이라는 의미. 그리고 fever, 앞에도 나왔죠? 열이라는 뜻. 마지막, sore throat. sore 하면 뭔가 따가운 느낌으로 아플 때 쓰는 말. 그래서 throat은 목구멍. 그래서 목구멍이 이렇게 따갑게 아프다. 그래서 인후염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 각자 보니까 아이고 병원답게 골고루 아픈 것 같죠? 1번 여기 체온계를 물고 너무 힘들다 하고 있습니다. fever가 되겠죠? C를 기호 써주시면 됩니다. 열. 그 다음 2번은 이번에 피부가 뭔가 막 변한 것 같아요. 그러면 피부와 관련된 발진이라는 의미의 rash. A를 써준다. 3번, 이번에 목을 자꾸, 아파.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인후염에 해당하니까 D를 써주고요. sore throat. 그리고 마지막, 이 상처 부위 안에 세균이 막 침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균을 클로즈업 했죠. 그러면 4번은 germ에 해당하는 B를 써주면 된다. B로 가보겠습니다. 와우. Germ과 white blood cell, 세균과 그리고 백혈구의 모습을 되게 귀엽게 그려놨어요. 그런데 굳이 착한 역할과 나쁜 역할을 고르자면 딱 봐도 여기가 착한 역할이고 여기가 나쁜 역할 같죠? 글을 읽고 관련 있는 내용끼리 선으로 연결해 봅시다. We are in blood부터 We are everywhere. We can make people sick. We can keep people healthy. 전부 we라고 하는 주인공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뭐, 세균이면 세균들이겠고, 그리고 백혈구면 백혈구들이겠죠. 그럼 일단 A. 우리는 혈액 안에 있습니다. 피 안에서 외부로부터의 그런 공격을 보호하고 세균과 싸우는 백혈구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2번과 A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 B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다라고 문장을 시작했어요. 무엇이죠? 바로 세균들이죠. 세균들은 어디에나 있다. 모든 곳에 다 있다. 그래서 1번과 B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 C. 우리는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 수 있냐면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백혈구의 역할은 아니고 여기 이 글의 기준으로 세균의 역할이니까 germ과 연결하면 된다. 그럼 마지막 D는 아무래도 2번과 연결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We can keep people healthy. 우리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2번과 D를 이렇게 예쁘게 연결해주면 된다. 표현 하나만 정리하고 가면 make 다음에 어떤 대상이 나오고 이렇게 형용사가 나와서 이 대상이 형용사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keep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또 형용사가 나오면 목적어가 형용사도록 유지하다. 그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제 C로 가보겠습니다.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알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세균과 백혈구의 차이점을 비교한 문장을 완성해 보래요. 비교라고 하는 것. 어떤 기준이나 내용을 바탕으로 말 그대로 두 개의 대상의 특징을 설명을 하는 걸 우리가 비교한다라고 하죠. Germs와 white blood cells. 왼쪽에는 세균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른쪽에는 백혈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The Difference Between Germs and White Blood Cells예요. 차이점인데 무엇 사이에? 세균들과 그리고 백혈구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먼저 세균들 얘기를 해볼게요. They are. 그것들은요. 자,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걸까? 지금 각각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모든 곳에 있다라고 이 앞에서도 몇번 정리를 했으니 1번에 들어갈 말은 everywhere예요.

그것들은 모든 곳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지금 또 정리해도 굉장히 좀 그렇죠. They can make people.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왔어요. 그것들은 사람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증상들을 유발하면서 a fever, 열을 혹은 rash, 발진을 또는 sore throat, 인후염을 동반해서 아프게 만들 수 있다. 아픈이라는 의미, 형용사 sick을 써주시면 돼요. 마지막, they don't always. 그들은 항상 make people sick.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지는 않는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백혈구는 어디에 있나요? 이름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의 혈액, 피 안에 있습니다. 3번에 들어갈 말은 blood. 그 다음, they help keep people.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돕는다 그랬죠?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들어갈 말은 healthy를 적어주시면 돼요. 5번은 어떤 말에 들어갈까? 그것들은요, 백혈구들은 the germs before they can make people sick. 세균들을 빈칸합니다. 동사 들어가야 돼요. 네, 뭐 전에? 세균들이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기 전에 그것들을 죽인다. 세균들을 죽인다고 했으니 5번에 들어갈 말은 kill입니다. 이제 마지막 D입니다. 그림을 보고 보기를 참고하여 건강을 지키기 위한 나의 다짐을 써보래요. 아, 이번에는 주제를 확장해서 직접 문장을 써보라는 거구나. 조동사 will이 있습니다. 이제 조동사를 명확하게 얘기했으니 이 조동사 will은 앞에서도 be going to와 함께 설명을 했지만 무엇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미래에 무언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주어가 나뭐할 거야 의지를 담아서 얘기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 바로 will이에요. 예를 들어 I will exercise. 나는 뭘할 거다? 운동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나의 다짐, 앞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will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 I will. 난또뭘 할까요? 잘 보면 채소를 먹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채소를 먹을 거다. 혹은 그냥 뭐 음식을 먹을 거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적으면 I will eat healthy foods 혹은 vegetables 라고 하면 됩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을 거예요. 혹은 건강에 좋은 채소를 먹을 거예요. 2번은 무엇인가요? 앞에 도입에서도 나왔지만 건강 검진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I will get regular checkups. 아, 규칙적인,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기 검진을 받을 겁니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는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주요 문장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길죠? 문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혈액은, 피는 세균과 싸우는 흰색 세포를 그 안에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세포들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걸 돕습니다. 우리는요, 또한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모함으로써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운동을 함으로써, 그리고 마지막으로, getting regular checkups, 정기 건강 검진을 받음으로써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과 위생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요 어법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조동사라고 하는 친구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조동사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동사를 도와서 동사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는 동사이다. 그런 역할을 바로 조동사가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동사 can을 공부했어요. 할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로 예문을 보면 I can play the guitar. 나는 기타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쓰는데, 또는 Can I go home early?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제가 집에 일찍 갈수 있을까요? 이 말은 왜 할까?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도 되냐고, 허락을 구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능력이나 가능성 또는 허락의 의미로 쓰인다. Can I라고 하면, 공손하게 물어보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화장실에 갈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는 Can I go to the restroom?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0: 자, 오늘의 리뷰 퀴즈입니다. 조동사 can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을 써보는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I can swim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수영할 수 있어요. 수영할 수 있는 친구들 그대로 활용해 주셔도 되고, 혹은 다른 무언가 능력이나 할수 있는 걸 얘기하고 싶으면 I can을 활용해서 다른 문장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섯 번째 시간으로 유닛 총 다섯 개 정리가 되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닛 1부터 5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리딩 프랙티스 워크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1: 다중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Oh,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 주 또 영어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자 오늘 가정 영어 해볼 건데요. 오. 전공을 고민하는 딸입니다.
1: 아, 맞아요.
0: 네.
1: 뭐 딸 아들 할 거 없이 전공 고민하죠.
0: 맞아요, 맞아요.
1: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장래 희망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0: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뭘 미래에 하게 될지를 알면
1: 네.
0: 얼마나 쉽겠어요.
1: 내가 근데, 잘하는 거를 딱 알아채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렵잖아요.
0: 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 전공을 대학 들어가서 나중에 정하게 되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0: 보통 뭐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아빠, 전공을 못 정하겠어요.
1: 아이고,
0: 이겁니다.
1: 이제 거의 꼭 정해서 뭔가 내 진로를 딱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면은 너무 진짜 갈팡질팡.
0: 이 부분이 가장 공부할 때
1: 예.
0: 오히려 차라리 정해져 있으면 나은데
1: 편해요.
0: 가장 오래 걸리고 힘든 부분
1: 나
0: 같아요.
1: 뭐 하지? 막 이러면서
0: Right.
1: 고민 많이 하게 되죠.
0: Okay. So, 그래서 뭔가 못 정하겠다 이런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 맞아요.
0: 사실 남의 얘기는 노이즈일 뿐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또
1: 그럼요.
0: 어린 나이면은 그게 또 신경이 또 쓰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맞아요.
0: Right.
1: 저는 이제 연기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예고 가고 싶다고 했을 때
0: Yeah.
1: 엄마가 가지 마.
0: 아, 그건 안 된다.
1: 네 했어요. 그냥 말잘 들어요.
0: 아, 그렇군요. 오케이. 아우, 뭐 약간 공감이 될것 같기도
1: 네.
0: 하고. 오케이.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공을 못 정하겠다고 아빠한테 고민 상담해 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빠, 전공을 못 정하겠어요.
2: Oh, dear. I only speak English.
1: Oh, Dad.

0: I can't choice my major. Major?
1: You can't choice.
0: Yes.
1: Oh, you want to choose?
0: Choose.
1: Oh, you can choose your
0: Yes.
1: major.
0: I don't know my job. So, 예술 쪽이 너무 좋은데,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대요.
1: You don't know?
0: 정말, 힘들다.
1: 아하.
0: Okay.
1: Okay.
0: I love art. I love
1: Okay,
0: art,
1: that's good.
0: but everybody, that is, this don't need everyone.
1: You don't need everyone?
0: No, art is everyone, help.
1: Everyone helps you?
0: No, art.
1: Art.
0: Art.
1: Okay, well, I think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Follow
0: Follow?
1: your heart.
0: Ah, 마음.
1: Just follow your heart,
0: Okay,
1: okay?
0: wow.
1: 'Cause yeah,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0: Are you movie director?
1: Yeah, I'm your dad. I'm
0: Oh, you're.
1: movie director to
0: Oh, really?
1: dad.
0: Oh,
1: And I
0: yeah.
1: majored in math.
0: Oh, you're
1: Yeah.
0: so good.
1: It doesn't matter.
0: Cool. Yeah,
1: Yeah, it's
0: heart.
1: okay.
0: Follow heart.
1: Follow your heart.
0: Oh,
1: Yeah.
0: thank you, my dad.
2: 전공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회화체에서 솔직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나 이거 못
0: 그쵸.
2: 정하겠다. 고민이다. 이런 것들을 영어로 다할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응용할 수 있는 게 많겠네요.
2: That's 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4: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고민인 부분이죠, 그렇죠? 아빠, 너 전공을 못 정하겠어. 요거 영어로 할 수 있어야겠죠?
0: 그래도 부녀지간이 사이가 좋네요. 아빠한테 이런 고민 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2: 아, 그래요?
0: 네. Dad, I can't decide. Decide 우리 항상 외웠는데 결정하다.
2: That's right.
0: 결정을 할 수가 없대요. 나의 전공이네요, 여기.
2: 전공을 결정을 못 하겠다.
0: 전공은 저는 이제 항상
2: 네.
0: 그 대학교 때과 점퍼라고 있어요. 과 점퍼에
2: 본 적 있어요?
0: 네, 과 점퍼에 써 있어요. 저 연기 전공이었거든요. Major of acting.
2: 아, major of acting.
0: 네, major of acting. 영어로 써야 돼.
2: 아, 그거를 필수로 꼭 입어야 됩니까?
0: 입어야 돼요.
2: 아, 그렇군요.
0: 학교 갈 때. 그래서 저는 여기 major라고 할게요.
2: 오케이.
0: 예, major.
2: 오케이. Okay. Right, so,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정답. Perfect. There you go. So, 전공이나 전공자를 major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I'm a 무슨 무슨 major.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
0: 네.
2: 어색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전공자 자체, 사람도 major이라고 부를
0: 아,
2: 수가
0: 그래요?
2: 있습니다. That's right. 자,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뭐 major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0: 네.
2: 그것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라 그럴까? 나 점심 뭐 먹지? 아니면 나 뭐 벽지를 새로 하고 싶은데 뭘로 정할까?
0: 색깔을 못 정하겠어.
2: 그렇죠.
0: 네.
2: 그래서 뭘못 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이 바로 여기 나와 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중요한 거는 I can't decide까지만 쓰면 나 그냥 정하질 못하겠다.
0: 네.
2: 결정을 못하겠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 단순해요.
0: 그쵸.
2: 그래서 도대체 뭐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겠는지 쓰고 싶다면은 뒤에
0: On.
2: That's right. On something. 여기서는 나의 major에 대해서 난 decide를 못하겠어요.
0: 네.
2: 그게 이제 의역이 되면서 아, 나 전공 못 정하겠어. Right?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on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나중에 영어를 더 배워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뭐뭐에 대해서라는 느낌으로 해석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0: 네.
2: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명사만 여러분 바꿔주시면 됩니다. 벽지, 뭐 자동차 색상. 아, 저는 자동차 너무 좋아하는데
0: 네.
2: 그건 한두 푼이 아닌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0: 큰돈 들어가죠.
2: 이 색상을 정하는 게 엄청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나 있잖아 색을 못 정하겠어. 아. 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0: 색이라고 할게요. 그 색 있잖아. Yes. 아, 나 못 정하겠네. 그러면 쭉 까주시면 되죠.
1: I can't decide on the color.
0: 그렇죠. Oh, I can't decide on the color. I kind of like the yellow one, but at the same time, I like the other one too.
1: 아, 그렇죠.
0: 막 이러면서, right?
1: 진짜로 이렇게 고민을 하셨었네요.
0: 엄청 그때 나와요.
1: 진짜.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0: 아, 이게 항상 무난한 색과 튀는 색 사이에서 아, 고민되거든요.
1: 맞아요. Right. 다들
0: so
1: 그러시죠.
0: Right. So I can't decide on the color. 자, how about this? 제 생각에 옷 좋아하시잖아요.
1: 옷 너무 좋아하죠.
0: 그러면은 사이즈 고민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약간 살짝 루스한 걸로 입을지
1: 아니면 좀 핏한 걸로
0: yes,
1: 입을지.
0: Yes, yes. Okay. 아, 나 그 사이즈를 못 정하겠네.
1: 아, I can't decide on the size.
0: On the size. There you go.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네.
0: 이 전치사 on만 느껴주는 거. 아, 뭐에 대해서구나, 뭐에 대해서구나. 오케이, 같이 한번 낭독해볼게요. I can't decide on the color.
1: I can't decide on the color.
0: I can't decide on the size.
1: I can't decide on the size.
0: 네, 저는 이런 두 번째는 고민이 필요가 별로
1: 그쵸?
0: 없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1: 3X로 가나요?
0: 3 정도 너무 3X였네요.
1: 네, 죄송합니다.
0: 자,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뭐뭐 하자라는 말투를 조금 바꿔볼까요?
1: 네.
0: Alright. 그러면 결정하자.
1: 아하.
0: 그 아. 어떤 결혼식장이나 이런 장소를 venue라고 하잖아요.
1: 아, venue, 네네네.
0: venue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장소로 결정하자. 그러면은 하자이니까 일단
1: let's
0: 결정하자.
1: decide
0: 그 venue로
1: on the venue.
0: 그래서 let's decide on the venue.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1: 와우.
0: right? 뭐 결혼식장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던가. Right,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1: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0: Alright, 자, 이러면서 추가합니다. Mm-hmm. 아,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대요.
1: 맞아요. 합니다. 저도 예체능과를 나오긴 했지만 네. 다들 아, 꼭 가야겠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0: 저도 심지어 미국에서 네. 대학을 다녔잖아요.
1: 그쵸?
0: 근데 거기서도 저는 어쩌다 보니까 영화 쪽에 예. 관심이 가고
1: 아,
0: 그쪽 수업을 뭐 짧게 들어봤는데 나도 이거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교수님도 그쪽을 추천을 해줬는데
1: 네.
0: 주위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 해야 된다. 뭐 요즘에
1: 나중에 뭐 해먹고 살라 그래.
0: 그런 얘기가 좀
1: 맞아요.
0: 있었는데 살짝 뭐 아무튼
1: 예, 고민 많으셨군요.
0: right.
1: I love art. 예술을 사랑해요. But 하지만 everyone says 이렇게 나눠볼까요? It's not 실용적이지 않대.
0: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는 아예 왕초보 영어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단어.
1: 진짜요?
0: 이거는 제가 확실히 기억해요.
1: 근데 실용적이다라는 말은요.
0: 실용적이다.
1: 쓰임이 많은 거잖아요. 쓰임이 충분한 거. 그러면 저는 쓰다, use,
0: okay.
1: use를 활용해요. Useful.
0: Useful.
1: 예, yeah, useful.
0: 오, 오케이. Okay. 꽤 괜찮아요.
1: 괜찮죠?
0: 꽤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단어랑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이 useful 거기다 넣었다는 거 자체가 칭찬해요.
1: 오!
0: 칭찬, 칭찬. 오케이, 자 이것도 좀 이따 잠깐 건드려 보겠습니다.
1: 네.
0: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useful. 정답? practical.
1: 진짜 처음 보네요.
0: 네, 처음 보나요?
1: practice에서 나온 건가요, 혹시?
0: 아, practice.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1: 비슷하게 생겼어요.
0: 아까 전에 useful 한 단어도
1: 네.
0: 뭐 의미상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useful은 도움이 되는 이런 느낌이죠. 좀 소용이 있는 이 되겠고요.
1: 네네.
0: practical은 정말 이거를 배워두면 정말 먹고 사는데도 지장이 없기도
1: 예,
0: 하고
1: 예, 예.
0: 무슨 뭐라 그럴까 쓸 데가 많다 또 이런 걸로 쓸 수가 있습니다.
1: 좀 더 디테일하고 포괄적이네요.
0: yes. 근데 이거는 회화체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여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그래서 practical 한 거 굉장히 실용적이다 쓸 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형용사입니다. Alright, 자 그리고요 여기 everyone이 나왔어요.
1: 네.
0: 여러분 우리 이거 뭔지 다 알죠?
1: 그죠.
0: Everyone이 뭐예요? Everyone.
1: Everyone? 모두 여러분.
0: 모두 여러분. right? That's right. So everyone은 모두 다들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렇죠?
1: 네, 네.
0: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이게 왠지 모두이고 다들이다 보니까
1: 복수 같아요.
0: 복수 같아요.
1: 너무 헷갈려요.
0: Right. 의미적으로는 좀 그런데 얘는 희한하게도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1: 그래서 say에 S가 들어와가지고
0: 그렇죠.
1: 마이쌤이 난 틀렸나 했네.
0: 복수면은 say인데
1: 네.
0: right, 단수 형태니까 3인칭 단수처럼 취급해서 says로 가게 됩니다. 이거를 하나의 단체로 보는 거예요.
1: 네.
0: Okay. 자, 예를 들어서 이거 가보도록 할게요. 모두가 네. WC

0: be English. 왕초보 영어를 사랑해.
1: 아.
0: 이러면은 이거 주어 동사 매치를 잘해야 됩니다.
1: Yes.
0: 모두가 사랑한다.
1: Everyone
0: loves.
1: loves
0: 왕초보 영어.
1: WCB.
0: English.
1: Yes.
0: 그건 제가 좀 지어냈고요. 왕초보, right? 자, how about this? 공평하고 이렇게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
1: Same.
0: 아, same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1: 예, 전
0: 모두가.
1: 쌤쌤으로 가요.
0: 쌤쌤, 너무 오랜만에
1: 예,
0: 들었어.
1: 그쵸?
0: 그런 거 있잖아요.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1: 예.
0: equal.
1: 아, equal.
0: 이라는 단어. 그러면, 만약에, 모두가 동등해요.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1: Everyone equals.
0: equals? equal은 여기서는 형용사로 쓴 겁니다.
1: 그래요?
0: 네.
1: Everyone is equal.
0: 오, are가 아니라
1: is.
0: is. 단수 취급하니까요. 그렇죠?
1: 네.
0: So,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1: 아,
0: 거죠.
1: 진짜 헷갈리네요.
0: be동사가 나오든 뭐 일반 동사가 나오든 everyone은 3인칭 단수처럼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1: 네.
0: Do you understand?
1: Yes.
0: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Everyone loves WCB English.
1: Everyone loves WCB English.
0: Everyone is equal.
1: Everyone is equal.
0: There you go. 자, 그리고요, I love art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당연히 이제 art는 무슨 뜻이에요?
1: 예술.
0: 예술,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저는 같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요.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 art 뭐라고 할까요?
1: Art product. 예. Art,
0: 아하.
1: 왜 이렇게 칸이 좁죠?
0: 네.
1: Product. 이거죠. 작품이잖아요. Product.
0: 예, 뭔가
1: Yes.
0: 좁다는 얘기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1: 그쵸.
0: 정답은
1: 불길했어요.
0: artwork라는 게 되겠죠.
1: Artwork.
0: 한점한점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1: 네. Artwork.
0: artwork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1: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네, 자, 이랬을 때 아빠가 어디 보자 하면서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자, 마음 가는 대로 해야 한단다.
1: 약간
0: 아,
1: sweet한데요?
0: 이거는 정말 true예요, true.
1: 맞아. 아니, 너 이거 잘하잖아. 무슨 예술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마음 가는 대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네가 좋으면 그걸로 가. 이
0: 그렇죠. 맞아요,
1: 소리잖아요.
0: 맞아요.
1: 좀 약간 멋진 아빠다.
0: 멋진 아빠.
1: 네. You should follow your 마음. 아, your mind겠네요. 마음이니까. 마인드 할게요.
0: Follow
1: 네.
0: your mind. Okay, 뭐, not bad.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should follow your
1: あ、 아, 이 쉬운 거를
0: heart.
1: 왜못
0: 이게
1: 건드렸을까요?
0: 희한하게도 좀
1: 네.
0: mind라는 단어가 마음, 뭔가 감정 이런 느낌 같은데요.
1: 네.
0: mind는 정신, 뭔가 뇌,
1: 그래요?
0: 생각에 더 가깝고요. heart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의 느낌을 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follow one's heart라고 하는 거가
1: 네.
0: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표현이에요.
1: 약간 수거처럼.
0: That's right. 그래서 follow one's heart가 진짜 마음 가는 대로. 그러니까
1: 예.
0: 남이 시켜서 해야 된다든가, 무슨 뭐 그게 현실적이어서 한다든가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원해서. 이거 진짜 너무나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예전에 스티브 잡스
1: 네.
0: 연설문 굉장히 유명해요. 전 세계적으로도. 근데 거기서 이제, 당신의 하트를 따르세요. 당신의 패션을 따르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가, 아, 진짜 그거를 좀 제가 늦게 알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대학 다녔으면, 아,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안 되면 뭐 바꾸면 되지. 이랬어야 되는데, 쉽지가
1: 맞아,
0: 않거든요. 네.
1: 유명인이나 위인의 그런 말 한마디가
0: That's right.
1: 되게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쳐요,
0: 맞아요,
1: 진짜.
0: 맞아요. 근데 이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Follow your heart, right?
1: Yep.
0: 자, 그래서 이거 예문을 두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명령어로 그냥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한테 아니면 좀 어린 친구한테 여러분들이 조언을 한다면
1: 네?
0: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그럼 당신의 마음을 따르세요. 명령어로 그냥 하면 어때요, 방금?
1: Follow your heart.
0: Follow your heart. There you go. 슬기 씨도 혹시라도 뭐
1: 네.
0: 그런 거 하시나요? 어디 가서 뭐 강연을 한다든가.
1: 가끔 있죠.
0: 어린 친구들 특히 뭐 한다든가.
1: 있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상대로 한 적 있어요.
0: 그런 거 할 때 네. 본인의 이제 경험담 얘기하면서 맞아요. 이런 말 하나 해주는 거 너무 멋있을 것
1: 심지어
0: 같아요.
1: 심지어 영어로 딱 해주면.
0: 오, very
1: 저 언니
0: nice.
1: 괜찮다.
0: 괜찮다. 네.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그냥 그녀의 마음 가는 대로 했어. 그녀는 일단은
1: she did.
0: She 한 다음에
1: she just.
0: 자, 그녀의 마음 가는 대로 했다. 이게 의역이 되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자, 네. 그녀는 그냥 그녀의 heart를 따랐다.
1: 아, she just followed her heart.
0: There you go. 아. 직역 버전이 더 좋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 했다 그러니까 did를 넣으려고 그랬어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역은 저는 항상 말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밀어두는 게 좋아요.
1: 네네.
0: Okay, so she just followed her heart. 이 얘기는 남들이 아예 그건 안 될 거야.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난 이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딱.
1: 멋지다.
0: Very nice. 저 이거 약간 슬기 씨 얘기가 아닐까?
1: 맞아요. 난 내 마음대로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0: 우리 함께.
1: 맨날 까불고.
0: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Follow your heart.
1: Follow your heart.
0: She just followed her heart.
1: She just followed her heart.
0: 본문 읽어볼게요.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1: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0: All right. 자, 하나 남아 있습니다.
1: 네.
0: 자, 이게 보통 이런 말 하는 분들은 본인의 경험이나 뭐 그게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도 그렇게 해서 정말 빛을 봤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1: 네네.
0: 자, 아빠는 수학 전공했는데 이젠 영화 감독이잖아. 뭔가 스토리.
1: 네. I majored in math. 나는 수학을 전공했는데
0: okay.
1: But now I'm a 영화 감독이네요.
0: 그렇죠. 아니, 여기서 딱 끊어주면 되겠죠.
1: 네. 그래서 I am a 그러면 무비 디렉터. 디렉터.
0: 이거는 네. 영화를 이제 마지막에
1: 그쵸.
0: 그 엔드 크레딧 같은 게 이제
1: 맞아요.
0: 올라가면은 네. 누가 뭐 감독을 했고 누가 뭐 프로듀스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많이 들어봤고 또 이렇게 감독님이 뭐 이렇게 지시하는 거를 디렉션이라고 우리는 한국말처럼 막 써요.
0: 맞아요. 네. 외래어로 그냥 좀 편하게 쓰는 네. 편이긴 하죠. 자, 지금 95% 맞았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자,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1: T-O-R. 디렉토리구나, 디렉톨.
0: 근데 발음은 디렉터 맞는데 너무 톨은 아니고요.
1: 그렇게 외워야지 근데 나중에 또 안 틀려요.
0: 그랬다가 어디 가서
1: 디렉톨.
0: Hello, are you a director?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1: 이해하겠습니다.
0: So, movie director. 아이 쪽에 흥세를 주고 발음해주면 되겠고요. 이건 나라에 따라 뭐 director 뭐가 될 수도 있겠고
1: 네.
0: director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뭔가를 전공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썼나요?
1: 전공한 major.
0: major이라는 동사를 네. 여기서 쓰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my major was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지만 제일 자연스러운 거는 major를 동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major하고 in이 필요합니다.
1: 네.
0: Okay? So I 뭐 majored in 뭐 something 이런 식으로 해서 전공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은 그래도 본인의 전공은 영어로 알 필요가 있잖아요.
1: 그쵸, 그렇죠? 조금 알아둬야죠.
0: You know. 네. Okay, so major in이 동사인 거를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
1: 예.
0: Right. 자, 그러면은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 I majored in computer science.
0: I majored in computer science. 제 주위에
1: 네.
0: 그 당시에 특히 동양 친구들은 한 80%는 이거 전공했던 것 같아요.
1: 컴퓨터 사이언스는 그럼 컴퓨터 과학이에요?
0: 네, 그렇죠. 공학 같은 뭐.
1: 아, 컴퓨터 공학.
0: 근데 그렇지만 막상 좀 컴퓨터를 못했던 친구들이
1: 그쵸.
0: 많았습니다. 제 친구. 근데 그 당시에는 한참 컴퓨터를 하면 무조건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해가지고.
1: 지금 AI가 붐인 것처럼.
0: That's right.
1: 네,
0: that's
1: 맞습니다.
0: Right. 자,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너 생물학 전공했니? 생물학 뭔 줄 알아요?
1: 피지컬. 사이올로지.
0: 심지어 그거는 피직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물리학, right? 그거 말고요.
1: 머리가 아프네요.
0: Biology.
1: 아, biology.
0: 그렇죠. 자, 그러면은 너는 biology, 네. 생물학을 전공했니? 과거로?
1: Are you?
0: 과거 동사.
1: Did you? Did you major in Biology?
0: 그렇죠. 아하. Major가 동사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Are you로 물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1: 네네. 오케이?
0: 자, 보면 That's right. 과거형으로 실제

0: 실제로 ED 붙어요. 네. Right? 그리고 major가 동사니까
1: Did
0: 너
1: you?
0: 과거에 그거 전공했니? 이거니까 DG가 맞겠죠. 자, 읽어볼게요. I majored in computer science.
1: I majored in computer science.
0: Did you major in biology?
1: Did you major in biology?
0: There you go.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제가 추천하는 거, 이 표현 알아두면 좋습니다. 질문할 때 What's your major?
1: 오,
0: 너의 major는 뭐니?
1: 너 전공이 뭐야?
0: 아, 뭐야? 그럼 방금식으로 대답도 가능하겠고요.
1: 네.
0: 그렇죠?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1: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0: That's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아빠, 전공을 못 정하겠어요.
1: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0: Okay.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대요.
1: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3: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0: (목소리)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I can't decide on something.
1: 네.
0: Right? 보고 하셔도 괜찮고요.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어, 나 색을 못 정하겠어. 난 결정할 수 없어, 일단.
1: I can't decide.
0: 그 색에 대해서.
1: On the color.
0: 그죠? I can't decide on the color.
1: Mm-hmm.
0: 장소를 정하자. 정하자, 결정하자.
1: Let's decide.
0: 그 venue에 대해서.
1: On the venue.
0: On the venue.
1: Mm-hmm.
0: Perfect. 자, 아빠, 전공을 못 정하겠어요. 아빠, 저는 결정할 수 없어요. 저의 major에 대해서.
1: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0: Perfect.
1: Mm-hmm.
0: 자, 읽어볼게요. I can't decide on the color. Let's decide on the venue.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오케이, 자, 다음 패턴은요. Everyone. 자, 주어, 동사 매치하는 거, 그거만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1: 네.
0: 자, 모두가 동등해.
1: Everyone is equal.
0: Is equal이죠.
1: 네.
0: Alright, 두 번째. 다들 왕초보 영어를 사랑해. 다들 WCB English를 사랑해.
1: Everyone loves WCB English.
0: Perfect.
1: Mm-hmm.
0: Loves.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대요. 자, 저는 예술을 사랑해요.
1: I love art.
0: 하지만 모두가 말해요.
1: But everyone says.
0: 그게 practical 하지 않다고.
1: It's not practical.
0: There you go.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Ooh, that's a long sentence.
1: 진짜 길어요.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Everyone is equal. Everyone loves WCB English.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Oh,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5: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0: 미션 해결할게요. 네.

0: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1: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Huh?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0: Wow, thank you, Dad.
1: Just follow your heart.
0: Yes.
1: Do art if you love art.
0: Mm-hmm. Yeah.
2: Well done, you guys. Good job.
3: 네.
2: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내 여권을 카운터로 가져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ake your passport to the counter 였습니다.
2: There you go. Take, 가져가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아, 너무 중요해요. I can't decide on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아, 나 노래를 못 정하겠어.
3: 아,
2: 어떤 노래로 하지? 나 노래를 못 정하겠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 번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That's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네.
0: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를 해볼 텐데요.
1: 그렇죠.
0: 오, 제목이요. 엄마의 엄격한 dress code. Part 1 되겠습니다.
1: 와.
0: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은
1: 네.
0: 그 뭔가 본인이 입고 싶은 색이 강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렇지 않나요?
1: 입고 싶은 색과 또 아하. 입고 싶은 스타일.
0: 아, that's right.
1: 저도 아침에 이제 아이들 뭐 등원 준비할 때 옷을 입히는데 최소 세 번씩은 갈아입는 것 같아요.
0: 아,
1: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 예.
0: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왠지 아 저거는 좀 투머치인데 너무 심했는데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옷은 입고 싶은데 아 저건 조금 아니다.
1: 예를 들어서 지난 겨울에 샌들을 신었다거나 정말 투머치 오브 투머치죠.
0: Right. 그래서 에이. 뭔가 대화가 지금 아 이게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도대체 엄마가 어떤 드레스 코드를 갖고 있는지 관련해서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재밌겠네요.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네.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무조건 하는 말이잖아요.
1: 네네.
0: 자, 이걸 얼핏 들으면, 이거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Go and come!
0: 고 and come은 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좀 네. 특이한 표현이 오늘 있습니다.
1: 그래요? 궁금한데?
0: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왜 안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1: 아이고.
0: 그러니까 아이가 입고 가고 싶은 옷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이건 아닌 것 같다.
1: 학교에서는 네. 또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0: That's right.
1: 혹시 okay. 불편할까 봐.
0: That's right. So 이거 관련해서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네, 슬기롭게 도전!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
2: What did you say?
1: 스쿨. I go school.
2: No. 응?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1: 응?
2: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1: No wearing? 왜 안 돼요? 이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2: Excuse me?
1: 응? Are you my mom?
2: Yes. Not wearing that to school.
1: No. 뭐?

0: 아니, 이거, this is I like this dress.
1: No, young lady.
0: 응? 응?
1: Go and get changed.
0: 어머, change?
1: Go and get changed.
0: 엄마 옷이다 바꿔요.
1: No, young lady.
0: 진짜 엄마 옷이다.
2: 아이고, 영어 안 통해서 결국에는 그냥 그거 입고 갔다면서요. 이게 그런 게
0: 예,
2: 취지가 아니었는데.
0: 그쵸.
2: 자, 그렇습니다. 오늘 문장 들어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거 영작 좀 가능하겠는데? 아, 물론 이제
0: 오.
2: 그렇게 해서 영작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굉장히 원어민적인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0: 근데
2: 네.
0: 보통 이렇게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걸 들어보면요. 이걸 이럴 때쓸수 있어? 하면서
2: 네.
0: 굉장히 쉬운 표현인데 이런
2: 네.
0: 표현도 가능하구나라는 게좀
2: 맞아요. 그거를
0: 보이더라고요.
2: 무조건 써야 되는 거는 아닌데, 알아두면 옵션이 생기는 거죠.
0: 아유,
2: 그쵸?
0: 좋죠.
2: Alright. 자, 재밌는 표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가주세요.
0: 네.
2: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주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I'm off to school, Mom.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2: 자, 일단 학교 갈 때,
0: 네.
2: 이거는 거의 전 세계 공통어 아닌가요?
0: 응?
2: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 학교
0: 그쵸.
2: 다녀오겠습니다.
0: 응.
2: 이거 영어로 할 겁니다.
0: 근데 뭐 희한하게 오프 전치사가 나왔네요?
2: 맞아요.
0: I am off. 나는 오늘 오프예요. 오늘 쉬는 날인데.
2: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0: 그쵸.
2: 근데 만약에 이걸 아예 안 봤으면,
0: 네.
2: 뭐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만약에 이 문장을 아예 몰랐어요.
0: 저
2: 그러면은.
0: 학교 다녀올게요. 하면은, I am going to school, mom.
2: That's fine. That's
0: 오!
2: perfect.
0: 나 학교 가요.
2: I'm going to school, mom. 오, 좋아요. 아주
0: 오.
2: 좋은데,
0: 예.
2: 다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0: 다녀오겠습니다. 느낌으로.
2: 네.
0: 그러면은, 일단은 뭐, 오프니까 뭐를 어떻게 한, 엎었다 뭐, 그렇게 하는 거겠죠?
2: 오케이.
0: 근데, 어디? 스쿨! 학교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2: 네.
0: 오프를 뭘 했는지가 지금
2: 앞부분은
0: 없잖아요.
2: 아예 감을 못 잡은 것
0: 모르겠어요.
2: 같아요. It's
0: 그냥
2: okay.
0: 스쿨.
2: 일단 학교가 빠져 있기는 하니까요. 그렇죠?
0: 네네네.
2: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사실은 알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0: 제
2: 오케이.
0: 간호사 친구 있거든요.
2: 어하.
0: 간호사 친구가, 야, 슬기야, 내일 모레 만나자. 나 오프야, 내일 모레. 그거 오프인데?
2: Well, 그런 뜻으로 정말 많이 쓰죠. 왜냐면 off는 뺀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0: 그쵸.
2: 실제로. But 오늘은 그게 아니라 I'm
0: 오?
2: off to school, mom. 일단은 school. 맞습니다. 학교 왔는데요. 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사실은 패턴으로 잡기는
0: 오.
2: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면
0: 네.
2: 쓸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일단은 가져온 거예요. 비동사 가져오고, off to, 그리고 school, 장소. Alright, so I'm off to 어디? 이렇게 하면 거기를 나는 거기로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내가 그냥 to만 쓰면
0: 네.
2: 뭐, to 어디 하면 어디를 간다잖아요. 어디로 떠난다는 뜻인데, off가 들어가면은요, 비접촉이라는 뜻을 나타내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0: 아.
2: off. It's like jump off
0: 그쵸.
2: 한다든가,
0: 예.
2: right? So off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off to 어디라고 얘기를 하면, 어딜 가긴 가는데, 꽤나 한동안, 오랫동안 가 있는다. 멀리 가 있는다라는 뜻을 줄 때가 있습니다.
0: 학교 가서 꽤 오랜 시간 함께
2: That's
0: 하니까,
2: right.
0: 집에서는 멀어지는 거니까.
2: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Oh, my son is off to colleg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0: 오.
2: 저희 아이는 지금 대학을
0: 진학
2: 갔다. 그래서
0: 중이에요.
2: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0: 네.
2: 캘리포니아하고 뉴욕하고 끝에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0: 그쵸.
2: 주와 주 사이가 엄청 멀어요. 그래서 한참 떠나가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off to college 이렇게 쓰는데
0: 네.
2: 여기서도 잠깐 가서 몸만 픽업해서 학교에서 올게요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Right? 오늘 몇 시간은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거죠?
0: 아침부터 거의 오후 늦게까지는 학교 생활 해야죠.
2: Right? 그렇기 때문에 나는 off. 집에서 비접촉이 돼서 절로 떠나 있을 것이다.
0: 아하.
2: 이런 거에서 이제 비롯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0: 그러네요. 뭐, take off, get off 다 뭔가 내리거나 뭐 떨어지거나
2: 떨어진 거.
0: 벗거나 이러니까.
2: Exactly, exactly. Okay? But again, you know, you said, I'm going to school perfectly fine. Okay? So, I'm off to 어디, 뭐, we are off to 어디, 이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네.
2: 자, 이거 해볼게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나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0: 예.
2: Right? 이랬을 때 같이 학교 갔다 올게요. 이런 느낌. 그러면 내가 아니라 우리가 돼야 되겠죠.
0: 예.
2: So, 저희 학교 갔다 올게요 하면,
0: We're off to school.
2: We're off to school.

0: Go, mom.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1: 네.
0: 자, 이번에는 뭐 남편이나 아내가 뭐둘 중에 한 명이 상대방한테,
1: 네.
0: 여보, 뭐, 나일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school 대신에 일은 뭐예요? 일.
1: 일? Work.
0: work.
1: Yeah.
0: 그러면 어떡할까요? 나 저기 뭐 회사 다녀올게요.
1: I'm off to
0: I'm
1: work.
0: off to work. Right? 이것도 work를 가가지고 3초 있다가 오는 거 아니니까.
1: 아니죠.
0: 그래서 뭔가 떨어져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해주는 거.
1: 네, 사실 워크는 야근까지 포함하면 밤샐수 있거든요.
0: 그래서
1: 오프가
0: 어프가
1: 적당해요.
0: 꼭 들어가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We are off to school.
1: We're off to school.
0: I'm off to work.
1: I'm off the work.
0: There you
1: Off to
0: go. Off
1: work.
0: to work.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 이거는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자면, 저기 mom이 있는데 대문자로 돼 있죠, 앞에.
1: 그러게요.
0: Right. 그래서 이 mom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명사로 마음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I am a mom 됩니다. 나는 아이가 있다는 뜻이죠. I
1: 네.
0: am a mom, right? 난 엄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엄마를 사람 이름 부르듯이 할 때는 my mom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이 그냥
1: 예.
0: 사람 이름처럼 대문자 써서 거의 뭐 hey Michael, hey George 하듯이
1: 예.
0: 대문자 쓸 수가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Okay? 처음 보시는 분들 알아두시면 좋아요. 읽어볼게요.
1: 네.
0: I'm off to school, mom.
1: I'm off to school, mom.
0: 자, 이랬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잠깐, 거기 서봐. 이런
1: 아이고,
0: 느낌 알죠?
1: 걸렸다.
0: 안 돼. 그거 입고는 학교 못 가. 라고
1: 아.
0: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엄마, 아빠가 지금 입은 옷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 그러네요. 잘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네. No, you are not that to school.
0: You're not what?
1: You are not, 갈수 없다. 그거 입고는. 그쵸? You are not going to school. 예. 스쿨 있네? You are not going. 예.
0: Okay. So,
1: You are not
0: no, you're
1: going.
0: not going that to school.
1: 네.
0: Is that right?
1: Yeah.
0: Okay. 자, 그러면은 너는 얼핏 보잖아요.
1: You are not.
0: 안 돼. 너 오늘 학교 안 가.
1: 그거예요?
0: 이상해요. 자,
1: 아, wearing이에요?
0: wearing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대신 그 지금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You're not
1: 그쵸?
0: wearing that to
1: 아,
0: school.
1: 입지 않아.
0: 네.
1: 입으면 안 돼,
0: Alright.
1: 이거구나.
0: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은 따로 입영작은 안할 건데요.
1: 네.
0: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1: 네.
0: 그래도, 여기 지금 비동사 ing 썼죠?
1: 네.
0: 많은 분들 비동사 ing 진행형이라고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1: 네.
0: 하지만 제가 또 강조하는 거 뭐예요? 확정된 미래
1: 미래,
0: 사실
1: 사실.
0: 얘기를 할 때. 오케이?
1: 아하.
0: 너 그거 안 입어. 팩트야.
1: 네.
0: 정해졌어. 이런 식으로 엄마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So you're not wearing that. 너 그거
1: 오.
0: 안 입어. 못 입어.
1: 항상 하는 말이에요.
0: 강력하죠?
1: 그거 입지 않아, 만지지 않아.
0: 그렇죠. 너 입지 마.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확정된 미래의 사실 정해져 있다. You're not wearing that. Okay? 너안 입어. Okay, so 비동사 ing로 확정된 미래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다음번에 이거 나왔을 때 따로 또 한번 해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자, 아무튼 너는 그거 안 입어. 이 정도로 해석을 해 주고요.
1: 네.
0: 여기서 잠깐만요. Where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게 이렇게 있는 동작 얘기하는 게 아니죠.
1: 네.
0: 뭐예요?
1: 입혀 있는 건데.
0: 입혀 있는 상태.
1: 네.
0: 혹은 입은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 Right? 이것을 바로 wher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0: 저너 그거 입은 상태로 학교 못 가.
1: 네.
0: 이런 것을 강조를 해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교재에 필기해 두는 게 좋아요. Where는 이미 입고 있는 상태, 이미 걸쳐져 있는 상태, 그리고
1: 네.
0: 돌아다니는 상태. Right? Put on은 이렇게 단추를 채우거나 zipper 올리거나 하는 동작입니다.
1: 지금 막 입고 있는
0: Right.
1: 거군요.
0: So 여기서는 넌그 동작 안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쵸.
0: 입은 상태로 너못 가.
1: 그러네요.
0: That's right.
1: 네.
0: Okay. 자,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한 이유는 오늘 특별한 표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 보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1: Where A to B?
0: Where A
1: Yep.
0: to B. 자, 이렇게 하면 보통 A는 옷이고요.
1: 네.
0: B는 어떤 장소입니다.
1: 오.
0: 장소나 이벤트 같은 거. 그러면 우리가 뭘 입고 어딜 간다고 하잖아요.
1: 네.
0: 그 문장을 만들려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잠깐, 뭘 입은 다음에 어디 가니까 go를 쓰고 막, 아, 복잡해. 이렇게 되는데 그게
1: 그래서
0: 아니라
1: 제가
0: 그냥
1: 고잉을 썼잖아요.
0: right.
1: 네.
0: 근데 그렇게 되면 또 where가 빠지죠.
1: 그렇구나.
0: 입고 가는 거니까.
1: 네.
0: 그래서 그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아주 편하게 그냥 wear something to 어디 이러면 가다라는 표현을 아예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아, 그런...

0: Okay, wear something to 어디? 요거 입고 어디 가다? 너 그거 입고 학교 안 가,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낯이 있으니까요.
0: Yes.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네. 됩니다, 여러분들. 입는 거가 wear, 입고 있는 상태를 wear잖아요.
1: 네.
0: 근데 과거형이 뭐예요, wear?
1: Wore.
0: Wore, right? 나, 그, 나 턱시도 입고 그 파티 갔다? 친구한테 말하고 싶다면.
1: 네.
0: 가다, 뭐 go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 나는 턱시도를 입었다. 그러면 되죠. Wore 써서.
1: I wore a tuxedo.
0: 그죠? I wore a tuxedo.
1: I wore a tuxedo to
0: 그 파티에
1: to the party.
0: To the party. I wore a tuxedo to the party. That's it. 무슨 go 이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오, okay?
1: 여기는 또 not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냥 바로 where의 과거를 써서
0: 그렇죠,
1: 동사가
0: 그렇죠.
1: 됐네요.
0: 오. 오히려 이거는 부정문이라서 okay. 힘든 거고요. 자, 이거 해볼게요. 우리 그 쇼에 드레스 입고 가자. 야, 우리끼리 맞춰서 입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드레스를 입자. 그럼 어떻게 해요?
1: Let's wear a dress.
0: 그 쇼로.
1: To the show.
0: That's it. Let's wear a dress to the show.
1: 고가 없는데도.
0: 고 이런 거 전혀 필요가 없어요.
1: 간단한 의미가 다 들어있네요.
0: That's right. 자, 엄청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보세요. I wore a tuxedo. 쉬운 문장이죠. I wore a tuxedo.
1: Let's wear a dress.
0: To the party. Let's wear a dress. 간단하죠? 드레스 네. 입자. 근데 어디로?
1: To the show.
0: Again, go 필요 없다는
1: 아하.
0: 거. Okay, 자, 읽어볼게요. I wore a tuxedo to the party.
1: I wore a tuxedo to the party.
0: Hey, let's wear a dress to the show.
1: Let's wear a dress to the show.
0: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처음이니까 보여드릴게요.
1: 네.
0: 이렇게 질문형도 가능하죠.
1: 오.
0: Did you wear that? To her wedding. 친구가 보세요. 아 오늘 저기 뭐 결혼식 갔다 왔어 했는데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1: Oh my gosh.
0: 센스 없게.
1: 예. Yeah, 민폐하게.
0: Oh no. Did you wear that to her wedding?
1: To her wedding.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1: 아,
0: 입고 어디로?
1: 네.
0: 자 해보겠습니다.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1: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off to school, Mum. I'm off to school, Mum.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아, 왜 안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이렇게.
1: 자, why not? This is my dress. Mm-hmm. 내가 가장 좋아하는 my bestest. 최고의 드레스. My the bestest인가요? 아니잖아. 베스트는 이미 최상급인데요. My the best dress.
0: 근데 그거 아세요? 네. bestest라고 슬랭으로 써요.
1: 어, 그래요?
0: 원래 베스트가 최고의란 뜻인데요. 네. 거기다 EST를 붙여서 슬랭처럼 진짜 짱짱짱 이런 느낌으로 쓰기도 하긴
1: 최고급의
0: 합니다.
1: 최고급의
0: right. 최고. 근데 여기서는 최고급의 드레스라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정답은 favorite.
1: 맞다.
0: Right? Favorite. So, favorite 가장 좋아하는이라는 네.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만약에 가장 좋아하는 게 favorite이면요.
1: 네.
0: 가장 덜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긴 한데 그 중에서 가장 좀 덜 좋아하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앞에 뭐 붙이면 될 것 같아요?
1: 덜이니까 왠지 less?
0: 오케이.
1: 예, less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0: 오케이. 자, 비슷해요.
1: 어?
0: 비슷한데 이것도 이걸
1: 쓰는
0: 거예요. least는 가장 적은이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oh, that's my least favorite dress.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좋아하는 것 중에 그래도 좀 제일 덜해. 네, 같이 알아두시면 좀 반대의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네.
0: 자, 여기서 보세요. Why not?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 네.
0: Why not? 이게 무슨 뜻이에요? Why not?
1: 아, 왜 아니야?
0: 왜 아니야? 왜 안 돼요?
1: 왜 안 돼요?
0: 이런 느낌이에요.
1: 자,
0: 앞에서 뭐라고 했길래 why not이라고 했을까요?
1: You a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0: That's right. 너 그거 안 입어. So you're not이라는 부정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왜 아닌데요? 안 되는데요? 이렇게 not으로 대답을 해준 겁니다.
1: 바로 not을 받는군요.
0: 네, 물론 그냥 why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해지죠.
1: 네. 네,
0: 둘 다 큰 문제는 없는데 부정문으로 앞에서 얘기했을

0: 왜 안 되는데요? 이렇게 확실하게 하려면 not을 추가해 주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1: 네.
0: 예를 들어서 Let me show you. 누가 어디 가자 그랬는데 안 간다 그런 거예요, 친구가. 그랬을 때 해주세요.
1: Why not? It will be fun.
0: 오, 왜 안 가? 그거 재밌을 건데. It will be fun, right? 뭐 앞에 바로 앞에 그런 게 나왔겠죠. No, I'm not going. 이런 식으로.
1: 네.
0: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보세요. 너는 있잖아 거기 갈 수 없어라고 아빠가 엄마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뭐 어린이들을 갈 수가 없는 곳인가 봐요. 얘기를 했더니
1: Why not? I'm not a baby.
0: 그렇죠. 왜 못 가요? 나 아기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누군가가 not 이라는 말을 했을 때 왜 안 되냐라고 할 때는 not 넣는 게 자연스럽다. 라고
1: 네.
0: 얘기를 하는 겁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Why not? It'll be fun.
1: Why not? It will be fun.
0: Why not? I'm not a baby.
1: Why not? I'm not a baby.
0: 네, 본문 읽어볼게요.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1: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조금 달래주는 느낌이기도 한데 안 돼요, 우리 숙녀님. 가서 갈아입어.
1: No, young, go and get change it. 가서 get change를 해. 옷을 갈아입으란 말이죠. 그럼 여기는 우리 숙녀니까 young lady겠네요.
0: Okay.
1: 예. 그쵸. 꼬마
0: no,
1: 숙녀.
0: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그래도 좀 부드럽게 말을 했어요. 그쵸?
1: 예후.
0: That's right. 뭐 여자분, 숙녀, 뭐 아가씨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1: 네.
0: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Go, 가서 옷을 갈아입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옷 갈아입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1: 그쵸.
0: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케이스가 바로 get changed. 얘는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 아.
0: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Get changed는 옷을 갈아입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옷에 뭔가 이런 얼룩 stains 같은 게 묻었을 때
1: 네.
0: Oh, I need to get change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든가. Al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동사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1: 네.
0: 오케이? 자, 하자를 넣어서 옷 갈아입자. 어떻게요?
1: Let's get changed.
0: Let's get changed.
1: Mm-hmm.
0: Got it. 자, 두 번째는요.
1: 네.
0: 이거 볼게요. 너 여기서 갈아입어도 돼. 너 여기서 갈아입을 수 있어. 여기 내가 뭐 커튼을 쳐줄게 or something, right?
1: 네.
0: 너는 갈아입을 수 있어, 여기서.
1: You can get changed here.
0: That's right.
1: Wow.
0: You can get changed here.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겠죠, 그쵸?
1: 네.
0: Okay, so 여기서 그냥 get changed가 하나의 동사 추천드리는 거는 changed 할 때 앞에 A의 강세를 많이 주세요.
1: Changed.
0: 그래서 changed 이렇게 해서 뒤에까지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오케이? Okay? 자, 읽어볼게요. Let's get changed.
1: Let's get changed.
0: You can change. You can get changed here.
1: You can get changed here.
0: There you go.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1: 네.
0: get 뒤에 changed가 아니라 다른 것을 쓰면 옷을 그냥 입는 동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1: 오.
0: put on something이랑 비슷해져요.
1: 네. changed는 바꿔 입는 거니까 그러면 입다는 get put 아니요.
0: 아니요. 그거는 put on이라는 동사가 따로 있죠.
1: 아, 그래요?
0: 자,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1: Dressed. 아,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0: Yeah, okay.
1: Get dressed.
0: 자, get dressed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옷을 입다입니다.
1: Mm-hmm.
0: 근데 얘는 put on이랑 그냥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동작 동사인데
1: 네.
0: 차이가 좀 있다면 put on은 뭘 입는지 보통 쓰잖아요.
1: Mm-hmm.
0: I put on a dress.
1: Yes.
0: I put on a skirt. 이런 식으로, right? But then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 옷 입었어. 뭐 I got dressed.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1: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
1: I'm off to school, mom.
0: Alright. 아, 왜 안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1: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m off to school, Mom. I'm off to school, Mom.
1: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0: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1: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2: Ne,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2: Alright, 첫 번째는요. Be off to 장소 네. 라고 하는 거. 갔다 올게요. 이런 식으로 좀 억양 살려주세요. 나 회사 다녀올게.
3: I'm off to work.
2: 그렇죠. I'm off to work. 저희, 내가 아니라 저희 학교 다녀올게요.
3: We're off to school.
2: 그렇죠. We are off to school. 하나 더.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까지.
3: I'm off to school, Mom.
2: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I'm off to work. We are off to school. I'm off to school, Mom. Alright, 다음은요. Why not? 왜 아니야? 왜 안 돼? 왜 싫어? 다양하게 의역은 될 수 있습니다.
3: 네.
2: 자, 첫 번째. 왜 못 와? 재미있을 건데. 자, 왜 안 돼?
3: Why not?
2: Right? 그건 재미있을 거야.
3: Oh, it will be fun.
2: Yes, you got it.
3: 네.
2: 자, 왜 안 돼요? 저 아기 아니에요.
3: Why not? I'm not a baby.
2: 그렇죠. Why not? I'm not a baby. 세 번째입니다. 왜 안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자, 왜 안 돼요?
3: Why not?
2: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예요.
3: This is my favorite dress.
2: Got it. Okay. 같이 읽어볼게요. Why not? It'll be fun. Why not? I'm not a baby.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어,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I'm off to school, Mom.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2: 미션 해결할까요?
3: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I'm off to school, Mom.
1: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3: Hmm?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1: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3: This is so beautiful.
2: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3: 네.
2: All 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나 노래를 못 정하겠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n't decide on the song.
2: 그렇죠. I can't decide on the song. 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3: 네.
2: Be off to 장소. 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어, 우리 회사 다녀올게. 우리 회사 다녀올게.
3: 네.
2: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여러 번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의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에는 우리 직업 관련돼 있는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자, 오늘은요. 소개팅 직전 말썽인 구두굽.
1: 아유.
0: 이라고 얘기를 해서 와, 지금 뭔가 구두 수선을 받으러 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1: 구두 굽이 어떻게 됐나 보다.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소개팅을 나가셔야 되는데 예쁜 아이고. 하이힐을 샀는데
1: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1: 그렇죠.
0: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시츄에이션인데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자, 일단은 미션 우리말로 들을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굽 하나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이거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쵸,
0: 다칠 수도
1: 그쵸.
0: 있지 않나요?
1: 당연하죠. 발목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0: 그러니까요. Right.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두 수선하는 곳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다행이다. 오래 걸릴까요? 요거를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1: 왜냐면 수선하는 동안은
0: 하겠습니다.
1: 그 구두 가게에 있는 다른 이제 보조 신발을 빌려주신데 그게 이제 조금 많이 슬리퍼거든요. 예, 그 소개팅 상황에 또
0: 그건
1: 슬리퍼
0: 안 되니까.
1: 쭉 끌고 다녀야 되니까
0: 아,
1: 질질 이렇게.
0: 조금 그거는, 그럴 수 있죠.
1: 모양이 약간 빠지죠.
0: Right.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1: 아,
0: 하겠습니다.
1: 재밌겠다.
0: Okay. 자, 그럼 미션 한번 해보러 가보도록 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어우, 이거 보세요.
2: Oh, is there a problem, ma'am?
1: 굽 하나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2: Something wrong? Do you speak English?
1: You're boss in this store?
2: Me, yes.
1: Yeah, really?
2: Yes.
1: 사장님이 바뀌었네.
2: Huh?
1: Okay. My shoes broken.
2: Your shoes are broken? Let me see. It's an easy fix.
1: Easy?
2: Yeah, it's an easy fix.
1: You can fix?
2: Yeah, sure.
1: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 오래 걸릴까요?
2: Sorry?
1: Oh, thank you.
2: No problem.
1: So, 그, how many take time?
2: Oh, how long?
1: How long?
2: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1: No time?
2: I can fix it in no time.
1: No time?
2: Have a seat.
1: Sit.
2: Have a seat, yeah. I'll fix it in no time, okay?
1: Okay, thank you.
2: 오케이.
1: 주세요.
0: 아유, 결국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화려한 슬리퍼를 신고 가셨다고.
1: 그 보석 박힌 게
0: 보석 박힌 게
1: 있더라고요. 보석
0: 있었어?
1: 박힌 게그 와중에 있었어요.
0: 그런 분들이 많으셨나 보다, 거기에. 네,
1: 그쵸.
0: 사장님이 또 준비해 놓으셨나 봐요.
1: 디테일하세요.
0: Alright. 자, 오늘 굉장히 생활 밀착형 표현들, 그리고 재미있는 그런 전치사 이런 것도 활용해서 영어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대됩니다.
0: Alright,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최대한 빈칸 채워주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One of the gills broke off completely.

0: Let me see. It's an easy fix.
1: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0: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3: 네.
2: 자, 굽 하나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이거를 표현을 영어로 할 겁니다.
3: 네. One of the broke off completely. 오프 보니까 왠지 어제 배웠던 I'm off the school 생각이 나는데요.
2: Yes.
3: 그러니까 떨어졌다라는 해석이 나오니까 이
2: 느낌 오죠?
3: 에, right. 들어가 있군요. 근데 broke off? Break off 뭔가 깨져서 떨어지는 느낌? 예, 그런데 근데 굽 하나니까 굽은 우리가 high heel, 높은 굽이잖아요.
2: That's right.
3: High heel 할 때 heel이 언덕인가요? 이건 언덕인데 같은 말로 쓰이는 것 같아요.
2: Okay.
3: High heel 할 때 heel. One of the heel broke off completely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2: 완전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양쪽을 신으니까 그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3: 네.
2: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불안해하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3: 이구나.
2: 자, 일단은 그 뭐 어떤 단어를 썼든 간에 그중에 하나니까, 여러 개 중 하나니까 복수가 돼야 되죠. 이 heels 중에 하나인 겁니다.
3: 그렇죠. 아,
2: right?
3: 그래서.
2: 오케이. 자, 그것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스펠링을 틀렸는데 이거는 제가 아, 필주 씨 이것도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엄청 많이 나오는 실수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3: 헷갈렸어요.
2: heel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구두에, 하일 같은 거에 구두에 굽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발 뒤꿈치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 개면 S를 붙여야 되겠죠?
3: 네.
2: 자,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 게 얘랑 헷갈리면 안 돼요.
3: 그거 봐요.
2: 얘는 뭐라고요?
3: 언덕이요.
2: 왜 헷갈리나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3: 네.
2: 일단 발음이 좀 비슷해요. 똑같진 않아요. 그리고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3: 그러니까요.
2: 그리고 왠지 하일이면 언덕에 올라간 느낌 이렇게 높아지는 거 아닌가?
3: 그러니까요.
2: 이렇게 연관성을 짓다 보니까 엄청 실수가 나와요.
3: 아...
2: 네, 근데 의미가 아예 다르죠?
3: 네?
2: 굽이나 아니면 뒤꿈치 얘는 진짜 실제로 언덕입니다.
3: 언덕?
2: 자, 그것도 그렇고 스펠링도 다르지만 심지어 발음도 다르다고 했죠? 얘는 모음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서 입 모양을 좀 벌려야죠, 그렇죠?
3: 네.
2: 그래서 얘는 그냥 heel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heel, heel. So high heels지 high heels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뭔가 높은 언덕 이렇게 뭐 될 수가 있겠죠.
3: 네.
2: So you have to be careful, alright? So H-E-E-L 입 모양 벌려서 두 번 발음 해보겠습니다. Heel, heel,
3: heel.
2: 오,
3: heel.
2: 완전 좋아요.
3: 오.
2: 근데 힘을 빼고 그냥 heel, heel 해보세요.
3: Heel, heel.
2: Okay, heel, heel. 얘는 언덕입니다.
3: 아, 이게 언덕이군요.
2: 네, 그거를 처음에는 오버해서 heel.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입 모양을 굳이 안 바꿔도 충분히 그 사운드가 나올 수 있게 이게 뭔가 근육이 연습이 돼요.
3: 근데 이거랑 비슷한 거 또 있잖아, 선생님.
2: What is it?
3: 우리 치유하다, heal.
2: Heal, heal the world.
3: 예.
2: 걔도 얘예요.
3: 비슷해요?
2: Right.
3: 아.
2: Heal. 걔는 바로 heal the world.
3: Heal the world.
2: 세상을 치유한다. 뭐 이런 거. Right. That's right. 비슷한 소리가 많네요.
3: 비슷한 게 많아요.
2: Alright. So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선 당연히 굽. 들 중에서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 네.
2: 자, 떨어져 나가다는 단순하게 고장이 나면 브레이크지만 그렇게 해서 off가 되는 거, 떨어져 나가다. 방금 슬기 씨가 얘기해 준 거 너무 좋았어요. I'm off to school. You guys remember this?
3: 네.
2: Right? 거기서 off가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3: 네.
2: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전체 구두에서 그 뒷부분에서 둥 하고 완전히
3: 나가.
2: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break off, right?
3: 네.
2: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요.
3: 네.
2: break off도 알아두면 좋지만 주인공이 있습니다.
3: 뭐요?
2: 바로 얘예요.
3: One of the heels.
2: Heels. 지금 보세요. One of the heels는 하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3: 하나죠.
2: Heels가 복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중에
3: 하나.
2: 하나. 얘가 주인공인 겁니다.
3: 그렇죠.
2: 오케이? One of 여러 개들 중 하나.
3: 하나.
2: 그래서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One of 복수명사. 그래서 이 전체는요, 복수명사가 아닌 거예요. 이 전체는요,
3: 단수구나.
2: 하나예요.
3: 아,
2: 그거가 중요합니다.
3: 헷갈려요, 근데. heels로 끝나니까요.
2: That's right. 그래서 이걸 보고 동사를 매칭하려고 하는데, 얘는 과거여서 상관이 없지만,
3: 네.
2: 현재형이 되면 굉장히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은 cop이야, 경찰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0: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이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1: 한 명이요.
0: 당연히 한 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해요? 내 친구들 중에 한 명.
1: One of my friends.
0: 자, 그 다음에 are a cop이에요, 아니면 is a cop이에요?
1: Is a cop.
0: 그렇죠. 중요한 건 한 명이니까.
1: Yes.
0: That's right. 자, 두 번째 거는 뭐 주어를 안 쓰니까 그렇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긴 합니다.
1: 네.
0: 난 알아. 그 여자애들 중에 한 명을. 자, 난 알아. 어떻게 해요?
1: I know.
0: I know. 한 명 그 여자애들 중에.
1: One of the girls.
0: 그죠? I know one of the girls. 그 여자애들 중에 내가 한 명 알아.
1: Yes.
0: 얘는 again 주어 아니니까 매칭 신경 쓰진 않아도 되죠.
1: Okay,
0: so 여러분들이 one of 어쩌고 저쩌고 뒤에 뭐가 아무리 나와도 그냥 한 명인 겁니다.
1: 네.
0: Alright.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One of my friends is a cop.
1: One of my friends is a cop.
0: Oh, I know one of the girls.
1: I know one of the girls.
0: There you go. 자, 굽 하나 완전히 떨어졌어요. 가볼게요.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1: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0: Alright, 두 번째. 어디 좀 볼게요.
1: Yes.
0: 하, 간단히 고칠 수 있어요.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에요.
1: 예, 예, 예. 장인 느낌이 나네요. Let me see. 내가 보게 해주세요. Let me see.
0: That's right.
1: It's on. 간단히 고칠 수 있다.
0: 자, 그걸 영어로 뭐라고
1: 할까? 아, 그러니까 고치는 거는 이 장인 아저씨한테는 늘 일상 있는 일이니까 고치다, 뭐 fix 이런 건 안 쓰고 이거 간단한데요?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Okay.
1: It's on simple. 이거 완전 심플한데요?
0: 근데 궁금한 것은 원래 심플 앞에 이렇게 뭔가 언 이런 게 들어가나요?
1: 왜 붙이셨어요?
0: 왜 붙였을까요? 제 실수일까요?
1: 네.
0: 맞는지 한번
1: 지워버려요.
0: 알겠습니다. 과감한 도전. 처음 네. 있는 일입니다. 정답. It's an
1: easy fix.
0: Fix. 라고 하는 덩어리 명사가 있습니다.
1: 명사
0: 정해져 있는 명사예요.
1: 우와.
0: Yeah. Easy fix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간단히 고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얘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Right? So, easy가 나왔다 보니까 어가 아니라 on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좀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제가 뭐뭐 할게요인데 내가 나 이거 꼭 할 거야 이런 의지를 너무 강하게 하지는 않고 좀 네. 부드럽게 제가 이거 보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let me를 쓰는 게 더 자연스럽죠. So again, let me 동사원형. 그러면 뭐뭐 할게요 라고 의역은 되지만
1: 네.
0: 직역을 하게 되면 제가 뭘 하게 허락해 주세요. 원래 이거예요. Again, 이게 정말 헷갈리는 분들은 I will 이거보다 좀 본인의 의지를 좀 부드럽게 나타낸다?
1: 네.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et me do something. 내가 뭐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있잖아. 내 아내한테 물어볼게. 그러면 I will 이거보다는
1: 네.
0: 어떻게 할까요?
1: Let me ask my wife.
0: 그렇죠. Let me ask my wife. 부드럽게. Okay? 자, how about this? 가서 그걸 가져오다라고 할 때는 뭐라 그럴까요?
1: Bring.
0: Go and get.
1: Get.
0: Go and bring도 가능해요. 근데 Go and get it. 가서 그걸 가져오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제가 가서 그거 가져올게요.
1: Let me go and get it.
0: Let me go and get it.
1: Mm-hmm.
0: Alright. 중요한 건 let me 뒤에 동사 원형 넣어주는 거.
1: 네.
0: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ask my wife.
1: Let me ask my wife.
0: Oh, let me go and get it.
1: Let me go and get it.
0: 네. So again, I will 써도 되지만 너무 의지 강해지죠.
1: 그쵸.
0: You know what? I'll go and get it. 나 가서 가져올 거야. 이런 느낌. 자,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see. It's an easy fix.
1: Let me see. It's an easy fix.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Let me see. It's an easy fix. Let me see. It's an easy fix.
0: 네, 자, 이랬을 때, 다행이다, 그러면서, 오래 걸릴까요? 요거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What a, will it take a long time? 이거 오래 걸릴 거예요? 약간 will 써가지고, 그죠? 좀 약간 공손 느낌 나는데, 재촉하는 느낌도 있어요.
0: 네. 아, 공손 느낌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1: 모르겠어요. 그냥 좀 약간 공손은 해 보여요. 네. What a 다행.
0: 다행이다.
1: 와, 정말 다행이야. 이거 옛날 했었죠?
0: 감탄사, 맞아요. 했었어요.
1: 아, what a

0: 기억나요.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요?
1: I
0: Relief?
1: don't know.
0: Relief
1: 처음
0: 뭐
1: 들어보는
0: 비슷한 거?
1: 단어긴 한데.
0: 그래요? 아, 이런 거 하지 않았나요?
1: Very, very close.
0: 어?
1: 스펠링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what
0: 왜,
1: a.
0: 이건가?
1: Oh, you're making it worse.
0: 이건가요?
1: 저 죄송한데요. 영어 맞는 거죠, 이거? 다 넣었네요.
0: 예,
1: Okay, so, 자, what a. 정답? 네.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였는데, 자. relieve의 명사형입니다. So relief라고 하면은 안도,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 다행이다 이런 거는 다른 표현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좀 부드러운 표현이 아, what a relief. 그러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조금 격식의 느낌이 강해요. So what a
0: 에.
1: relief 하면서 will it take a long time? 자, 일단은 what a relief는 직역을 하면 이게 안도라고 했었잖아요.
0: 네.
1: 근데 여러분 많이 아마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what 뒤에 뭐 명사 이런 걸 쓰게 되면 감탄사를 나타낼 때쓸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what a relief 이건 엄청난 안도야. 이건데
0: 오.
1: 의역을 해서 아, 다행이다. 이렇게 what a relief가 되는 거고요.
0: 네.
1: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마 들어봤을 것은 이런 거죠. Oh, thank
0: Thank
1: goodness.
0: goodness.
1: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들.
0: 네.
1: 이것도 의미 같습니다. 뭐 heavens를 쓰기도 해요. Oh, thank goodness. Oh,
0: Heavens.
1: thank heavens. 이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뭐 감사하라. 이거가 의역이 되면서 아,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걔보다 조금 더 얌전한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같이
0: 네.
1: 알아두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0: Relief.
1: 자, 여기 지금 보세요. Will it take a long time?
0: 네.
1: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라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a long time 있죠.
0: 네.
1: 이게 무슨 뜻이죠? A long time.
0: A long time, 긴 시간.
1: 긴 시간. 그렇죠?
0: 네.
1: 긴 시간이 걸릴까요? 라고 했는데 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알아두세요. forever. 이거 무슨 뜻이에요? forever.
0: 영원이요.
1: 영원히. 원어민들은요. 특히나 캐주얼하게 얘기할 때 와, 진짜 오래 걸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forever를 써요. it took forever. 이런 식으로
0: 오호.
1: 영원히 걸렸어. 근데 한국어에서도
0: 예.
1: 야, 진짜 평생 기다렸잖아.
0: 오.
1: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0: 맞아요.
1: Right? 조금 더 이렇게 과장해서?
0: 완전 100년 걸렸어.
1: 백만
0: 이런
1: 년
0: 얘기.
1: 만이다.
0: 맞아요.
1: 과장하는 거 약간 위트 있게 쓰잖아요.
0: 네.
1: 영어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a long time 대신에 forever도 자주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여기서 벌써 패턴이 뭐가 중요한 게 나올지 느낌이 왔을 것 같아요.
0: Yeah.
1: 자, will it take a long time? take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0: Take, 걸리다.
1: 맞아요.
0: 네.
1: 시간이 얼만큼 걸린다라고 할 때는 동사 take를 쓰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여기서는 a long time이라는 것을 그게 take 할까요? 걸릴까요? 소모시킬까요? 라는 뜻으로 쓰게 됐어요. So take 뒤에 어떤 시간, 뭐몇 달이 될 수도 있고 기간 같은 거 쓰면은 그만큼이 걸리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So, for example, it will로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여러분
0: 네.
1: 도전해 보세요. 그거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거 오래 걸릴 거예요. 여기서 일단 물어봤잖아요. 그거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럼 대답만 어떻게 해요?
0: It will take a long time.
1: It'll take a long time. 그거의 질문형이 Will it take a long time? 이거죠.
0: 네.
1: 자, 이번에는 걸렸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0: Took.
1: 그러면 그건 30분 걸렸어. 어떻게 해요?
0: It took 30 minutes.
1: 그렇죠. It takes가 아니라 it took.
0: Took.
1: 30 minutes. There you go. 아, take는 뭔가 소모시킨다는 거구나. 나로부터 가져가는 거구나. 이렇게
0: 네.
1: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It will take a long time.
0: It will take a long time.
1: It took 30 minutes.
0: It took 30 minutes.
1: Alright,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연기하는 느낌, 다행이라는
0: 네.
1: 느낌, right? Oh,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0: What a relief. Oh, will it take a long time?
1: Alright, 자, 이랬을 때, 자,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아주 금방 고칠 수 있어요.
0: 멋지다.
1: 앉으세요.
0: I can fix it in no time. 오, 시간이 없이
1: 직역이 좀 애매하죠, 그렇죠?
0: 해도 그거를 고칠 수 있어요. 앉으세요. Have a seat. Have a seat.
1: Have a seat? 오, 덩어리로 들어봤는 것 같아요.
0: Yeah, have a
1: 자,
0: seat.
1: 덩어리로 들어봤고,
0: 예.
1: 틀렸습니다.
0: 아, 맞춘 것처럼 그렇게
1: 저도
0: 함정에 빠뜨리지 마세요.
1: 순간 들었을 때, 맞췄나? 했는데, 자, 우리가 SIT라고 하는 건

0: 앉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렇죠?
1: 아.
0: Right. 그래서 만약에 덩어리 표현으로 바꿀 때는 좌석을 have 하세요.
1: 명사로.
0: 자리를 have 하세요. 네, 그렇게 써야 맞습니다.
1: 네.
0: So have a seat. 여기서 SEAT는 좌석이나 자리라는 명사가 되겠죠. Have a seat.
1: 네.
0: 자, 저는 어디 앉으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 sit down 보다는 have a seat 강력 추천드릴게요.
1: 뭔가 더 멋있는 느낌이 나는데요.
0: Have a seat.
1: Have a seat.
0: Right? 왠지 sit down은 너무 명령하고 동작을 강조하는 느낌이라
1: 아.
0: 제가 슬기 씨한테 물론 이제 표정도 좀 변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sit down 이러면 너무
1: 무슨 취조받아야 될 것 같아요.
0: Sit down.
1: 제가 안 그랬습니다.
0: Let's sit.
1: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범인 아니에요.
0: 너 피자 내가 먹었지. 아니 내 피자 너가 먹었지. 막 이러면서 뭔가 좀 강해요.
1: 네, 어.
0: 근데 have a seat은 정말 공손한 느낌. 손님을 받을 때 얘기할 때 너무 좋죠. Have a seat. 앉으세요.
1: 어허.
0: 이런 느낌 추천을 드릴게요.
1: 네.
0: 자 지금 보세요. I can fix it, right? I can fix it. 근데 얼마 걸린다고 했죠?
1: No time.
0: No time이 걸린대요.
1: 네.
0: 원래 in이 예전에 얼마 있다가였잖아요.
1: 네.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 in 30 minutes, 그럼 30분 있다가
1: 네.
0: 그게 다 고쳐진다. 근데 노 타임 만에 고쳐진다예요.
1: 오.
0: 그 얘기는 시간이 정말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1: 아하.
0: 네, 이거는 덩어리 표현으로서 in no time은요. 아주 금방, 순식간에 라는 뜻이고요. 회화에서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1: No time.
0: 정말 뭐 1초도 안 걸려요. No time 만에 고칠게요.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1: 네.
0: So for example, right?
1: 음?
0: 그 비행기는 아주 금방 도착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네.
0: 자, 그 비행기가 뭐예요?
1: The airplane.
0: The airplane. Or 그냥 the plane.
1: The
0: right?
1: plane.
0: Will 써주세요. Will.
1: Will.
0: 도착할 거다.
1: Arrive.
0: 아주 금방.
1: In no time.
0: In no time, right?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뿅! 이런 느낌.
1: The
0: so the plane will arrive in no time.
1: Yep.
0: 자, how about this?
1: Mm-hmm.
0: 어떤 회사에서 다리를 지었어요.
1: 네.
0: 와, 근데 정말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꽤나 금방 지은 거예요.
1: 야.
0: 자, 보세요. 그들은 그 다리를 지었다. 근데 순식간에 지었다. 자, 짓다가 뭐죠, 뭔가?
1: Build.
0: Build, right? 자, 그러면은 그거의 과거형이 뭘까요?
1: Built.
0: Built. 그들은 지었다, 그 다리를.
1: They built the bridge.
0: Yes, 순식간에.
1: In no time.
0: In no time.
1: 오호.
0: Perfect.
1: 네.
0: So, 요렇게,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1: 네.
0: The plane will arrive in no time.
1: The plane will arrive in no time.
0: Right. They built the bridge in no time.
1: They built the bridge in no time.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 나 새로운 표현도 없나요? 막 이런 거 재밌어요 하시는 분들은 교재에 필기만 해 주세요.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In the blink of an eye.
1: 윙크인가요? 윙크?
0: 눈 깜짝할 사이.
1: 아, 우와.
0: 네, 진짜 비슷하죠?
1: 네.
0: 블링크 할 때만, 할 만해.
1: 블링크.
0: 그 다음에, before you know it. 알아채기도 전에.
1: 오.
0: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1: 그게 진짜 빠르게 뭔가 진행이 확 됐을 때 쓸 수 있는 말이겠네요.
0: 그렇죠. 오. 뭐, 예를 들어, it will be finished before you even know it.
1: 그쵸.
0: 정신 차리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을 거예요.
1: 너의 뭐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준비했어.
0: 뭐, something like that. Right? So, 이런 것들도 좀 번갈아가면서 쓸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1: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0: Alright, 미션 정리할게요. 굽 하나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1: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0: 그렇죠. 두 번째, 다행이다. 오래 걸릴까요?
1: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2: Let me see. It's an easy fix. Let me see. It's an easy fix.

0: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1: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0: 이병작 타임 돌아왔습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 네. 네.
0: 자, one of 복수명사. 여기서 중요한 주인공은 one입니다.
2: 단수.
0: 오케이. 자, 틀려도 되니까 도전해 주세요.
2: 네.
0: 목소리를 키워서 나 그 여자애들 중 한 명을 알아. 나 알아 그 여자애들 중 한 명.
2: I know one of the girls.
0: 그렇죠. Oh, I know one of the girls.
2: Mm-hmm.
0: Okay. 자, how about this? 내 친구 중 한 명이 경찰관이야. 자, 내 친구들 중 하나 어떻게 해요?
2: One of my friends.
0: Okay. 경찰관이야.
2: Is a cop.
0: Is a cop, right? 나 mm-hmm. are가 아닙니다.
2: Yeah.
0: 자, 세 번째. 굽이 heel. Mm. 여러 개는 heels, right? 자, 굽 하나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자, 그 굽들 중에 하나.
2: One of the heels.
0: Okay. 떨어져 나갔다, 완전히.
2: Broke off completely.
0: 그렇죠. Very, very nice. 자, 읽어보겠습니다. I know one of the girls. One of my friends is a cop.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아주 좋습니다.
2: 네.
0: 자, 다음은요. Take. 시간, 기간.
2: Mm-hmm.
0: 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2: 진짜 많이 쓰잖아요,
0: of
2: 이 말을.
0: Of course.
2: 네.
0: 그거 30분 걸렸어. 과거입니다.
2: 네. It took 30 minutes.
0: There you go.
2: Mm-hmm.
0: 자, 그거 오래 걸릴 거예요. Will 쓰세요.
2: It will take a long time.
0: It will take a long time, right?
2: 네.
0: 자, how about this? 그것은 오래 걸릴까요? 지금 어순만 바꿔서.
2: Will it take a long time?
0: 그렇죠. Will it? Take a long time. Alright, 읽어볼게요. It took 30 minutes. It'll take a long time. Will it take a long time? Great job, you guys. Alright, 자, 그렇다면 우리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4: Let me see. It's an easy fix.
3: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4: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0: 미션 해결할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어?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5: Let me see. Oh, it's an easy fix.
2: Oh,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5: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2: Wow,
5: okay,
2: thank
5: no
2: you.
5: No problem.
2: Yeah.
5: Okay, there,
2: there you
5: thank
2: are.
5: You.
2: Yeah,
0: okay.
2: Thank you.
0: Yeah. Oh! 수고하셨습니다. Good job, you guys.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우리 회사 다녀올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off to work. 맞죠?
0: Right, we are, off, we to are work. Off to work. 왜냐면 떨어져서 work로 가는 거니까.
2: 네.
0: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중요합니다. Take. 쓰고 나서 뭐 시간, 기간을 쓰면 얼만큼이 걸린다라는 뜻이었죠.
2: 네.
0: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거 일주일 걸렸어. 그거 일주일 걸렸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만들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예문 많이 만들어주세요.
2: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0: Bye. Bye.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0: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 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 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 목요일에는 관계 영어 배워볼 건데요.
1: 그쵸.
0: 우리 엄마의 사랑의 참견 Part 2. 혹시 기억나세요?
1: 뭐였죠?
0: 자, 예전에 그 사진, 셀피에 찍힌 걸 보고서 엄마가 이 남자 누구야? 너랑 같이 찍혀있는데 뭐 뭔가
1: 너를 보면서 미소 짓고 있네.
0: 이거 뭔가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딸은
1: 맞아요.
0: Don't overthink it. 오버해서 생각하지 마라.
1: 네.
0: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1: 네.
0: 그 드라마의 Part 2 되겠습니다.
1: 이거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0: 그럼요, 그럼요. 오늘 또 이렇게 영어 배우면서 드라마 느낀다는 느낌으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그냥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와서 한번 만나봐라. 네. 이러면 아닌 걸 알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1: 오.
0: 자, 지금 계속 딸은 부정하는 것 같아요.
1: 엄마는 오버싱킹에 오버싱킹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깜짝 놀랐네요.
0: 자, 오늘 문장들이 좀 길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챌린지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너가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1: 좋은데요.
0: 오케이.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2: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Is he single?
3: Single, 네, single.
2: He looks thoughtful. Like caring.
3: Caring. 그냥 그렇게 궁금하신 거면은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2: 응?
3: 응, 만나. Meet.
2: Me?
3: Meet him.
2: Me?
3: Yeah, you. You meet him. You interest him.
2: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3: Huh?
2: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3: 아, 당연히 안 되죠. 뭐 프리?
2: 예? Yeah? 뭐,
3: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2: No?
3: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2: What?
3: 어? 우리 stranger. He's stranger.
2: Stranger?
3: 네.
2: He's smiling at you.
3: You don't.
2: I can come next week.
3: 아, no.
0: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빨리 스토리를 마무리 줘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약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라고 하는 거는 즐기면서 배워야 되거든요.
1: 맞아요.
0: 이 스토리에 좀 몰입하시면서 영어는 부가적으로 자동으로 온다.
1: 내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으로.
0: That's right.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솔로야? 엄청 배려심 있어 보이는데 아니, 이것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1: 그러게요. So, is he single? 솔로야? He looks... 그는... 보여. 배려심 있어 보여.
0: 네.
1: 이게 뭐예요? 배려심 있다라는 거를 그러면은.
0: 그렇죠. 우리가 한국어로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배려심이 없어. 말을 많이 쓰는데
1: 네.
0: 막상 영어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1: 정말 이거 너무 한국말로도 사실 어려운 말이라 영어로 한 번도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0: 네.
1: 못 해본 것 같아요.
0: 근데 오늘 단어를 직접 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겠구나 할 겁니다.
1: 배려심.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0: 한다. 어, 그죠, 그죠.
1: 헤아린다.
0: 맞아요.
1: 아, 그러면은 저는 그게 결국에는 착해 보이는 거거든요. Look so kind. 여기에 다 들어가요. 배려심 네, 있어, 멋져, 착해, 다 들어가요.
0: 뭐 엄청난 거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He looks so kind. 네. 근데 이게 문법적 구조로 틀리질 않아서 그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1: 착해 자, 보이는 거거든요.
0: 보겠습니다. 바로 정답은 thoughtful. 아, 들어봤나요?
1: 어, 아니 thoughtful은 완전 생각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남을 생각을 많이 해주는 거죠. 이 사람 근데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So thought 이 생각이고 full 꽉 차 있는 느낌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o thoughtful. Someone is very thoughtful. 이 얘기는 굉장히 남을 배려를 먼저 하고 이런 것들 바로 형용사로 thoughtful. 그런데 반대로 네. 배려심이 없다라고 하면 not thoughtful도 가능하겠지만 네. 자 thought은 그대로 쓰고 뒤에 full만 바꾸는 거예요.
1: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생각을 생각이 있긴 있는데 생각이 없어요. Thoughtless.
0: 오, 오케이. Alright. 만들어 보겠습니다.
1: Perfect.
0: 아, he's very thoughtless. 이러면 배려심 없는 거예요. 남 생각 안 해주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이것들은 교재에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필기를 꼭 해주세요. 네. 오케이. 자 여기서 보세요. He is thoughtful. 이래버리면 네. 그는 thoughtful 하다잖아요.
1: 그쵸.
0: 너무 팩트로 만들어버렸죠. 근데 그냥 지금 사진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1: 아.
0: 그래서 그래 보인다. 그러려고 look 뒤에 형용사를 넣었죠.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왕초보 영어에서 look 형용사를 가장 많이 하는 패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Am I right?
1: Yeah.
0: Yeah. So look 형용사. 오케이 okay, 이렇게 하면 그런 상태로 보인다. 근데 그게 팩트인지는 확실히는 모른다. Right? 자 예를 들어서 혹시 창백한 거 형용사로 아세요?
1: 어, 저 알아요.
0: What is it?
1: Pale.
0: 오, 오. 예전에 아마 슬기 씨가
1: 한번 했었죠.
0: White이라고 했나? 뭐 이렇게 잘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케이. Pale. 창백한입니다. 그러면, 네. 야, 너 창백해 보여.
1: 오.
0: 어, 어떻게 할까요?
1: 어, you look pale.
0: 그렇죠. You look pale. 형용사 자리에.
1: 어디 좀 아픈가 봐요.
0: How about this? 걱정하는이라는 형용사 아세요? 걱정하는.
1: worryable.
0: 그런 단어는 없어요. 자, 자, worry는 걱정하다고요.
1: 네.
0: worried. ed가 붙어서.
1: 걱정하는.
0: 아, I'm so worried. 이러면 걱정하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1: 네.
0: 그러면은, Olivia는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할까요?
1: Olivia looks worried.
0: 그쵸. 그대로 형용사 넣어주시면 돼요. Like this. Alright. 주의하셔야 될 거. like 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1: 네.
0: look like 암기 아니에요. 그거는 look like는 뒤에 명사 올 때나 쓰는 겁니다.
1: 닮는 거잖아요, 누구랑.
0: 그렇죠, 그렇죠.
1: 아.
0: So, 읽어볼게요. Hey, you look pale.
1: Oh, you look pale.
0: Olivia looks worried.
1: Olivia looks worried.
0: 자, 여기서 제가 look 형용사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한테 challenge 거는 게 있습니다.
1: 네.
0: 질문형 하는 거.
1: 아.
0: 항상 틀리는 경우가 많았죠.
1: 네.
0: 자, 너, 배고파 보여 이러면 you look hungry잖아요.
1: 네.
0: 그러면 나 배고파 보이니? 어떻게 하죠?
1: Do I look hungry?
0: 어, 저 잠깐만 울고 가도 돼요?
1: 오, 우세요.
0: 맞았습니다. 아마 아니 마유쌤 왜 울려고 그래요? 이럴 수 있는데
1: 네.
0: 아마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 그렇죠.
0: 이 hungry 때문에 am I 이렇게 자동적으로 비동사를 붙이려고 하는데 얘는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
1: look
0: 일반 동사입니다. So, do I look 해 보이니?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1: 네.
0: Do I look? 어떻게?
1: Hungry.
0: Right? 이거는 am I hungry랑은 다르죠?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1: 그쵸, 그쵸.
0: 나 배고프니?
1: 오.
0: 이상하잖아요. Right? So, am I hungry? 아니라 do I look hungry? Very, very nice.
1: Yeah.
0: 자, 여기서 보세요. 왜 해석을 솔로야라고 했죠?
1: 오, 근데 싱글이네요?
0: 근데 싱글. 그쵸?
1: 오,
0: 한국에서는 보통 애인이 없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싱글이야. 뭐 요즘에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계속 어? 저 사람 솔로인가? 솔로라는 말을 많이 쓰죠.
1: 네.
0: 근데 그게 의미가 조금 다르죠.
1: 어.
0: 자, single and solo. You're different. Okay?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어, 싱글은
0: She's single.
1: 싱글은 왠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돌싱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0: Single?
1: 돌아오신
0: No. 그것도 맞아요. 네. 하지만 꼭 그게 기본은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이거는 그냥 애인이 없는 뭐 결혼한 상태가 아닌이라는 형용사예요. 아. 그러니까 뭔가 relationship이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0: 이 솔로는 네. 그런 뜻이 아니라
1: 뭐예요?
0: 그냥 뭔가 단순히 혼자 하는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1: 아~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솔로 트립.
1: 예.
0: 이거는 애인이 없는 사람들끼리 여행. 가는 여행이 아니고요.
1: 네.
0: 그냥 혼자 가는 1인 여행 같은 거예요. Make sense?
1: 네.
0: 오케이. 그래서 싱글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관계 관련해서 애인이 없거나 미혼이거나 but solo는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뭐가 됐든 간에 혼자 하는 거. That's right. You understand, right? 오케이,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예문도 같이 봐주시면
1: 네.
0: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I'm a single man. 이거 뭐예요?
1: 나는 결혼을 안 한 사람, 남자예요.
0: 꼭 결혼을 안 했거나 애인이 없거나.
1: 네.
0: 그럼 그냥 single man이에요. 근데 I'm a solo traveler. 이거는
1: 나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0: 맞아요. 차이가 있죠, 그렇죠?
1: 네네네.
0: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single 실제로 뭔가 애인이 있니?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1: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0: Alright. 자, 그랬을 때 이제 딸이 짜증났어요.
1: 그래요?
0: And then, 저기 그냥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1: 예.
0: 그만 물어보시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1: Why don't you just come and him yourself? 그를
0: 자 나눠볼게요.
1: 그쵸?
0: Why don't you부터
1: Why don't you 뭐 하는 게 어때요? 오는 게 어때요?
0: 오케이. Okay.
1: 와 오고
0: 여기서 끊을까요?
1: 그 여기서 끊어요?
0: 컴에서?
1: 컴에서 끊어볼까요?
0: Why don't you just come?
1: 오는 게 어때요?
0: 그냥 오는 게 어때요?
1: 그리고 보는 게 어때요? 그를. 당신 스스로.
0: 네. 맞아요.
1: 봐야 되네요, 그러면.
0: 직접 만나보다.
1: 만나는 거예요? 만나보는 거니까, 그러면.
0: 만나는 거죠.
1: Meet him이겠네요.
0: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1: Mm-hmm.
0: 이거는 진지하게 물어보는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why don't you just come? 이런 식으로.
1: 그렇죠.
0: 비꼬든 느낌이랄까요?
1: 약간 귀 후비면서.
0: 그렇죠.
1: 네.
0: 정답. 맞습니다. 만나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 입영작은 안 하겠지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 이게 엄청 길어 보이지만요. 사실 why don't you 이렇게 문장 출발하면
1: 네.
0: 뭐뭐 하는 게 어때?
1: 아 맞죠.
0: 하고 제안하는 그런 덩어리 표현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따로 잡을 거예요. 오케이, so why don't you come 와서 meet him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거기서 him에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1: Yourself. 네.
0: 오케이. 자, 여기 지금 oneself라는 게 나왔습니다. 문장 뒤에 oneself. 이러면 직접, 스스로라는 뜻을 이 자체만으로도 줄 수가 있어요.
1: 네.
0: 오케이? 직접 눈앞에서 만나보는 게 어때요? 그렇게 답답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쓰게 된 거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1: 네.
0: 케이크 있다고 하면서 저희가 만들었다면서 준 거예요. 근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1: 와우.
0: 그때 아, 너 이거 네가 직접 만들었다고?
1: 우와.
0: 이거 궁금하잖아요.
1: 그쵸.
0: 자, 그러면 넌 이거 만들었니? 일단 너 이거 만들었어?
1: Did you make this?
0: 어허.
1: Yourself?
0: 직접? Yourself?
1: 오호.
0: Hey, did you make this yourself?
1: Mm-hmm.
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이거 해볼까요? 내가 그거 직접 했어. 그냥 하다. Did로 써볼게요. 나 그거 내가 직접 했어.
1: I did it myself.
0: Mm-hmm. That's it.
1: Wow.
0: Very, very nice. So, oneself라고 하는 거. 너무 편하죠, 그죠?
1: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Did you make this yourself?
1: Did you make this yourself?
0: I did it myself. 네, alright. 자, 요거 길어 보이지만 why don't you는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1: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0: 그랬는데 엄마가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가 아니라 정말 그래도 되니? 엄마 다음 주에 시간 되는데.
1: 와 진짜 푼숙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예, 저랑 많이 다르지 않으신 분 같은데. Can I really? 나 정말 그럴 수 있어? I'm free. 나는 free야.
0: free야.
1: 다음 주에 free야 이거 같아요. 이건 약간 의역이 된 것 같아요.
0: Okay.
1: So I'm free. 다음 주에 I'm free next week.
0: Oh, okay.
1: 예. 왠지 얘는 그냥 그 뭐 at 이런 거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0: 이제 감 잡은 것 같습니다.
1: Yeah.
0: I like tha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1: Ooh.
0: Perfect. Next week. 얘는 다음 주라는 명사도 되지만 이미 다음 주에라는 부사도 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in, at, on 이런 전치사가 필요 없어.
1: Uh-huh.
0: 그냥 next week. There you go. 자, 보세요. 나 시간 있다라고 한 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1: 시간 있다, free요.
0: free로 표현했습니다.
1: 네.
0: 근데 벌써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느낌 오지 않아요?
1: 그렇죠.
0: 자유롭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그냥 넉넉하다.
1: 다음 주에.
0: 네, 시간이 되는 넉넉한이라는 형용사가 free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내일 시간 돼? 너 좀 시간 좀 넉넉하면 나 만날래? 뭐 어떻게 할까요? 너 내일 시간 있니?
1: Are you free tomorrow?
0: 그렇죠.
1: 와우.
0: 너무 간단해요. 물론 Do you have time tomorrow? 괜찮죠. 오케이. 하지만 free가 뭔가 시간이 좀 넉넉히 있는
1: 그러게요.
0: 느낌을 준단 말이죠. 자, how about this? 저 이번 주말에 시간 넉넉히 돼요. 이번 주말에.
1: I am free this weekend.
0: 그죠. I'm free this weekend.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1: 네.
0: So free 그거 상상하세요. 자유롭다. 시간 넉넉하다.
1: 와우.
0: Right? 읽어볼게요. Are you free tomorrow?
1: Are you free tomorrow?
0: Oh, I'm free this weekend.
1: I'm free this weekend.
0: 자, 여기서 우리 free 말고요.
1: 네.
0: 시간이 된다라고 할 때 형용사 쓰는 게 형용사로 또 하나가 있었거든요.
1: A로
0: 된다? 시작합니다. 시간이 되는.
1: 시간이
0: Are 된... you of...
1: Available?
0: Yes.
1: Available이 시간이 되는 이에요?
0: That's right.
1: 몰랐어요.
0: 단어는 알고 뜻은 예. 몰랐군요.
1: Available?
0: Okay, you guys.
1: Yes.
0: 이거 쓰면 됩니다. Available. 이거는 원래는요.
1: 네.
0: 뭐 Available은 뜻이 다양할 수 있어요. 뭔가 내가 필요로 할 때 있는 이게 Available이에요.
1: 맞아요.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슬기 씨의 새로운 앨범이 이제 동네에 뭐 무슨 뭐 그런 상점에서 available 합니다. 가서 하나 사세요.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available 필요할 때 있는 이라는 단순한 뜻이고 사람한테 쓰면 I'm available 이러면 저 시간 돼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 자체는 비슷한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얘가 아까 자유롭다 그랬죠?
1: 네.
0: 넉넉한 느낌이 강해요. Right? I'm available tomorrow 이러면 격식이기도 하고 그냥 시간이 있다 정도라면은 I'm free tomorrow 이러면 나 뭐 할 거 없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많다?
1: 아하.
0: 느낌 차이 알겠나요?
1: Yes.
0: Okay. So available은 어차피 격식이기도 하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요거 추천드리겠습니다.
1: 그렇죠. Free를 알고 있으니까.
0: Okay. Okay. So 여기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사실 Can I really go and meet him myself? 이게 이제 생략이 된 거겠죠. 자, 읽어볼게요.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1: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0: 자, 이랬을 때 방금 그건 그냥 한 말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딸이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그래서
1: 엄마 지금 편한 말로 오바 육바까지 간 거거든요.
0: 그렇군요.
1: 예. Of course not. 당연히 not이죠. We barely. 우리는 barely.
0: 근데 barely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1: 아니, 너무 길어요. 지금 이거 거의 역대급인 것
0: 역대급입니다.
1: 같은데.
0: 역대급입니다.
1: 예, 우리는 barely가 뭐죠? barely. barely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지금 좀 말문이 막혔거든요.
0: 힌트를 좀 드릴까요?
1: 네.
0: barely는 거의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1: 거의 안 한대요?
0: 그러니까 부정을 넣었다고 보시면.
1: 아, 거의 안 해요. 눈을 마주치는 걸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눈을 맞추다가
0: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1: Eyes가 들어가야겠죠? Eyes meeting이죠. Eyes meeting.
0: 아 그렇군요.
1: Barely 왠지 이런 거에는 꼭 뒤에 ing가 와요. Meeting of the eyes. Meeting of the eyes. 칼은 딱 맞아요.
0: 딱 맞네요.
1: 네, 딱 맞아요. 제가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0: 영화의 제목을 보는 것 같아요.
1: Meeting of the eyes.
0: Meeting of the eyes.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Of course not. We barely meeting of the eyes.
1: 그쵸.
0: 자, 그거 아니고요.
1: 뭐예요?
0: Make eye contact.
1: 오.
0: 들어봤나요?
1: 아니요. Eye contact은 알아요.
0: Eye contact은 들어보셨죠.
1: 네.
0: 오케이. eye contact 중요한 거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명사만 안단 말이에요. Eye contact.
1: 맞아요.
0: 거기까지 아는 게 너무 아깝지 않나요? 얘를 문장에 넣으려면 동사를 알아야 돼요.
1: 동사화하는 게 매...

0: 에이크가 되어주는군요.
1: 네. 그래서 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명사보다 동사를 우선으로 가야 됩니다. So make eye contact. 얘는요. 토시 하나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쓰는 겁니다. 네. Make eye contact. 눈을 마주치다. 왜? Eye contact를 만들다거든요. 음흠. Right? Okay. 자, 그러면 오! 이왕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 원해요.
0: Yes.
1: 얘도 안다면 눈을 반대로 피하는 건 뭐라고 할까요?
0: 피하다.
1: Eye contact를 make 하는 게 맞추는 거예요.
0: 예.
1: 그러면은 피하는 거. Eye contact를 피하는 거. 이거는 그대로 직역으로 쓰면 돼요. 피하다.
0: Yes. Avoid.
1: 그렇죠.
0: 아, avoid가 피하다니까.
1: Mm-hmm.
0: Yes.
1: 얘는 네, 변수가 없어요. 그냥 avoid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피하다죠.
0: 네.
1: So avoid eye contact. 그러면 눈을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0: 눈 맞춤을 피하는 거군요.
1: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make avoid 이렇게 동사 하나만 갖고 가면 문장에 넣을 수 있는데
0: 네.
1: 그냥 eye contact에서 끝나는 거 너무 아쉽잖아요.
0: Eye contact도 몰랐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1: 이거만 하게 되면 나중에 예. 진짜 외국 가서 이렇게 돼요. Eye contact 손으로 쓴다니까요.
0: 그렇죠.
1: 오케이,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중급까지는 아닌데 초중급 이상으로 가야 나오는 것들이긴 한데
0: 네.
1: 이걸 잠깐 제가 소개하고 싶었어요.
0: 아,
1: barely라고 하는 건데요.
0: 어려워요. 네. barely.
1: barely라고 하는 거는 never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아닌 거죠.
0: 네.
1: 걔보다 좀 가볍습니다. 거의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0: 아우.
1: So barely 쓰고 동사를 쓰면 그 행동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거의 안 한다. 그래서 저희 거의 눈도 안 마주쳐요. 우리 그렇게 안 친해요.
0: 어허.
1: 이런 느낌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부정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0: 네.
1: 네. 요거 예를 들어서 I work out 이런 뭐예요?
0: 나
1: I work
0: 운동해.
1: Out. 나 운동해. I work out. 근데 나 거의 운동 안 해.
0: 아, I barely work out.
1: 그렇죠. I barely work out. 이미 barely에서 거의 안 함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I never work out 하면 절대 안 한다.
0: 어허.
1: 강해지죠.
0: 네.
1: How about this? She eats anything. 와, 걔는 아무거나 먹어. 아무거나 잘 먹어.
0: 식성이
1: She
0: 좋다.
1: eats anything, 예. right? 근데 예.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안 먹어.
0: Oh, she barely eats anything.
1: 그렇죠. She barely eats anything.
0: 아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0: 뒤에 동사는 그러면은 주어에 맞춰 주는 건가요?
1: 이거는
0: 네.
1: 이 주어 동사 매칭이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0: 아, 그렇군요.
1: never가 마찬가지예요.
0: 아, 그렇군요.
1: Yes, good question. Right? 네. So 얘는 얘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바꿔야지. 아니면.
0: 아니군요.
1: Okay? So she eats anything에서 거의 안 먹는다.
0: 네.
1: Okay? 지금 해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좀 맛배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0: 네.
1: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I barely work out.
0: I barely work out.
1: She barely eats anything.
0: She barely eats anything.
1: There you go. 그리고 저번처럼 of course not.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려고 not을 또 썼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연기 한번 해볼게요. 아,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1: That's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3: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1: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0: 네.
1: 그냥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0: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1: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0: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1: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2: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4: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3: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네, 자, 첫 번째는요. oneself.
1: 네.
0: 그러니까 myself, 뭐 himself, 뭐 다양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 myself, yourself가 대부분 나올 겁니다.
1: 네.
0: 자, 그거 내가 직접 했어. 그거 내가 직접 했어.
1: I did it myself.
0: I did it myself.
1: 음흠.
0: 어? 이거 내가 직접 만들었어?
1: Did you make this yourself?
0: 그렇죠. Did you make this yourself? 세 번째입니다. 그냥 와서 직접 그를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그냥 오시는 게 어때요?
1: Why don't you come?
0: Why don't you just come?
1: Why don't you just come?
0: 그리고 그를 직접 만나는 거 어때요?
1: And meet him yourself.
0: 그렇죠.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 did it myself. Did you make this yourself?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다음 패턴은요? Barely.
1: Yeah.
0: 자, 이거 틀려도 됩니다.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자, 첫 번째. 나 거의 운동 안 해.
1: I barely work out.
0: 그렇죠. I barely work out.
1: Yeah.
0: 두 번째. 걔는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안 먹어.
1: She barely eats anything.
0: 그렇죠. eats입니다.
1: 네.
0: 하나 더.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우리 eye contact도 거의 만들지 않아요.
1: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I barely work out. She barely eats anything. We barely make eye contact. 네, 좋습니다. 배운 거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3: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4: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3: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4: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3: Really?
4: Mm.
3: Let me meet him.
4: No.
3: Come on.
4: I know.
0: Yes. Good job, you guys.
1: 정말 잘하세요.
0: 완벽합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그거 일주일 걸렸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t took a week.
0: It took a week. 과거형이니까요, 그렇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barely 동사.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 남편은 거의 안 웃어. 내 남편은 거의 안 웃어.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오늘도 영어 문장 만들어서 예문 계속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한 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1: 아, 또 열심히 달려왔죠.
0: That's right. 네. 자, 여행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공항과 유모차라고 해서 지난번에 파트 1을 한 적이 있습니다.
1: 아, 제가 베이비카라 그래가지고. 아,
0: 그렇죠. 예. 그 스트롤러 가지고 이제 가는데 뭔가 게이트까지 갈 수 있는 뭐 서비스 얘기가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1: 네. 네.
0: 자, 그것에 이제 파트 2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유모차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1: 네.
0: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1: 네. 뭐
0: 유모차, 유아차 영어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그렇죠.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접이식 유모차인데 이렇게 접혀요. 이렇게 보여주네요. 이것도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이 유모차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2: I'm here to assist you.
1: Help me.
2: I can help you. Yes. Sure.
1: This 그 baby car. Baby car. Baby baby seat car. You know? Oh, you know.
2: That's a stroller.
1: 아, 예, 그거. Stroller.
2: Mm-hmm.
1: 그 bring in the airplane. Bring take this.
2: Oh, you're asking, can you?
1: Yeah. Yes. Understand?
2: I do.
1: Okay. 이거 접이식 유모차인데, 아, 이렇게 딱 접히거든요. 이렇게 접혀요.
2: What? It's broken?
1: No. This is 그 folding.
2: 폴딩. Folding. Okay, foldable.
1: Stroller. Yes.
2: Okay.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1: 오바?
2: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1: Overhead?
2: Yeah, overhead bin.
1: Overhead bin.
2: Yeah, you don't have to check it.
1: You don't have to check?
2: You don't have to check it.
1: Check it?
2: You don't have to.
1: Ah!
2: You can just take it on the plane.
1: Oh, only my body and...
2: Stroller on the plane. You don't have to check it in.
1: Okay, I see. Okay, thank you.
0: 아이고, 결국에는 말 안 통해서... 그 현장에서 중고로 파셨다고 딴 분한테.
1: 네, 급하게 올렸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좀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네, 올렸어요.
0: 안 됩니다. 우리 소통을 해서 아 이거 비행기 가지고 탈 수 있냐,
1: 네.
0: 뭐 접이식이다. 이거 단어 몇 개만 해결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1: 그쵸.
0: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4: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You don't have to check i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dialogue. 이 유모차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1: 오.
0: 라고 디테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 Can I take this stroller? 여기서 끊어도 사실 완벽한 문장 같아요. 근데
0: 어디예요?
1: On the 비행기. 그래서 비행기니까 네. On the plane 할게요.
0: 오케이.
1: 예.
0: 오케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take this stroller?

0: on the plane. 정답. Perfect.
1: 와우.
0: 비행기란 단어가 나오게 됐죠.
1: 네.
0: 사실은 이거는 예전에도 그런 거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이 water bottle 가지고 타도 되냐라든가 네. 다른 것으로 했는데 stroller만 바꾼 거죠. 그렇죠? 요거로만 바꾸게 됐는데요. 자, 아무튼 plane 비행기고요. 이거 이제는 여러분들 please. Alright. 얘는 암기를 할 만하죠. 그렇죠?
1: 저 이제 기억해요.
0: 네. 네. 특히나 뭐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거 그렇고 뭐 이거는 뭐 나이 상관없이 다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1: 그쵸.
0: Stroller, 유모차, 유아차가 되겠고요. 읽을 때 여기 TR, mom 이렇게 되면 얘가 TR과 R을 충돌을 하면서 치읓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스트롤러가 아니라 입모양을 좀 모으면서 stroller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 갑니다. Stroller, stroller,
1: stroller. Stroller.
0: There you go. So stroller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탈 수 있냐. So 여기서 나오는 패턴 우리 또 복습 겸 가야 됩니다.
1: 네.
0: Right. So take something 가져가는 거예요. 어디로다가 on the plane 이렇게 얹어 놓는다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o, take something on the plane 가지고 타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모를 수도 있잖아요. 라이터 같은 거 있는데 오. 이거를 가지고 타야 되는지
1: 예.
0: 혹은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러죠? 그런 수트케이스에 넣어야 되는지
1: 네.
0: 실제로 그런 규정 같은 거를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1: 요즘엔 또 보조 배터리를 절대로
0: 그러니까요.
1: 그 짐칸에 올리면 안 된다고
0: 맞습니다.
1: 하잖아요.
0: 그래서 예. 내가 게스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물어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1: 규정을 잘 모를 때는
0: 그렇죠.
1: 네, 무조건 확답을 받아야지 안심이에요.
0: 이게 불이 날 것 같은, 화재를 발생시킬 것 같은 거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1: 그렇죠.
0: So,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라이터를 가지고 탈 수 있나요? 그 비행기에? 어떨까요?
1: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0: 그렇죠.
1: Oh.
0: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무슨 뭐 battery on the plane?
1: Oh.
0: 이렇게 또 이런 좀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은 물어봐줘야 돼요.
1: 그렇죠.
0: 자, how about this? 당신은 그거를 가지고 탈 수 있어요. 비행기에.
1: You can take that.
0: Take it.
1: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0: That's it.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이러면은
1: yes.
0: OK를 받은 거예요. Right? Okay. So, 명사가 뭐가 됐든 간에 뭐 이게 됐든 간에 아니면 이런 대명사가 됐든 간에 take 한다는 건 가지고 타는 겁니다.
1: Yes.
0: 이 경우에서는.
1: Okay?
0: 자,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1: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0: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1: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0: All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이번엔 stroller입니다.
1: 네.
0: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1: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0: 자, 이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 Yes.
0: 아, 근데 이게요. 접이식 유모차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접혀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 네.
0: 왜냐면은 그게 아무래도 그 위에 보면은 짐칸에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1: 확인을
0: 대해서
1: 해야
0: 또
1: 되거든요.
0: 얘기를 해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1: It's a foldable stroller. 지난번에 살짝 언급 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0: yes,
1: 쓰는
0: did.
1: 거군요. It like this. 아, 이거는 접힌다. 그러면 접힌다라는 동사.
0: 네.
1: 그죠?
0: 근데 다행히도 앞에서 나름 힌트가 나왔어요.
1: 그쵸? 이 foldable을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0: That's right.
1: It 우리 fold잖아요.
0: 오호. 오.
1: Fold. 와.
0: 이시니까요?
1: Yeah.
0: Okay. Alright. 자, 최근에 에러가 되게 많았거든요.
1: 그렇죠.
0: 씨가. 근데
1: 한 번은 못 맞춘 적 많아요.
0: 계속 요즘에 틀리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니까.
1: 그렇죠.
0: So,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Perfect. Very nice.
1: 네.
0: 우리 왜 예전에 이불 개고 뭐 옷 개고 그러니까 이불은 아니고 옷 같은 거 갠다라고 할 때 fold를 썼잖아요.
1: 맞아요.
0: Right? Folding 뭐 the clothes 이런 식으로. So fold는요. 접는 것도 되고요. 그 자체가 접히는 것도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수동태로 쓰고 이럴 필요가 없이요. fold를 그냥 써 주시면 돼요. So 그거는 이렇게 접어요가 아니라 여기서는 접혀요. 이렇게 되는 거죠. Fold. There you go. 자, 그리고 foldable. 저번에 한번 제가 언급했었죠, 진짜.
1: 네.
0: 그래서 이 단어. 그냥 stroller가 아니라 foldable stroller이다. 한 거는 얘는 보세요. fold 뒤에 able 나왔죠.
1: 접을 수 있는
0: 네.
1: 유모차.
0: able이라는 게 붙어 버리면요. 그거는 네. 할 수 있는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접힐 수 있는.
1: 오.
0: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많은 단어들이 그런 좀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1: 네.
0: So 이게 의역이 되면서 접이식인 이렇게 되겠죠. foldable stroller.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단어 말고도요, collapsible 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1: collapsible.

0: 단어가 어렵기는 한데 뭔가가 collapse 하는 게 뭔지 아세요?
1: Collapse? Collapse, what is it?
0: 이거는
1: 네.
0: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다, 붕괴되다, 혹은 이렇게 주저앉는 거 있잖아요.
1: 예.
0: 그것도 collapse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stroller가 있으면 이렇게 주저앉듯이 접히는 거 있죠.
1: 아, 이것도 지난번에 살짝 얘기해 주셨어요.
0: Did I? 네. I did. Oh, okay, okay. So 이 두 개 다 돌아가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Foldable, collapsible. 어떤 거를 써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it's a foldable stroller and it falls 하고 나서 마지막에
1: Like this.
0: Like this. 자, 이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1: 네.
0: 저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직접 보여줘야죠.
0: 네. 그래서 제가 예문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자, 이거 동사 오면 이거예요. 이해되나요? 아, 쉽지 않아요.
1: 약간 둥그름 잡는 것 같아요.
0: 네. 예. 그래서 뭔가 예시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 접힌다고는 했는데 뭐 물론 웬만한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1: 그렇죠.
0: 정확하게 어떻게 접히는지 보여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1: 그래서 글로 읽는 것보다 영상을 한번 보면은 이해가 빨라요.
0: Of course. 네. 그래서 이 like this의 힘은 저는 세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자녀가 있는데
1: 네.
0: 아이한테 예를 들어 뭔가를 보여줄 때는 예를 들어 영어를 가르쳐준다면 그 행동을 직접 이렇게 보여주면서 해주면 그 영어가 같이 흡수가 되거든요.
1: 아, 맞아요.
0: Right? 뭐 예를 들어서 뭐 move your hand like this 이렇게 그러면
1: 네.
0: like this, 아, move your hand가 이런 식 이렇게 움직임이구나. 그래서
1: 네.
0: 언어도 같이 들어와요.
1: 완전 흡수되죠.
0: Right.
1: 네.
0: 그래서 like this, 이렇게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너의 팔들을 이렇게 움직여. 예를 들어서 뭐 필라테스 강사님이
1: 네.
0: 당신의 팔들을 움직이세요. 이렇게.
1: Move your arms like this.
0: 그렇죠. Move your arms like this.
1: Yeah.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넘어지다라고 할 때 무슨 down이죠?
1: Fall down.
0: 그러면 과거형은?
1: Fell down.
0: 한번 해볼게요. 야, 그녀가 이렇게 넘어졌어.
1: She fell down like this.
0: Like this. 그렇죠. 그러면 예. 상대방이 비주얼이 확 오겠죠.
1: 그렇죠.
0: 너무나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덩어리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Move your arms like this.
1: Move your arms like this.
0: She fell down like this.
1: She fell down like this.
0: All right. 본문도요. It's a foldable stroller. It falls like this.
1: It's a foldable stroller. It falls like this.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0: 자, 다음 볼게요.
1: 네.
0: 아마 머리 위 선반에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접힌 걸 보여주면
1: 네.
0: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사이즈를 보고 아, 이거는 사실 위에는 안 들어가겠네요. 뭐 들어가겠네요. 이거 결정을 할 수 있겠죠.
1: 그죠, 그죠. It should fit in the
0: 자, it should fit.
1: 그거는 fit해 할 거예요.
0: Fit, okay.
1: fit해요. 머리 위 선반에 in the 선반 on the head.
0: 말온도 이거 선반. 어디 말하는 줄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 타면
1: 짐칸이에요.
0: Right. 네. 툭하면 슝.
1: 네.
0: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근데 선반이니까
0: 한 번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요.
1: 그래요?
0: 정말 지금 선반 이렇게 쓰시려고 한 상관이죠?
1: 설마 shelf. shelf. shelf인가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shelf. shelf on the head. 예. 네. 머리 위. 머리 위 선반.
0: Good idea.
1: Yeah.
0: 자, 만약에 shelf가 이제 선반이라는 뜻 맞기는 한데
1: 네.
0: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머리 위에 이렇게 선반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러고 다니는 느낌. 이러고 다니는 느낌이 있어서.
1: 아, 진짜요?
0: 네, 네. 그거는 아니고요. 자, 보여 드리겠습니다.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1: 어머머머머.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0: Right. 이거는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면 그 in-flight announcement, 그렇죠? 기내방송문에서 영어로 100% 듣습니다.
3: 아, 그래요?
0: Right. Overhead가 머리 위에 라는 뜻이고요. bin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뭐 통, 깡통, 뭐 아니면 이런 수납 공간을 얘기를 해요.
3: 하긴 오는 바로 위죠.
0: 그렇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3: Overhead가 맞겠네요.
0: 무거울 거예요. 네. So overhead bin이라고 하는 게 머리 위 선반, 짐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3: 네.
0: 자, 우리가 뭔가가 어딘가에 맞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서 딱 된다.
3: Mm-hmm.
0: Okay, so fit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예요.
3: 네.
0: 근데 그 뒤에다 in을 추가하세요.
3: Fit in.
0: Something fits in somewhere. 그럼 뭔가 그 안에 딱 fit한다.
3: 아하.
0: 네, 맞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3: Yes.
0: 자, 예를 들어서 그 상자, 그 카트의 안에 맞을 거야. 맞아, 이렇게 할게요.
3: 맞아.
0: 아, 맞았다. 자, hold on. fit의 과거형이 뭔지 아세요?
3: fit.
0: Yes. fit은 과거도 fit이에요. 그래서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fitted가 뭐 fat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3: 네.
0: fit.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그 상자는 그 카트에 맞았다.
3: The box fit in the cart.
0: 그렇죠. The box fit in the cart. 자, 이번에는 얘도 활용해볼게요.
3: 네.
0: 아, 그거 아마 맞을 거예요. 어디에? 그 트렁크에.
3: It should fit in the trunk.
0: 그렇죠. It should fit in the trunk. 트렁크 맞아서 들어갈 거다. 거기
3: 네.
0: 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3: 이것도 중고거래 할 때 많이 얘기합니다. 그 차에 실리나요? 트렁크에 들어가나요?
0: 오우.
3: Yeah, it should fit in the trunk.
0: Yes, yes. 우리가 뭐 해외 가가지고 택시를 탈 때도 많으니까.
3: 네.
0: 자, 읽어볼게요. The box fit in the cart.
3: The box fit in the cart.
0: It should fit in the trunk.
3: It should fit in the trunk.
0: Very, very nice. 아, 참고로 여기 나온 조동사 should는요.
3: 네.
0: 아마 뭐뭐 할 거예요.
3: 어허.
0: 이런 식으로 경험상, right? Yes. 경험상 내가 좀 잘 알고 말할 때, 아마 뭐뭐 할 거예요. Hey, it should 이런 식으로, right?
3: 그죠, 그죠.
0: 뭐 예를 들어서, yeah, it should work. 아마 그거 될 거야.
3: Yeah,
0: he should be here soon. 아, 걔 아마 곧 여기 올 거야.
3: 올 거야.
0: 좀 내가 알고 얘기를 할 때, 그렇죠, 경험상.
3: 그래서
0: 여기서도 이분이 공항에서 워낙 오래 일했으니까,
3: 그쵸?
0: Yeah,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연기가 가야 돼요. 그래, 아, 내가 좀 안다라는 느낌의 should구나.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3: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0: Okay. We have only one more sentence left. 수화물로 붙이실 필요 없어요.
3: 그쵸.
0: 얘기를 합니다.
3: 수화물로 붙이게 되면은 아이를 이제 그 공항 내에서는 계속 걸어다니게 해야 되니까 또 붙일 때 짐도 많은데 애도 들어야 돼서 힘들더라고요.
0: 근데 또 수화물로 붙이면 이게 또 부서질 수도 있고
3: 약간 파손 위험이 조금 있죠.
0: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뭐 어디 케이스나 아니면은 뭐 박스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3: 그럴 수가 없죠.
0: 그렇죠.
3: 예. You don't have to.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요. 수화물로 붙일 필요. 그렇죠. 그러면 to
0: 이거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닙니다.
3: 그래요?
0: 네.
3: 아, 수화물로
0: 지금 보세요. 수화물로 붙이다.
3: 그죠?
0: 이게 영어로 뭐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3: 예.
0: 뭐 직접 풀이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try.
3: 짐으로 해보세요. 짐으로 가는 거. 그러면은 이 수화물로 붙이는 게 태그를 달게 되잖아요. 그러면 태그를 써볼까요? 칸이 너무 좁으니까. 태그.
0: Tag it. 오케이. 간단하게 해봤는데, 자, 이거는,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할 수도 있습니다. You don't have to.
3: 뭐야?
0: Check it. 왜? 비행기 타러 가면은 거기서 체크하는 거 있죠?
3: 그쵸.
0: 네. 그거를 수화물 붙이다잖아요, 사실은.
3: 맞아요.
0: 거기 왜 서 있겠어요? 물론 이제 그런 티켓도 받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붙이는 거니까.
3: 그쵸, 그쵸.
0: 그 행위를 체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방이나 뭔가를, 이제 붙인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체크를 쓰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체크인이라고 쓰시는데, 네. 그거는 이제.
3: 호텔에서.
0: 그렇죠.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 자체가 체크인해서 티켓을 받거나,
3: 네.
0: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수화물을 붙인다라고 할 때는, 책을 동사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다, 뭐 기본적으로는 확인하다.
3: 네.
0: 그리고 수화물을 붙이다. 그러면 두 번째 의미가 맞겠죠. Check.
3: Check.
0: Alright.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가방들 있잖아. 그거 어떻게 붙였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붙이다가 이제 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3: Check니까.
0: 그렇죠. 넌 너의 가방들을 붙였니?
3: 과거예요, 근데. Did you check your luggages? Baggages?
0: bags.
3: Bags.
0: 왜냐? 아. 러기지도 짐 되는데 네. 걔는 그렇게 하려면 그냥 luggage 하고 끝내야지 러기지 쓰란 말은 없습니다.
3: 아.
0: luggage, baggage는 셀 수 없는 단어예요.
3: 아, 그래요?
0: So, 만약 셀 수 있게 쓰고 싶다? 그러면 bags. bags. Right? Hey, did you check your bags? 이렇게 하면 돼요.
3: 오.
0: 그러면은 너 그거 했니? 이렇게 한다든가. 자, how about this? 나 벌써 내 여행 가방 붙였어. 자, 여행 가방 우리 보통 뭐예요? 막 옷 넣는 가방.
3: 수트케이스.
0: Yeah. 그러면 나 벌써 내 수트케이스 붙였어?
1: I already

0: packed my
1: suitcase. That's it. I already checked my suitcase. 이건 확인한다가 아니라 이게 붙이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단어 check 별거 아닌데
0: 우와.
1: 얘를 모르잖아요. 그럼 잠깐만 send?
0: 어?
1: 뭐라 그래야 되지? 아예 아니면 태그.
0: 어, 태그 잘... 붙여야 되니까 뭘 붙여? 스탬프까지 갈 수
1: 스탬프.
0: 있어요.
1: 맞아요. 예. 뭐 attach 뭐 여, 난리 납니다.
0: 여러 가지 갑니다.
1: That's right. 그래서 이게 적당한 동사 되겠습니다.
0: 네.
1: 자,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Did you check your bags?
0: Did you check your bags?
1: Mm-hmm. I already checked my suitcase.
0: I already checked my suitcase.
1: 근데 여기서
0: 네.
1: 수화물을 꼭 붙여야 된대요.
0: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대요.
1: 안 그래도 된대요.
0: 네.
1: 그거 어떤 덩어리에서 알 수 있어요?
0: Do not have to.
1: You don't have to do it, right?
0: 네.
1: So, don't have to 라고 하는 문법 패턴이죠.
0: 네.
1: 얘는 모르면 아예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0: 해석도 안 되고
1: 알아야
0: 들리지도
1: 돼요.
0: 않죠.
1: That's right.
0: 네네.
1: So, you don't have to do something. 아니면 뭐 주어가 뭐 3인칭 단수면 don't가 아니라 doesn't.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뒤에 네. 행동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지불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불로 해도 된다 이런 느낌?
0: Yes, you don't have to pay now.
1: 오,
0: 나 진짜 네이티브 같죠? You don't have to pay now.
1: 그거 되게 좋아하시는 문장이죠?
0: 어, 맞아요.
1: 나중에 내고 싶은 거.
0: 신난다.
1: 그렇죠. You don't have to pay now. How about this?
0: 네.
1: 자, 주어를 3인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단수로.
0: 네.
1: 그녀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녀가 어떤 뭐 VIP 패스 같은 걸 산 거예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그녀는
0: 네.
1: 기다릴 필요 없어요.
0: Yeah, she doesn't have to wait.
1: Wait, 그죠? She doesn't have to wait.
0: Mm-hmm.
1: Yes, yes.
0: Oh.
1: 주어 바꿔보면서 연습도 하고요.
0: 네.
1: 약간 여유가 된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 Didn't have to.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자, 같이 한번 낭독해보겠습니다. 상상하면서.
0: 네.
1: Oh. You don't have to pay now.
0: You don't have to pay now.
1: Oh, she doesn't have to wait.
0: Oh, she doesn't have to wait.
1: 자, 그리고 체크할 필요 없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1: Oh, you don't have to check it.
0: Oh, you don't have to check it.
1: There you go. 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You don't have to check it. You don't have to check it.
1: Alright,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0: 네.
1: 첫 번째, 이 유모차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0: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1: On the plane.
0: Mm-hmm.
1: 접이식 유모차인데 이렇게 접혀요.
0: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1: Like this. Mm-hmm. Like this 중요합니다.
0: 네.
1: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It's a foldable stroller. It falls like this.
2: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You don't have to check it. You don't have to check it.
1: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이병작 타임 돌아왔습니다.
0: 네,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보시죠.
1: 오케이. Okay. 자, 첫 번째는요,
0: 네.
1: take something on the plane. 이거는 stroller뿐만이 아니라 공항에서 너무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꼭 아셔야 됩니다. 보고하셔도 돼요.
0: 네.
1: 자, 그거 비행기에 가지고 타실 수 있어요. 당신은 그거를 take해도 돼요, 그 비행기에.
0: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1: On the plane,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Like this.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유모차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제가 이 유모차 가져가도 돼요? 그 비행기에?
0: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1: On the plane. There you go. 세 번째입니다. 이 라이터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0: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1: There you go.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1: 오, 좋아요.
0: Yep.
1: 자, 다음은요. Like this.
0: Mm-hmm.
1: 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중요하죠.
0: Like this. 이게 조금 약간.
1: 아, 죄송해요. 제가, 어, 손을 이렇게 씻는 거란다. Like this.
0: Like this. 이거 어때요? 예.
1: I like that.
0: 좀 더
1: like
0: 역동적으로.
1: 오케이. 예.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이렇게 접혀요. 그거 이렇게 접혀요.
0: It folds like this.
1: Like this.
0: Mm-hmm.
1: 자, 두 번째. 걔는, 그녀는 네. 이렇게 넘어졌어.
0: Oh, she fell down like this.
1: 그렇죠. She fell down like this. Fall down이 넘어지는 겁니다.
0: 네.
1: 완전히 주저앉은 느낌이랄까? 오케이. 자, 세 번째.
0: 네.
1: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필라테스를 가르친다는 느낌으로
0: 그렇죠?
1: 두 팔을 이렇게 움직이세요.
0: 자, move your arms like this.
1: Like this.
0: 예.
1: 이렇게. 좋습니다.
0: 그렇죠?
1: 자, 읽어볼게요.
3: It falls like this. She fell down like this. Move your arms like this.
1: 오, 수고하셨습니다.
0: 오,
1: 너무 잘하셨어요.
0: 네.
1: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5: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You don't have to check it.
1: 자, 다 같이 미션 해결해 볼까요?
0: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해결. Oh,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7: Yeah.
6: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7: Oh,
6: yeah.
7: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You don't have to check it.
6: Wow, okay, thank
7: Take
6: you.
7: It. Yeah, no problem.
6: 가자, 우리 애기.
1: 한 주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0: 또 이제 금요일이라고 엄청 네. 열심히들 해주시네요.
1: I know.
0: 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내 남편은 거의 안 웃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husband barely smiles.
1: Yes. S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0: 네.
1: Barely는 거의 아닌 건데 주어 동사 매칭하는 거에 영향 안 줍니다.
0: 네.
1: Alright. 자, 오늘 배운 이병자 패턴입니다. Take 명사. On the plane. 이렇게 하게 돼서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0: 네.
1: 그건 비행기에 가지고 타실 수 없습니다.
0: 어허.
1: 이거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0: 좋습니다. 여러 번 예문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오케이.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조금씩 리뷰도 해주는 센스 아시죠?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0: See you.

여러분의 든든한 적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특강 영어독해하면서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저 오늘도 긍정주문으로 힘차게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의 긍정주문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건 어떤 긍정주문이냐면, 선생님이 교사가 되고 나서 이제 고3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다녔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연수에 갔습니다. 근데 그 연수 책자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 연수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의 편집글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라 선생님이 매년 생각이 날 때마다 읽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딱 하나로 떨어지는 꿈을 꿔야 할까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으면 안 되나요? 그냥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될까요? 아이들에게 하나의 꿈을 강요해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선생님, 죄송해요. 저 아직 꿈을 못 정했어요. 라고 말을 하곤 하는데, 그게 아이들이 과연 죄송하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일인가? 그게 어떻게 죄송한 일이 될수 있는가? 라는 굉장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글이었고, 읽으면서 공감이 진짜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힘이 들거나 상담을 하면서 뭔가 이 가치관을 다시 잡고 싶을 때 읽는 글이거든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저 그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도 괜찮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무엇이 되고 싶다. 선생님도 영어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 어떤 것이 되고 싶은가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의 삶,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나 김수현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아, 김수현은 참 행복한 수연이, 남을 잘 도와주는 수연이라고 말을 할수 있을 정도로 나를 정의하는 그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챕터 7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어법, 주제, 제목, 무관한 문장의 순서까지 참 많은 유형 많이 많이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9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제목인데요. 딱 봤을 때 뭔가 심리학 얘기 나오고 의식 얘기 나오고 하면서 와, 이 지문도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술술술 읽혔죠. 일단 이 지문의 앞부분에서 뭐를 찾아줘야 되냐면은 주인공을 찾아요. 이 지문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항상 찾는 연습을 해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이 지문에서는 그 주인공의 입장이 무엇인가, 주인공의 입장까지 찾는데 그 입장을 찾는 데 있어서 또 톡톡한 역할을 해주는 무게 있는 단어들이 있죠. 그치? 그 단어들도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6쪽까지 오셨어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No one has objected라고 해서 no one,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지금 부정문으로 해석이 되거든? 해석이 꼬일 수 있어요. 유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so 나오면서 strenuously 격렬하게 그렇게 격렬하게까지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치? 뒤에 누구 나오냐면은 S라고 하면서 The group of animal psychologists. 아, 그러니까 이거네. 결국엔 이 동물 심리학자들의 집단만큼이나 아주 격렬하게, 아주 맹렬하게 그렇게까지 반대한 사람이 없었어. 라고 해석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집단은 어느 집단이 되는 겁니까? 결국엔 동물 심리학자들의 집단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느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다시. 동물 심리학자 집단이 정말 강력하게 반대를 했구나. 자, 무엇에 반대를 했습니까? Object to라고 해서 전치사 to랑 짝꿍이에요. 뭐뭐에 반대하다. 어디에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했냐면은 Defining psychology? 심리학의 정의를 내리는데 뭐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As the science of consciousness, 의식의 과학이라고 정의 내리는 거 거기에 반대를 했어요. 또두 번째, 어디에도 반대를 했냐면 limiting it, 이것을 갖다가 제한하는데 어디로? consciousness, 의식으로 제한하는 것에도 반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첫 번째 문장에 엄청난 단서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누구? 동물 심리학자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입장이 무엇이다? 반대 입장이다. 자, 그럼 무엇에 반대하는가? 글쎄, 심리학을 의식의 과학이라고 정의 내리는 거. 그래서 심리학을 의식으로 제한하는 거. 거기에 반대했다라는 이야기. 너무 중요한 내용 살펴주셨습니다. 그치? 자, 다시 한번 정리 갈게요. 동물 심리학자들이 주인공이에요. 자, 그리고 이 동물 심리학자들 집단은 반대합니다. 이 심리학을
의식으로 제안하는 거, 의식의 과학이라고 정의 내리는 거, 거기에 정말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고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입장을 살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중요하겠지요. 바이에너제틱 월, 효과적인 연구를 통해서 자 그들은 입증했습니다. The animal was a very good subject for psychological study. 동물이 심리학 연구에 매우 좋은 대상이다를 갖다가 입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연결되죠? 두 개의 헤드 PP가 연결되는 구간이군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많은 것을 발견했는데 there was important, 중요한 많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에 관해서? Instinct and learning in animals, 동물들의 본능과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많은 것을 갖다가 발견도 했다고요. 그치? 좋아요. 이 사람들 여기에는 반대 입장을 펼치는데 효과적인 연구를 통해서 또 중요한 것들도 많이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근데 뒤에 뭐 나옵니까? 번 나옵니다. 자, 앞서 나온 많은 것들은 발견하고 입증하고 효과적인 것들 많이 했지만 더 중요하죠. 그러나 From the nature of the case, 그 사례의 본질 때문에 글쎄 그들은 뭐는 할 수 없었습니까?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The consciousness of animals, 동물들의 의식은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만 관찰할 수 있었습니까? Their behavior, 동물의 행동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That is to say, 다시 말하자면 뭐를 관찰할 수 있었던 거냐면 The motor activities of the animals under known conditions, 알려진 조건 하에서 동물들의 motor activities, 운동활동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몇몇 경우에 이것은 glandular, 분비선 활동이기도 하다라고 하는데 분비선 활동은 말 그대로 침과 땀의 분비,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치? 다시. 자, 이 동물 심리학자들 뭐를 관찰할 수 없었다고? 동물의 의식은 관찰할 수 없었다고요. 그럼 뭐만 관찰할 수 있었다고요? 동물의 행동만 관찰할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심리학을 의식의 과학으로 정의해야 돼. 심리학을 의식으로 제한해야 돼. 거기에 반대 입장을 펼친 거겠지. 그치? 좋습니다. 자, 반대를 했어요. 자, 왜 그런 거야? 뭐는 관찰할 수 없고 의식은 관찰할 수 없고 동물들의 행동만 관찰할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정의에 반대를 했겠지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엔 쥐가 미로를 학습하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개가 조건 반사로 종소리를 듣고 침을 흘리는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행동을 관찰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을 봤더니요. 지금 굉장히 깁니다. 지금 쭉 봤을 때 마침표가 하나예요. 이 마지막 부분에만 점이 하나 찍혀져 있습니다. 즉, 이 전체가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도 연습을 해줘야겠네. 지금처럼 굉장히 길고 복잡한 문장 구조의 문장 하나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핵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핵심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읽었을 때야 잡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지문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주인공을 찾고 그 주인공의 입장을 찾아라. 그럼 결국에 지금 남아있는 이 엄청나게 긴 문장에서도 우린 결국 동물 심리학자들의 입장을 찾는 것에 주목을 하면 핵심이 보인다라는 거지. 자, 이 사람들의 입장이 어디에 나오는지 좀 끝부분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뭐가 나옵니까? Insisting that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주장이 나옵니다. 자, 요거죠. 그치? 이 길고 긴 문장 덩어리에서 결국 우리가 잡아야 하는 내용은 이 주인공인 동물 심리학자들의 입장, 이들이 무엇을 주장하는가. 요거 보면 되는 겁니다. 그쵸? 좋습니다.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할 부분을 먼저 한번 잡아놓고 갈게요. 가봅시다. 자, 뭐 할 때? 그 이후에 동물 심리학자들이 월 경고를 받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경고를 받냐면 The mighty ones in the science, 그 학계의 mighty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거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결국 그 심리학에 기존에 권위 있는 사람들, 뭔가 굉장히 그 심리학의 거물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경고를 받았답니다. 경고의 내용까지요. 뭐라고 경고를 받았냐면 They must interpret, 자, must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주장의 내용이 더 중요했어요. 그치? 자, 뭐 해야 된다고? 이 동물 심리학자들이 interpret their result, 결과를 해석하는데 in terms of consciousness, 의식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경고를 한 겁니다. Or 그렇지 않으면 must not으로 연결되죠. 뭐 해서는 안 돼. Call themselves 그들 자신을

갖다가 psychologist, 심리학자라고 더 이상 불러선 안 돼. 라고선 심리학의 기존 거물들이 경고를 한 거예요. 그치? 근데 했을 때 주절의 주어 동사 드디어 여기서 등장하지요. 동물 심리학자들은 rebelled, 뭐 했습니까? 반발했습니다. 반발. 이러한 경고를 받았는데 반발했어요. 그치? 반발했고요. 그리고 Some of the best fighters among them, 그들 중, 동물 심리학자들 중, the best fighters, 최고의 투사들이니까 가장 잘 싸우는 거야. 막 이제 투쟁할 의지가 막 활활 타오르는, 즉,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몇몇 동물 심리학자들은요, took the offensive. offensive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해설지의 공세. 공세를 취하다라고 해서 공격할 태세거든요. 공격할 태세를 취했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할 거야. 그치? 자, 뭐라고 주장함으로써 공격을 할 거야? 얘들아, 봐봐. 결국엔 문장의 흐름이 어떠한 거니? 이 동물 심리학자들이 경고를 받았어. 그치? 받았는데, 반발했어. 반발했고, 거기에 맞서서 이제 공격할 차례라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인공인 동물 심리학자들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공격을 했는가. 이 구체적인 주장의 내용이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서 잡았었던 요 덩어리가 맞겠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치? 봅시다. 자,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human psychology, 인간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no less than은 뭐뭐와 마찬가지로, 뭐뭐 못지않게라는 뜻이니까요. 동물, 즉, 동물 심리학과 마찬가지로, 인간 심리학도 was properly, 실은 무엇의 연구이다? behavior, 행동의 연구이다. 행동의 연구이다. 자, 그러면서 주장의 내용 대절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It had been a great mistake. 이거 여태껏 정말 중대한 실수였다. 뭐 하는 게 실수였다.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정의 내리는 거? The science of consciousness. 의식의 과학이라고 정의 내리는 거. 즉, 이 심리학, 인간 심리학을 갖다가 의식의 과학이라고 정의 내리는 거, 그 엄청난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 심리학자들의 주장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인간 심리학도 행동을 연구해야 된다. 이거 의식의 과학 아니다. 그렇게 정의 내리는 거 실수다라는 주장입니다. 그치? 좋습니다. 자, 반대 입장. 그러면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인간 심리학도 행동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 의식의 과학이라고 정의 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그치? 자, 앞서서 반대하고 어떻게 주장하는지까지 입장의 내용 잘 살피셨습니다. 이거 잘 정리해서 제목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선택지 분석갑니다. 자, 1번 했어요. The dominance of consciousness in psychology. 심리학에서 의식의 dominance, 지배. 지금 굉장히 그럴듯한 단어들 쓰였으나 의식의 지배가 제목이겠습니까? 절대 아니지, 그치? 자, 2번 갑니다. How consciousness became the core of psychology. 똑같아. 심리학, 의식 등장했으나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의 핵심이 된 방식입니까? 완전 반대죠? 3번 갈게요. Why consciousness should remain central to psychology. 똑같아. 또, psychology. consciousness 나왔으나 지금 심리학에서 왜 의식이 핵심으로 남아야 하는지에 관한 글이었으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치? 4번 갈게요. Inside the human minds. 인간의 내면입니다. Why psychology reject animal studies? reject가 거부하는 건데 왜 심리학이 동물 연구를 거부한가 그런 글이었어요? 아니었죠. 5번 갈게요. From consciousness to behavior. Animal psychology's challenge. 자, 동물 심리학들의 challenge, 도전. 그리고 너무 중요한 단어 나왔다. 동물 심리학자들의 도전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의식에서 행동으로. 의식에서 행동으로. 자, 주인공 나왔고요. 이들의 입장 나왔죠. 얘는 반대하고 얘를 주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무 중요한 이 challenge라고 하는 단어예요. 별표 하나 쳐주시는데 지금 내용의 전개 방식을 다 담아주고 있어요. challenge가 뭐 하는 거냐면 기존의 것에 새로운 입장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맞죠? 지금 동물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을 의식의 과학이라고 정의 내리는 기존 관점의 도전장을 내밀면서 아니 이거 행동 연구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개 방식을 다 담아주고 있는 단어가 challeng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얘는 동사로도 쓰이죠. 이의를 제기하다는 동사로도 쓰이는데 그럴 때에도 내용의 전개 방식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표시를 하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슬라이드 정리할게요. 여기에서 우리 뭐 살폈습니까? 일단 주인공 찾았습니다. 동물 심리학자. 그리고 이 주인공의 입장 찾았습니다. 자, 입장을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 표현 무엇입니까? 무엇에 반대하다라고 해서 object to 나왔고요. 무언가를 주장하다라고 해서 insist, 거기에 대절 이어지는 흐름까지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치? 거기에 더해서 선택지에 나왔던 너무 중요한 어휘, challenge라고 하는 어휘도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요겁니다. challenge. challenge라고 해서 도전이라는 뜻이었죠. 다시 한번 내용 정리 가볼게요. 동물의 의식이 하는 행동 관찰을 통해 동물의 본능과 학습에 관한 많은 것을 발견한 동물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을 행동에 관한 연구라고 주장하며 이를 의식의 과학으로 정의한 기존 심리학의 정의에 도전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의식에서 행동으로 동물 심리학자들의 도전, challenge라고 하는 단어 다시 한번 점검이요. 괜찮으시죠? 되게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자, 이제 어법 갑니다. 어법. 자, 이게 어법이긴 하지만 또 내용이 어려워졌거든요. 내용도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겠고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 영어 지문을 강의하면서 종종 보긴 했지만 자주 다루는 소재는 아니고 이번 영어 독해 연습에서도 처음 등장한 것 같거든요. 농업 자체는 많이 등장하긴 했으나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소재 굉장히 신선하면서 충분히 간접 연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어법 위주로 한번 툭툭 가봅시다. 자, while부터 가볼게요. Many studies, 많은 연구들이요. Have described, 기술해왔습니다. The potential benefits of agriculture, 도시 농업의 잠재적인 이점들을 많이 기술을 해왔답니다. 그렇지만 there is a need, 필요성이 있습니다. More research, 더 많은 연구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 뭐에 관한 글? 도시 농업에 관한 글. 여기에 대한 이점은 확실히 있는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라고 일단 내용을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1번 문법 확인하러 갈 건데 지금 봤더니 대뒤에 measures라고 하는 동사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사자리에 밑줄이고요. 앞에 나오는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 선행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가 있나요? 이게 research라고 해서 선행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까지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선행사와 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따라오는 동사 간의 순일치를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 research에 이어지는 동사니까 S 붙은 measures 오는 거 괜찮죠? 그치? 그래서 요거는 가볍게 오케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다시 더 많은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연구는 뭘 해주는 연구인가 봤더니 첫 번째 measures, 측정해주는 연구다라고 합니다. The impact of A on, 거기에 end로 마지막 연결해서 suggest까지. 자, 지금 관계절에 따라 붙는 동사가 굉장히 많은 긴 덩어리입니다. 그쵸? 좋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측정하는 연구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 explores 뭐 하는 겁니까? 탐구를 해주는 거죠. 그치? The potential, 잠재력입니다. 도시 농업의 잠재력인데 뭐 할 수 있는 alleviate, 경감하고 완화시키는 거죠. 어떤 전 지구적인 문제들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도 탐구를 해줘야 되겠답니다. 근데 전 세계적인 문제들의 예시에는 뭐가 있나 봤더니 기후변화도 있고요. 생물 다양성의 손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 이러한 것들도 탐구를 해줘야 되겠구나. 자, 그리고 suggest, 뭐를 또 제시를 해줘야 되는지 봤더니 waste 방법들도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요. 저 어떤 방법입니까?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도시농업의 장점이죠.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도시농업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시를 해줘야 되는구나. 이러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까지 살피실 수가 있겠어요. 그치? 좋습니다. 자, 일단 뭐에 관한 글? 도시농업이에요. 그리고 이 도시농업이 이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여기까지 내용 전개됐고요. 우리 1번 어법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선행사 역할을 하는 명사 있었고요. 주격 관계 대명사에 이어지는 동사였는데 이것의 수일치를 물어보는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했으니까 아주 간단한 예시 하나만 들어주자면은 도시농업은 이런 거죠. 동네 주민들이 가꾸는 텃밭

있는 겁니다. 도심에서 동네 주민들이 갖고 오는 텃밭이 있어. 근데 이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는데 그 텃밭에서 채소를 기름으로써 이 주민들이 채소에 접근하는 게더 쉬워졌는가? 그래서 실제로 몸에 안 좋은 그런 인스턴트 음식보다 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더 많이 먹게 되었는가? 그리고 남는 채소를 팔아다가 실제로 소득에도 기여를 했는가? 이런 것들도 보여주는 연구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거기에 채소를 심음으로써 결국 꽃과 식물이 자라니까 떠나갔던 벌과 나비 같은 곤충들이 다시 돌아와서 결국 생물 다양성 손실이라고 하는 문제도 완화시킬 수 있는가? 그 잠재력도 살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지역 기후에 맞춰서 더 이상 이 작물은 심지 말고 이 작물이 낫겠어. 이 지역 기후에 맞는 작물과 같은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치? 그런 식의 이야기,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2번 동그라미요. 드디어 문장이 짧아졌어요. 봅시다. Botanical gardens, 식물원이에요. 식물원들은 can use 사용할 수 있답니다. Emerging research in these areas, 이런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연구들을 갖다가 사용,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갑자기 생뚱맞은 소재가 등장을 해버렸죠. 식물원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 지문이 내용이 이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도시 농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까지 더 뻗어나가서 언급을 해요. 그게 누구예요? 식물원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얘네가 뭐할수 있다고? 결국 이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연구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다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누가 실행할 수 있다? 식물원. 식물원이 결국엔 실행 주체가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에 더해서 식물원이라고 하는 주체까지 우리가 잡아줘야 하는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따가 다시 예시 한번 들어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식물원은요, 이 분야에서의 등장하는 연구를 활용해서 뭐할수 있습니까? Inform,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Programmatic Process, 여기서의 프로그램은 식물원의 프로그램이겠죠. 이 식물원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투부 정사. 일단 쓸수 있는 자리입니까? 네, 앞에 주어, 동사, 절이 왔거든. 그러니까 투부 정사는 쓸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치? 그럼 역할은 무엇입니까? 해석을 했을 때요. 식물원은요, 이 연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프로그램 접근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앞 내용에 이어지는 결과네야. 투부 정사의 결과적 용법이구나. 그리고 inform이라고 하는 단어요. 저번 시간에는 알리다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무슨 뜻도 가지고 있어요?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미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구나. 좋습니다. 2번 머물어 본다고요. 투부 정사의 결과적 용법. 용법도 용법이지만 얘가 쓸수 있는 자리인가? 그러니까 혹시나 동사 자리는 아닌가? 를 살폈을 때 앞에 주절의 동사가 잘 존재하기에 투부정사 쓸수 있다까지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좋습니다. 식물원이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까지 오셨습니다. 자, 좋아요. 3번 갑니다. In addition, 게다가. 연구자들은 뭐도 탐구하고 있냐면 재배 방식도 탐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배 방식인가 봤더니 도시 공간에서의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 그런 것들도 탐구하고 있답니다. 연구자들이 이런 것들도 지금 탐구하고 있구나. 자, 봅시다. 완 나왔습니다. 완. 와세스임 살피는 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일단 뒤에 바로 캔이라고 하는 동사 따라온 걸로 봐서 뒤에 불완전한 절은 잘온것 같거든. 그러면 뒤에 따라 나오는 덩어리의 조건은 충족이 된 거예요. 그치? 그럼 앞을 한번 봐야겠다, 얘들아. 앞을 봤더니 연구진들이 탐구하고 있어요. 이거 탐구하고 있어요라고 하거든. 즉 여기에서 완전한 절의 구성 요소가 다 끝났어. 근데 왓이 끄는 덩어리는 우리 명사절이다라고 했죠. 지금 명사절, 즉 명사 덩어리가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까? 아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끝났기 때문에 명사 덩어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왓 덩어리가 쓸 수가 없다고. 그럼 뭐가 써야 되겠니?
우리 해석을 했을 때 재배 방식을 탐구하고 있는데 도시 공간에서의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는 재배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식 관계로 해석을 했더니 자연스러웠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얘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절이 따라 나와야 되겠구나. 근데 뒤에 can이 왔으니까 여기에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올 차례다. 그래서 우리 해설지에 보면은 대시 나와야 된다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물론 위치도 올 수 있지만요. 뭔가 문맥이랑 쓰임을 고려했을 때 대시 더 적절하기 때문에 that만 해설지에 쓰여져 있는 것 같거든요. 위치도 문법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격 관계대명사의 자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답은 3번으로 골라줬습니다. 무엇의 쓰임이었다고요? 앞에 선행사 역할을 하는 명사 나오고 뒤에 동사 나와서 1번이랑 똑같긴 하지만 what의 쓰임을 걸러내는 문제였죠. 그치?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로 바꿔줘야 하는 문제였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치? 그럼 답은 3번으로 잘 골라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식물원 또다시 등장합니다. 식물원은요, 뭐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contribute to, 기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일에요. as well as, 뿐만 아니라. 얘들아, as well as는 뿐만 아니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정석적으로 해석하려면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해석이 꼬일 때가 있어. 얘는 그냥 플러스의 의미를 더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병렬 구조를 이어받을 수가 있어요. 즉, 뒤에 나오는 play가 무엇과의 병렬인가를 살펴줄 건데 지금 식물원을 주어로 하면서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따라서 to 부정사에 걸리는 동사 원형, 두 번째 동사 원형 이렇게 병렬 관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럼 4번도 잘 쓰인 거네요. 그치? 얘는 병렬 구조를 분석하는 문제였구나.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식물원은요, 모두 할 수 있어요. 이 일에 기여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도 할 수 있습니까? 교육하는 역할이죠. 도시의 원예업자들, 그 다음에 농부들을 갖다가 교육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데 뭐에 관한 교육을 하냐면 recommended practices, 권장되는 재배 방식입니다. 즉, 그 지역에 맞는 권장되는 재배 방식에 대한 교육까지도 식물원에서 담당을 할 수가 있겠다고요. 자, 특히 어느 상황 속에서 changing global climate, 변화하는 전 세계적인 기후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특히나 어떤 재배 방식을 택해야 하는지가 궁금할 건데 이것을 식물원이 교육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살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finally, 마지막으로 식물은 또 모두 할 수 있냐면 can benefit,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답니다. 뭐 함으로써 공유하는 거죠. 그치? 아, 서로서로 공유를 하는데 이 도시 농업의 자원과 접근법에 대해서 식물원끼리도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도 있겠다고요. 그치? 근데 이때 공유하는 것의 예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포함하여?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including이 나옵니다. 뒤에 뭐 나온다고요? 예시 나온다고요? 자, 어떠한 예시가 있냐면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교훈. 근데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된 교훈입니다. 어디에서 학습된 교육입니까? 프로그램 설계에서 그리고 부지 설계 및 운영에서 그 다음에 파트너십 개발인데 뭐 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파트너십 개발에서 그런 것들에서 배운 교훈들을 갖다가 포함하여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겠다고요. 자, 마지막 5번 어법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해석하면서 괄호치기를 해주기는 했는데 지금 앞선 lessons라고 하는 명사와의 관계를 파악해라 아니겠습니까? 원래 learn은 배우다, 학습하다라는 뜻인데 교훈은 학습의 대상이죠. 교훈은 학습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관계가 어떠하다? 수동이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서 배우게 된 교훈이니까 지금 대상 관계니까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PP 형태로 수식하는 거 괜찮다라고 파악을 해줄 수가 있겠다고요. 그쵸?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앞서 나온 명사를 PP 이하의 과거분사 덩어리가 수식을 할 건데 얘는 수동 관계,
학습된 교훈이다라는 수동의 의미까지 자연스럽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쓰임새 정리가 하면요. 다시 한번 어법으로 오셔서요. 우리 what의 쓰임은 이미 많이 구분을 해봤으니까 what이 아니라 무엇의 자리였다? 선행사, growing practic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대수로 고쳐야 하는 자리였다. what 덩어리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고 의미상으로도 뒤에 나오는 덩어리가 앞선 명사 덩어리를 수식해야지만 의미가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우린 관계절로 바꿔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결국에는 what의 자리인가 아니면 관계대명사 대세 자리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 사실 뒤에 완전한 절이 오느냐 불완전한 절이 오느냐를 많이 연습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겁니까? 결국 앞에 나오는 명사, 얘는 선행사를 그 자체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안 돼. 하지만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치? 그러니까 명사 나오고 what이 나왔을 때 얘가 이것을 선행사로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 괜찮으시죠? 자, 좋습니다. 내용적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면 이런 겁니다. 결국 도시농업과 식물원의 연계를 얘기하고 있는 지문이었는데 아까 도시에서 텃밭 가꾸기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심 아파트 옥상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조그맣게 텃밭을 가꾸고 있는 건데 글쎄 그 도시의 주민들이 상추를 길렀어요. 근데 상추를 기르는데 날이 더워지니까 자꾸 상추가 시들면서 잘 안 자라는 거야. 그랬을 때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자, 이 더운 기후에서는 기온이 올라가면은 상추보다는 케일이 더 잘 자란다. 따라 상추가 아니라 케일을 기르는 것이 더 낫겠다. 그리고 옥상 공간이 워낙에 좁다 보니까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넓게 펼쳐놓고 식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수직 화분을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 이러한 연구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식물원에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케일 키우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운 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늘막 설치, 아까 이야기했던 수직 화분 설치, 이런 교육까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변 식물원이랑 이제 교훈을 공유를 하는 거야. 아, 글쎄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상 교육만 했더니 사람들이 잘 참여도도 적고 실천도 안 해. 우리 영상 교육 말고 체험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조금 더 참여도가 좋더라. 이런 식으로 공유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런 느낌으로 내용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려운 어법 문제 하나 하셨고요. 자, 이제 11번의 무관한 문장으로 넘어왔는데 얘도 내용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1번 동그라미가 여기에 있는데 지금 앞에 주어진 내용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뭐까지 알 수 있냐면 지금 in two ways라고 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라고 살짝 언급한 다음에 first가 나와요. 그쵸?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을 쭉 보시면 2번 자리에 second가 나오죠. 앞서서 전개 방식을 예고를 해주고 첫 번째 방법은 이거고 두 번째 방법은 이거야. 전개 방식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전개 방식 조금만 더 들여다봅시다. 자, 여기야 세컨드라고 해서 두 번째 방식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뒤에 나오는 4번 문장과 5번 문장도 시작되는 공통 표현을 보시면 in the case of 나오고 5번 문장에서도 in the case of 나옵니다. 딱 봤더니 예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전개 방식이 굉장히 뚜렷하고요. 각 문장의 시작 표현으로 힌트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소재가 어려워도 우린 결국 흐름에 무관한 문장 하나를 고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힌트를 잘 잡을 필요가 있는 질문이에요. 기억 잘 하시면서 다시 첫 번째 문장 넘어가서 봅시다. Colonial labor regimes, 식민지 노동 체제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노동 체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regime이라고 하는 것은 체제입니다. 자, 식민지 노동 체제라고 하는 것은 worsened 악화시켰습니다. Global human inequality 전 세계적인 인간의 불평등을 갖다가 두 가지 방식으로 악화시켰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치? 좋습니다. 식민지 노동 체제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인간의 불평등을 갖다가 두 가지 방식으로 악화시켰구나. 거기에 해당하는 first와 second였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요. 자,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식민지 노동 체제가
인간의 불평등을 악화시켰다라고 하는데 그 방식이 두 개다라고 했어요. 그쵸? 거기에 이어지는 첫 번째 방법 갑니다. 자, 첫째로 그 식민지 노동 체제라고 하는 것은 depressed payment, 임금을 갖다가 depressed, 눌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락시킨 겁니다. 그치? 임금을 하락시켰습니다. 식민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락을 시켰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가능하게 했답니다. 생산이에요. 자, 어떤 물건을 생산을 할 건데, comparatively, 비교적, 그리고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cheap product, 저렴한 제품, 저렴한 제품의 생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저렴한 제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were highly profitable, 매우 수익성이 높았답니다. 제품 자체의 가격은 저렴했는데 누구한테 돈을 벌어다 주었냐면 the companies of the metropolitan colonizer. 자, metropolitan이라고 하는 건 식민지에 대한 본국을 즉 식민지의 지배국을 가리키는 건데 그 본국에서 식민지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회사를 차린 거야. 그 회사들한테는 엄청난 이윤을 가져다 주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식민지 노동자들이 엄청 헐값에 일을 해서 설탕, 면화, 커피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헐값에 만든 그 제품들을 갖다가 회사들은 시장에 굉장히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윤을 회사가 다 챙겨가는 구조인 거겠지. 그치? 자,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방식이 뭐였다고요? 결국 그 노동자들의 임금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제품의 가격이 저렴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국에서 온 이주민들의 회사한테는 엄청나게 높은 이윤을 안겨다 주었더라라는 이야기. 자, 이 내용 그대로 디스로 잘 받고 있는지 살펴보러 갑시다. 자, 이것은요, sustain 지속시켰어요. 지속시켰습니다. 뭐를 지속을 시켰냐면 rising profits, 증가하는 이윤도 증가시켰고요. The emergence of great fortunes, fortunes는 부, 막대한 부죠. 막대한 부의 출현도 지속을 시켰습니다. 어느 분야에 있어서 그 본국의 상업, 산업, 그리고 금융 분야에 있어서 이윤과 부의 막대한 증가를 지속시켰다고요. 괜찮죠, 그치? 자, 앞선 내용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윤과 부를 갖다가 계속 지속시켰구나. 요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악화시킨 방식의 내용 나왔습니다. 임금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제품의 가격도 저렴했죠. 저렴하게 제품을 생산을 한 거죠. 자, 저렴하게 제품을 생산했는데 이것을 비싼 값의 시장에 팔아넘깁니다. 그쵸? 그래서 식민지에 대한 지배국인 본국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이윤과 부를 챙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쵸? 다시 한번 헷갈리지 말고 저렴하게 제품을 생산했던 겁니다. 그 식민지 노동자들의 임금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를 얘네가 다 챙겨갔더라라는 느낌으로 가져가 주십니다. 자, 1번 동그라미 괜찮은 거 확인됐고요. 이어서 2번 갑니다. Second, 둘째로. 악화시킨 두 번째 방식이 등장할 거예요. 그쵸?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봅니다. 자, 이번엔 뭐 했을 때? Enslaved peoples, 노예가 된 사람들이 were freed, 해방이 됩니다. 노예가 된 사람들이 해방이 되었을 때, enslavers는 노예 주인이니까 노예 주죠. 노예주들은 were fully compensated for, 완전히 보상을 받았답니다. The loss of property, 재산의 손실에 대해서 완전히 보상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 단어의 쓰임 자체에서도 지금 노예들을 재산으로 봤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노예 없어졌으니까 너네가 내 재산 빼앗아갔으니까 이거 보상해를 요구하는 거예요. 노예주들이. 그리고 이 재산에 대한 손실을 완전히 보상을 받았는데 무엇을 기반으로 보상을 받았냐면 the market value of the enslaved people at the time. 그 당시 노예가 된 사람들의 시장 가치에 기반하여 완전히 보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글쎄 노예가 된 사람들이 해방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 노예주들이 오히려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재산 손실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해가 됐다고요. 그쵸? 좋습니다. 두 번째. 자, 이 노예들이 해방이 됩니다. 근데 오히려 뭘 해줬어야 됐다? 노예주들한테 보상을 해줬어야 됐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쵸? 자, 이제 이어지는 3번 문장 한번 가봅니다. There's cautions about compensation for slavery. 이 노예제 보상에 대한 논의라고 하는 것은 occasionally contributed to, 때때로 기여했습니다. Diplomatic dialogue는 외교적 대화잖아요. 외교적 대화에 기여를 했고요. 자, 그래서 뭐 했습니까? 증진했습니다. 나라 간
더 나은 이해를 갖다가 증진했다고요. 즉, 얘들아, 소재는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죠? 노예제에 대한 보상. 우리 앞에서도 노예제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노예제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뭐 했대? 기여했대. 외교적 대화에 기여를 하면서 더 나은 이해를 증진시키기도 했대. 그러면 대화에 기여하고 이해를 증진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또다시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서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결국 이 식민지의 노동 체계가 인간 불평등을 악화시킨 마이너스 이야기 계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직전 문장에서도 노예가 해방되었는데 오히려 노예주들한테 보상을 해줬어야 했다라고 하면서 마이너스의 흐름을 쭉 얘기 끌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관한 문장 우리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소재는 동일하게 갖고 가되 흐름을 플러스로 끌고 나가는가 마이너스로 끌고 나가는가 그 구분을 하는 문제였고, 3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답을 3번으로 골라주면 되겠다. 그치? 좋습니다. 자, 그럼 3번을 지워야지. 또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요 2번과 4번의 연결을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치? 우리 아까 살짝 먼저 보고 왔습니다. 4번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었죠? In the case of라고 해서 누구의 사례에서 예시 아닙니까? 예시. 그러니까 여기에 이어지는 예시를 갖다가 이어지는 4번 문장과 5번 문장에서 들어주겠구나.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In the case of Haiti, IT라고 하는 사례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IT의 사례에서 this compensation, 이러한 보상은 지불이 되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The newly independent country, 새롭게 독립한 그 국가에 의해서 누구한테? The French elite, 프랑스 지배층들한테, 즉 식민지였던 나라가 그 본국한테 오히려 보상을 해주는 꼴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럼버라고 해서 떠맡기게 되었습니다. 아하, IT한테 무엇을? With a fiscal debt, 재정적인 빚을 갖다가 떠맡기게 되었는데, 자, 글쎄 그것은 형성을 했죠. The continuing underdevelopment of the country into the 20th century, 20세기까지, 즉 20세기라고 하는 많은 시간이 흐를 때까지도 결국에는 그 나라의 지속적인 저개발의 원인이 되었다 요겁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 아까 살펴봤었던 핵심이 뭐였냐면, 식민지 노동체제가 인간 불평등을 악화시켰다였거든. 그러니까 이 식민지 시기에서도 결국 부의 상승에 기여를 했는데, 이 노예들의 해방된 이후에도 결국 그 부의 상승, 부의 위로 향하는 이동에 계속해서 기여를 했다. 결국에 식민지국은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부를 거머쥐었던 그 본국은 계속해서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그러한 불평등의 악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습니다. 그쵸? 자, 다시 IT의 사례 한번 살펴보러 갑니다. 자, 이러한 보상을 누가 했다고요? 새롭게 독립한 국가가 그 프랑스 본국의 지배층에다가 했다고요. 그래서 재정적인 빚을 지게 되었고, 이것이 그 나라의 지속적인 저개 개발 형성까지 이어졌더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좋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 먼저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을 했는데, 이 독립국의 시작부터 결국은 빚더미에 앉았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좋습니다. 마지막 5번도 In the case of Britain이라고 하면서 영국의 사례에서, 영국의 사례에서 이러한 보상은 지불이 되었는데, 자, 이번엔 누가 보상을 했습니까? 하층과 중간층의 납세자들이 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그리고 매우 긴 시간 동안 지불을 했다라고 하는군요. 아, 근데 지금 하층, 중산층 납세자들이 보상금을 지불을 했답니다. 근데 이 납세자들은 노예주가 아니었죠? 결국 그 노예제도 때문에 그동안 이득을 본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세금을 내에서 지금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거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그 돈은 누구한테로 갔습니까? Transfer A to B는 A를 B에게 옮기는 거니까 돈이 결국 누구한테 간 거예요? Those who 어떤 사람들 had already benefited. 이미 이득을 본 사람들. 수십 년 동안 그 노예제도 때문에 이득을 봤던 그 사람들은 결국 돈을 더 받게 되는 거고, 아무런 죄도 없는 그 하층, 중상층의 납세자들은 자꾸 자기 돈 내면서 보상금을 메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 했다? 식민지 노동체제가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인간 불평등에 기여했다. 악화시켰다. 이렇게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치? 두 가지 방식과 거기에 해당한 예시까지 잘 살펴주셨습니다.
세인트 정리 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었는가? 무관한 문장 유형에서 답 찾는데

반복적인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재는 같지만 이것을 마이너스의 흐름으로 이끌 것인가 플러스의 흐름으로 이끌 것인가, 이 흐름의 대비를 찾는 연습, 거기에 더해서 답으로 찾은 3번 문장을 빼고 2번과 4번의 연결을 살폈더니 어떠했습니까? In the case of로 시작하면서 예시였죠. 즉, 이 표현이 예시를 등장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구나.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 문장을 빼고 나서 그 뒷문장의 연결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식민지 노동체제와 노예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경제적 불평등을 어떻게 심화시켰는지를 IT와 영국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3번 문장은 노예제에 대한 논의가 외교적으로 이바지했고 국가 간 이해를 증진시켰다 플러스의 흐름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마지막 12번 순서 문제인데 얘는 굉장히 할만하면서 내용도 흥미로웠어요. 좀 가볍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보이는 연결고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명사, 이 쓰임의 도움을 톡톡하게 받을 수가 있었고, 어찌 보면은 스킬이라 볼 수 있는 썸이 나오면 others로 받아야지도 통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얘는 쉽게 풀리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썸이 나온다고 해서 others로 이어져야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그 반대 깨달음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주어진 거 먼저 갑니다. You can use your days off. Day off는 쉬는 날이죠. 쉬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뭐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너가 morning person, 아침형 인간인지, night person, 저녁형 인간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쉬는 날에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even 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알람 시계가 doesn't go off in weekends, 주말에 울리지 않았다 라 할지라도, some people still merrily leap out of bed,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merrily 즐겁게 leap은 뛰어오르는 거니까 침대에서 뛰어올라 아주 즐겁게 일어날 거라고요. 그쵸? 다시 지금 쉬는 날에 사용해서 너가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를 알아낼 수 있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첫 번째로 제시된 사례는 뭐인 것 같습니까? 이 사례는요, 알람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침대에서 즐겁게 나와요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침형 인간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거는 요 단서였죠.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요게 단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어진 글입니다. 너가 아침형 인간인가? 저녁형 인간인가?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된다? 결국 쉬는 날에 활용해 보면 된다. 근데 먼저 나온 예시가 누구였냐면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데 이 사람들은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아주 즐겁게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지요. 즉 아침형 인간의 이야기가 먼저 나온 것 같다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은 기계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스킬이 some, 일부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얘네 말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 other people, others, 얘네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게 통했습니다. 그렇죠? 위험한 스킬이긴 하지만 통할 때도 있기는 있어요. 가볼게요. A 달러 먼저 한번 가봅니다. When an acquaintance, 한 지인이 asked, 물어봅니다. The Irish writer, 어떤 아일랜드 작가한테 물어본답니다. 뭐인지를 물어봤냐면은 He could visit him at 9 o'clock. 9시에 방문해도 될까요? 갔다가 물어봤습니다. 일단 탈락이죠. 이 아일랜드 작가가 누군데 더라고 하는 관사의 쓰임을 통해서 A 단락은 탈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쵸? 다시. 자, 뭐합니까? 한 지인이 어떤 아일랜드 작가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9시에 방문해도 될까요? 를 갖다가 물어보는 상황인데 아직 아일랜드 작가님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X 표시해주시고 B 단락으로 가요. 자, 봤더니 반가운 표현 others 등장하지요. 그치? 다른 사람들은. 자,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주어진 글에 나왔었던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이랑 대비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고, 이 주어진 글의 some people은 아침형 인간이었으니까 비달락에 등장하는 others는 저녁형 인간이 아닐까 싶다고요. 여기선 통한다고. 그치? 근데 오히려 이 기계적 스킬을 이용해서 답을 찾으면 틀리게끔 모의평가 수능에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스킬을 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이 위험성도 같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스킬을 항상 쓰면은 안 된다. 항상 내용 해석을 근거로 해서 얘가 맞는가를 확인을 해야지 얘를 우선순위로 답을 찾아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함정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선 통했죠? 자, 다른 사람들은 뭘 합니까? Put their pillows over their heads. 베개를 갖다가 머리 위로 푹 덮어요. 그러면서 relieved. 안도를 하는 거죠. 그치? 뭐라고 안도를 합니까? For once, 이번만큼은. They won't be turned out of their sleep in the middle of the night. 한밤중에. 한밤중에 잠에서 억지로 깨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안도를 합니다. 자, 지금 어려운 표현이 나오긴 했죠. Be torn이라고 해서 얘 원형은 이겁니다. 자, 우리 tear는 눈물이지만 이건 동사로 tear라고 발음을 해요. tear, tear. 어떤 뜻이냐면 찢다. 떼어내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be torn out of their sleep이라고 하는 것은 잠에서 억지로 떼어내는 느낌인 거야. 그치? 억지로, 강제로, 막 불쾌하게끔 떼어내는 느낌이라고. 이렇게 찢겨내는 느낌이라고. 그치?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셔서 억지로 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시. 다른 사람들은 베개로 얼굴을 덮으면서 안도한대. 이번만큼은 한밤중에 잠에서 깨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안도를 한다고요. 그쵸? 자, 지금 주어진 글에 some people과 대비되는 전역형 인간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미달락이요. 자, 이번에 다른 사람들은 뭐 합니까? 자, 알람이 울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깨지 않아도 돼. 더잘수 있어. 그치? 이제 잠에서 억지로 깨지 않아도 돼서 안도를 한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잘 대비되는 표현 등장하고 있으니까 삐달락 동그라미 해주시고 혹시 모르니까 씨달락의 적절성급 판단을 해주셔야죠. The natural differences between these types, 이 유형들 간의 자연적인 차이는 enormous 엄청납니다. 어디서 탈락입니까? 지금 these types라고 해서 이러한 유형들. 근데 유형은요, 아직 주어진 글에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씨달락이 등장하려면은 비달락이 먼저 등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쵸? 다시 씨달락. 차이입니다. 이러한 유형들 간의 차이는요, 엄청나게 커요라고 하는데 유형들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요거는 가볍게 X 해주시고 비달락을 첫 번째 순서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전역형 인간의 사람들 내용 살피러 갈게요.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 그들은 뭐할수 있어요? Not up again. 자, not라고 하는 것은 고개를 끄덕이는 거니까 깜빡 잠이 드는 거예요. 다시 깜빡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With visions of visions. 상상하면서. Breakfast is bad at noon. 눈은 정오잖아요. 정오에. 침대에서 아침 먹는 상상, 행복한 상상이겠지? 그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다시 깜빡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아직 아일랜드 작가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두 유형 등장했으니까요. 이 유형들 간의 자연적인 차이는 큽니다. 씨달락으로 가고. 씨달락이 뒷부분에서 아일랜드 작가 언급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 에이달락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이 유형들 간의 자연적인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자, 만약에 그 어떠한 외부 제약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둬줄 수 있습니다. To their devices. 여기서의 devices라고 하는 건 방법, 계획이란 뜻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게끔, 자기 뜻대로 하게끔 사람들을 내버려둔다면은 그럼 뭐할 겁니까? Some would not go to bed. 어떤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지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 다음날 다른 사람들이 이미 깨어 있을 때까지 잠들지 않을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막 새벽 5시, 6시 일어나 있는데 그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그럼 전역형 인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뒤에 예시 나오는군요. 이 사람이 아일랜드 작가 아니겠습니까? 오스카 와일드가 등장하면서 글쎄 이 사람은 즐겼답니다. Flaunting, 과시하는 거. His night. Owl status. Owl은 올빼미잖아. 올빼미는 대표적인 야행성 동물이니까 자신의 야행성 성향을 과시하는 거를 즐겼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 받아서 마지막 에이달락의 일화로 넘어가는 거죠. 그치? 자, 가봅시다. 한 지인이 그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한테 물어봅니다. 자기가 9시에 방문해도 될지를 갖다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맥락상, 이때 9시라고 하는 건 아침 9시일 거야. 아침 9시에 방문해도 됩니까? 를 물어봤을 때 와일드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You are remarkable man. 진짜
대단한 분이군요.

I could never stay awake as long as that. 저 그만큼 오랫동안, 저 그렇게 늦게까지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침 9시까지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I'm always in bed by 5 o'clock. 저 새벽 5시에 자는 걸요. 그러니까 새벽 5시에 잠이 드니까 그 야행성 인간이니까 아침 9시는 오스카 와일드한테 너무나 한밤중인 겁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저한테 깨어있으라고요? 한밤중에 오시겠다고요? 자신의 야행성 성향을 강조하는, 과시하는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준 거죠. 그치? 순서 쌓기 굉장히 쉬웠습니다. 순서 잡으시면 BCA니까 3번 되겠고요. 그쵸? 자, 여기에서는 보이는 연결고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일부 사람들 등장하면서 얘네와 대비되는 others 이렇게 순서 하나 골라주셨고요. 두 개의 유형 등장하면서 these types 이 유형들 간의 차이라고 또 잡아낼 수가 있었고요. 자, 거기에 더해서 우리 마지막 더 아이리스 라이더라고 해서 아일랜드 작가인데 더라고 하는 관사를 씀으로써 오스카 와일드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받을 수가 있었다. 보이는 연결고리 많이 도움을 받긴 했지만 무조건 얘네가 등장했다고 해서 순서를 확정지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역으로 위험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정리 갑니다. 쉬는 날을 이용하여 자신이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벌떡 일어납니다. 베개를 머리 위에 덮으며 한밤중에 잠에서 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사람을 묘사를 해주고요. 이 두 유형의 자연적인 차이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야행성 성향의 구체적인 예시로 오스카 와일드가 등장하고 이 지인한테 설명하는 말까지 이어지는 A단락으로 마무리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쉬는 날, 알람이 울리지 않는 날을 이용해서 자기 몸이 좋아하는 생활 리듬을 알 수가 있는데 글쓴이는 이것을 자연적인 차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의 부족, 의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기 몸이 좋아하는 생활 리듬이 있을 뿐이다. 몸의 시계가 다를 뿐이다. 이러한 얘기를 전개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금 오늘의 긍정 질문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윙트랑 어휘까지도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챕터 들어갑니다. 오늘 복습 잘 해주시고 문제도 잘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마음을 과학으로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는 신경생물학적으로 마음을 포착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입니다. 마음의 비밀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거죠. 특히 그가 주목한 건 느낌입니다.
1: So is there a reason why we have feelings in our nature? Without feelings, we would be dead.
0: 느낌이 마음을 만들어 온 긴 여정을 함께 하시겠어요?

0: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마음을 과학으로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는 신경생물학적으로 마음을 포착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입니다. 마음의 비밀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거죠. 특히 그가 주목한 건 느낌입니다.
1: So is there a reason why we have feelings in our nature? Without feelings, we would be dead.
0: 느낌이 마음을 만들어 온 긴 여정을 함께 하시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마음을 과학으로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는 신경생물학적으로 마음을 포착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입니다.

0: 마음의 비밀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거죠. 특히 그가 주목한 건 느낌입니다.
1: So is there a reason why we have feelings in our nature? Without feelings, we would be dead.
0: 느낌이 마음을 만들어 온 긴 여정을 함께 하시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선비정신을 엿볼 수 있는 장소는 서원입니다. 이곳은 논산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다는 중림서원입니다. 인조 4년에 율곡이이와 우계 성원을 기리고자 황산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던 이곳은 현종으로부터 중림이란 이름을 받아 사액서원이 됩니다.

0: 이후 사계 김장생을 비롯해 조광조, 이황을 배양하며 수많은 학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예전엔 좁은 산길이었을 이 돌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정자가 나옵니다. 임리정은 예학을 발전시킨 학자 사계 김장생이 지은 정자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 79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율곡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노력했던 학자 김장생. 그는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며 그의 제자들은 학문으로 이름이 높았는데요. 그 가운데 우암 송시열도 있습니다. 임리정이 스승의 정자라면 마주보며 선 것은 제자 송시열이 지었다는 팔괘정입니다. 쌍둥이처럼 비슷한 모양을 한 정자는 스승의 뜻을 따르고 싶어 했던 제자의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정자 뒤편 암벽에는 송시열이 새겼다고 전하는 글자가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스승과 제자의 정자는 나란히 금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59이라는 나이 차이도 사제간 인연을 막지 못했던 것이겠죠. 죽을 때까지 선비 정신을 지킨 학자 김장생.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또 다른 장소로 향합니다. 도남서원은 인조 12년 그의 제자들이 스승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서원입니다.
1: 1631년에 사계 김장생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선생님 돌아가시자 그 제자들이 선생님을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중림서원을 보고 그 예에 따라서 이 도남서원에 강당이나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0: 현종 원년에 도남이라는 현판을 받으면서 사액서원이 된 도남서원은 이후 김집, 송중길, 송시열 등을 추가로 배양하며 그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가치가 뛰어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서원은 제사 공간과 강학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요. 가장 주목받는 건물은 유생들을 가르치던 강당인 응도당입니다. 단청을 입히지 않은 수수한 아름다움에 오랜 세월의 느낌이 더해져 빼어난 건축미를 자랑합니다.
1: 네, 우리 도남서원의 응도당이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응도당은 맞대지붕의 겹처마로 되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건물이 우리나라 서원의 강당 중에서 제일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0: 그렇다면 실제로 선비들이 살던 곳은 어떨까요? 마지막 여정은 충청도 선비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고택으로 향합니다. 한옥의 기품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이곳은 조선 후기 대학자인 명제 윤중이 지었다고 하는 명제 고택입니다. 명제 윤중은 평생 벼슬길에 나가진 않았지만 얼굴 없는 재상으로 불릴 만큼 존경받던 학자입니다. 윤중은 아버지 윤선거의 버신 송시열의 문화에 입문해 24년간 사제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주자에 대한 해석을 놓고 뜻을 달리한 윤유에 대한 송시열과 아버지 윤선거의 격렬한 토론, 그리고 아버지의 비문 때문에 스승과 갈라서게 되죠. 결국 송시열과 윤중은

노론과 서론의 수장이 됩니다. 지난 역사를 뒤로하고 명제고택은 여전히 자연 속에 어우러져 은은한 한옥의 기품을 풍기고 있습니다. 밖에선 자연이 고택을 품은 듯, 안에선 고택이 자연을 품은 듯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명제고택. 그 모습은 예를 다하는 선비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충청도 선비의 예와 강직함을 보여주는 논산. 선비정신이 깃든 논산에서 오늘의 여행길을 마칩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래머 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요 우리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참고로 조동사가 문장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자주 활용되는지는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동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문장이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이건 거의 뭐 잔치예요.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어떤 그 문장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갑니다. I will invite everyone to the party. 파티예요. 조동사 파티입니다. 이곳에 제가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하겠습니다라는 뜻의 바로 이 문장 속에 오늘의 주인공인 조동사 will이 숨겨져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오늘은 기본기, 조동사의 기본기를 다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혹여나 그 중에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존재할 수 있으니 집중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조동사라는

거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동사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의 앞에 위치하죠. 그리고는 능력이나 허락, 의무 또는 추측 등의 의미를 더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능력이나 뭐 허락, 의무 같은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조동사가 추측도 한다고요? 이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참고로 개별적인 조동사들의 뜻과 그 쓰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해 나갈 예정이니까 이번 시간만 아니라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 제가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덧붙여서 조동사 기본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바로 요 not이죠. 조동사에다가 not를 붙여서 우리가 부정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기는 뭐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럼 뭐 조동사가 뭐가 있나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참고로 조동사의 종류가 꽤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만 먼저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동사 will과 will의 과거형이죠. would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must 또 살펴봐야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개별적인 것들의 뜻은 나중에 차근차근 우리가 공부해 나갈 거라고 오늘은 기본기를 잡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shall과 should가 있는데 참고로 shall은요. 우리가 살펴볼 조동사들 중에서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조동사들 중에서 가장 그 쓰임의 빈도가 적어요. 그래서 shall은 이번에는 다루지 않을 거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shall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can과 could, may와 might까지 이런 조동사들 쭉 한번 살펴볼 거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예문을 통해서 조동사가 뭐 하는 친구인지 한번더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죠. 가장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동사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can입니다. 뜻은 다 알고 계시죠? 뭐뭐 할수 있다라는 능력을 표현해 주는 애예요. 그렇죠? 그럼 이 친구를 부정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not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요. 참고로 요 cannot 이렇게 적을 때는 붙여서 써주셔야 돼요. can과 not이 붙여서 써줘야 뭐뭐 할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올바른 표기법이에요. 이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수가 있습니다. 줄여 쓰는 게 아니라면 펼쳐서 쓸 때는 이렇게 붙여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can과 can not을 활용해서 조동사 없는 문장부터 하나하나 비교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조동사 없는 문장입니다. 진짜 간단한 거를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읽어보면 I speak French. I speak French가 되죠. 뜻은 나는 프랑스어를 합니다. 라는 정도의 뜻이 될 거예요. 이거 이제 조동사가 없는 그런 문장인데 여기다 조동사를 한번 우리가 넣어 볼게요. 그래서 can을 넣어주면 I can speak French가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아까는 그냥 나는 프랑스어를 해요였는데 이렇게 조동사가 딱 들어가주면 그 의미가 추가가 돼서 지금 이 문장 나는 프랑스어를 할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조동사는 이렇듯 원래 있던 문장에다가 추가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할수 있다라는 말을 할수 있다면 할수 없다라는 말도 할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아까 이제 우리가 준비했었잖아요. cannot 그대로 써주셔서 I cannot speak French라고 적어주면 나는 프랑스어를 하지 못합니다라는 부정의 의미까지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줄여서 쓰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줄여서 I can't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요거까지 참고해 주시면 아, 그래. 조동사라는 게 원래 이제 쓰였던 동사에다가 의미 추가해 주는 거고 조동사에다가 not 붙이면 부정의 의미까지도 완성이 되는 거지 라는 거 확실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두 개의 문장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영작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동사를 공부하면 이런 문장까지도 내가 만들 수 있구나라는 점에도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통해서 아, 조동사 내가 꼭 공부해야 되겠네라는 동기부여가 될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읽어 보도록 하죠. 언제든 필요하면 나에게 전화하세요. 아, 이거 참 멋있는 말이죠.
필요하면 전화해. 요런 건데, 요걸 이제 영작하려면 우리말 자체를 살짝

바꿔줘야 돼요. 영어스럽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바꿔 놔볼게요. 언제든 내가 필요하면 나에게 전화해도 돼. 뭔가 허락해주는 겁니다. 이런 허락해줄 때 우리가 쓰는 조동사 may거든요. may예요. 요거 참고 삼으셔서 문장 시작을 해보면 이렇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 you, 너는 말이지, may, 뭐뭐 할 수 있어. 허락해준다는 거예요. You may, 너는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요? Call me. You may call me. 너는 나에게 전화해도 돼. 언제 근데 전화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whenever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죠. 언제든이라는 뜻이에요. 언제든. 근데 뭐 하는 언제든? You need me.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는 언제든 너는 나에게 전화해도 돼. 이렇게 아, 멋진 문장 아닙니까 진짜? 너무나 멋진 문장인데 초동사 may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You may call me whenever you need me. may가 조동사가 사용이 되니까 뭐뭐 할 수 있다, 해도 된다라는 허락의 의미가 전달되는구나. 봐주시면 되겠고 이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어떤 실수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집중해야 해요. 집중해야 해요. 뭐뭐 해야 한다는 거. 의무의 느낌이죠? 조동사 should.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조동사 should 여기서 활용해서 문장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여기서부터 할게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We should focus. We should focus.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게요? 우리가 만들지 않게요. We don't make. 근데 뭘 만들지 않는 거예요? We don't make any mistakes. 우리가 어떠한 실수도 만들지 않도록, 즉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should의 쓰임 생각하시면서 문장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e should focus so we don't make any mistakes. 아, should를 또 공부하면 이런 멋진 문장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구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갈게요. 사실 뭐 해석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죠? I will invite everyone to the party. 나는 파티에 모든 사람을 초대할 겁니다. 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파티 바로 조동사 파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조동사의 기본기만 우리가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개별적인 조동사들의 자세한 쓰임과 그 뜻들 살펴볼 거니까 그 파티에 참석하는 거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i guys, it's a whole new week. This week we are going to stretch out our hips and we're going to adjust them. Okay?
1: 안녕하세요, 박예진이에요. 우리 이번 주는 고관절을 스트레칭 해주고 또 골반을 바로 잡아주는 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대화 먼저 보고 갈게요.
2: What's your plan after college?
3: I've come to a conclusion that I need to see the world more.
2: That sounds awesome. Are you going to travel?
3: No, I'm just going to go back home and contemplate about the world.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이 work.
2: I've come to a conclusion that
1: 어쩌고 저쩌고 입니다.
2: I've come to a conclusion.
1: conclusion, 결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 have come to a conclusion that 내가 뭘로 무엇을 이렇게 단정 지었냐면 아니면 뭐뭐뭐 하기로 결정했냐면 이런 뜻도 있지만 이따가서는 조금 더 다른 의미도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대화에서는 뭐뭐 하기로 결정을 내렸어. 뭐뭐 하기로 단정을 지었어.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2: What's your plan after college?
1: 이렇게 시작하죠.

0: 플랜이 뭐니에요? 너의 계획이 뭐니? After college.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의 계획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I've come to a conclusion that I need to see the world more. 이럽니다. 나는 세상을 조금 더 많이 봐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That sounds awesome. 이러죠. 와, 진짜 되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 Are you going to travel? 이러면 혹시 여행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No, I'm just going to go back home. 이러죠. 아니, 나 그냥 집에 가서 and contemplate about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그냥 깊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어이가 없죠? Contemplate, 깊이 생각하다, 뭔가 골똘히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행할 건 아니고 집에 가서 그냥 골똘히 생각해 보겠대요. 어쨌든 첫 번째 대화였고요. 두 번째 대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do you think you're going, young lady?
1: I'm going to be financially independent from now on, Dad.
0: Oh, yeah? Why did you think you should be independent?
1: Well, I'm 11. I've come to a conclusion that I'm old enough.
0: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11살 때 저희 아버지와 한 대화문인데요. Where do you think you're going, young lady? 이럽니다. 너 지금 어디를 가는 거지? Where do you think you're going?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Where are you going, young lady? 라고 해도 되는데, Where do you think you're going, young lady? 아, 지금 어디를 간다고 생각하시나? 이런 뜻이니까 도대체 어딜 가는 거나? 약간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꼬마 아가씨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똑같이 young lady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Where do you think you're going, young lady? 이럽니다. 그랬더니 I'm going to be financially independent. From now on, Dad. 이럽니다. 어려운 단어가 연속으로 쭈르륵 나왔어요. Financially, 금전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independent이라고 하니까 자립하겠대요. 나 오늘부터 금전적으로 자립할 거예요, 아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Oh, yeah? 이럽니다. 오, 그래. 논리는 어조죠. Why did you think you should be independent? 이럽니다. 아니, 도대체 왜 너가 자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건데? 그랬더니 딸이 Well, I'm 11. 이럽니다. 난 11살이잖아,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죠. I've come to a conclusion that I'm old enough. 나는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충분히 나이가 많다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뜻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대화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결론을 내렸다는 뜻도 있지만 나는 뭐뭐 하기로 해석을 했다. 내가 해석한 바로는 이런 결론이다. 이런 뜻이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렸어. 무엇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어라는 뜻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해석한 바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 약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대화문 살펴봤고요. 이 표현 써서 요가 표현, 요가 배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So this week, we are going to stretch out our hips, right? Today is the first day, and our first stretch is going to be Malasana, okay? Malasana. We're going to open up our hips. So let's get to it. We are going to start seated on our easy pose. Yes, I'll say that one more time. We're going to start seated on our easy pose. Good. Put both legs out in front of you and bring your feet in as close to you as you can.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put both legs out in front of you and bring your feet in as close to you as you can. Good. See if you can put your two feet about hip width apar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ee if you can put your two feet about hip width apart. Good. I've come to a conclusion that you are now strong enough to do this. I'll say that one more time. I've come to a conclusion that you are now strong enough to do this. Good. With a bit of a kick, come up to a low squat position. I will show it to you one more time. So, with a bit of a kick, come up to a low squat position. See that? Good. Now, it's okay if you didn't succeed the first time. Keep on practicing,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it's okay if you didn't succeed.

Great, guys, that was Malasana. There are more poses to stretch out our hips this week, so stay tuned, okay? 네, 우리 오늘 고관절 열어주는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고관절 열어줄 뿐만이 아니라 골반 교정도 되니까 꼭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영어 표현, 우리 I've come to a conclusion that 어쩌고저쩌고 이런 표현 같이 배웠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다 이런 뜻도 되지만 나는 이렇게 단정 짓겠어, 이렇게 해석할래 이런 뜻도 되니까 많이 많이 활용해 주세요.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Bye! Have an amazing day, guys!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학쌤의 고고 리스팅.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야기 궁금하시죠? 사람들이요, 더위를 잊고 무엇을 하는데 바쁘다고 하는지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Listen carefully.
1: This may be their daily life, having to go out with their life at risk. When will such dangerous commuting to school end? I pass the Yungas Road and enter deep into the majestic forest. People have forgotten the hot weather and are busy picking bananas.
0: 네, 여러분 어떠세요? 잘 캐치하셨어요? 바나나를 수확하는데 바쁘다고 하죠. Alright,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such dangerous commuting to school. 이렇게 위험한 통학, commuting, 통학을 가리키죠.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have forgotten the hot weather. 더운 날씨를 잊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는 어떻게 들릴까요? 자, 집중해서 함께 들어볼게요. Listen very carefully.

0: People have forgotten the hot weather and are busy picking bananas.
1: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이제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When will such dangerous commuting to school end? 이렇게 위험한 통학이 언제 끝날까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보죠. People have forgotten the hot weather and are busy picking bananas. 사람들은요, 더운 날씨를 잊고 바나나를 따느라 바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여러분 이번에는요, 자막 보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2: This may be their daily life, having to go out with their life at risk. When will such dangerous commuting to school end? I pass the Yungas Road and enter deep into the majestic forest. People have forgotten the hot weather and are busy picking bananas.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such dangerous commuting to school. 자, 여기서 to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기능어들이 아닌 내용어들이죠. 내용을 전달하는 단어들인지라 음절이 있는 단어들이고 각각의 음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조가 되어지고 억양 자체도 올라가게 되죠. Such dangerous commuting to school. 이렇게요. school보다는 school 된소리 현상. 그리고 commuting에서 t 사운드는 여러분 이제 아시죠? u라는 모음과 e라는 모음 사이에 껴있어서 t 사운드가 flap 현상에 의해서 r 소리에 가깝게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발음하셔야 원어민의 소리를 그대로 또 들을 수도 있고 원어민들도 여러분들이 발음하는 걸 잘 캐치할 수 있겠죠. commuting. 그렇다고 commuting 이게 틀린 발음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Such dangerous commuting to school. 네, Google listening 2. Such dangerous commuting to school. 저랑 똑같이 하실 수 있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Google listening 3. Such dangerous commuting to school. There you go.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When will such dangerous commuting to school end? One more time. When will such dangerous commuting to school end?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have forgotten the hot weather. 더, 그리고 없네요. 더만 제외하고 모두 다, 아하, have도 약하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Have forgotten. 자, 이때 t 사운드 자체가 모음 사이에 있죠? 역시 거의 t가 안 들려요. 제가 발음할 때도 forgotten 해도 되는데 우리가 들을 때 원어민들 중에는 forgotten 라고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알아주시고 the hot weather 왜 더처럼 우리말 디귿이 아니라 the 긁어주셔야 돼요. 윗니 아랫니 사이에서 살짝 긁어주시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Have forgotten the hot weather. Alright, Google listening 2. Have forgotten the hot weather.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Have forgotten the hot weather.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Alright, thank you for sharing the sentence as well. People have forgotten the hot weather and are busy picking bananas. 한 번 더. People have forgotten the hot weather and are busy picking bananas. Excellent. 자, 이제 영국식 발음 캐치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0: Go, go listening. 1. When will such dangerous commuting to school end? When will such dangerous commuting to school end? 2. People have forgotten the hot weather and are busy picking bananas. People have forgotten the hot weather and are busy picking bananas.
1: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is may be their blankest입니다.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daily life.

0: 말 그대로 일상을 뜻하는데요. 이것이 그들의 일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쉼표 뒤에 이어지는 말 두 번째 빈칸에는 having to go out.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외출해야 하는 것. 근데 어떠한 상태로 세 번째 빈칸에 이런 말이 들려야 되죠. With their life at risk. I mean risk. 자, 이 말은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본다면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 상태로, 즉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외출해야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이것이 그들의 일상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 길 자체가. When will such dangerous commuting to school end? 그렇게 이렇게 위험한 통학이 언제 끝날까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오케이. 통학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commuting 자체가 통학이 아니라 commuting to school. commute to school. 학교로 왔다 갔다. 가고 오고. 요걸 합해서 commute 한다고 하거든요. commuting to school. 학교, 즉 통학하는 것이 언제 끝날까요? 이런 의미예요. I pass the Yungas road. 융가스 도로를 지납니다. 그리고 빈칸. Enter deep into the majestic forest라고 했는데 장엄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갑니다. People have forgotten the hot weather. 사람들은요, 더위를 잊고요. And blank bananas라고 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are busy picking. 이게 바로 be busy doing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뭐뭐 하기에 바쁘다. 바나나를 따느라고 바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자, 확실히 안 들리는 부분 이번엔 제대로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final time.
1: This may be their daily life, having to go out with their life at risk. When will such dangerous commuting to school end? I pass the Yungas Road and enter deep into the majestic forest. People have forgotten the hot weather and are busy picking bananas.
0: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모두 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귀에 쏙쏙 캐치되셨나요? 안 되신 분들, 잘 안 되는 분들 www.ebse.co.kr로 오셔서 네, 지난 김에 구글 리스닝을 반복적으로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See you later. 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Innovation versus renovation. Innovation versus renovation.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Innovation 그리고 renovation. They sound very similar, don't they? 네,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Innovation. 마지막은 SH 소리로 shun. Innovation. Innovation. Very good. Okay. Innovation은 새롭거나 혁신적인 생각 또는 방식을 innovation이라고 하고요.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신제품이 출시되는 것도 innov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없던 것을 뭔가 새롭게 이제 혁신적인 신제품이 생길 때 innovation.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The rate of innovation is increasing rapidly.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Innovation. 혁신, 쇄신. Innovation. Very goo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네, 회사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해.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rate of innovation is increasing rapidly. 네, rate는 속도죠. 그래서 혁신의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The rate of innovation is increasing rapidly. The rate of innovation is increasing rapidl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Oh,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Wow,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무슨 말일까요? 네, 이것은 매우 혁신적인 제품이네요.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네,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다음은 renovation입니다. 네, 발음은 앞부분만 다르고 마지막 부분은 비슷해요. renovate, 그 다음에 sh 발음으로 shun. renovation, renovation. 여기는 강세가 어디에 들어가죠? 네, they 부분에 좀 강세 주시면 좋아요. renovation. Very good. 네, renovation은 기존의 것을 뭔가 개선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을 renovation이라고 하고요. 제품이나 구조물이 개선되는 것을 renovation. 그래서 innovation은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드는 거고 renovation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제 좀 다르게 약간 upgrade 하는 거죠. 이렇게 문장들 좀 볼게요.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Did you renovate your home? This is the renovated product. Renovation. 수선, 수리. Renovation.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그 가게는 수리를 위해 문을 닫았어. The shop is closed. 무엇을 위해서? For renovation. 수리를 위해서.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네, 여기서는 renovation이 아니고요. renovate 동사입니다. 그래서 수리하다가 되겠죠? Did you renovate your home? Did you renovate your home? 너는 집 수리를 한 거야? 너는 집 수리를 했어? Did you renovate your home? Did you renovate your home? It looks nice.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is is the renovated product. 이것은 개선된 제품입니다. This is the renovated product.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is is the renovated product. This is the renovated product. 좋아요. 정리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innovation. 이거는 혁신, 쇄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사로 사용할 거면 innovate. Innovate. 혁신하다. 그리고 renovation, 이거는 수선, 수리를 뜻하고요. 이것도 똑같이 동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renovate, 그러면 수리하다가 되겠죠. innovation, renovation, 앞으로 헷갈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Well done!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innovation 그리고 renovation 배웠죠? 네, 오늘은 두 단어 제대로 배웠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쌓이면 얼마나 많은 단어들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끝나고 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그냥TV를 끄면 안 되고요. 바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문장 이상을 만드셔야죠. Renovation 하고 innovation을 사용해서요. Okay, remember, reviewing is so important, okay? Alright, and of course, you can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lright,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자, 요즘에 보면요. 뭐 주식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NFT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뭐 구독 경제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뭐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들인 게 워낙 또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 이번 주는요. 여러분하고 이 새로운 경제 트렌드 관련된 그 정리를 한번 좀 해볼까 하는데 단어들이 조금 테크니컬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런 개념들을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실제 가상화폐 거래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주식 거래하시는 분도 있고 뭐 구독 경제는 우리 전부 다 아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 뭐 OTT 서비스 관련된 얘기 마지막에 기기 이코노미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뭔가 딱 수요가 있을 때 움직이는 그런 일들 있죠. 뭐 대리운전이라든가 뭐 택배 서비스라든가 뭐 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 gig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gig economy도 여러분이 뭐 딱 봤을 때 이게 뭔가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경제 트렌드 이번 주에 쭉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좀 쉬운 것부터 갈게요. 구독 경제 그냥 쉽잖아요. 매달 만 원씩 내고 영상 다 보고 매달 뭐 8천 원씩 내고 음악 다 듣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엔 뭐 신문 구독 받듯이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구독이 가능한 시대니까. 자, 구독 경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일단 이 구독이란 단어를 여러분 잘 쓰셔야 될 것 같은데 subscribe죠? subscribe. subscribe고 구독 경제는 이제 명사 형태가 필요하겠죠. subscribe economy 이렇게 부르진 않거든요. subscription economy. subscription economy. 자, 동사를 먼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명사 형태부터 할게요. subscription economy. 자, 들어볼게요.
1: subscription economy. subscription economy.
0: 정기적으로 뭔가 요금이나 돈을 내고 쓰는 서비스나 상품 뭐 이런 것들 그걸 전부 다 subscription economy라고 하죠. 그런 경제 활동이 총칭 그런 경제 활동을 총칭해서 자 서비스에 이제 구독하다라고 할 때는 요거 이제 동사형이 필요하겠죠. subscribe to a service. 요 to는 항상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구독하다라는 말은 subscribe란 동사를 알아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을 어떻게 연결할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subscribe to a service. subscribe to a service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신문 구독, subscribe to a newspaper 하시면 되는데 요즘엔 서비스 구독을 많이 하니까 들어보세요.
1: subscribe to a service. subscribe to a service.
0: 자, 그러면 우리는 요즘 정말 많은 서비스를 구독한다. 딱 할 법한 말이죠. 자, 그러면 구독하다. subscribe to인데 so many services 해서 복수형 잡아주면 될 것 같은데요. we subscribe to so many services these days. 간단하면서도 임팩트 있죠? 자, 해보세요.
1: We subscribe to so many services these days. We subscribe to so many services these days.
0: We subscribe to so many services these days. 딱 여러분이 연습해서 익혀둘 만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죠? subscribe to 잘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구독 서비스란 건 월 사용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월 정액으로 내고 구독료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럼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갱신을 해서 다시 구독료가 납부하면 계속 연장이 되는 거고요. 뭐 연단위로 해서 할인받아 구독할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월 사용료 이런 거 뭐라고 할까요? 월이니까. month라는 단어가 어디 들어갈 텐데요? 중간에 이렇게 형용사로 넣어볼까요? pay a fee 하면 돈을 내는 건데 월별로 된다. pay a monthly fee. pay a monthly fee. 가장 간단하게 그냥 월 사용료를 낸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납부하다. 들어볼게요.
1: Pay a monthly fee. Pay a monthly fee.
0: 자, 이걸 아예 구독료라는 단어를 만들려면 아까 subscription 단어 넣어가지고 subscription fee 하면 되겠죠. Pay a subscription fee. 다시 한번 pay a subscription fee. 간단합니다. 들어볼게요.
1: Pay a subscription fee. Pay a subscription fee.
0: Good. 자, 일정 기간, 뭐 그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일정 기간이란 게 있죠. 그러면 time period라고 하면 돼요. time period. 자, 요것과 요것 합쳐져서 하나 일정 기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for a certain time period 하면 특정 기간 동안이 돼요. 그렇죠? 구독료를 내면 그 특정 일정 기간 동안. 그러면 for a certain, 특정이죠? time period, 일정 기간이 됩니다. 이렇게 특정 기간 동안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요것도 그대로 통으로 암기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들어볼게요.
1: For a certain time period. For a certain time period.
0: 네, 구독 경제 관련해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매달 구독료를 납부해야 된다. 매달 구독료를 납부해야 돼. You have to pay a subscription fee every month. 간단하네요. 그죠? You have to pay 구독료 a subscription fee. Subscription fee 강세를 주시고 every month 이렇게 하면 되겠죠. 들어보세요.
1: You have to pay a subscription fee every month. You have to pay a subscription fee every month.
0: 좋습니다. 마지막.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의 어떤 아카이브에 접근 권한이 생긴다든가 그거 자체가 하나의 서비스죠. 그러면 제공하다는 provide인데 우리가 제공받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be provided with 다음에 그 제공받는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be provided with a certain service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1: be provided with be provided with
0: 그렇죠. 그 다음에 정기배송, 정기배달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기배송, 정기배달.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씩 휴지가 배달된다든가. 네. 저희 집 이제 강아지 오줌패드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를 기르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가다가 오줌 싸면 안 되니까 오줌패드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배달됩니다. 300개씩. 네. 기저귀처럼. 그런 식으로 정기배송 받는 거. Get regular deliveries. Get regular deliveries. Deliveries에서 붙여서 일반화시키고 여기다가 정기적인 붙이면 되겠죠. 자, 정기 배송을 받는 것도 나름대로 하나의 구독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네. 음식 같은 것도 정기 배송시킬 수 있잖아요. 우유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데 그 우유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Get regular deliveries. 들어볼게요.
1: Get regular deliveries. Get regular deliveries.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제한 접근 권한은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어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를 씁니다. 그럼 한 달에 뭐 만 원이나 12,000원을 내요. 그러면 모든 곡에 대한 접근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Get unlimited access. Access가 접근 권한이라는 뜻이고 unlimited 하면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제한 접근이 가능하다 할 때 get unlimited access. 강세해 주세요. Get unlimited access. 한 번 더. Get unlimited access.

0: unlimited access. 이거다 힘줄게요. access. 요거 꼭 좀 외워주세요, 여러분. 요 페이지에 있는 거 너무너무 우리가 딱 구독 경제 관련해서 필요한 단어들이에요. 들어볼게요.
1: Get unlimited access. Get unlimited access.
0: 오케이. 자,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아카이브에 무제한 접근할 수 있다. 아카이브가 뭐예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쌓아놓은 걸 뭐라고 그래요? Archive라고 하죠? Archive. 우리도 그냥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unlimited access를 할 수 있다. 그 표현 마저 쓰면 될 것 같은데 You can get unlimited access to their archive. To their archive. 자, 그쪽 아카이브에 무제한 접근이 가능해. 뭐 회원 접속을 하거나 그러면 회원료를 내가 내고 있어. 그럼 그쪽에 엄청난 자료가 있는데 다 쓸 수 있어. 다 접근 가능하지. 이게 뭐예요? Unlimited access가 생기는데 to를 연결해야 돼요. Access to. 이런 거 정확하게. You can get unlimited access to their archive. 들어볼게요.
1: You can get unlimited access to their archive. You can get unlimited access to their archive.
0: 좋습니다. 자, 오늘 정리합니다. 경제 트렌드 첫 번째 주제는 구독 경제였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접하고 있고 서비스에 구독하다. Subscribe to a service. To 잊지 마시고요. 들어볼게요.
1: Subscribe to a service. Subscribe to a service.
0: 구독료는 영어로 subscription fee를 pay하다. Pay a subscription fee. 들어보겠습니다.
1: Pay a subscription fee. Pay a subscription fee.
0: 무제한 접근 권한 get unlimited access. Get unlimited access. 들어볼게요.
1: Get unlimited access. Get unlimited access.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구독하는 서비스가 이렇게 상품일 수도 있고요. 뭐 렌탈 같은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죠? 매달 뭐 돈 내고 렌탈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독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음악이나 영상 관련된 서비스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줌 수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럼 줌도 매달 돈을 냅니다. 이것도 다 구독이죠. 자, 이와 같은 구독 서비스, subscription economy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렇게 새로운 경제 트렌드 관련된 얘기를 해갈 겁니다. 가상화폐, 주식 이런 얘기도 이제 차차 해가도록 할게요. 자, Okay, well,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자, 일단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가셔서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everyone. Good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조금 일찍 한 겁니다. 다른 날들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 행동을 일찍 하셨어요?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방법. 왜 그 특정 행동을 했는지 혹은 왜 그 특정 행동을 왜 일찍 했는지 이런 이유들 물어보는 방법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어떤 행동을 일찍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Why did you 동사 early? 라고 얘기를 해서 그 행동을 왜 일찍 하셨나요? 라는 질문으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이런 식으로 이유를 한번 물어보는 거죠. 왜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왜 일찍 그 행동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평소보다 그 행동을 일찍 했을 때의 이유를 Why did you 동사 early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패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단은 했어요? 라고 하는 질문 어떻게 물어보면 되죠? 그렇죠. Did you 동사로 얘기를 해서 그 행동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왜 했는지 이유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Did you 동사 그 앞에 why를 붙이면은 why did you 동사라고 해서 왜 그 행동을 하신 거예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해서 이유를 한번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그 행동

0: 을 일찍 했는지를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뒤에 early를 붙여서 why did you 동사 early 이렇게 물어보면 왜 그 행동을 평소보다 일찍 하신 거예요? 혹은 왜 그 행동을 왜 일찍 하신 거예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동사에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 왜 그 행동을 일찍 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유를 물어보는 why입니다.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왜 일찍 일어났어?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그렇죠. wake up 혹은 get up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wake up은 정신이 이제 막 깬 상태, 정신이 깨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거는 get up으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왜 일어났어?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why did you wake up? 으로 물어보시면 되고 일어났니? 라는 질문은 그렇죠. Did you wake up?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6시, 5시 이런 식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이거를 Why did you wake up early?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y did you wake up early? 한 번만 더. 시작. Why did you wake up early? 여러분, did you wake up? Why did you wake up? Why did you wake up early? 다 쓸 수 있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요거 다 응용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왜 일찍 퇴근했어?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퇴근했어요 라고 여러분이 먼저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되겠죠. 퇴근하다? 그죠? 바로 get off work, leave work 이런 것들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너 퇴근했니? 그쵸? Did you get off work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약간 좀 어색하지만 왜 퇴근했어?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쵸? 그러면은 why did you get off work?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일찍 퇴근했어요? 그쵸? Why did you get off work early?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y did you get off work early? 한 번만 더. 시작. Why did you get off work early? 해서 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퇴근했니?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왜 일찍 돌아오셨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일단 돌아왔어요? 그렇죠. 돌아올 때는 come back이니까. Did you come back? 돌아왔니? 그러면 왜 돌아왔어? 그렇죠. Why did you come back? 그럼 왜 일찍 돌아왔어? 그렇죠. Why did you come back early?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왜 일찍 돌아오셨나요? Why did you come back early?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y did you come back early? 한 번만 더. 시작. Why did you come back early? 라고 해서 왜 일찍 돌아오셨습니까? 라고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으로는요. 왜 일찍 자리를 뜨셨습니까?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떠나다 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너 자리를 떴어? 너 뭐 출발했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Did you leave?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 자리를 떴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Why did you leave? 라고 물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왜 일찍 자리를 뜨셨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y did you leave early?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y did you leave early? 한 번만 더. 시작. Why did you leave early? 라고 얘기를 해서 왜 일찍 출발했느냐? 왜 일찍 자리를 떴느냐?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did you 동사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유로 물어봐서 why did you 동사? 그런데 왜 그걸 일찍 했는지를 물어볼 때 why did you 동사 early? 라는 질문 한번 해봤거든요.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y did you wake up early? Why did you wake up early? Why did you get off work early? Why did you get off work early? Why did you come back early? Why did you come back early? Why did you leave early? Why did you leave early?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왜 일찍 일어났어요? 라는 질문. 그쵸? Why did you wake up early?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대개 그냥 Why did you wake up? 너 왜 일어났어? 라는 의미보다 왜 일찍 일어났나요? 라는 의미가 되면서 그쵸? 원래 평소 시간보다 일찍이라는 그런 것들을 물어볼 때 뒤에 early를 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강조해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신 거예요? 왜?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나 일찍이라고 얘기를 해서 일찍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요. so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so와 to의 차이를 살짝 말씀드리면요. so는 그냥 어떠한 부사나 어떠한 형용사를 강조해서 그렇게란 느낌이면은 to는 살짝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간다라는 그 차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일찍 일어났으면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난 거야? 라는 부정적인 느낌은 to가 되는 거고 그냥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y did you wake up so early?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y did you wake up so early? 한 번만 더. 시작. Why did you wake up so early? 에서 so를 넣는 순간 굉장히 강조가 되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왜 일찍 퇴근했어요? 라는 질문 Why did you get off work early? 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까지는 왜 일찍 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그걸 거꾸로 어떤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왜 늦게 그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도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왜 늦게 퇴근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early 대신에 뭘 넣으면 될까요? 그렇죠? late을 넣으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패턴으로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 늦게 퇴근했어요? Why did you get off work? late로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y did you get off work late? 라고 해서 late로도 바꿔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행동을 왜 일찍 했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 Why did you 동사 early?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And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everything's great with you today.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매일 10분 영어 중에서도 딱 하루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Try again의 오늘 첫 번째 도전 과제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What kind of mission is waiting for us? Let's go and find out.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이게 사실 무게가 있는 문장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뭐지 빨리 알고 싶다 이러신 분들 있겠지만 포인트는 무엇을 필요로 하나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뭣뭣이 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영어로는요 이렇게 간단해요. What makes 무엇이 다음에 나오는 대상을 만드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살짝 발상의 전환이죠. 자, 요거 갖고 어떻게 구체적인 예가 있는지 맞춰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나요? 라는 얘기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라는 얘기였죠. What makes? 자, 그렇다면 the next round,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거는 간단합니다.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필요한 것은 갖춰야 될 것은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필요한 것은 이게 발상전환이 안 되면 되게 어려워요. 물론 what do you need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What qualify, who qualify 이렇게 막 어려운 단어가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쉬운 게 뭐냐면 what makes예요. 무엇이 좋은 지도자를 만듭니까죠? 그래서 what makes a good leader? 이게 바로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갖춰야 할 것은 그것의 영어 가장 가까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응용해 볼까요? 좋은 교사가 되려면 필요한 게 뭔가요? 갖춰야 될 게 뭔가요? 그러면 what makes a good teacher? 이 자리에 good friend, 좋은 친구가 되려면 그게 맨 마지막에 있는 거고요. 심지어 이렇게 좋은 삶을 살려면 뭘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것도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What makes a good life?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이게 재밌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려면 What makes a good friend? 이 good friend 자리에다가 What makes a good singer? 그렇죠? What makes a good, 그 다음에 뒤에 actor, reader, writer, producer 다 쓰셔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뒤에 내용만, 마지막에 오는 것만 바뀌니까 한번 해볼까요? 보고 읽으시면 안 돼요. 저 보시고요. 최대한 한번 장면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내 뒤를 따라라.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될까요? Your turn. 그렇죠. 끌고 가는 거니까. What makes a good leader? 됐죠, 여러분? 자, 두 번째. 좋은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your turn. teacher. 좋습니다. What makes a good teacher? 됐고요. 멋진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 그래서 your turn. 네, what makes a good life? 됐고요. 맨 마지막에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이야기도 들어주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네, 그냥 무조건 칭찬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your turn. 그렇죠. What makes a good friend?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온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뒤에 leader, teacher, good life, 그 다음에 무슨 friend, 네, 어떻게 응용되는지 let's make them longer. 좀 더 길게 만들어 볼까요? Step 2. 국민을 위한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될까요? 자, 어려운 문장 같지만 What makes a good leader? What makes a great leader? 아까 good 대신에 위대한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great leader예요. 자, 그러면 국민을 위한? 그럼 뒤에 이거 쓰시면 되죠. For people. 됐죠? 예, 그래서 for people. 간단합니다. What makes a great leader for people? 자, 그 다음에는요. 학생들을 위한 좋은 교사가 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죠. 도와주려는 마음. 열정을 가지고, 그렇죠. 예, 도와주려는 마음. 제가 혹은 모든 선생님들이 모두 다 정답을 갖고 있고 학생들은 무조건 배워야 된다. 이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 스스로 서로서로한테 배우는데 학생들을 도와줌으로써, 아, 이런 학생들은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구나. 그런, 그렇죠. 서로 배운다는 느낌이 중요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학생들을 위한 좋은 교사, 낫죠? What makes a good teacher? 좋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위한 for student. 한 명이에요? No, students 해서 S가 있어야 되겠죠? For students. So, what makes a good teacher for student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다고요? 천천히 해드릴게요. What makes a good teacher for students. 됐죠? The last one.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후회 없는 멋진 삶. 아까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What makes a good life? 좋은 삶, 멋진 삶이란 무엇이 그것을 만듭니까? 라는 얘기니까. 무엇이 필요한 거지? 근데 후회는 뭐라고 했어요? Regrets. 그 다음에 후회가 없다? No regrets. 그래서 예전에 I have no regrets. 예, 나는 후회가 없어. 라는 얘기 말씀드린 적 기억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의 with 하나 쓰시면 돼요. 세련되게 with no regrets. 후회가 없는 삶이란 어떤 게 후회 없는 삶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나왔던 내용 중에 제일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자, 좋은 지도자가, 다시 말하면 위대한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될까요? 자,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그렇죠. 말하는 거 따로,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 따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좋은 지도자들은 본보기를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철학도 보여주고. 자, 갑니다. 그래서 What makes a great leader for people? 사람들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는 어떤 작용 요건을 갖춰야 될까요? 여기서는 한 명 같지만 이게 대표격이라서요. 받을 때는 he나 she로 써야 되는데 그건 복잡하니까 그냥 they를 씁니다. 그래서 they lead. 그들은 이끈다. 뭘 통해서요? By example. 예를 통해서라는 얘기니까 집안이건, 그렇죠? 우리가 회사건, 국가건 간에 자기가 실제 솔선수범, 예, 본보기를 잘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They lead by example. 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예, 어떻게 하실까요? What makes a good student? 예, 좋은 학생이 되시려면요. 반복하세요. 자, ebs.co.kr 오셔서 반복 즐겁게 하시고요. 여러분, 좋은 에너지도 많이 서로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기관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and welcome back to 매일10분 영어 신혜킴의 고고 리스닝.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I'm your buddy 신혜킴. 네, 자 이번 시간 이야기는요 아주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100% 얼마나 잘 들리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On a windy day or in heavy rain, the trees fall. But on days like today, they need cut down one by one.
2: Oh, wow.
1: The two make a great team.
2: Oh. Muy bien.
1: I join them. The retired couple has been living here,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he land.
0: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셨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I join them. 나는 그들과 합류합니다. 동참하는 거죠. 그 바나나를 이렇게 거두는 그 작업을 같이 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he land. 땅의 에너지와 맛을 느끼면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3: Today's listening point. 1.
4: I join them. I join them.
3: 2.
4: The retired couple has been living here,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he land. The retired couple has been living here,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he land.
0: 자, 그럼 이제 음의 파악 들어갈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아주 간단한 문장. I join them. 나는 그들과 합류합니다. join이라는 동사는 전치사 필요 없이 바로 목적어를 나오게 되죠. I join them. I join with them이 아니라.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The retired couple has been living here,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he land. 은퇴한 부부는요, 땅의 에너지와 그 땅의 기운이죠. 땅의 에너지와 맛을 느끼면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이번엔 아시죠? 자막 보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one more time.
1: On a windy day or in heavy rain, the trees fall. But on days like today, they need cut down one by one.
2: Oh, wow.
1: The two make a great team. I join them. The retired couple has been living here,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he land.
0: Well, are you ready to enjoy practicing your pronunciation part? All right,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I join them. 여러분 쉽습니다. 자, 정말 문장 하나가 딱 나와 있는데요. I join. 어려운 단어 없죠. I, 강세 없고요. Join them. 강세 없습니다. Join에만 힘주시면 되겠네요. I join them. 가볼게요. Google listening 1. I join them. 대마실 때 잠깐, 네,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them이에요. 그냥 우리말처럼 them이 아니라 them. 아셨죠? Google listening 2. I join them. Google listening 3. I join them. 잘하셨어요. 자, 문장에서도 해보죠. I join them. 한 번 더. I join them. Excellent. 자,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he land. The and of the. 기능어입니다. Feeling. Feeling. 우리말처럼 필, 여러분, 필링이 아니라 필링은 벗기는 거예요. feeling. 윗니로 아랫 입술을 살짝 앞에서 뒤로 긁어주시면 되고, 자, 에너지 발음하실 때 첫 번째 강세 꽝 주시는데, 이때 이라는 모음의 소리로 시작이 돼서, 에, 정면서 더는 D로 발음해 주시고,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aste 하지 마시고, taste, taste. 에 부분에 강세 주시고, of the land, land. 보통 N 사운드, D 사운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 네, D 사운드 약하죠. 그래서 land가 아니라 land, land. 자,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he land.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2.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he land. 네, Google listening 3.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he land.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 retired couple has been living here,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he land. One more time. The retired couple has been living here,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he, of

0: 기억하면서 연습해 주시고요. All 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On a windy day, 바람이 부는 날, 또는 or in heavy rain,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날, the trees, 나무들은요, 어떻대요? 동사 나와야 되는데, 빈칸 첫 번째, fall,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fall, 넘어지다, 쓰러지다, 이 동사는 fall, fell, fallen, 이렇게 변하죠? 그런데, but, 빈칸 이어졌어요.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on days like today, 오늘과 같은 날에는요, they need cut down, 잘라내야 합니다. 뭘요? 나무들을 잘라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어떻게? One by one 이렇게 이어집니다. One by one은 하나씩 잘라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잘라내야 해요. 이런 의미입니다. Alright, move along. The two make a great team. 아마도 엄마와 아들인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아주 훌륭한 한 팀을 이룹니다. I join them 하면서 진행자가 그들에게 합류합니다. 즉, 제가 그들과 합류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join이라는 동사는 뒤에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명사 나오죠. The retired couple. 자, 부부를 뜻하는데 은퇴한 커플, 즉 부부는요, has been living here. 이곳에 살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제의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오고 있느냐? Feeling the energy. 자, 기운을 느끼면서 그리고 taste, 맛보면서 모의 기운과 맛 of the land. 땅의 기운과 그 에너지, 힘과 맛을 느끼면서 여기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전체 이야기 여기까지 모두 이해되셨다면 100% 도전해볼 수 있겠죠? 문장 길지 않습니다. Give a shot.
1: On a windy day or in heavy rain, the trees fall. But on days like today, they need cut down one by one.
2: Oh, wow.
1: The two make a great team.
3: Oh. Muy bien.
1: I join them. The retired couple has been living here,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he land.
0: 자, 오늘도 열심히 달려와 주셨죠, 여러분? 반복 학습은 어디로요? www.edisee.co.kr로 오셔서 지난 김에 고고 리스닝을 통해서 청취 실력 올릴 수 있도록 많이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Until then,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4: ...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5: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4: 네.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6: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Serious versus severe. Serious versus severe. Now,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serious하고 severe입니다. 진짜 이 단어들은 사실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긴 해요. 근데 확실하게 제가 오늘 뉘앙스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Let's take a look at serious first.

오케이,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See, re, us. 네, 여기 중간에 R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R 같은 경우는 혀가 천장 닿지는 않아요. 대신 혀가 뒤로 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래서 see, re, us. 연결해서 serious, serious. 진지한, 심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serious 같은 경우는 그냥 웃음기 없이, 그리고 진지하고 심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Okay? When something has to have careful consideration and thought, and it's a situation where it's no laughing matter. 그럴 때 serious. 네, 문장들 몇개 볼게요. Are you serious? Sometimes she's quite serious. We have a serious problem. Serious, 진지한, 심각한. Serious.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Are you serious? 이거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죠. 상대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진심이야? 너 진심이야? 영어로 Are you serious? 네, 이런 톤으로 물어보시면 더 좋죠.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같이 해볼게요. Are you serious? Very good.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Sometimes she's quite serious. 무슨 말일까요? Sometimes she's quite serious. 가끔 그녀는 꽤 진지해. 네, 진지한 사람. 잘 웃지도 않고, 생각 많이 하고, 좀 진지한 사람을 serious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Sometimes she's quite serious. Sometimes she's quite serious.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We have a serious problem. 네,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 네, 이거는 어감이 좋지는 않죠. 네, 심각하고 뭔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웃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We have a serious problem.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We have a serious problem. We have a serious problem. 다음은 severe입니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네, 여기서는 V 발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입술이 붙으면 안 되고, 제입 모양을 보세요. Severe. Severe. 네, 여기서 스펠링은 SE이지만 발음은 severe. Severe. 그리고 R 발음까지 마무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severe는 심각한, 네, serious하고 비슷하게 심각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극심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evere는 아주 안 좋은 상태일 때, sever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특히나 어디 좀 몸이 안 좋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병이 있을 때이 severe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자, 문장들 좀 볼게요.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Is the injury severe?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Severe, 심각한, 극심한. Severe, severe. 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그건 독감이 심각한 경우이지. 네, 그래서 severe case of the flu. 심각한 경우. Severe case.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It's a severe case of the cold. 아니면 it's a severe case of COVID-19.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는 severe가 심각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it's a serious case of the flu도 괜찮아요.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s the injury severe? 부상이 심해? Is the injury sever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 있고요. Is the injury serious? 괜찮아요. Is the injury serious? 살짝 또 어감 사이 하나 더 있는데요. Serious보다 severe가 좀 더 formal한 느낌이 있어요. Okay.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그 차에 심각한 파손이 있었어. 차 사고가 났는데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네, 오늘 정리해드릴게요. 네, serious. 이거는 진지한 혹은 심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진지한 사람은 severe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항상 serious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severe 같은 경우는 심각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극심한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들은 일단은 교체할 수 있는 상황들은 있지만 안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앞으로 헷갈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Well done.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Remember, practice, practice, practice, okay?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늘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요.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그런 분야입니다. 최신 경제 트렌드 용어와 영장 연습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구독 경제 이야기를 했었죠. We talked about the subscription economy. 다양한 서비스를 우리가 구독하고 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OTT가 뭐의 약자입니까? Over the top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영상을 매달 좀 무제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생각나는 회사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OTT 서비스가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메이저하게 들어와 있는 그런 외국 업체나 우리나라 업체들도 있는데 over the top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 top 자체가 뭔가 좀 케이블 TV 같은 거 받아보려면 셋업 박스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top이라 부르는데 그 자체를 없어도 되니까 over the top 그냥 인터넷 연결만 되면 다 들어오는 서비스를 over the top services라고 하죠. 서비스 단수로 쓰셔도 되고 자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영화나 미드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총칭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Over the top services or OTT services 들어볼게요.
1: OTT service, over the top service, OTT service, over the top service.
0: 자 회원 등록을 해야 되죠. 다 유료입니다. 예, 무료 서비스는 없어요. 무조건 유료인데 이제 어떻게 유료화를 하는지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자 회원 등록을 한다는 얘기를 여러분

0: 뭐라고 할까요? 회원 등록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뭘 줘요? 무료 체험 기간 주죠? 근데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게 끝나면 자동 과금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회원 등록은 가장 많이 쓰는 게 sign up이에요. sign up. 같이 한번 해보세요. sign up. sign up. for a membership. 별거 없습니다. 이게 회원제거든요. 그러니까 회원 등록을 하다. sign up for a membership. 다시 한번. sign up for a membership. 들어볼게요.
1: Sign up for a membership. Sign up for a membership.
0: 이게 인터넷상에서 내가 회원 가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되면 대부분의 이런 유료 서비스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제 뭐 요즘 말에 이렇게 낚으려고 무료로 이용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쓰다가 아, 이거 계속 써야겠는데? 그럼 계속 돈을 내는 거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Free trial period. Free trial period. 대부분 이걸 쓰죠.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자, free trial period. trial이 이제 써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료 체험 기간이 이겁니다. 자, 들어볼게요.
1: Free trial period. Free trial period.
0: 그렇죠. 자, 그러면 회원 가입을 하면 무료 체험 기간을 받게 된다. 이거 별거 없어요. 이런 문장 뭐 영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OTT 서비스가 가장 먼저 회원 가입을 하면 무료로 쓸 수는 있어. 그러다 이제 과금이 되지. 그럴 때 if you sign up for a membership, 회원 가입하면 조건 if you sign up for a membership, 아까 썼던 문장 you will get a free trial period. free trial period 하나를 얻을 받게 될 것이다. you will get a free trial period. free trial period 됐죠? 무료 체험 기간을 받게 될 거야. 들어볼게요.
1: If you sign up for a membership, you will get a free trial period. If you sign up for a membership, you will get a free trial period.
0: 끝없는 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어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몰아서 보고 이렇게 정주행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걸 또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사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끝없는 영상 콘텐츠는 정말 endless라는 단어 쓰면 어떨까요? endless.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똑같죠? 끝없는 endless video content. video content. 여기다 s 붙여대고 안 붙여도 됩니다. content란 단어는 단수로도 되게 많이 써요. 여러 길 지칭할 때도 약간 개념으로 content라고 많이 해요. content 해도 돼요. 복수형이란 단어가 가능한데 그냥 복수형 자리에 단수도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view endless video content. 무슨 말이에요? 정말 무한정의 어떤 영상 콘텐츠를 view 시청할 수 있다. 들어볼게요.
1: View endless video content. View endless video content.
0: 일단 종류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몰아보기는 뭐라고 그래요? Binge watch라고 하죠. Binge watch. 이거는 binge는 몰아치기 할 때 쓰는 접두사 같이 쓰인 아이예요. 그래서 binge shopping 하면 정말 한꺼번에 엄청난 물건을 많이 구매하는 거고 binge drinking 하면 폭음을 엄청나게 혹은 연일 술을 마시는 걸 말하는 거고요. Binge watch는 시즌 한 개를 앉은 자리에서 끝내는 겁니다. 15시간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binge watch라고 합니다. 그래서 몰아보다 정주행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Binge watch. Binge watch.
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OTT는 대부분 이런 많이 또 보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이 해당 사항 있는 말들이 될 것이고 주말 동안 내가 그 시즌 전체 다 앉은 자리에서 다 봤어. 정주행했어. 이럴 때 쓰는 말이 binge watch입니다. I binge watched the whole season. The whole season은 뭐예요? 시즌 아시죠? 뭐 에피소드 1부터 뭐 10까지 있다 합시다. 그럼 10개 에피소드를 한 시즌이라 하면 그걸 다 본 거죠. 주말 사이에. 그죠? 뭐 긴 거였으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겁니다. I binge watched 동사로 과거 시제 I binge watched the whole season. 시즌 전체를 over the weekend. 주말 기간 동안 over the weekend. 들어보세요.
1: I binge watched the whole season over the weekend. I binge watched the whole season over the weekend.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 binge watch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 콘텐츠라고 많이 또 들어보셨죠? 각 OTT마다 자체 콘텐츠를 많이 만듭니다. 그거는 그냥 받으면 될 것 같고 추천 받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영상을 클릭을 하면 엄청나게 추천 알고리즘이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가지고 유사 콘텐츠, 취약 적용 콘텐츠, 모모와 비슷한 콘텐츠 어마어마하게 추천을 해주면 끝도 없어요. 내리다 보면은. 아, 이게 뭐야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추천이란 얘기, 자신만의 재생 목록이 또 만들어져. 자기가 현재 재생하고 있는 콘텐츠 따로 만들어지고 뭐 찜한 콘텐츠 따로 만들어지고 이게 굉장히 큐레이팅이 잘돼 있죠. 그걸 큐레이션이라고 하죠. 첫 번째, enjoy original content. 필요가 없어요. 오리지널 콘텐츠 우리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요즘 워낙 많

0: 많이 외래로 쓰이다 보니까 그냥 즐기다. Enjoy original content. 자체 콘텐츠죠. 어디서 사와서 탑재한 게 아니라 그냥 이 OTT 플랫폼에서 그냥 투자해서 만든 그런 작품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들어보세요.
1: Enjoy original content. Enjoy original content.
0: 자, 그 다음 추천받다 이야기해볼게요. 자기가 영상을 일단 보면 취향저격 콘텐츠가 계속 올라와요. 뭐뭐와 유사한 콘텐츠, 취향에 맞을 만한 콘텐츠, 무슨 무슨 영화 콘텐츠, 뭐 애니메이션 무슨 계속 나오잖아요. 본인이 하여튼 본 거와 유사 콘텐츠는 다 추천해줍니다. 계속 보게 하려고. Get recommendations. 요거는 OTT 용어는 아니죠. 그냥 일반적으로 추천하다, 추천받다 할때 계세요. Get recommendations. You can get a lot of recommendations for movies, for video clips. 들어보세요.
1: Get recommendations. Get recommendations.
0: 자, 마지막으로 재생 목록을 음악과 영상 마찬가지입니다. 플레이리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본인만의 플레이리스트가 생기는 거니까 your own playlist. You can have your own playlist. 그쵸? 같은 OTT를 쓰는데 저 사람 화면하고 내 사람 화면하고 같아요, 달라요? 아예 다르죠. 아니, 페이지 자체가 다르잖아요. 왜요? 좋아하는 콘텐츠가 다르니까. 그래서 have your own playlist 해서 자기 페이지는 옆에 친구 같은 서비스 쓰는 거 완전 다릅니다. 들어보세요.
1: Have your own playlist. Have your own playlist.
0: 재생 목록 창 자체가 다르겠죠? 자, 문장에 넣어봅니다. 그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자체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 아까 original content 고 넣어볼까요? You can enjoy a lot of original content on that platform. S 붙여도 된다고 해요. content 해도 되고 content 해도 돼요. content란 단어는 좀 특이하게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S를 붙여 쓰기도 하고 S를 안 붙여서 그냥 복수형 자리에 단수를 써도 너무나 정확한 문장입니다. 둘다다 돼요. You can enjoy a lot of original content on that platform 해도 되고 You can enjoy a lot of original contents 복수형 주고 on that platform 가능합니다. 들어보세요.
1: You can enjoy a lot of original content on that platform. You can enjoy a lot of original content on that platform.
0: 자, OTT 플랫폼 오늘 정리합니다. OTT 서비스, 무료 체험 기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일단 회원 가입하면 한 며칠, 한 달이든 20일이든 얼마 무료로 쓸수 있게 해주는 거. Free trial period라고 한다고 했었죠? 알아두세요. 들어볼게요.
1: Free trial period. Free trial period.
0: 요즘 많이 듣게 되는 몰아보기, 정주행하기, binge watch. binge watch. 오늘 꼭 기억했으면 하는 동사입니다. 들어볼게요.
1: binge watch. binge watch.
0: 자체 컨텐츠, original content를 enjoy하다. enjoy original content. 들어볼게요.
1: enjoy original content. enjoy original content.
0: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OTT 서비스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가상화폐라든가 NFT 쪽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시면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 질문들 직접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제 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아, 월요일부터 막 힘들죠. 그래서 아, 이제 주말까지 이제 며칠 남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오늘은요, 어떠한 이벤트까지 며칠 남았는지, 휴일이면은 혹은 공휴일이면은 이런 것들이 며칠 남았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쓸 수 있는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이벤트까지 며칠이 남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는요, How many days are left? 하고 나서 until

이벤트로 얘기를 해서 이 이벤트 자리에 어떠한 일이 며칠 남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넣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주말까지 며칠 남았지? 이런 얘기들 얘기를 할 때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event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핵심 패턴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이 남아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일단은 left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앞에는요, there is, there are 이런 것들을 넣어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러한 어순구조로 사용합니다. 이 left는요, leave의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져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떠한 이벤트까지, 어떠한 날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져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라는 어순구조가 돼서 전치사가 until 이라는 게 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요, 시간이 얼마 남아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질문으로 한번 해봐주고요,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는요, How much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며칠 남아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How many days are left?로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며칠 남았어요? 라는 질문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다가 until event를 넣으면은, 그쵸? 그 일까지 며칠이 남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무엇? 해가지고 그 무엇, 그 일까지 며칠이 남았어요?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살짝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꾸 입에 붙여주시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주말까지 우리 며칠 남았지?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느냐? How many days are left? 얼마나 며칠이 남았습니까? Until 무엇인데? 주말은? 그쵸? 여러분, the weekend를 넣어서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the weekend?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the weekend? 한 번만 더. 시작!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the weekend? 라고 얘기를 해서 주말이 며칠 남았습니까? 라는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혹은 휴가 혹은 방학까지 며칠이 남았지? 라고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죠. 되게 휴가라는 거, 그쵸? 방학이라는 거 vacation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휴가까지 며칠 남았지? 방학까지 며칠 남았지?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vacation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vacation? 한 번만 더. 시작!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vacation? 해서 휴가까지, 방학까지 며칠이 남았지?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현충일까지 며칠 남았지?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현충일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요. 아, 현충일 언제지? 그럼 현충일, 그쵸? Memorial Day를 넣어서 그 Memorial Day라고 얘기를 하면 그 Holiday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현충일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Memorial Day로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Memorial Day? 한 번만 더. 시작!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Memorial Day? 라고 얘기를 해서 현충일까지 며칠이 남았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until the holiday 라고 얘기를 해서 그 공휴일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으로는요, 월급일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급일까지 며칠 남았지? 뭐 카드값이 막 뭐 나가고, 뭐 대출이 뭐 얼마 나가고, 혹은 뭐 여러분이 이제 적금을 넣으면 적금이 며칠 남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월급날은요, payday를 넣어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급일까지 며칠 남았지?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payday?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payday? 한 번만 더. 시작!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payday? 라고 얘기를 해서
월급일까지 며칠 남았죠.

0: 라고 한번 물어봤고요. 구체적으로 내 월급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my payday. 뭐 너 얼마 월급일까지 며칠 남았니? Your payday. 다양하게 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간이 남았다라는 기본부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남았을 때는 시간 비동사 left였지만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라고 물어서 how much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how many days are left? 하고 나서 until event로 얘기를 해서 며칠이 남았습니까? 라는 질문 한번 해봤어요.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the weekend?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the weekend?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vacation?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vacation?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Memorial Day?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Memorial Day?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payday?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payday?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구체적으로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좀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일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그래서 주말까지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the weekend? 라고 물어봤다면 그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장 구조에서 어떻게 말씀드렸죠? 그쵸? 시간, 비동사, left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4일 남았어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4 days are left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뒤에다가 구체적으로 주말까지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그쵸? until the weekend까지 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얼마가 남았습니다. 며칠이 남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주말까지 4일 남았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시작! 4 days are left until the weekend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답변도 할 수 있는 것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휴가 방학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vacation?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잖아요. 휴가가 끝나려면, 휴가가 시작하려면 며칠 남았습니까? 이런 얘기들로 휴가가 끝나려면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이 이벤트 뒤에 starts 혹은 begin 혹은 end라는 동사를 넣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끝날 때는 end를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학이 끝나려면 며칠 남았습니까? 라는 질문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vacation ends로 얘기를 해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vacation ends 라고 얘기를 해서 휴가가 끝나려면 이라는 구체적인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이벤트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질문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event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네, 그 중에서도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인가 배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다 해서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데 맨 마지막만 생각하시면 그 과정은 전부 다 고통이고 고역입니다. 하지만 하나를 알더라도 와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끼시면 전체가 다 행복한 여정이 되겠죠. 자 오늘도 그런 점에서

0: 도전 자체는 항상 우리한테 도전 의식을 만들어내고 무엇인가 새로운 에너지를 줄 수 있잖아요. 새로운 에너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Let's go and challenge i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핵심은요. 상황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매일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즐겁다. 그러니까 느낌이 뭐뭐 하는 것은 즐겁다가 핵심 부분이잖아요. 다 줄이면. 그래서 뭐뭐 하는 건, 뭐뭐 하는 것은 영어에서 동작에 ing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ing is fun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영은 재밌다. Swimming is fun. 예, 네, 그 다음에 달리는 건 재밌다. Running is fun. Walking is fun. Watching is fun.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가서 한번 함께 연습해 볼게요. Let's go and practice more. Step 1. 첫 번째 거는요. 앞에서 금방 나왔던 것처럼 바로바로 예, 집어넣으시기만 하면 돼요. 뭘요? ing 부분을. 보세요. 배움은 즐겁다. 그러면 즐거운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it makes you happy, it makes you pleased. 그런데 여기서는요. fun이란 단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something is fun인데 fun이 재미란 뜻도 있지만 이것이 재미있는 이란 뜻도 됩니다. 자, 그래서 learning is fun. 배움은 재미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재미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조깅은 즐겁다. 달리는 거죠. 좌깅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미국식 영어에서는 running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running is fun. 아니면 jogging. jogging is fun 하셔도 되고요. 대화는 즐겁습니다. 물론 conversation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누는 것은 talking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talking is fun.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춤추는 것은 재미있다. 어우, 뭐 좋은 음악. 예. 다 나오면 절로 예, 바로 춤이 되잖아요. 그래서 dancing is fun. 이거 말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종류의 단어들 다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그죠? 예, walking, driving, watching, listening, cooking. 아, 오늘부터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100가지 이상 말씀하실 수 있는 법칙이 동작에 ing만 쓰시면 something is a ing is fun이죠. 네 가지 했는데 you know what to do. 뭘 하는지 이제 아시죠? 예, 보고 읽어봐야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Totally meaningless. You are wasting your time. So repeat after me. 저를 따라 하시고요. 그 전에는 before that, you'll be given a chance to speak it out loud. 커다랗게 한번 해보세요. Ready? 이제 동작만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거. Here we go. 배움은 즐겁다. 배움은 your turn. 네, learning is fun. 됐죠? 자, 두 번째. 발음 주의하세요. 얘는 달리는 거죠. jogging이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Your turn. 네. jogging 혹은 running is fun. 얘는 running, 달리는 거. 얘는 learning 됐고요. 세 번째는 대화는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talking. 네. talking is fun. 재밌는 거죠. 맨 마지막으로 춤추는 건 재밌다. Your turn. 네, 좋습니다. Dancing is fun. 동작을 하는 이유는 제가 무슨 춤이 추고 싶어서 제가 춤을 추겠죠, 당연히. 그런데 일부러 여러분 또 예, 드리기 위해서 네, 뭐 춤추고 싶어서 출 때는 추겠지만 어쨌든 동작을 하면 기억이 오래 남더라. 얘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make them longer, right? Into sentences. 매일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즐겁습니다. 라고 할 때요. 이미 앞에 나왔죠? Learning is fun인데 learning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새로운 걸 배운 거니까 learning something new. 아, 이거예요. Learning something new. 그렇죠? Every day is fun. 맨 뒤에 가서 붙는 거 사이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 Learning something new. Every day is fun. 마라톤을 뛰는 것은 재미있다. 실제로 달리는 거 아까 running 났잖아요. 그러면 마라톤을 뛰다는 뭐지? 어? 그냥 running a marathon이라고 하시면 돼요. Running a marathon.

is fun. 연결됩니다. Running a marathon is fun. 어렵지 않죠? Running a marathon is fun. 이렇게 연결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도 running 다음에 식당을 경영하는 것은 재밌습니다. 그러면 running a restaurant is fun. 이런 식으로 run이 들어가는 것 중에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얘가 어떤 뜻이 있다? 경영하다는 뜻도 있으니까, 그죠? 자, running a company, running a restaurant, 심지어 running a country. 예, 나라를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run도 있고요. 여기처럼 running a restaurant 아니면 running a marathon is fun. 맨 마지막, 먹는 음식과 대화를 하는 건 즐겁다. 아까 talking is fun이었죠? 그럼 talking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With your food. 아, is fun. 자, 이때 food는요, 일반적으로 음식이라고 할 때는 food고요. 음식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다 먹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talking with your foods. 그때는 S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 구분하세요. 그냥 식량이란 느낌은 예, 바로 food겠죠. 실제로 음식과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밥을 오래 씹기가 힘드시면 오래 씹으실수록 좋은 균이, 아, 좋은 그 엔자임이죠, 엔자임. 예, 아주 유산균 같은 게 많이 나오고요. 그렇게 세균을 죽여주는 그런 물질도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 밥 아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이름을 붙여주면 오래 씹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바로 두 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죠. Alright,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여러분? 매일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거는 즐거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예, 그 말을 듣고 있던 비가 뭐라고 할까요? 자, 배움은, 그렇죠, 행복을 불러오지. 사실 그렇고요. 자, 그래서 learning something new every day is fun. 그래서 learning is fun이고요. 불러온다 어려울 것 같지만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it brings you happiness. 당신한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이요. 반복하고 싶으시면은요. If you want to watch it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here. So it's time to say goodbye.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Thanks a lot.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요 우리는 조동사들을 차례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문장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It can't be true. 진짜 짧죠? 정말 짧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조동사, 아 여기 사용됐죠? can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조동사 can 하면 여러분들 그냥 능력만 떠오르실 때가 많아요. 뭐뭐 할 수 있다는 뜻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문장을 그 뜻으로 해석하시면요. 그것은 사실을 능력이 없다라는 뜻인가? 그것은 사실을 능력이 없다? 그게 무슨 뜻인지 굉장히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헷갈리고 계시다면 아주 잘 오셨어요.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조동사 can 그리고 조동사 could의 모든 것을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can과 could 중에 먼저는 can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뭐 할 수 있다라는 현재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건 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근데 조동사 can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많은 조동사들이 그렇듯이 조동사 can이 추측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자, 추측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조동사 can이 추측의 의미를 가질 때는 보통 부정으로만 쓰인다는 거예요. 부정으로 cannot 또는 can't 라고 쓰이는 경우에만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추측의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즉, 부정이 아닌 긍정 형태의 조동사 can은 거의 뭐 10중 8구,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능력을 표현하는 건데, can't라고 쓰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 상당히 특이하죠? 기억해 주시는 게 포인트겠습니다. 자, 됐어요? 정리됐나요? 그러면 could로 넘어가 볼게요. could, 우리가 또잘 알고 있죠? 맞아요. 뭐뭐 할수 있었다라는 과거의 능력을 표현하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could도요. 자, 집중하셔야 돼요. 추측의 의미가 있거든요. 추측의 의미를 더해줄 수가 있는데, 포인트는 추측으로서 could가 쓰일 때그 추측은 현재의 추측이 됩니다. 과거에 대한 추측이 아니에요. 현재에 대한 추측입니다. 해서 could가 뭐뭐 일 수도 있다라는 뭐뭐 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의미로 사용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게 좀 헷갈려요. 쿠드는 캔의 과거형인데 추측으로 쓰일 때 뜻은 현재란 말이야? 네. 뜻은 현재가 됩니다. 언제? 추측의 의미로 쿠드가 쓰일 때. 자, 요점 참고해 보시면서 다음 예문들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헷갈릴 수 있는 can't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an't가 능력을 정말 말해서 뭐뭐 할 수가 없다. 그러할 능력이 없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고요. 똑같은 can't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추측의 의미로, 근데 부정의 추측의 의미죠. 어떻게 말하자면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별하면 됩니까? 가장 확실한 건 사실 맥락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자, 예문 같이 볼게요. 한번 훈련을 해보자는 말이죠. 먼저 문장 읽어봅니다. He can't drive a truck. Drive a truck은 트럭을 운전하다잖아요. 그는 트럭을 운전할 리가 없다라는 뜻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근데 맥락상 보통 이런 문장이 있으면 그는 트럭을 운전할 수 없어요. 능력의 의미로서 파악해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읽고 있는 글 속에서의 맥락을 통해 파악하시는 게 언제나 가장 정확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는 요거 이제 우리가 능력으로 좀 파악을 해볼게요. 그럼 이 문장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can't가 쓰였거든요. 근데 맥락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he can't be the thief. thief 하면 도둑이잖아요. 만약에 can't를 능력으로 보면 그는 도둑이 될수 있는 능력이 없다? 뭐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말이 될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이런 문장 나오면 저는 추측으로서 그가 도둑일 리가 없어요 정도로 해석할 것 같아요. 이것도 맥락에 따라서 뜻이 바뀔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can't가 두 가지 이런 쓰임들이 있다는 거, can't가 이런 두 가지 쓰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는 거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자, can't만큼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동사 could예요. could는 과거의 능력, 뭐뭐 할수 있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이건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could가 어떻게도 쓰인다? 현재의 추측, 포인트는 이거예요. 현재의 추측을 할 때도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할때그 뜻을 보면은 뭐뭐 일 수도 있다, 뭐뭐 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문 통해서 한번 훈련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She could eat three hamburgers in one sitting. In one sitting은 한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한 번에란 뜻이거든요. 자, 한 번에 세 개의 햄버거를 먹을 수 있었다. 과거의 능력으로서 해석하는 게 여기서는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건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거지만, 저는 지금 능력으로, 과거의 능력으로 이 쿠드를 해석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문장은 어때요? 자, 똑같은 쿠드거든요. 읽어볼게요. She could be coming. 이걸 능력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녀는 과거에 능력이 있었던 건데 어떤 능력이 있냐면 becoming 오고 있는 중이다니까, 그녀는 오고 있는 중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거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때는 추측으로, 그녀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정도로서 봐주는 게좀더 자연스럽겠죠. 쿠드가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알고 맥락에 맞춰서 해석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건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그럼 함께 영작해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먼저 읽습니다. 그녀는 책 한 권을 하루 만에 읽을 수 있어요. 뭐뭐 할수 있어요. 능력이죠. 조동사 can이 쓰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녀가 할수 있는 거니까 she can 시작하면 되겠죠? 자,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he can.

이 문장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he can read a book in a day. 그녀는 하루 안에, 하루 만에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자, 문장 완성이 됐고요. 이건 어때요? 자, 조금 길죠? 그는 한강을 10분 안에 수영해서 가로지를 수 있었어요. 뭐뭐 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능력을 또 한번 제가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참고로 한강을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그래도 10분 안에 가로지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냥 제 멋대로 쓴 문장이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명작에만 집중해보세요. 자, 그가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주어는 먼저 he로 시작할 거고요. 과거의 능력이니까 could 써주면 되죠. He could. 그는 할 수 있었어요. 뭘 할 수 있었어요? Swim across. 수영해서 가로질러 갈 수 있었던 거죠. 뭘 가로질러서 가는 겁니까? 한강. 그걸 이제 영어로는 The Han River. The Han River. 있어 보이죠? 아,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근데 그냥 가로지르는 게 아니에요. 10분 안에 가로지르는 거니까 In 10 minutes. 붙여주면 문장이 완성되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의 능력, could 신경 쓰면서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He could swim across the Han River in 10 minutes. 이렇게 해서 조동사들 활용해서 문장 두 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볼게요. It can't be true. 여기서 can't를 능력으로 보면 그것은 능력이 없죠. 뭐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라는 되게 특이한 문장이 만들어져요. 그것은 사실일 능력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 여기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뤘죠. can't가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은 사실일 리가 없어요 라고 해석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올바른 해석이 되겠어요. 이거 아까는 해석 못하다가 지금 해석이 가능하시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것 배우셨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저는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Hi guys, today is the second day of stretching out our hips. You ready? Let's go!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고관절 스트레칭 데이 2,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자세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영어 대화문 먼저 보러 가실게요.
1: You did something to your hair, didn't you? Can you tell? You have such a keen eye. Sarah, you dyed it pink. What do you mean pink? Get me a mirror.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Can you tell? 이런 뜻인데요. I can tell 아니면 Can you tell? 이런 식으로 tell, 말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Can you tell? 이러면 티나니? 이런 뜻입니다. 아, 그게 보여? 알 수 있겠니? 즉, 티나니? 이런 뜻인데요. 거꾸로 I can tell 이러면 나도 보여, 나도 알 수가 있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ell 이라는 동사를 써요. 좀 신기하죠? 그래서 대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You did something to your hair, didn't you? 이럽니다. 너 머리에 뭐 했지, 그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Can you tell? 이럽니다. 티나? 이런 뜻이죠. 아, 그게 보여. 티가 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You have such a keen eye. 이럽니다. Keen eye. 너 눈썰미 되게 좋다. 이런 뜻 우리 많이 쓰잖아요.

0: 그래서 you have such a keen eye 이거 딱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Sara, 야 Sara야, you dyed it pink 이럽니다. 너 핑크색으로 염색했잖아. 어떻게 이게 안 보일 수가 있겠어. You dyed it pink 이럽니다. 핑크색으로 염색했잖아 이러니까 What do you mean pink 이럽니다. 핑크라니 무슨 소리야. Get me a mirror 이럽니다. 야 거울 갖다 줘봐 이러죠. 큰일 났어요. 분홍색으로 염색이 됐나 봐요. Can you tell? 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두 번째 대화 일단 또 보러 갑시다.
1: I'm trying to buy a lipstick for my older sister. That's so nice of you. These four colors are the most popular. I can't tell the difference between any of these. I'll give you a hand. Is her skin more of a cool tone or a warm tone?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Can you tell 활용해서 I can tell 이런 식으로 표현이 쓰인다고 했죠. 그 표현을 쓴 대화인데요.
1: I'm trying to buy a lipstick for my older sister.
0: 아, 립스틱을 사려고 한대요. 누구를 위해서? For my older sister. 아, 누나 또는 언니를 위해서 살 거래요. 그랬더니 That's so nice of you. 정말 nice 하시네요.
1: These four colors are the most popular.
0: 입니다. 이 네 가지 색깔이 가장 인기가 많은 컬러예요. 이렇게 백화점이나 샵 가면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랬더니 I can't tell the difference 이럽니다. I can't tell the difference. 나는 차이점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럽니다. 난 봐도 모르겠어요. Between any of these 이럽니다. 이 중 어느 뭐하고도 차이점을 난 모르겠는데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I'll give you a hand 이럽니다. 손을 줄게요 이런 뜻이 아니라 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I'll give you a han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s her skin more of a cool tone or a warm tone 이럽니다. 그녀의 피부가 혹시 more of a cool tone, cool tone에 더 가까운지 아니면 웜톤에 가까운지 물어보죠. 이러면 정신이 더 혼미해지시죠. 남성분들은 정말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 할 거예요. 이 질문을 듣고 그렇게 해서 아, can you tell? 그리고 I can tell 또는 I can't tell 이 표현 살펴봤습니다. 이 표현 사용해서 우리 요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Alright, second pose of the week. Our second pose is going to be the cow face pose. So let's get to it. People who are less flexible in their hips might find this pose painful. So please take it easy,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people who are less flexible in their hips might find this pose painful. So please take it easy, all right? Okay, so sit with both legs out in front of you and bend them.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it with both legs out in front of you and bend them. Good. Now take one leg and tuck the foot in tightly towards the opposite hip.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take one leg and tuck the foot in tightly towards the opposite hip. Good. Now take the other foot and send it across the bottom thigh. See that?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take the other foot and send it across the bottom thigh. Good. Now, if you can tell right away that this is enough, don't overdo it. Stay.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if you can tell right away that this is enough, don't overdo it. Stay. Okay? All right. You can try to tuck the other leg as well towards the opposite hip. See that?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Or you can try to tuck the other leg as well towards the opposite hip. Good. Now make your two legs very close to each other, tightly clasped.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make your two legs very close to each other, tightly clasped. Good. Now it helps a lot to lift your hips off the floor for a moment to make them tighter. Yes, I'll say that one more time. From here, it helps a lot to lift your hips off the floor for a moment to make them tighter. Good. Now breathe here.
0: And when

Yay, we did it. That was the cow phase pose. You guys did really well. Okay? 네, 우리 오늘 소머리 자세 해봤는데요. 굉장히 좀 아플 수 있는 자세예요. 저도 골반이 닫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골반의 유연성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좀 아플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영어 표현은 can you tell? 표현 배워봤습니다. 티나? 아, 그게 보여. 이런 뜻의 can you tell?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 알겠죠? 그럼 우리 또 내일 만나요. Bye. I will miss you, okay?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What is this week's theme?
1: This week's theme is saving money.
0: 네, 이번 주의 테마 주제는 돈을 아끼는 것입니다. 돈 That's 절약인데요. Right. 자, 오늘의 핵심 내용부터 소개를 할까요?
1: Okay, so for today's topic, we'll be talking about this. My family is good at saving money.
0: 좋은 거네요.
1: Oh, 네. Well, that's great.
0: 우리 가족은 돈 아끼는 걸 잘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 해주실 분은 바로
1: Alex 씨입니다.
0: 네, Alex 씨의 요약 문장을 바로 만나볼까요?
1: Alex 씨, 나와주세요.
2: Saving money is something my parents taught me to do, and I still do it to this day. Saving money is something my parents taught me to do, and I still do it to this day. Saving money is something my parents taught me to do, and I still do it to this day.
0: 네, 부모님에게 배운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1: So Alex said, saving money is something my parents taught me to do, and I still do it to this day.
0: 네, saving money, 돈을 아끼는 건 is something my parents taught me to do. Taught me how to do, 같은 의미죠. 그래서 부모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건데요. And I still do it. 여기서 do it은
1: save money
0: to this day. Mm-hmm. 오늘날도 지금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even now, even today라는
1: okay,
0: 의미인데
1: even now.
0: to this day 그냥 mm-hmm. 굳어진 표현입니다. To this day.
1: To this day, 네. I still think about something.
0: 네.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돈을 아끼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는 이야기.

0: he had seven other brothers and sisters, and they were not wealthy. They were not rich.
1: Saving money is something that my family has always taught me to do.
2: Saving money, 돈을 절약하는 거, 돈을 아끼는 것은 is something that my family has always taught me to do. Mm-hmm.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저에게 항상 가르쳐 준 것입니다. Something that my father taught me 까지만 해도 아니면 something that my family taught me 까지만 해도 가르쳐 준 거라는 의미는 살릴 수 있지만 이제 taught me to do냐, taught me to remember냐 그 뒤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지 taught me about 그냥 그것에 대해서 알려준 건지
1: right.
2: 그런 미세한 느낌 차이가 있어요.
1: Right. But for sure, in this case, taught me to do means that he's learned how to save.
2: Yeah, exactly. Mm-hmm. So you can teach a kid math.
1: Mm-hmm.
2: So math is what my father taught me.
1: Yes.
2: 까지 쓰잖아요.
1: Yeah.
2: 어떤 과목이니까, 공부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절약하는 습관 같은 거는 taught me to do.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1: Yes.
2: 다음 줄 볼까요?
1: Mm-hmm. He says, when my dad was a kid, he had seven other brothers and sisters.
2: When my dad was a kid,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이였을 때, mm-hmm. 그랬을 때, he had seven other brothers and sisters. Mm-hmm. 형제자매가 일곱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총 여덟 명이 있었던 거죠.
1: Yes.
2: 그 집에는. That was a big family.
1: That is a big family.
2: Yeah, even in the standard of, I guess, his childhood.
1: Yeah.
2: 그리고 여기서 brothers and sisters라는 말은 그냥 한 단어로 siblings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yes.
2: he had seven other siblings. 아니면 just seven siblings?
1: Seven siblings.
2: Yeah.
1: Yeah. Because right. you know the siblings are not you.
2: Yeah.
1: You're not included.
2: 맞아요.
1: Right?
2: 이게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저희 집은 삼남매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I have three siblings라고 하면은 갑자기 사남매가 되어버리는
1: yeah, that
2: 거예요.
1: That means you have four.
2: 자신을 빼야 되니까.
1: Yes, you have to take yourself out.
2: Yeah.
1: Perfect. And next he says, and they were not wealthy. They were not rich.
2: And they were not
1: wealthy.
2: 네.
1: Wealthy.
2: They were not rich. Wealthy, rich 같은 뜻이죠.
1: Mm-hmm.
2: 그래서 부유한 wealthy라는
1: wealthy.
2: 단어가 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어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1: Let's find out more.
0: So what happened is my grandmother would have all the kids take ketchup packets from fast food places and refill the ketchup bottle as a way to save money. You do what you have to do.
1: So what happened is my grandmother would have all the kids take ketchup packets from fast food places.
2: 그래서 wealthy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mm-hmm. by the way, wealthy 하고 rich 잠깐 설명을 조금만 덧붙이자면 mm-hmm. rich하고 wealthy는 같은 뜻이지만 rich라고 했을 때는 좀 맛이 풍부하고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1: Oh,
2: 그래서
1: right.
2: 문맥상
1: like, a chocolate 네. cake can be very rich.
2: 네.
1: like it's very sweet. You can't have much of it.
2: 네,
1: right?
2: rich 안에도 다른 뜻이 있으니까 mm-hmm. 그걸 헷갈리지 않도록 wealthy 쪽으로 딱 쓰면 명확하죠.
1: Yes.
2: wealthy는 그런 다른 뜻이 없으니까. Mm-hmm. 그래서 wealthy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so what happened is 아니면 what happened was도 mm-hmm. 같을 거예요. 의미는 my grandmother would have all the kids mm-hmm. 아버지하고 나머지 seven other siblings.
1: The seven others.
2: Take ketchup.
1: Packets.
2: 네.
1: Ketchup packets.
2: From fast food places.
1: Mm-hmm.
2: Fast food places라는 건 fast food restaurants.
1: Fast
2: food 식당에서 take, 가져오도록 시킨 거예요. Ketchup packet는 생각해보면 packet 자체가 통, 곽, 갑이라서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작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ketchup packet은 그 비닐봉지 이렇게 납작하게 일회용으로 짜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1: Yeah. So nowadays we think of packet as something like that's kind of tiny.
2: Yeah.
1: And usually not like, a hard case.
2: Mm-hmm.
1: Yeah. It's like a soft yeah. like vinyl or something.
2: 물론 packet 자체가 hard case일 수도 있어요.
1: It can be.
2: 네.
1: But if you just say something packet, I think most people think of something like a ketchup packet.
2: 네. 그래서 ketchup packet이라고 이런 경우에 ketchup packet, packet을 공부하셨어요? 그냥 공부 팁으로.
1: Mm-hmm.
2: 통, 곽, 갑이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 다음번에 ketchup packet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1: Right.
2: 가장 좋은 것은 인터넷 검색으로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1: mm-hmm.
2: 수백만 개의 yes.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딱 보면 아 우리가 흔히 일회용으로 짜서 먹는 거
1: mm-hmm.
2: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1: Mm-hmm.
2: 이렇게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1: That's right.
2: 그런 후에 집에 와서 뭘 하냐면
1: yes. So then they would do this. and refill the ketchup bottle as a way to

0: save money.
1: 네, refill.
0: Refill.
1: 다시 채우다.
0: Refill.
1: 리필하는 거예요. Mm-hmm. The ketchup bottle. 여기서 말하는 the ketchup bottle은 집에 있는 케첩통.
0: Yes. The bigger one made out of plastic, the bottle of ketchup.
1: That they have at home.
0: At home.
1: As a way to save money. 그걸 가져와서 케첩통을 채우게 하셨대요. 돈을 아끼려고.
0: Mm-hmm.
1: 그런 다음에.
0: And next he says something. It's a really good expression. It's you do what you have to do.
1: 네.
0: Or some people say you do what you gotta do.
1: 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뭐 사람들이 가져가게끔 놔둔 거긴 하지만 뭐 그렇게 했어야 하느냐 뭐 비난할 수 있잖아요.
0: Of
1: 그러니까
0: course.
1: you do what you have to do.
0: Yeah, you do what you gotta
1: 어쩔
0: do.
1: 수 없이 하는 거죠라고 mm-hmm.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야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Mm-hmm. You do 당신은 합니다. What you have to do.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0: Mm-hmm.
1: You do what you gotta do.
0: You do what you gotta do. Right?
1: Gotta do 같은 경우에는 you have got to do의 줄임말
0: yes.
1: 형태로 you do what you gotta do.
0: Yeah. I mean, if you need to use that for that purpose, then okay.
1: 네.
0: You know, you gotta live,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Even today, I came home to visit, and of course, I'm staying at my parents' house because I'm gonna save money as well. It's not as intense as it used to be.
0: Even today, I came home to visit.
1: Even today, 오늘도요. 오늘도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라는 mm-hmm. 의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Even today, I came home to visit.
0: Mm-hmm.
1: 저는 방문하러 집에 왔어요라고 mm-hmm. 하는데 우리가 문맥을 알잖아요. 알렉스 씨는 한국에 살고 있고
0: yes.
1: 지금 미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고향을 방문하려고 왔다고 번역을 해봤고
0: yes.
1: Even today, 이 문장만 그냥 떼어놓고 보면은 저 집에 자주 오는데 오늘도 왔어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0: yeah.
1: 아직 안 끝났어요 문장이.
0: Mm-hmm.
1: 오늘도 지금도 예를 들어서 해당이 되는데 mm-hmm. 지금 고향 방문 중인데 바로 다음 주로 나옵니다.
0: Mm-hmm. And of course I'm staying at my parents' house because I'm going to save money as well.
1: And of course I'm staying at my parents' house. Mm-hmm. 그 고향 방문하면서 뭐 호텔에 있을 수도 있겠고 다른 곳에 있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당연히 돈을 아끼기 위해서 I'm going to save money as well. 돈도 아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 집에 또 머물고 있어요. It doesn't cost money if you
0: yeah.
1: stay at your parents' house unless they charge you.
0: They wouldn't
1: there.
0: do that for yeah. visiting.
1: Yeah, for visiting
0: they're just
1: they don't.
0: happy to see you.
1: Yeah.
0: Mm-hmm.
1: Okay.
0: And he says, it's not as intense as it used to be.
1: 어떤 단어가 나왔죠?
0: Intense. Intense.
1: 극심한 격렬한이라고 하는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를 써놓긴 했는데요.
0: Mm-hmm.
1: 그냥 쉽게 생각하면 심한 거예요, 심한 거.
0: Yeah, yeah. It's intense. not as severe or
1: yeah.
0: intense.
1: Intense. There's an example sentence for you?
0: Yes, for example, you can say, he was under intense pressure.
1: 그는, he was under pressure.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intense pressure니까 심한 압박.
0: Mm-hmm.
1: 그리고 intense는 또 날씨 이야기할 때 intense heat.
0: Oh, yeah, that means it's way too hot.
1: 네.
0: The heat is severe.
1: 네, 심한 더위죠.
0: Mm-hmm.
1: Intense heat 때문에 어떻다 뭐 이런 mm-hmm. 뉴스 보도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0: Yes.
1: 그래서 it's not as intense as it used to be.
0: Mm-hmm.
1: Not as intense as 뭐뭐뭐 하면은 그것만큼 intense 심하진 않다라는
0: mm-hmm.
1: 말인데 it used to be 지금 뭔가 핵심 내용이 다 앞에 나와서 생략되어 있지만
0: mm-hmm.
1: 예전만큼 심하지 않다. 뭐냐면 예전만큼 돈을 아끼려는 노력들이
0: yes.
1: intense하지 않다.
0: Yes. So the amount of effort they put into saving money mm-hmm. is not as intense as it was before.
1: In other words, they don't try as hard to
0: save
1: money.
0: money. There you go.
1: 예전만큼 돈을 아끼기 위해 더 노력, 그때만큼 노력하지는 않아요.
0: That was a good summary.
1: All right.
0: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We're not as poor as my dad's family was, but still, it feels good to save money.
0: We're not as poor as my dad's family was.
1: 네, 여기에서는 이 번역을 서로 비교해 보시면은 영어 문장과 번역을 비교해 보시면은
0: mm-hmm.
1: 마지막에 was가 있고 없고가 영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문장 뜻을 바꿔주는데 우리만은 좀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We're not as poor as my dad's family 해버리면
0: yeah, it's like,
1: 지금의 아버지 yeah. 가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0: It's like right now, but it's like, wait, aren't you a part of your dad's family? So it's weird.
1: Yeah.
0: So you need was, because
1: yeah.
0: then you know, oh, in the past.
1: In the past,
0: right?
1: 네. 그래서 물론 구분해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0: yeah.
1: 나는 my family가 있고 my dad's family가 있고
0: oh,
1: 한다고 하더라도

0: 현재 가난하시고 우리는 그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됐다가 was가 들어가는 순간 아 예전에
1: You need the was, 네, for sure.
0: 아버지의 유년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mm-hmm. We're not as poor as my dad's family. Was 굉장히 중요한 was였습니다.
1: It is very important.
0: Very important.
1: For sure. And lastly, he ends his clip by saying, but still, it feels good to save money.
0: 네, 그때처럼 상황이 절박하지는 않지만 mm-hmm. It's not as intense as it used to be, mm-hmm. but still, 그래도 뭐 그렇다 하더라도 it feels good to save money.
1: Yeah.
0: 지금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아끼면 기분이 자동으로 좋은 거죠.
1: For sure.
0: All right.
1: All right, perfect. It feels good to review the clip, doesn't it?
0: It does.
1: Let's review it once again.
2: Saving money is something that my family has always taught me to do. When my dad was a kid, he had seven other brothers and sisters, and they were not wealthy. They were not rich. So what happened is my grandmother would have all the kids take ketchup packets from fast food places and refill the ketchup bottle as a way to save money. You do what you have to do. Even today, I came home to visit, and of course, I'm staying at my parents' house because I'm going to save money as well. It's not as intense as it used to be. We're not as poor as my dad's family was, but still, feels good to save money.
0: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을 좀 해볼까요? 첫 번째에 나오는 패턴은 what happened was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이라고 설명을 할 때 아주 좋은 표현이고요. 그냥 이걸 빼고 뒤에 나오는 내용을 나열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what happened was 하면 우리말처럼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고 잠깐 쉬어가는 느낌이고요. 알렉스 씨가 실제 오늘 클립에서는 what happened is라고 했는데요. 이제 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것은 그때 있었던 일이니까 what happened was 라고 쓰는 것 같아서 이 패턴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뭐 하면 기분이 좋다라는 뜻인데 뭐뭐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라고 지금 느낌을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도 쓸 수 있어서 오늘은 뭐뭐 하니 좋네요로 가볼게요. It feels good to 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 영어 문장 네 개가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부터 보여드릴게요.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아이고, 오늘 아침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맛있는 아침 식사 만들었어요. So I wanted to make it for you today. A special breakfast. 아주 특별한 아침 식사. Egg morning 빵 sandwich. We're going to make egg sandwiches.

0: Here are today's ingredients. We have bread rolls, morning 빵. 이거 영어 이름 몇 개 있어요? Bun, roll, bread, 빵. 영국에서 우리 이런 거 roll 아니면 morning roll 얘기해드려요. We have eggs.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달걀입니다. 바로 촉촉한 삶은 달걀. Soft boiled eggs. 그리고 cheese, sliced cheese. Cheese 한 slice일 거예요. We have dried parsley, 건 parsley. We have mayonnaise, mayo, mayonnaise. We have sugar, 설탕. We have black pepper, 후추. We have honey mustard dressing, 한국어로 honey mustard dressing. Let's start cooking. 네, 우리 먼저 모닝 빵 잘라요. 하지만 쓱 자른 것보다 우리 3분의 2만 잘 거예요. We're going to cut just two-thirds of the way in. So, we cut like this. Cut. 3분의 2, 이 정도. Okay. And one more time. Cut. 이 정도. 아, 악어처럼. Just like this. 네, 됐습니다. First, we need to crack the egg.
1: 아니, 이거 생달걀 아니야. 이거 촉촉한 삶은 달걀 때문에 우리 cracking 필요 없어요.
0: We have to peel the eggs.
1: 우리 껍질 다 베야 해.
0: We have to take off the shell.
1: 껍질은 영어는 shell.
0: Every egg is different. So, take your time and peel your egg well. Okay, they're ready to go in the bowl. And now here's the fun part.
1: 이제 아주 재밌는 거 할 수 있어요.
0: We're going to mash the eggs.
1: 우리 이렇게 폭 쓰면서 push.
0: 달걀 샐러드처럼, egg salad처럼 만든 거예요. So let's push them, let's crack them, crush them, smash them, mash them.
1: 이거 하면서 폭 쓰는 거예요. 잠깐, 폭, 돼지고기?
0: 아니야. 한국 발음은 fork, 영국 발음은 fork. 우리 F-O-R-K. 그래서 fork. Pork은 P-O-R-K. Pork.
1: 빨리 요리해야 해.
0: And we keep mashing until everything is smashed into little pieces. We are mashing the eggs.
1: 네, 우리 달걀 mashing 하는 거예요. Mash 한국어 뭐예요? Do you know? 으깨다.
0: 네, 우리 촉촉한 삶은 달걀 으깨하는 거예요. We're mashing the eggs.
1: 이제 거의 다 믹싱 됐어요.
0: I think it's almost done. Yes,
1: 맞아요. 이제 완성됐습니다.
0: You know, everybody loves eggs. 온 세상은 달걀 좋아요. America, Europe, Korea, India.
1: 모든 사람들이 달걀 좋아. 왜요? 맛있어요? 건강 좋아요?
0: Let's ask the chef.
1: 우리 셰프님 물어볼까요?
0: 셰프님!
2: Hello, I'm Chef Jesh. 오늘 사용하는 달걀은 동물복지 달걀이에요. They are free-range eggs. 들판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닭들이 낳은 달걀이어서 더 맛있고 건강해요. 달걀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한 번에 얻을 수 있어요. So, let's cook together.
0: So now let's add the seasoning. We add the honey mustard dressing. We add the mayonnaise. Mayonnaise. We add sugar. We add a little dried parsley. A little black pepper.
1: 우리 후추 조금 넣을 거예요.
0: A little salt.
1: 우리 소금도 조금 넣을 거예요. 아주 많이 넣지 말고 소금 너무 많이 넣었을 때 못 먹어요.
0: And we mix together.
1: 네, 다시 볶으로 믹스하세요.
0: We have to get all the flavors mixed up together.
1: 모든 부분들이 맛있는 맛은 날 거예요.
0: Okay, we're all mixed. For our roll, we need cheese.
1: 네, 우리 모닝 빵 안에 치즈 넣을 거예요.
0: We're going to use one slice of cheese and cut it in half. So we open the cheese like this. Okay. And we can cut in half. 혹시 치즈 싫어하는 친구 있어요? 치즈 안 넣어도 돼. 치즈 대신 토마토 넣어도 돼요. 그 방울토마토 말고 큰 토마토 한 슬라이스 넣었을 때 오! 새콤달콤한 맛이 날 거예요. It'll taste delicious. 뭐 상추도 괜찮아요. 모든 채소 오, 잘 어울려. And now it's as easy as one,

1, 2, 3. 진짜 하나, 둘, 셋처럼 아주 쉬워요. First, we put the cheese in the roll. We put the cheese in the bread, like this. And then we add our egg mix, like this. 조금만 넣어도 돼요, 아니면 많이 넣어도 돼요. It's up to you. You can make a lot or a little. 조금만 해도 돼요, 많이 해도 돼요. Oh, I think that's ready. And then, one last step. We use skewers. 우리 skewer 쓸 거예요. And then we add our skewer in like this. 혹시 우리 친구 skewer 들어봤어요? Skewer은 꽃이요. Skew는 뭐가 지린다. 뭐가 뚜렷한다. 그래서 우리 맛있는 샌드위치 아니면 햄버거 아니면 꼬치 만들었을 때 꼭 skewer 써야 돼요. 왜냐면 skewer 안 썼을 때 모든 재료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갈 수 있어요. We can put something on with chocolate. 네, 우리 초코펜 이렇게 데코 할 수 있어요. It's so pretty. All done. 이제 우리 egg sandwiches, 우리 egg morning pang sandwich 완성됐습니다.

time to taste. 맛보기. That's so good. 진짜 삶은 달걀 좋아하는 사람들 이 에그 모닝 팬 샌드위치 되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소한 달걀 그리고 그 살짝 매콤한 허니 머스터드 그 부드러운 매유 달콤한 설탕 후추 소금 이렇게 같이 섞었을 때 진짜 맛있어요. It's delicious and it's perfect for breakfast. 진짜 완벽한 아침 식사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에그 모닝 빵 산위치 에그 산위치 만들었어요. 오늘은 아침 식사 그래서 다음번은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아직 몰라요. 하지만 다음에도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 업, 업, 업,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에마 왓슨이라는 책을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끝낼 때는 그 성취감이 항상 묵직하게 따라오는 법이거든요. 그 성취감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은 엠마 왓슨의 일곱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책을 한번 마무리해보고요. 엠마 왓슨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지 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도 공개가 되어 있는지 사뭇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미래 시제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미래 시제가 있을지 뭔가를 할 것이다. 하나만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게 있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볼까요?
1: Buzz. Emma's fame continues to grow. In July 2009, Harry Potter and the Half-Blood Prince was released. That year, Emma filmed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This is the last book in the Harry Potter series. It will be released as two movies in 2010 and 2011. Fans are excited to see what's next for Emma Watson. Many believe she has a bright future.

0: 에마 왓슨의 일곱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벌써 이 책을 끝내게 되었네요. 논픽션인데도 불구하고 읽다 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재밌네. 그리고 벌써 책을 끝내는 그런 시간이 왔죠. 완독의 기쁨은 참 좋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나 수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밌게 읽다 보니까 이 성취감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끝내보도록 할까요? 일단 소제목이 버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즈라는 것은 벌들이 날아갈 때 버즈 이렇게 윙윙거리면서 날아가는 건데 웅성웅성. 아, 피디님 그거 들어보셨어요? 아, 친구야 이거 들어봤니? 아,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던데? 아, 연기가 와 멋지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웅성거리는 것을 벌이 윙윙거리는 것에 비유를 약간 한 것이죠. 그래서 버즈라는 것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대중의 관심이 되겠습니다. 아, 표현이 참 괜찮지 않습니까? 버즈라고요. 윙윙거리는 것, 대중들이 수근수근 좋은 의미로요. 거리는 것. Emma's fame continues to grow. Emma의 fame. fame이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fame이라는 이 단어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fame이라는 게 친숙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너무나 친한 단어이거든요. 원래 fame은 명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명한 명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fame에다가 OUS를 붙이면 famous가 되죠. 아,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바로 famous는 알고 있는데 fame은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Emma의 famous를 기억하세요. 유명한. 근데 거기에서 OUS를 떼면은 fame이 되겠죠. Emma의 명성, 유명함은 continues to grow. continue라는 것은 계속하다. 자, 계속해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커집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In July 2009, 2009년 7월에 Harry Potter and the Half-Blood Prince was released. 2009년 7월에 해리포터와 흡혈 왕자는 was released. 이 영화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바로 released, 발매하다 혹은 개봉이 되었습니다. 음반 같은 경우는 발매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영화는 개봉하는 것이 되겠죠. release가 원래 방출하다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방출이 되었다. 음반이 방출이 되었다. 음반이 혹은 영화가 방출이 되었다. 바로 개봉이 되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은요. That year, 그해. 그해라는 것은 2009년이 되겠죠. 그해에 Emma filmed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Emma는 film. film이라는 것은 바로 촬영하다. 맞죠? 촬영하다. 막 이렇게 연기를 했겠죠.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이게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입니다. 죽음의 성물을 촬영했습니다. This is the last book in the Harry Potter series. 이 책이 바로 마지막 책입니다. In the Harry Potter series. 해리포터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짧게 한번 끊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나가 볼까요?
1: Buzz. Emma's fame continues to grow. In July 2009, Harry Potter and the Half-Blood Prince was released. That year, Emma filmed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This is the last book in the Harry Potter series.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이제 정말 마지막 부분이 되겠네요. It'll be released as two movies in 2010 and 201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will be released.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죠. 발매 혹은 개봉될 것입니다. As two movies. 그렇죠. 아까 두 개 나왔었죠. 두 개의 영화로 개봉이 될 것입니다. In 2010 and 2011. 2010년과 2011년에 두 개의 영화로 개봉이 될 예정입니다. 개봉이 될 것입니다. 아, 근데 이 해리포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 이 영화가 나온대. 어떻습니까? 막 신나고 기대되고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죠. Fans are excited. 팬들은 막 신이 납니다. 흥분이 됩니다. To see what's next for Emma Watson 이라고 되어 있네요. 팬들은 막 신이 납니다. 보는 게 봐서 신이 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What's next? 그 다음이 뭔지 Emma Watson의 다음 행보가 무엇인지 에 대해서 막 신이 나는 것이죠. 아, 엠마 왓슨이 이 다음에 무엇을 할까? 해리포터 다음엔 또 무엇을 할까? 라고 막 계속 궁금해하는 거예요. Many believe. 많은 사람들은 믿습니다. She has a bright future. 그녀는 가지고 있다고 믿죠.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 이렇게 연기도 잘하고 이렇게 젊고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그러니까 she has a bright future. 그녀는 밝은 그리고 future,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 미래의 시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이 책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미래 시제를 정리하는데요. 미래 시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will을 쓸 수가 있죠. 그러면 will이 들어간 어떤 시제가 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바로 미래 시제 정리입니다. 일단은 단순, 아주 가장 단순한 미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미래는 그냥 will만 쓰는 것입니다. 나는 뭐뭐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전

이따가 무언가를 할 것이다. 그래서 she will call you later. 그녀는 너에게 전화를 할 것이다. will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will이라는 것은 조동사라고 부르죠. 이 문법 용어들에게 좀 친해져야 됩니다. 이 용어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동사라는 것은 동사, 여기 있는 call이라는 동사가 있죠. 이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 조자가 도울 조자이거든요. 그래서 call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메인이 있는데 그 옆에서 좀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래만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 It'll be released as two movies in 2010 and 201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은 will be released, 개봉될 것입니다. 개봉한다가 아니라 개봉될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맞죠? 이책 기준으로 2010년과 2011년은 미래겠네요. 지금은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뒤지만요. 그래서 그것은 개봉이 될 것입니다. 두 개의 영화로서 개봉이 될 것입니다. 아직 개봉을 안 했다 이 말이죠. In 2010 and 2011, 2010년과 2011년에 개봉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나중에 무언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단순 미래는 이렇게 will 하나만 똑똑 쓰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미래 진행 시제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나타낼 때는 will을 쓴다고 이제 방금 알려드렸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미래에 뭔가를 할 것이다 보다는 미래에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미래에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This time tomorrow I'll be flying to New York. 아, 생각, 말만 들어도 너무나 행복한 그런 순간이네요. 자, 예를 들어서 피디님께서 저보고 질문하십니다. 피디님이 저에게 효림파파 선생님 혹시 내일 이 시간쯤 혹시 선생님 뭐하고 계세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하고요. This time tomorrow, 내일 이 시간쯤에는 I will be flying to New York. 저는 뉴욕으로 날아가는 중일 것일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시간에, 내일 이 시간쯤에 저는 뉴욕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 시간에, 내일 미래의 어떤 특정 시간대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will be ing, 이렇게 미래 진행 시제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미래 진행 시제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미래 시제를 만들 때는 will을 쓰죠. 그리고 진행, 뭐뭐 하는 중이다는 현재 진행이든 무슨 진행이든 be ing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붙여준 것뿐입니다. will be ing. 그래서 will be flying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will과 be ing를 붙여줬다. 미래와 진행을 붙여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She will be studying at the library at 6 p.m. tonight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질문합니다. 그녀는 she라는 사람, 뭐 제 친구라고 가정할까요? she가 저녁 6시에, 오후 6시에 뭐 할 것 같아? 라고 제가 질문합니다. she 바쁜가?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가? 라고 제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녀가 6시에 뭘 하지? 라고 제가 누군가 she 아는 사람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답변을 하기를 She'll be studying at the library at 6 p.m. tonight. 오늘 저녁 6시, 오후 6시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일 것이야. 쉬 생각해보니까 학교에서 시험이 있대, 내신 시험이 있대. 그래서 오후 6시쯤이면, 오후 6시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일 것이야.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오후 6시에 무언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will be studying 이렇게 미래 진행 시제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죠. will과 그 다음에 be ing를 그대로 붙여준 것뿐입니다. will은 미래, be ing는 진행. 그래서 미래 진행이 되는 것이죠. 간단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미래 완료입니다. 오늘의 미래 시제 중에 마지막인데요. will have pp가 되겠습니다. 자, 미래 완료라는 것은 우리말에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완료 시제라는 게 우리말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미래는 이제 아시겠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중에 일어날 그 무언가를 의미하고요. 완료라는 것은 한 구간에 걸친, 한 특정한 한 시점이 아니라 한 구간에 걸친 시제인데 미래 완료니까 현재, 지금부터 미래까지를 의미합니다. 이게 미래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미래까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예문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미래까지가 뭔데?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예문을 보여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By next week, 다음 주까지, 다음 주쯤에 I will have finished the report. 나는 그 리포트를 끝냈을 것이다.
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I라는 사람은 아직 그 보고서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보고서 작업 중입니다.

0: 이렇게 작업 중인데 다음 주쯤이면 다음 주까지는 I will have finished. 나는 그 보고서를 will have finished. 할 것이다인데 완료를 했을 것이다. 지금부터 쭉 작업을 해서 다음 주까지는 끝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미래 완료입니다. 지금 해서 미래까지 영향을 주는 것. 미래에 뭔가가 끝나거나 계속된다. 그게 미래 완료 시제가 되겠죠. 네. 이렇게 형태는 will과 그 다음에 완료 시제 have pp를 그대로 붙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will은 미래를 나타내고 have pp는 완료 시제의 대표적인 형태이니까요. 자, 그 다음은요. By the time you arrive, 네가 도착할 때쯤이면 I will have cooked dinner. 자, 그러면 여기에서 you라는, 너라는 사람은 아직 도착 안 했죠? 네가 도착할 때쯤이면이라 했으니까 넌 아직 도착 안한 거예요. 즉, 미래를 나타낸다 할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쯤이면 나는 무엇을 끝냈냐 하면은 I will have cooked dinner. 나는 저녁 식사를 요리를 했을 것이야. 아직은 저녁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너가 도착할 때쯤이면 어떻다고요? 내가 요리를 다 해서 요리가 끝났을 것이야. 미래에 완료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부터 쭉 해서 미래에 완료된다. 라는 것. 이게 미래 완료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미래 완료 시제. 사실 미래 완료 진행이라는 게 한계가 더 있지만 그 친구는 또 다른 글에서 나오면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복잡하니까요. 일단 이세 개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놓아 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에마 왓슨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It will be released as two movies in 2010 and 2011. Fans are excited to see what's next for Emma Watson. Many believe she has a bright future.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Fame. Fame. Fame can bring both good and bad experiences. Continue. Continue. Emma's fame continues to grow. Film. Film. That year, Emma filmed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Future. Future. They talked about their plans for the future. Bright. Bright. Many believe she has a bright futur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영어 서술형 평가 준비하기입니다. 초등학교 수행평가에도 이런 수행평가에 서술형 평가가 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중고등학교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서술형 평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제가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 바로 시험 범위를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에 근무했을 때 정말 많이 본 사례들이 뭐냐면 시험 범위 자체를 한 번도 다 정독하지 않고 그리고 공부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자체를 꼼꼼하게 읽어보고요. 필요한 부분은 좀 외워야 되겠죠. 단어 같은 거 외우고요. 선생님이 강조하신 것들, 필기해 둔 것들, 그리고 학습지로 추가로 내어준 것들은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외우는 게 다가 아니라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일단 시험 범위 같으면은 영어 같은 경우 흔히 이런 지문들이 많습니다. 그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보고요. 말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물론 발음 시험은 없겠지만 읽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글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바로 공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험 범위 공부하는 것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하면서 이게 확실하게 준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밑작업이자 항상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시험 범위를 제대로 읽어보고 정독하고 공부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의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 리딩 스텝 어데이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어에 대한 고민, 걱정 저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함께 우리 친구들과 실력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걱정이 사르르르 녹아내리거든요. 오늘도 바로 책을 펼쳐서 그 실력을 한번 쌓아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새롭게 읽어볼 책은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EBS 홈페이지에서 펀리딩 탭에서 이 Wizard of Oz를 검색하면은 총 3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이야기가 3권으로 잘려있는 것이고요. 저는 제 이 강의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쭉 강의 순서에 따라서 책 기준으로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다는 점, 강의 순서에 따라서 1, 2, 3, 4, 5, 6, 7 이렇게 이야기를 잘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뭔가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둘 다 아닌 부정 표현을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보도록 할까요?
1: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 Chapter 1. Dorothy's New Home. Dorothy was an orphan, so she was sent to Kansas to live with her Uncle Henry and her Auntie Em. They lived in a farmhouse that Uncle Henry had built. "Can I help you?" Dorothy asked.
2: "There's nothing you can do," replied Uncle Henry. "You're just a little girl."
1: Then Uncle Henry put a trap door in the floor. He dug a large hole under the trap door. He placed a ladder for them to climb down.
2: This sounds

0: color will protect us from cyclones,
1: said Uncle Henry. When Dorothy looked out her front door, she saw only the flat prairie. Not a tree nor a house disrupted the flat country. The stretch of dull, gray land seemed to go on forever.
2: The Wizard of Oz,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저도 예전에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을 수가 있겠네요. Chapter 1,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Chapter 1, Dorothy's New Home, 도로시의 새로운 집입니다. 도로시가 이사를 갔나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제목을 보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일지 추측하는 것도 아주 좋은 기술이랍니다. Dorothy was an orphan. 도로시는 뭐였냐면 이럴 수가, 뭐였습니까? 고아였습니다. 고아요. So, 그래서 she was sent. send라는 것은 보내다라는 것인데 was sent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BPP가 되어 있으면은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he was sent. 그녀가 무언가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녀가 보내지는 거예요. 그렇죠? 도로시가 어딘가로 이동시켜지는 것이다. 도로시가 어딘가로 보내지는 것이죠. She was sent to Kansas. 그녀는 캔자스로 보내졌습니다. 누군가 도로시를 캔자스로 보냈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캔자스는 어떤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르는 어떤 것이 나오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호기심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캔자스가 K가 대문자네. 뭔가 마을 이름인가? 도시 이름인가? 뭐 서울, 일산,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도시 이름인가?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이게 경상북도,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뭐 충청남도, 북도 이렇게 도의 이름인가?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캔자스라는 것은 찾아보면 미국에는 50개의 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지도에서 중앙에서 살짝 왼쪽에 있습니다. 중서부에 있는 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캔자스 주로 보내졌습니다. 튤립 살기 위해서 누구랑 함께 사냐면 her uncle Henry, 그녀의 삼촌인 헨리 삼촌과 그 다음에 and her auntie M, 그녀의 이모나 고모가 되겠죠. 혹은 숙모 혹은 아주머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녀의 이모 auntie M, M이라고 하겠습니다. M과 그녀의 삼촌 헨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캔자스 주로 보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They lived in a farmhouse. 그들은 농가에서 살았습니다. Farmhouse니까 농가, 농촌에 있는 집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농가에서 살았습니다. That Uncle Henry had built. 그런데 이 농가는 어떤 집이냐면, 이 농촌에 있는 집은 어떤 집이냐면, That Uncle Henry had built. 이 헨리 삼촌이 지은 농가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 삼촌이 과거에 집을 지었겠죠. 그리고 그 농가에서 살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거 had built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최근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바로 had PP,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과거 완료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딱 드러나죠. They lived in a farmhouse. 과거에 어디에서 살았냐면 그들은 농가에서 살았는데 농가에서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농가가 집이잖아요. 근데 이 농가는 어떤 농가냐면 과거에 농가에서 살기 전에 그 전에 누가 지었냐면 헨리 삼촌이 지은 그 농가에서 살았다. 한마디로 집을 지은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과거 완료 had PP를 쓰는 것이죠. 이게 과거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Can I help you? Dorothy asked.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도로시가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삼촌에게 물었겠죠. There's nothing you can do. 여기에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게 좀 무뚝뚝한 삼촌 같네요. 헨리 삼촌 같습니다. Replied Uncle Henry. 헨리 삼촌이 답을 했습니다. Reply라는 것은 대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거의 과거형이 바로 여기 replied입니다. 그래서 reply, 대답하다. 그래서 삼촌이 말했어요. 여기 네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삼촌의 눈에는 이 도로시가 너무 어린 것이죠. You're just a little girl. 너는 작은 여자아이일 뿐이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 여기 아우 아이들은 오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오지 마. 아우 여기 네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절로 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you're just a little girl. 너는 작은 여자아이잖아. 어린 여자아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1 Dorothy's New Home. Dorothy was an orphan, so she was sent to Kansas to live with her Uncle Henry and her Auntie Em. They lived in a farmhouse that Uncle Henry had built. "Can I help you?" Dorothy asked.
3: "There's nothing you can do,"
1: replied Uncle Henry.
3: "You're just a little girl."
2: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무언가 큰일이 생기진 않았는데 이제 뭔가 서서히 생기겠죠. Then, 그리고 나서 Uncle Henry put a trapdoor in the floor 이라고 되어 있네요. 헨리 삼촌은 put a trapdoor. trapdoor이라는 것은 작은 문을 의미합니다. 작은 문을 바닥에다 달았습니다. 그렇죠. 바닥에다가 두었습니다. He dug a large hole under the trapdoor. 이게 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 안에서 무언가가 집 안이든 밖이든 이 바닥에다가 지금 여기서는 집 안인 것 같습니다. 그가 he dug. dug는 dig. 뭔가 파는 거죠. 파는 거에 dig의 과거형입니다. He dug a large hole under the trapdoor. 이 작은 문 아래에 큰 구멍을 막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왜 파는 거죠? He placed a ladder for them to climb down. 그리고 그는 그 구멍을 막 팠으면은 이제 어떻게 내려갑니까? 축 내려가면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거기에 두었습니다. Place라는 것은 두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For them to climb down. 그래서 M과 Dorothy가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마디 하시죠. This cellar will protect us from cyclon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이 cellar, this cellar 이라는 것은 바로 cellar은 지하실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바닥을 파내는 것이죠. 뭔가 이 마루가 있었다면 혹은 어떤 방이 있었다면 거기에 문을 달고 그 안에 계속 파내러 갔다라는 것이 되겠죠. 파내러 가서 거기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하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뭐로부터? 바로 cyclones라고 하면은 사이클론, 열대성 폭풍입니다. 아, 이 열대성 폭풍, 즉 사이클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까 막 뭔가 밖에서 폭풍이 몰아쳐도 어떻다고요? 우리는 이 지하실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지금 미리 뭔가 삼촌이 일기예보를 보셨거나 들으셨거나 뭔가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Said Uncle Henry. 헨리 삼촌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When Dorothy looked out her front door. 그래서 도로시가 그 앞문 밖을 보았을 때 she saw only the flat prairi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그러니까 이제 밖을 보니까 그녀는 단지 뭐만 봤냐면 평평한 flat이라고 하면 평평한 prairie는 대초원입니다. 이 아주 넓게 펼쳐진 대초원이 대초원만 보였다는 것이 되겠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풀밭 대초원이 보였다는 것이죠. Not a tree nor a house disrupted the flat country 라고 되어 있네요. 나무 하나도 아니고요. 집 하나도 아니고 나무나 집이 방해, disrupt는 방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방해하지, 여기 보니까 앞에 not이나 nor 있죠.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방해하지 않았냐면 그 평평한 country는 시골 지역도 되고요. 혹은 들판도 됩니다. 그래서 이 평평한 들판을 방해하지 않았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나무나 집이 평평한 들판을 방해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나 집이 들판이 있는데 나무나 집이 들판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도로시가 보니까 나무나 집이 들판에 있었다 없었다? 들판이 쫙 펼쳐져 있는데 집이나 나무가 방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들판에 집이나 나무가 없었다. 그냥 들판만 쫙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문장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단순히 밖에 들판에 보니까 집이나 나무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들판에 집이나 나무가 방해하고 있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우리 친구들이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은요. The stretch of dull gray land seemed to go on forev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The stretch. Stretch라고 하면은 바로 뻗은 지역. 우리가 이 스트레칭이죠.

0: 아침이 기지개를 펴는 거 맞죠? 이런 거 이게 뭔가 몸을 이렇게 쫙 펼치는 거죠. 그래서 stretch라고 하면 뻗은 지역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뭐가 뻗어 있냐면 of dull gray land. dull이라는 것은 흐릿한, 칙칙한, 칙칙한 gray는 회색 빛깔의 육지나 땅이 seem to go on forever. 뭐처럼 보였냐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t a tree nor a house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이 부정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둘다 아닌을 표현하는 부정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Not a tree nor a bench was in the playground. 나무도 아니고 벤치도 was in the playground. 놀이터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not이 있으니까, 아, 나무도, 벤치도, 놀이터에 없었다. 놀이터에 그냥 놀이터만 딱 있고, 나무도 없고, 벤치도, 앉을 자리도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not, 명사. 그 다음에, nor, 명사.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neither a tree nor a bench was in the playground가 되겠습니다. not이나 neither이나 이렇게 유사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not A nor B, neither A nor B 이거 둘다 흔히 쓰거든요. 사실 지금 이 아래에 있는 표현이 훨씬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neither a tree nor bench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벤치도 없었다,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무도 벤치도 아니었다. 근데 was가 있으니까 없었다가 되겠죠. 없었다. 어디에? 놀이터에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not A nor B 요거 쓰시거나 혹은 저는 이걸 권해드립니다. neither A nor B 이둘다 자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파악은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n Uncle Henry put a trap door in the floor. He dug a large hole under the trapdoor. He placed a ladder for them to climb down.
2: This cellar will protect us from cyclones,
1: said Uncle Henry. When Dorothy looked out her front door, she saw only the flat prairie. Not a tree, nor a house. Disrupted the flat country. The stretch of dull gray land seemed to go on forever.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표현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3: Orphan, orphan. Dorothy was an orphan. Cellar. Cellar. This cellar will protect us from cyclones, said Uncle Henry. Prairie. Prairie. She saw only the flat prairie. Disrupt. Disrupt. Not a tree nor a house disrupted the flat country. Dull. Dull. The sky looked dull and cloudy all day.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단어 land 맞습니다. land라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 어떤 의미를 알고 계시죠? 뭐라고요? 땅이요. 맞아요. 땅 맞습니다. 아우, 잘 알고 있네요. 그래서 land는 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복습할 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문을 먼저 보여드리면 The ship reached land after 2 weeks라고 되어 있네요. ship이라고 하면 바로 배죠. 배, 물에 떠다니는 배는 reach는 도달했다, 어디에 도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는 도착했다, 어디에 도착했냐면 land에 도착했답니다. After 2 weeks, 2주 후에 land에 도착했답니다. 그러면 land는 뭐겠어요? 보통 ship은 물에 떠다니잖아요. 근데 2주 후에 땅에 도착했다, 즉 육지나 땅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land는 육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land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the plane landed. The plane이라고 하면 뭡니까? 이게 표현이 됩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플레인입니다. 에어플레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비행기가 landed 했답니다. 비행기가 땅 했다.

몸이 뭐죠? 비행기가 땅 했다. 이게 땅 했다라는 말이 좀 어색하지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비행기가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땅에 뭐 했습니까? 랜드라고 하면 땅 했다라는 말은 바로 땅에 착륙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랜드는 육지나 땅을 의미하는데 그게 동사화되니까 랜드가 착륙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앞뒤 문맥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에 따라서 영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또 다양한 품사, 여러 개의 쓰임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영어 단어를 볼 때는 머리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육지라고 하면 그 땅의 의미밖에 없거든요. 근데 영어는 land라고 하면은 착륙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는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나 품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습, 이렇게 정확하게 의미나 품사를 파악하는 연습을 우리 친구들, 저와 함께, 그리고 스스로도 많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책에 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런 의미구나 영어책을 읽어나가는 그 맛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서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문법이 틀렸는데 괜찮다고, 어떤 표현이 문법적으로 안 맞는데 그게 허용이 된다, 괜찮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소개해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Only Dorothy's dog, Toto, could make her laugh. Toto was never dull. They played all day long, and Dorothy loved him dearly. We might as well play, Dorothy told Toto. Toto touched his cold little nose against her cheek, and then licked it. Chapter 2. The Cyclone. One day, Dorothy and Toto did not have time to play. They heard a low wail of the wind. The long prairie grass bowed in waves before the coming storm.
2: There's a cyclone coming, Em,
1: shouted Uncle Henry. Quick, Dorothy, yelled Auntie Em. Run for the cellar. Auntie Em was terrified. She hurriedly threw open the cellar trapdoor. Dorothy hugged Toto tight. She tried to follow her aunt down the ladder.

0: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ly Dorothy's dog, Toto, could make her laugh. 단지 도로시에게 그 이름이 뭐냐 하면 토토가 되겠죠. 여기에 보니까, 아, 추가 설명, 우리 부연 설명이라고 하죠. 추가적인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콤마, 콤마를 찍어주고요. 그 안에다가 설명을 넣는 이름을 알려주거나 혹은 어떤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도로시의 개인 토토가, 오지 토토가 could make her laugh. 그녀를 웃게 할 수 있었습니다. Toto was never dull 이라고 되어 있네요. 토토는 절대로 dull, 지난강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dull 이라고 하면은 따분한, 재미없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색깔로 치면은 칙칙한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토토, 이 개나 혹은 어떤 인물을 설명하기 때문에 칙칙하진 않죠. 그래서 따분한, 재미없는이라는 의미로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토토는 절대 따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토는 항상 재밌었다. 도로시를 항상 웃게 해주고 뭔가 밝은 기운을 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They played all day long and Dorothy loved him dearly 라고 되어 있네요. 그들은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네요, 갑자기. 이 드넓은 초원에 가서 토토와 도로시와 함께 저도 놀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그들은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And Dorothy loves him dearly. 그리고 도로시는 좋아했습니다. 그를, 여기서 him이라는 것은 바로 토토가 되겠죠. 그를 dearly. dearly라는 것은 대단히, 몹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주, 토토를 아주 아끼고 좋아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은요. We might as well play. 우리는 might as well이라고 하면은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 우리는 노는 편이 낫겠다. 우리 그냥 나가서 노는 편이 낫겠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Might as well, may as well 이라고 하면 뭐뭐 하는 편이 낫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Dorothy told Toto, 도로시가 토토에게 말했습니다. Toto touched his cold little nose against her cheek and then licked it. 자,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을 때는 non-fiction이라고 하죠. 비문학입니다. 비문학도 우리가 머릿속에 이런 개념 정리를 하면서 글을 읽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글은 어떻습니까? fiction, 즉 소설이잖아요. 일종의 이야기이고 허구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 이제 방금은 우리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도로시와 토토가 웃으면서 놀고 있고 놀자고 하는 그런 게 머릿속에 그려질 것이고, 그 다음 이 문장은 어떻습니까? 토토와 도로시가 있는데 토토가 touched his cold little nose. 아, 토토의 코가 차갑잖아요. 맞죠? 개의 코잖아요. 개의 코니까. 그래서 그의 차가운 작은 코를 touched, 맞죠? 만지는 거죠. against, 어디에? 어디에, against는 어딘가에 대고, her cheek, 그녀의 뺨에 대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도로시가 있는데 토토가 코를 갖다 댄 그런 것이 머릿속에 이제 그리는 것이죠. 그리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책을 읽어나가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렇죠. 그녀의 바로 cheek이라고 하면 뺨인데 그의 뺨에 이렇게 댔다라는 것이 되겠죠. And then licked it. 그리고 그것을 핥았습니다. 그래서 뺨을 이렇게 개가 애정의 표현으로 도로시의 뺨을 핥았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아직까지 뭔가 큰일은 없는데 우리 지난 강의에 있어서 뭔가 그 Uncle Henry, 헨리 삼촌이 바닥에다가 trap door, 작은 문을 설치하고 무엇을 대비한다 그랬습니까? 이 열대성 폭풍, cyclone을 대비한다 그랬었는데 이제 곧 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어서 넘어가 보고 싶네요.
1: Only Dorothy's dog, Toto, could make her laugh. Toto was never dull. They played all day long, and Dorothy loved him dearly. We might as well play, Dorothy told Toto. Toto touched his cold little nose against her cheek and then licked it.

계속 보도록 할까요? 역시나 나오네요. 챕터 2. 챕터 2입니다. The Cyclone. Cyclone이라고 하면 열대성 폭풍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One day, 어느 날, Dorothy and Toto did not have time to play. 도로시와 토토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없었냐면,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말은 없었다라고 해도 되겠죠. 우리 친구들이 의미를 파악하면서 말을, 우리말로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할 때, 그것을 살짝살짝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말은 없었다라고 해도 되겠죠. 도로시와 토토는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았냐? 뭐가 없었냐 하면 놀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They heard a low wail of the wind. 그들은 들었습니다. 자, 지금도 도로시와 토토가 시골에 있는데 이제 뭔가 들리는 거예요. 뭐가 들리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들은 들었습니다. 아주 낮은 Wail이라고 하면 울부짖는 거예요.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냐 하면은 of the wind. 아, 바람에 낮은 울부짖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렇게 바람 소리가 낮은 소리로 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들은 들었습니다. 아주 낮게 바람이 우는 것을 들은 것이죠. 즉, 바람 소리가 나는데 막 쌩쌩쌩 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낮게, 뭔가 이 소리가 낮게 바람이 숭숭 이렇게 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The long prairie grass bowed in waves before the coming storm. 자, 뭔가 이 분위기가 뭔가 약간 스산하고 심상치 않습니다. 긴 초원 풀들이, 맞죠? 이 초원에 있는 대초원, prairie라고 하면 대초원입니다. 넓게 펼쳐진 풀밭이 되겠죠. 이 대초원에 있는 아주 긴이 풀이 짧게 자란 게 아니고 길게 자란 이 풀들이 bow라고 하면은 뭐예요? 고개를 숙이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고개를 숙였습니다. In waves. 이 물결처럼 이 풀들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데 바람이 슝슝 불면은 어떻습니까? 이 물결처럼 이 풀들이 움직이겠죠. 이렇게 샥 이렇게 한번 뉘었다가 또 바람이 조금 잔잔해지면은 또이 풀들이 일어설 것이고 그렇게 뭔가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이 뭐처럼 이렇게 물결을 이루면서 고개를 숙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Before the coming storm, 뭐 전에 오고 있는 폭풍 전에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 태풍이나 폭풍이 오기 전에 뭔가 이 바람이 서서히 세지는데 그게 대초원 풀 아주 넓게 펼쳐진 들판이나 풀밭이니까 이 웨이브 같이 이런 물결을 이루는 것처럼 그 풀들이 뉘었다가 일어섰다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There's a cyclone coming, MM. 지금 폭풍이 오고 있는 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오고 있는 폭풍이 있다고. Shouted Uncle Henry. Henry 삼촌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 다음은요. Quickly, Dorothy. 빨리. 도로시야, 어서. Yelled Auntie M. M이 소리 질렀습니다. Run for the cellar. 그 지하실로 달려가. Run for 어디로 향해서 달려가다. 그래서 그 지하실을 향해서 달려가.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Auntie M was terrified. M은 어땠냐면 terrified. Terrified는 무서워했습니다. 막 공포에 질리는 것이죠. 겁에 질리는 것이 바로 terrified가 되겠습니다. She hurriedly threw open the cellar trap door. 그녀는 hurriedly, 재빨리 threw open. open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찰칵 여는 것이거든요. 근데 throw open, 과거형이니까 threw open이 되겠죠. threw open은 확 여는 거예요. 그냥 open은 이렇게 여는 것이고요. threw open은 뭔가 문을 던지듯이 확 열어 제치는 겁니다. 그래서 확 열었습니다. The cellar trap door. 그 지하실의 trap door. 작은 문을 확 열었습니다. Dorothy hugged Toto tight. 도로시는 꽉 안았습니다. 토토를 tight는 꽉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She tried to follow her aunt down the ladder. 그녀는 try to 노력했습니다. follow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이모나 숙모가 되겠죠. 고모나. 그녀의 이모를 down the ladder 그 사다리를 아래로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주 긴장감 넘치는 이 이야기가 서서히 생기고 있죠. 뭔가 이제 폭풍이 올것 같은데 맞죠? 이 바람이 막 불고 있고요. 그러면서 Uncle Henry, Henry 삼촌이, 아, 지금 어디로 가? 그 다음에 이모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문장이 하나가 좀 걸리네요. 이게 뭐냐 하면, Dorothy hugged Toto tight라고 돼 있는데, 도로시는 토토를 꽉 안았다라는 의미죠. 자, 그럼 여기 있는 tight는 꽉이라는 의미예요. 이,
단단한이라는 의미인데

0: 이 타이트가 수식하는 게 실제로는 허그드이거든요. 허그드. 자, 그런데 이 허그드는 동사예요. 동사를 수식하는 것은 타이틀리라고 해야 돼요. 단단히 꽉이라고 하려면은 타이틀리 ly가 붙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틀렸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 요거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문법이 틀렸는데 실제로는 안될것 같지만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서술형 평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걸 알고 읽으면은 궁금증이 사라지고 아,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Please shut the door quickly. Please, 부디 shut the door. 이 문을 닫아라. Quickly, 빠르게 문을 닫아라. It's cold outside. 밖이 춥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야, 친구야. 밖이 추우니까 문좀 빨리 닫아줄래?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 명령문으로 지금 말을 했죠.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긴박한 상황입니다. Quick, 빨리. There's a storm. 폭풍이 오고 있어. Shut the door quick. 자, 여기서 보면 이 quick. 빠른인데 이 빠른이라는 것은 저기 앞에 있는 shut, 닫다를 수식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려면은 여기에서처럼 quickly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이런 형용사를 썼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shut이라는 것은 닫다라는 동사인데 이 닫다라는 동사를 수식해 주려면은 동사를 수식하는 것은 부사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quick이 부사가 되려면은 ly가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 구어체에서 가능합니다. 구어체라는 것은 우리 말로 할 때, 글로 적는 거 말고요. 물론 지금 이 책은 글로 적혀 있긴 하지만 이게 대사잖아요. 맞죠? 대사이기도 하고 이 동화이기 때문에, 소설이나 동화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약간 더 생생함을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법을 살짝 어기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ly를 써야 되는데 저기 있는 동사를 수식해 줄 때, 아, 조금 더 생생함을 표현하고, 어떨 때는 이게 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생함과 대사이다는 이 구어체다.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느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ly를 떼고 quick을 쓰기도 합니다. 맞죠? 이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틀렸지만,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예시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Drive safe라는 것은 drive가 운전하다라는데 지금 여기서는 명령문이죠. 운전하세요. 그러면 운전하세요. drive는 동사이죠. 동사를 수식하는 것은 ly가 붙어 있는 혹은 ly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부사이면 되는데 safe 같은 경우는 ly가 붙어야지. 즉, 아래에 있는 표현이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옳은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ly를 떼고 이 drive safe가 훨씬 더 흔히 많이 쓰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금 더이 drive safe라는 것은 조심히 운전해라는 거거든요. 안전하게 운전해. 자, 이것도 이 상대방에게 말로 하는 구어체이고 조금 더 직접적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생생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ly를 떼고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둘다 맞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것도 둘다 맞는 것이고 ly가 붙은 이 부사가 shut이나 혹은 ly가 붙은 safely가 drive를 수식하는 게 원래 문법적으로는 옳지만 좀더 생생함을 표현하고자 ly가 뗀 문법적으로는 살짝 어긋나지만 그러나 이것도 허용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리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2 The Cyclone. One day, Dorothy and Toto did not have time to play. They heard a low wail of the wind. The long prairie grass bowed in waves before the coming storm.
2: There's a cyclone coming, Em,
1: shouted Uncle Henry. Quick, Dorothy, yelled Auntie Em. Run for the cellar. Auntie Em was terrified. She hurriedly threw open the cellar trapdoor. Dorothy hugged Toto tight. She tried to follow her aunt down the ladder.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Dearly.

0: dearly. They played all day long, and Dorothy loved him dearly. Might as well. Might as well. We might as well play, Dorothy told Toto. Wail. Wail. They heard a low wail of the wind. Terrified. Terrified. Auntie Em was terrified.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를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play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play after school. 방과 후에 학교 끝나고 그 후에 놀자. 그래서 play는 단순히 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play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성인들이 놀 때 play를 잘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she played the main role. 그녀는 놀았다. 무엇을 놀았냐면 주된 역할을 놀았다. 뭔가 이상하죠. 이 주된 역할은 주연입니다. 우리 어떤 연극이라든가 혹은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연이라고 하죠. 조연이 아니라 주연, 주된 역할, 메인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연을 플레이했다라는 것은 역할을 맡다, 연기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연을 했다. 맞죠? 주연을 연기를 했다. 주연을 맡아서 그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We watched a play at the theater. 우리는 봤다. 무엇을 봤냐면 플레이를 봤대요. 어디에서? 극장에서. 아! 극장에서 연극을 봤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 세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E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도림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미있는 영어책에 푹 한번 빠져보도록 할까요? 단순히 재미만 있냐고요? 아니죠. 재미를 느끼면서 책을 읽다 보면 실력이 올라가 있죠.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짜잔!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아주 긴장감 넘치고요. 서서히 손에 땀이 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우리 친구들과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허락하다라는 let과 allow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1: Toto was terrified too. He jumped from Dorothy's arms and ran away. Dorothy chased after him. Hurry, Dorothy! called Auntie Em. Dorothy found Toto hiding under the bed. I can't let the cyclone take Toto! She cried out. She grabbed Toto, but it was too late. A great wind shook the house. The house shook so hard that Dorothy lost her balance. She fell suddenly upon the floor. Then a strange thing happened. Chapter 3 The